감탄스럽잖아요. 그 우리가 몇 가지씩 보겠어요. 빨주 노초 파남보 천만에 눈에 보이는 빨주 노초 파남보 바깥의 자외선, 바깥의 적외선까지 또 있다는 걸 알아버리면 그거는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듯이 이게 뜻도 육안으로 보는 지식이 너머에 또 지식을 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적강이라고 하고 적음이라고 하고 고요의 소리, 고요의 지혜 이러잖아요. 대적강전. 그게 진짜 큰 광명이죠. 눈에 보이는 뭐 오색 광명이 무슨 광명이겠어요. 예? 그거는 많이 낮차가 보이는 거예요. 그건 굴절된 광명이라. 소리도 마찬가지고. 강대하기가 법궤와 같고 구경이 여호와와 같으면 미래제가 다하도록 일체 급수에 휴식이 없느니라. 그 모양을 파악하고 의미를 깨뚫고 같은 현상이 절대로 없다. 이게 무량한상이에요. 예. 다양한 현상 구조를 아는 것은 모양을 잘 파악해야 돼. 그 책상도 저렇게 길게 놔야 될지 좁게 놔야 될 것이 이게 방 배치를 길게 해야 될지 좁게 해야 돼. 낮게 해야 돼. 높게 해야 돼. 이 모양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이크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양을 잘 알아서 모양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겠어요? 그 배후에는 참된 이치가 있는 거라. 이 모양을 사라 그래요. 그 뒤에 있는 걸 갖다가 QR코드가 모양이 있지만 그 모양 뒤에는 뭐가 있겠어요? 프로그래밍 대가 이가 있다니까. 절대 눈으로 보고 싶어도 컴파일링 돼가지고 볼 수 없는 이가 있다니까. 예? 컴퓨터 모니터가 나타나지만 모니터 뒤에 또 뭐가 있겠어요? 이거. 모니터로 나타나면 스크린 폰트가 있을 것이고 프린트 하면 프린트는 프린트 폰트가 있잖아요. 자판기 폰트하고 여기 서재가 있는 거 스크린에 나오는 폰트하고 프린팅 되어 나온 폰트가 다 달라요. 중간에 답답해요. 그 모양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의미를 깨뚫어버려야 돼. 이치를 깨뚫어버려야 돼. 이치를 깨뚫고 나면은 매일 눈이 내리고 매일 비가 오고 매일 교향곡이 연주가 되고 예, 무량한 차별상을 둘이 이어야 돼. 이 꽃을 봐도 아름답고 저 꽃이 꽃 아닌 것이 세상에 없다. 호치 갈래면 총시하라. 좋게 보면 전부 꽃이고 모두 부처고 약장 제거면 무비처라. 내가 눈꽃이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부처님도 중생이다. 이게. 예? 약장 제거면 다 풀이고 잡초고 좋게 보면 전부 꽃 같은 부처님이고 같은 현상은 또 절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과 나타난 현상과 실상에 대해서 현상을 사판이라고 하고 실상을 이판이라고 그래요. 예, 진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진공명의를 그러니까 두레박에 우리 저번에 미소를 짓는 두레박이라 했지만 두레박을 기르면서 두레박과 우물과 달빛과 이 달이 이제 두레박에 물에 떠오느냐 안 떠오느냐 그렇게 달빛에서 독서를 하면서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우리 환경 배울 때 사람과 사람이 이와 사가 이렇게 만나는 거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참 기하죠. 그것을 이와 사가 사람과 사람이 제대로 만나는 것을 조화롭게 만난다 하잖아요. 조화, 화목이라 하라고 화합이라 하잖아요. 그게 제대로 된 이사명년 무분별인데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어때요? 만났다면 저거는 앵겨부터 싸운대. 이건 사람과 사람이 만난 게 아니지. 축생과 축생이 뿔따고 나서 들이받아본다. 이거. 자, 오늘은 뭐 별 재미는 없었지만 여섯 번째 대원까지 했어요. 열 번째까지 하려다가 뭐가 설명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설명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줄아놓으면은 또 해달라 하고 하면은 줄아라 그러고. 자, 이제 여름철에 장마철에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가 환경 볼 수 있는 게 정말 다행이잖아요. 예? 그리고 환경 볼 수 있는 게 다행이고 또 이런 문수 서는 해상을 또 마련해 주신 분들 또 우리 어른 선생님들처럼 우리 어른 선생님처럼 이렇게 계속 옆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에요. 좀 아프고 힘들고 하시더라도 특히나 이제 연세 좀 드셔도 와요. 늙은 생강이 맵거든. 생강은 어디서 납니까? 오솔길. 생각난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

울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 선원과 삼랑진 여여 정사.

0: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2: 예수님!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구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6: 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드라마 붓다 또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몇 번을 틀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55분째 굉장히 길고 뭐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아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부다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효과라든지 계몽적 효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의 노력은 다 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스테디셀러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다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인 계승설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에 고기 반찬을 줬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왜 그 풍족한 분이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행복 만족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보다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게 현실입니다. 작은 것으로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시고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시절들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를 가졌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더 이상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축소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의 축소, 그 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 시절에 내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게 드라마 부다가 줄 수 있는 지금 현대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부다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집착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거는 사회적 위치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대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부다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타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이런 투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 있었던 소소한 갈등들, 그거는 드라마니까 만들어내는 요소들이거든요. 각출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술을 겨루어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요소들. 그런데 실제로 제바달타나 부처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허구적인 요소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더 재밌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작가가 가공해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로 얘기하면 적벽대전이 재밌는 이유는 적벽대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상상력들을 많이 뭐 부과하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 오히려 더 재밌었었고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흔히 이제 불교에서 전해지는 스토리 구조 상에서 나오는 뭐 사문유관이라든지 아마 성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성도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 부다가 예전에 리틀 부다를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꽃잎으로 바뀌고 이러한 묘사들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앞에 선행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들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의 다른 점들 같은 거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인도에서 그 꽁냥꽁냥 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우드라고 하는 거고,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마살라 이제 향신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중간에 뜬금없이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판소리도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창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 패턴들을 오늘날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질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거고, 그리고 우리께 꼭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그들은 그들식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한 줄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논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리비 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볼리비 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오는 드라마 부타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컷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스티브 잡스도 이 정도의 창의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온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전에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스스로를 환기하고, 부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마치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이,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가피는 충만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말에 새롭게 방영되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함께 의미, 그 다음에 공덕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0: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3: 고객님, 대환 대출 대상자세요.
4: 정말요?
3: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5: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4: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어? 안 돼!
6: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4: 설치했어요.
7: 당했다!
8: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4: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9: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도시수대공덕이라 조그마한 걸 베풀어 가지고 큰 공덕을 받는다 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게래요. 그런데 저 부처님이 직접 설해 놓으신 아함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아함경에 보면은 그 부처님의 그 모친의 그 유래를 그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의 그 모친이 그 생전에 이제 계실 적에 궁전에 이제 처해 가지고 있을 적에 그 궁전에 백보 이제 사람이 걸은 거리로 백자죽을 걸어가는 그런 그 거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방이 백보를 걸어갈 수 있는 내에 이제 금은과 유리로써 이제 땅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제 그 땅에 그렇게 이제 금빛도 나고 은빛도 나고 유리와 모든 그 칠보빛이 이렇게 그 이걸로 장엄이 돼서 그렇게 아마 휘황찬란했던가 봐요. 그런 데다가 이제 또 그 수용하는 데 있어서는 백미 음식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자기 그 앞에 다 진열되어 있고 다 나타나 있는 게래요.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이 없고, 예, 우리말로 참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복수형을 하고 이렇게, 예, 그 부처님 모친께서 있으니까 그 당시에 아라한윤자라고 하는 이가 있어요. 아라한윤은 누구냐면 부처님 사촌입니다. 그런 게 이제 부처님 모친한테는 조카 아니겠어요? 그런 게 이제 그 부처님한테 그걸 물었어요. 부처님께 이제 말씀이기를 이 부인이 말하자면 자기 숙모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옛적에 이제 그 아주 그 이제 아니 어째서 이런 그 찬란한 그런 그 수용을 복수용을 합니까 하고 부처님한테 물으니까 그 부처님의 말씀에 이를 그 부인이 옛적에 아주 그 가난한 집에 이제 어떤 집 딸로 이렇게 태어났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쌀을 한 대 가지고 저 길가에 석불님이 한 분 있었는데 거기다 쌀을 한 대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덕으로 해서 그런 그 복수형을 하게 된다. 부처님께서 그 아란존자가 물은 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그 앞으로도 그뿐 아니고 500생을 그런 게 500생을 이제 살도록 이제 전륜왕위를 지어서 이제 전륜왕이 된다 이겁니다. 또 500세에는 이제 제석신의 이제 몸을 지어가지고 있고 또 500세는 이제 대국왕위를 또 받고 있다 이겁니다. 게다가 그 모든 그런 그 쾌락을 다 받은 후에는 그 마야 부인은 그 몸에서 이제 이 천부를 이제 또 출생을 시킨다 이겁니다. 이제 그 마야 부인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 태자를 낳아서 키워서 성불 한 그 부처님을 하듯이 그렇게 하기를 1000번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청정광열애가 이제 된다 이겁니다. 자 이러니 그 공덕이 그 쌀 한 대를 갖다가 그 노변에 석불님한테 올렸는 그런 공덕으로 해서 자 이와 같은 그 복을 받고 최후 내중에 가서는 청정광열애가 이제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걸 봐서라도 오늘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는 물론 그 부처님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모셨으니 그 아마 그 부처님 모친이 쌀 한 대 갖다가 이제 부처님한테 올린 공덕보다 몇 배우 이상 크리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래서 이런 것을 이제 본인 저 부처님께서 직접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부처님은 그대로 모든 중생을 상대해 가지고 행동을 어떻게 하고 마음을 어떻게 쓰면 그런 복을 받는 거고 또 어떻게 마음을 잘못 쓰고 어떻게 하면은 또 죄를 받고 하는 걸 말씀을 해놓으셨지 무슨 복을 이제 산 사람끼리 무슨 과실을 주듯이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자기가 복을 짓는 게고 복을 감하는 것도 스스로의 자기가 감하는 게지 누가 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게요. 자 이래서 이 부처님의 모친도 그 석불님한테다 쌀 한 대 올린 것도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그런 마음이 우러나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지 누가 그 올리라고 시킨 건 아니다 이게요. 자 이래서 어찌 했든지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걸 추궁해 보면 이제 과거에 그런 인연이 이제 있었다 이게죠. 부처님한테 올리면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나 아니면은 부처님한테 올리는 것을 보고 그런 좋은 일을 보았는 것을 스스로 이제 보았거나 뭔가가 이런 것을 해서 느낌이 있었기에 부처님한테 이렇게 이제 올렸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복으로서 이제 그렇게 부처님이 모친이 이렇게 굉장한 그 복을 받고 최후에 가서 이제 청정광열애가 이제 되실 게다. 부처님께서 미리 예언을 그 해놓으셨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부인이 그 부처님 모친이 어느 지점에 어디께까지 와서 계시는지 그거는 꼭 잡아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청정광열의 지위를

그걸 가는 데까지 행하는 그 중간에 어느 지점까지 그 가져 있다는 것은 이제 확실히 이제 믿어집니다. 자, 이래서 이 부처님께 이렇게 그 모시고 부처님에게 그런 경성을 드리게 되면은 물론 그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가장 소원을 하고 바라고 하는 것이 첫째 이 생활을 살아가는 데는 재해라고 하는 것이 없어야 되겠고 또 수복이라고 하는 것은 증장되는 것이 이제 원이고 복도 많아야 되고 명도 오래 살아야 되고 하는 데는 중간에 아무 재앙이 없어야만 된다는 것이 사람마다 다 그거는 인지상정으로 중생의 입장에서는 다 있는 겁니다. 부처님 입장에서는 부처님한테는 그런 수복이 필요도 없고 그런 걸 다 초월한 분이고 그런 재해라는 것도 거기에 구애를 안 받고 다 이제 초월을 했다 이겁니다. 부처님은. 그렇지만 우리 중생들은 아직 초월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게요. 왜 그러냐면 육체를 가지고 있은 게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편해야 되고 거기다가 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많이 끌어와야만이 자기 마음이 흐뭇하고 뭘 가진 게 많으면 자기가 힘이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히 이제 그 자기가 이 오래 살고 이 건강한 것도 자기 마음으로서의 마음부터 건강을 하고 마음부터 쾌활해져야 예, 그 수명을 가지게 된다고 이럽니다. 그런데 요새 사람들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생활과 모든 경험에 의해서 말을 하기를 유무어를 많이 하고 유무어 성이 많은 사람이라야 오래 살고 건강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남을 잘 웃기고 또 남을 웃기는 이기 때문에 남에게 이마살을 찡그리게 하는 짓은 안 할 게거든요. 그러니 자기 마음이 쾌활해야만 남을 웃기지 자기 마음이 쾌활치 못한 사람은 남을 웃기질 못합니다. 자, 그런 것 보면은 그게 이제 자기 마음으로서의 이제 오래 사는 것도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서의 만드는 게고 오래 못 사는 것도 스스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이제 그렇게 되어지고 사람이 기분이 안 좋고 항상 그 쾌활을 그런 느낌이 없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제절로 그 이마가 찡그려지고 얼굴에 또 이 주름살이 자주 자꾸 생긴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다 보면 그 정신과 모든 힘이 위축이 되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쪼그라지고 자꾸 오그라지다 보면 결국 이제 가게 마련이다 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과 그런 걸 모두 인식한 나머지에 아마 유머를 많이 하고 유머성이 풍부하니라야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하는 것도 거기에서 이제 나온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생에 그런 재해도 없어야 되겠고 또 후에는 다시 그런 재해의 침범도 안 해야 되겠고 이러하다가 이제 뒤에 가서는 무상 대과를 이룬다. 무상 대과라고 하는 건 이상 더 크고 높은 데가 없는 최후 마지막을 얘기하는 그입니다. 부처님이 처해 있는 경계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상 보리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처님이 그 인행이 다 마감이 되고 과상에만 올라간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일문 권석이 제재란 이재란 하고 자기뿐만 아니고 자연히 부처님을 모신 그 가정이나 가족들 모두 이 친척들까지도 모든 그 재앙이 다 여의지고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동독이 함청경이라 한 가지 모든 그런 그 무료주의 이익을 얻고 그런 청정한 것을 다 얻게 이제 해줘야 한다. 이제 이거 아니겠어요?
자, 이래서 이제 이런 그 뜻과 이런 그 부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다 듣고 이래해도 실제 그걸 실천에 옮기는 이가 드물고, 이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지만은 자기 처해 있는 환경 여건이 모든 것이 이제 그렇게 잘 안 맞아진다 이게요. 가령 예를 들면은 부처님한테라도 절을 몇 번이나 더 하고 가면 싶으지만은 자기 그 생활 제도가 빨리 가야만이 되는 게 그런 게 있다 이거죠. 가령 예를 들면 무슨 일을 하다 말고 놔놓고 왔다든지 아니면 연탄이라도 가서 얻는 칼을 넣어야 할 텐데 늦게 가면 꺼져서 꺼지면 그걸 다 살리기가 어렵다든지 자 이래 되면 이제 부처님한테 절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싶어도 못하고 빨리 가야 된다 이제. 그 자기 생활 그 제도와 환경이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역시 모두 이 중생계는 무시 못하는 그런 그 생활에 이제 다 그게 장애적으로 이렇게 걸려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 그런 그 불교의 조회가 깊고 많은 그런 것이 있는 분들은 그런 걸 이리저리 잘 피하고 잘 이해를 하고 또 해석을 잘 하고 해서 해주지만은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은 딱 맥혀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런 풀어지지도 않고 그런 걸 피할 수 있는 소견이 안 생기고 이렇게 된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피하고 그런 걸 잘 그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밝아야 한다. 지혜가 밝아야 한다고 하는 건 마음으로서의 어떻게 딱 이렇게 맥힌 애로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비껴지고 이것이 풀려진다 하는 생각이 퍽들 안 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 지혜가 밝으면 이제 그런 생각이 퍽들 난다고 그럽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 그야말로 자기가 참 죽지도 살지도 않는 그런 경계에 이르는 그런 그 지혜까지도 밝아서 이제 속히 잘 실행이 되고 잘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 옛날에 이제 이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이 불교에서는 생사를 초월해야 한다. 생사를 초월해야 한다고 하는 거는 죽는 것도 걸리지 않고 사는 것도 걸리지 않고 죽고 산다고 하는 것은 육체를 중심에서 있는 문제지 육체를 떠난 입장에서는 그 생사와 그 구애가 이제 없는 거다 이게요. 그런데 중생 입장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죽고 사는 것이 없다고 하고 그걸 어떻게 초월하느냐 이제 생각이 이렇게 든다 이게요. 그런데 사람은 육체를 중심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중심으로 한 게이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요. 육체가 죽는 게고 육체가 사는 게지 마음 자체는 죽어도 그대로 있고 살아도 그대로 있고 산다고 해서 뭐 별스럽고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죽는다고 해서 뭐이 감해지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게요. 다만 그저 거기 영향이 미치는 것은 육체에는 영향이 미치지만 마음에 가서는 그것이 없다 이겁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시 그 지수화풍 사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형성이 되어 가지고 역시 그 땅과 또 물과 이 바람 불 요 네 가지가 이렇게 한테 뭉쳐서 육체가 형성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래되면 인연이 다 되면은 각각 그게 흩어진다고 하잖아요. 자, 사람이 죽으면 이 뼈와 살키는 이제 다 흙으로 간답니다. 흙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 모든 액체, 오줌이나 피, 고름 이런 거는 물에서 왔기 때문에 그냥 물로 가고. 또 이제 이 체온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연 하에서 자연 불에서 온 게기 때문에 이제 자연 그 왔던 그 불 그 자리로 다 돌아간다 이게. 또 이제 이 동작하는 건 사람이 오고 가는 그런 움직이고 하는 건 그 풍에다 속해가지고 풍이라고 그래요. 그건 역시 이제 풍으로 돌아가고 네 가지가 네 가지로 각각 하고 나니까 아무 근본 남는 것이 없는 게래요.

그래서 그게 그 육체가 그래서 그걸 허망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허망하다고 하는 건 오래 못 간다고 하는 거. 또 부정이라 이제 깨끗이 못하다. 그게 여러 가지가 그 조합이 돼가지고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정하게 이렇게 봅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3: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의 봉안대에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0: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3: 내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집행부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승적에 대해 종원종법상 적법하게 확정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 스님은 요구가 관철되기 전까지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제23회 회당 문화축제가 사흘간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진각종이 울릉애가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된 신민요 3곡을 울릉문화원에 헌정해 지역 상생의 의미를 보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상품 개발자들을 위해 특별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불교 굿즈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신앙에 대한 존중과 고증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슈플러스에서는 청소년 포교단체인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사무총장 도진 스님을 만났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파라미타의 올해 슬로건과 주요 사업, 기념 행사 등을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239회 중앙종회 파행 이후 총무원 청사에서 의원 스님들의 단식 정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계종 집행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집행부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승적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종헌종법상 이미 적법하게 확정된 사안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단식 중인 법원 스님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 대변인 묘장 스님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종회 239회 임시회 파행으로 이어진 단식 정진과 집행부에 제기된 의혹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승적 의혹과 관련해 집행부는 종원종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확정된 사안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1978년 3위계를 수지한 후 1998년 특별구족계 갈마를 통해 승적을 온전히 확립했으며 2013년 공포된 승적 관련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종법상 확정 봉인된 공식 승적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이 특별조치법은 1981년 이전 승적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고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 제정된 종법입니다. 집행부는

0: 정법이 정한 절차와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엄정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1: 승적 관련 특별조치법은 1981년 단일계단 이전의 승적의 경우 특별법 공포 당시 총무원 총무부의 종무행정 프로그램에 입력된 사항을 확정하는 것으로 승적으로 발생하는 논란을 종식시키고 승가화합과 종단 안정을 이루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특히 교구본사 주지를 비롯해 교육원장, 총무원장 권한대행 등 현재에 이르기까지 종단 주요 소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종원종법에 따라 수차례 검증된 사안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종무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력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종단의 인사 원칙과 수행 공동체의 본질을 강조하며 일축했습니다. 조계종은 수행을 근본으로 하는 공동체로 수행자에 대한 평가 기준은 세속적 학력이나 경력이 아닌 계율 준수와 수행 포교, 종원종법 준수 여부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0: 총무원장에 대한 평가는 재임 기간 추진한 정책과 종무 행정의 성과, 종단 운영 능력, 그리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오래된 학적 자료의 일부 부재를 종법상 자격 문제인 것처럼 확대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진우 스님 관련 의혹 해명을 촉구하며 종회 폐회 후에도 청사에서 이어가고 있는 단식 정진에 대해서는 원활한 종무 행정을 위해 즉각적인 중단을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진우 스님 관련 의혹 해명과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어제로 나흘째 단식 중인 중앙종회의원 법원 스님은 요구가 관철되기 전까지는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며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제가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종단의 승려의 결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1: 법원 스님의 강경한 입장에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회장 등훈 스님과 부회장 법상 스님이 중재를 위해 급히 단식 정진장을 찾았습니다.
3: 무더운 여름에 스님들께서 단식을 좀 오랫동안 하면 건강도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단식을 좀 그만하셔달라고 부탁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1: 이어 10여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협의체인 공감과 미래도 현장을 찾아 단식 중인 스님들에게는 만류를, 집행부에는 소통과 공감을,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에게는 한국불교와 종단을 위해 마음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4: 단식을 풀었으면 어떻겠냐 해서 왔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좀 더 오픈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은 좀 유감이긴 합니다만 현 집행부에 계시는 스님들도 같은 입장에서 좀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앞서 중앙종의 최대 종책 모임 불교광장은 성명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초조함에서 비롯된 시대착오적인 구태라고 우려하며 정정당당한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의혹 제기와 공방이 시작되며 종단 행정의 신뢰도는 물론 사회적 위상 실추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종단 안팎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5: 울릉도민들과 함께 호흡해온 제23회 회당문화축제가 사흘간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회당문화축제가 꾸준히 이어온 울릉애가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된 신민요 3곡을 울릉문화원에 헌정해 지역상생이란 축제의 의미를 보여줬습니다. 회당문화축제 회향식 현장을 박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사흘간 바쁘게 달려온 이들이 울릉도 열애시민당에 모여 제23회 회당문화축제를 회향하는 자리. 울릉문화발전을 서원한 진각종이 회당문화축제로 꾸준히 추진해온 울릉애가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한 신민요 3곡을 울릉문화원에 헌정했습니다. 울릉문학회 문인들의 글과 음악인들의 재능기부가 만나 탄생한 곡 에메랄드 울릉, 우리 함께 살아요, 섬초롱꽃이 울릉도의 품에 안긴 겁니다. 회당문화축제는 전승민요가 부족한 울릉도에 새로운 문화자산을 남기기 위해 프로젝트를 이어왔는데 음원과 악보, 저작권까지 기증하면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으로 자리잡게 했습니다. 진각종은 또 안전관리를 비롯해 이번 축제 기간 협력해준 울릉청년단 주관, 울릉해변가요제의 성공을 염원하며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상생의 염원과 함께 사흘간 축제의 최전선을 묵묵히 지켜낸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을 기리는 해단식도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7: 행사는 2박 3일이었지만 그 이상으로 기해주신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어떤 정성과 그 노력들이 모여가지고 마치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행사가 큰 무리 없이

0: 보험관에게 치루어졌다는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1: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휴가를 반납하고 참여한 직장인들의 참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참가자들의 건강을 살피는 의료지원팀으로 활약한 현직 간호사부터 밤을 새워가며 다음날 행사 영상물을 편집해낸 PD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쏟아낸 땀방울이 행사의 숨은 원동력이 됐습니다.
2: 10개 정도의 영상을 직접 연출하고 편집을 해보면서 이렇게 제가 직접 다 전담해서 제작해보니까 또 앞으로 돌아가서도 저의 일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정말 휴가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보람차고 정말 즐겁고.
3: 제가 술래길 할 때 의료지원으로 뒷차로 이제 같이 일행을 따라갔었는데 중간중간 보살님들 힘드신 거 제가 좀 증상이나 이런 거 좀 확인해드리고 물도 드리고 약도 챙겨드릴 수 있어서 그런 게 좀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1: 금강원 진호국가 서원불사를 시작으로 회당대종사 탄생지 도보순례, 독도 아리랑 콘서트와 울릉도 문화발전 서원 특별행사까지 울릉도의 문화발전을 염원하는 23번째 회당문화축제는 진각종 청년들의 땀방울과 울릉도민의 호응 속에서 성공적으로 회항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인입니다.
4: 조계종 전국 비군의회가 다음 달 8일과 9일에 걸쳐 기후위기와 환경을 주제로 한 불교 문화축제 함께 숨쉬달 개최합니다. 전국 비군의회는 어제 열린 하반기 소임자 워크숍에서 문화축제 진행 상황을 살피고 행사 취지와 사업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전국 비군의회 3대 강령 가운데 하나인 포교의 합리화에 맞춘 현대적 문화 행사로 기획됐습니다. 행사는 관람객에 맞춰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를 비롯해 환경 실천 토크쇼, 환경 콘서트 등이 펼쳐집니다. 여기에 어린이 난타와 클래식 앙상블 블루로터스의 공연, 사찰 음식과 차 문화 체험, 업사이클 전시 등이 진행됩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불교를 소재로 한 문화 상품, 이른바 불교 굿즈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현대적 활용이 늘어나는 만큼 신앙에 대한 존중과 정확한 고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5: 형형색색의 반가사유상부터 석굴암 미니어처까지. 최근 불교를 소재로 한 굿즈들이 MZ세대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관련 문화상품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 문화의 대중화 바람 속에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처님 얼굴 모양의 빵이나 초콜릿이 등장하는가 하면 회불 논란을 일으키는 무분별한 상품들도 늘어난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상품 개발자들을 위해 개최한 특별교육에서 허영욱 교육과장은 친근함을 추구하더라도 부처님을 비롯한 신앙 대상은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상의 머리만 떼어낸 캐릭터나 빵, 초콜릿 등으로 소비하는 사례는 신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며 종교적 상징을 단순한 소비 대상으로 다루는 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6: 부처님은 원래 완전체로 몸이 있어야 되는데 머리만 딱 뗀다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을 염두에 둔다면은 되게 끔찍한 일이기도 해요. 비록 예술품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대중문화 이미지로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 또 문화상품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정확한 고증도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사를 수할 때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편단 우견처럼 오랜 세월 이어져온 규범과 도상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어기거나 AI가 생성한 국적 불명의 불상을 그대로 활용하면 대중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6: 불교 미술에서는 규범과 도상이라고 하는 인도부터 일본까지 쫙 공통된 무언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이야기하지 않지만 다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룰이거든요.
5: 이어 허영욱 과장은 해답으로 불교의 본래 의미를 살리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화 상품을 제시했습니다. 불교의 교리와 의미를 실용적인 상품에 녹여내고 신앙적 상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머와 재치를 더한 문화 상품은 대중과 불교를 잇는 새로운 접점이 된다는 겁니다.
6: 약간 USB로 연주를 하고 다니다가 필요하면 쓰고 합정 주고 하니까 이것도 뭔가 모든 게 다 이어져 있고 이 USB는 세상과 나를 잇는 정보의 집약체잖아요. 불교의 뭔가 인드라마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5: 허 과장은 이처럼 종교적 가치와 일상의 쓰임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이 불교 공예의 본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은사 동탑 사리 장원꾼아 성덕대왕 신종처럼 선조들의 불교 공예품 역시 신앙적 상징과 실용성이 조화를 이뤘던 만큼 전통에 대한

0: 깊은 이해가 좋은 굿즈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MZ세대와 만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불교 굿즈. 신앙의 의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시대와 소통하는 문화 상품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1: 일제강점기 통도사 출신 스님들의 숭고한 항일 독립운동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0: 강민호 양대응 스님의 삶과 독립운동을 조명하는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통도사 박물관장 겸 총무국장 진흥 스님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박민호 양대응 스님의 삶은 나라를 위한 불교의 실천이자 민족의 고난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던 숭고한 호국정신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불교신문 이성수 기자가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 배포와 만세운동을 이끌고 임시정부 활동과 미국 하버드대 유학을 거치며 국외 독립운동에 헌신한 박민호 스님을 집중 조명했으며 이어 이병길 양산 항일 독립운동 연구소장이 양대응 스님에 대해 각각 발표했습니다.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불교학과 교수를 역임한 대구 대각사 법회 스님이 능엄경의 원형을 깊이 있게 다룬 연구서 도낭본 능엄경의 연구를 펴냈습니다. 도낭본 능엄경의 연구는 법회 스님이 일본 다이쇼 대학에서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체계적인 증보와 자료 정리를 거쳐 단행본으로 간행한 연구 성과입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도낭본 자료를 모아 능엄경의 가장 오래된 형태를 복원했으며 기존 주석서나 번역본에서 발견되는 구절 및 주석상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 특징입니다. 책은 선종의 수행지침 역할을 넘어 천태, 화엄, 선 등 다양한 불교 사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함으로써 동아시아 불교사 연구와 한국 불교 교학 발전에 중요한 기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올해는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창립 30도를 맞는 해인데요.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사무총장이자 조계종 포교국장인 도진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먼저 창립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앞서서 청소년 파라미타 연합회가 30살이 됐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도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또 언제 설립이 됐는지 자세한 내용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파라미타는 1996년도에 대한불교 조계종 청소년 포교 기구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처음 파라미타가 만들어질 때에 그 종단에서는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 고민이 이것을 불교 학생회라는 사찰 단위의 그 종교 단체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공식 사단 법인 체계로 한 네. 사회적 청소년 단체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 고민 속에서 결국 사단 법인으로 만들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그 만들어서 그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네. 청소년 포교 기구 사단 법인을 만들면서 전국적인 조직을 처음부터 만들지 못했고 나중에 점점 확대시켰고 조직을 확대시키면서 지금은 17개 지역 단체 조직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0: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규모를 넓혀간 청소년 파라미타 연합회인데요. 30주년을 맞아 멋진 슬로건을 세우셨습니다. 함께한 30년, 함께 여는 희망, 청소년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준비하다. 이렇게 멋지게 목표를 세우셨는데 이 슬로건의 의미 한번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1: 함께하는 30년은 1996년부터 현재 2026년에 이르기까지 30년 동안 이뤄온 성과를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그리고 현재 지금 한국 불교 청소년 포교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 30년 동안 해오면서 지금 청소년 그 교육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는 고민들을 지금 현재에 담아서 미래를 새로운 30년을 맞이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고민 속에서 그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0: 지난 30년을 함께했고 또 함께 희망을 열고 또 현재를 채워나가서 미래까지 나아가겠다. 이 모든 것들이 담긴 슬로건인데요. 30주년을 맞아서 또 새로운 사업 계획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을 하겠다. 또 미래 세대 특성화 역량을 강화하겠다. 또 창립 30주년 기념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 3대 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0: 지속 가능한 기반 구축 같은 경우는 지금 17개 지역 단체가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도자 중심이고 종립학교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반 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활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 학교 밖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보통 학교 밖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참여를 이뤄내고 있고 활동이 활발하게 있어서 지금 현재의 교육 체계와 지금 청소년들의 인성 교육을 학교 밖 활동에서 어떻게 우리가 담당해 줄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서 이 지금 현재의 조직을 조금 바꾸어서 지금 일반 학생들이 학교 밖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 또 미래 세대 특성화 역량을 강화한다는 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0: 미래 세대의 특성화는 학생들이 지금 현재 과거에 해왔던 방식의 그 종교 활동이나 청소년 인성 교육 이런 것들에서 지금 현재 그 학생들이 좋아하는 쪽, 그 관심 분야 쪽을 더 확대시키고 그런 프로그램을 늘리는 쪽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대부분 쇼츠 대회 같은 공모전을 통하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스키 캠프도 있고요. 그리고 뭐저 국제 교류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더이 파라미타 활동을 재밌게 할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1: 이 핵심 과제 중 마지막은 지금 드리는 질문과도 또 이어질 것 같은데요. 30주년을 맞아 많은 분들께서 기념 행사가 열릴 걸 함께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념 행사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0: 처음 이 30년이 되어서 가장 먼저 저희가 준비한 일은 올해 처음 준비한 일은 사실은 30년사 책자 발견이었습니다. 30년사 그리고 30년을 뒤돌아보면서 그 사업들을 하나하나 뒤돌아보고 그리고 성찰하고 그리고 그 30년사 책자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의미에서 그 지도자 대토론회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대토론회를 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전체에 모여서 다시 워크숍 같은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확정시키고 그리고 국제교류 활동이나 청소년 백일장 같은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2026년이 청소년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포부와 함께 전해 주시면 어떨까요?
0: 지금 학생들이 입시주의 교육으로 인해서 학교 안에서의 활동은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잘 교육부를 통해서 잘 되고 있는 데 비해서 학교 밖 활동,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여서 자발적인 협동심을 기르거나 하는 뭐 리더십 활동이나 인성교육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 쪽으로 학교 밖 활동은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을 정부 정책 속에서 그런 건의를 하거나 의견을 올려서라도 그걸 고치고 그 청소년 교육이 점차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이제 30살, 씩씩한 청년이 된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펼쳐갈 청소년 포교의 길, BTN도 한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스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현시한 보시노나 삼천세계 무법설보 세법우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한무종약 신담인월

인등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리자 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재망중중 무진산모자존웅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옹이에 수제제체 수미

공덕 향삼처 실은 만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은 융창 남북 평화 통일 속성치

이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심 영불 대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 영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 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부모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부모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 출이 왕환 상봉길경 불봉제 관제구설 삼제 팔란 404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 이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4: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백중 오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4: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5: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6: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 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5: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TV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의 후원으로 질 높은 각종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가 복짓는 최고의 공덕이 법붓이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 ILS 060-800-7000 060-800-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2: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0: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3: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구.
4: 어떻게 하면 관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3: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5: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6: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7: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6: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8: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3: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풍이 설설하니 이 어떠한 소식인가 일리제 평나 돈 중에 알게 좋지.

성진 신라기 중에 갇혔더라. 석호는 무형하고 송풍은 하다 팔 때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혼과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이끄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더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 같이 음한계율 털끝 인들 범하리까 점잖이.

그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지 반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람일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 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독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나쁜 곳엔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 산날 생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건코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다 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6: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 산책.
1: 벽안당 법인 대종사의 법문을 회고하다. 경봉 조사 위 상족, 경봉 조사의 대를 이은 맏상좌가 되어 천성산 내원선원에서 조사 관문을 격파하셨네. 조계 종단의 정화 불사에 온몸을 던지셨고 청백 가풍으로 육한장을 떨치셨네. 영축산 통도사의 진정한 사표이셨으며 안과 밖이 한결같고 항상 정묵으로 바라보시었네. 법좌에 올라 법문하실 때는 주장자를 높이 드시고 부처와 조사의 심인을 바로 보도록 열어 보이셨네.
2: 탄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3: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 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4: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삼내 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삼내 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삼매 참법 기도 수행, 금생에 다시 만나기 어려운 법화삼매 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하여 기중중생 실시오라. 이금차처 타제활라.

저한테 오늘 정해진 품은 수기품인데, 법화경 하면은 수기다, 수기품이다. 또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법화경의 묘법연화경이라, 법화경이라, 신꽃 법화경이다, 신연꽃경이다 해서 연꽃경이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연꽃에 대한 말씀이, 저는 또 화엄경하고 숙타니파타의 두 군데에 나오는 걸또 매우 좋아하는데, 화엄경이 나오는 것은 처세관 여호공 열연화 불착수 심청정 초피 계술의 무상조. 엄마는 화엄경에 나오는

나오는 연꽃에 대한 찬탄의 말씀. 두 번째는 초기 울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스타니파타라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무소의 뿔의 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연꽃은 처연상정이라 더러운 진흙탕에 있으면서도 그 진흙탕에 물들지 않고 우아하게 순박하게 깨끗하게 피어날 수 있는 꽃, 불교의 상징이 연꽃인데 우리 중생들은 이 사바세계가 좀 더러운 진흙탕처럼 더러운 세상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법화경에서 말씀하시는 건그 더러운 세상에 살면서 거기에 물들지 말고 연꽃처럼 피어나는 삶을 살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꽃, 그 다음에 이제 스타니파타에 나오는 거,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이라는 또 말씀이 나와서 이 법화경의 제목이 이제 연꽃경이다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사바세계는 괴로운 세상에 거기에 물들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 가르침 분교 근본 불교에서 얘기하는 삼법인 같은 거 무슨 말씀인가 다 아시죠? 재무상, 재범모하, 일체계고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교리 중에서 핵심이 연기, 모하, 공, 중도라는 말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부처님은 나는 누구냐 하니까 오온이라 했단 말이에요. 오온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 인연이 돼서 뭉쳐져서 화합돼서 사람의 몸으로 임시 머물다가 인연이 다 되면 소멸된다는 게 나는 오온이다라는 말씀인데 다시 말해서 나라는 것은 고정적인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연기법이나 무아법이나 공에서 얘기하는 게 나라는 것이 사람 속에 사람이 없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뜬구름이 나타났지만 실체가 없다.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 따라 소멸되면 그만이다라는 건데, 그래서 연꽃처럼 그러면 우아하게 순박하게 피어나려면 어떻게 피어나야 되겠느냐 말씀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몸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이 가짜 인연으로 모았다가 흩어지면 가는 건데, 고정관념에, 고정불변에 실체가 없다는 것이 사람은 모든 삼라망상 눈에 보이는 것, 특히 사람으로 국한돼서 얘기한다면은, 나라고 내세울 게 없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라고 내세울 게 없다는 가르침을 이 괴로운 세계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거기에 물들지 않고 연꽃처럼 피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서 무아, 제법무아, 나는 실체가 없어, 공이야라는 말씀에서 여러분들 화 나면 화를 내죠. 화를 내면은 화를 내지 않아야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데 화가 나면은 화가 일어나는 마음을 빨리 그치고. 그치고 이 화가 어디서 왔지? 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제법 무아 나에 대한 고정적인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화가 날 이유가 없어요. 화는 상대방이 있어서 뭐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화나면 욕을 해요. 욕을 해. 그러면 욕을 하면은 욕을 먹어. 그럼 우리가 이제 제가
사람은 실체

실체가 없어,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어라는 얘기를 뜬구름 같은 게 똑같은 거야 얘기를 하면서 실체가 없다는 얘기는 화를 낸 사람도 없고 욕한 사람도 없고 욕을 먹은 사람도 없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들 무거워요 했을 때 달마대사가 해가스님한테 무거워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찾아봐도 없어요. 무거운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 벌써 나는 너는 무거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 치유가 됐느니라 이런 말씀하시듯이 욕을 여러분들이 안 먹으면 되는데 부처님이 그랬어요. 그걸 비유컨대 음식을 갖다 주면은 음식을 내가 받아 먹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닌데, 왜 받아 먹고, 욕을 먹고서 화나고 힘들어 하느냐. 저녁에 잠도 못잘 정도로 뒤척거리느냐. 그것을 제2의 화살을 맞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욕한 사람도 없고 욕먹은 자도 없다라는 법화행자 정도 되면은 그건 지금 넘어선 자리에 가야 되거든요. 그럼 욕한 자도 없고 욕먹은 자도 없다는 것은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주할 대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욕먹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살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살고 잘 살고 하면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꽃 같은 법화행자들이 법화경에 의해서 수행하는 법화행자들은 욕한 사람도 없고 욕 먹은 사람도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사경을 하든지 독송을 하든지 천일기도를 해야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고 없고 잘나고 못나고는 전생의 업이에요. 그렇지만 살아서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갈등과 대립이 없으면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연꽃처럼 피어나려면 거기에 물들면 안 된다고. 허공에 걸리지 않고 바람처럼 허공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무아연기공을 설명할 때, 보되 봄이 없이 보고, 듣되 들음이 없이 들으란 얘기를 그래서 합니다. 경계에 따라서 무조건, 다시 제가 자주 쓰는 말로, 이뻐 죽겠소, 미워 죽겠소라는 게 없어야 돼요, 불자들은. 이뻐 죽겠어, 미워 죽겠어. 그래야 연꽃처럼 이 사바세계 더러운 세계 살면서 거기에 쭉 쫓아가서 물들어서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진흙탕 싸움을 하고 살지 않는다는 말씀. 그러면 허공같이 연꽃같이 그렇게 물들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갈등 대립에서 벗어나서 자유자재한 해탈의 삶. 벗어나는 삶, 내가 스스로 경계에 끄달려서 얽혀서 힘들게 사는데 연꽃과 같이 살려고 여러분들이 천일기도 하면서 계속 연꽃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할때그 구속에서 경계에 끄달리는 구속에서 너는 나를 때렸어, 너는 나를 욕했어는 마음이 사라질 때 자유자재한 해탈의 삶.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연꽃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을 먼저 제목에서 법화경의 제목의 말씀을 올리고 저한테 이제 수기품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수기품이라는 건 뭐냐면은 미래에 부처님께서 미래에 여러분들한테 사후에 성불할 수 있다. 너는 무엇이 될고 하니 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고 약속하는 거하고 증명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보살행을 잘하고 불자로서 열심히 법화행자로서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

하고 사니까 다음 생에 뭐 아란이 되겠다, 뭐 부자가 되겠다, 네? 성불하겠다 하는 이런 증명을 해주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 본인 스스로 수기받는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본인 스스로 수기받는 거. 누가 수기 줘서 부처님이 수기를

여러분들이 수기를 스스로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욕지전생사 금생수자시요, 욕지내생사 금생작자시라 했는데, 제가 긴 설명 안 하고 짤막하게 넘어갈게요. 내가 다음 생에 무엇이 될고 하니 궁금할 거 없다. 내가 오늘 이 순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다음 생에 무엇이 될거 아니 어떤 수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다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작으로 수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발보리심자는, 특히 법화행자는, 법화경으로 인해서 내가 더러운 땅에 살지만 율곡처럼 피어나겠다는 원력을 가지고 법화행을 하는 분들은, 아, 내가 발심해서 수행하니까 다음이 뭐가 될고 하니 다 본인들이 안다 이거요. 그게 자작수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기에 대한 말씀이 법화경에 한 여러 품에서 나오는데, 비유품, 수기품, 500제자 수기품, 수학무화 인기품, 법사품, 제바달다품, 권기품, 여기에서 수기란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법화경은 수기경전이란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비유품에서는 사리불존자, 부처님이 가장 아꼈던 사리불존자한테 수기를 하고, 제6수기품에서는 수부리존자한테 수기를 하고, 거기서 상수제자인 10세제자인 마하가섭존자, 대목궐련존자, 가전연존자 이런 분들한테 수기품에서 수기를 하고, 500제자 수기품에서는 500아라한 불운하존자 교진여 등한테 수기를 주고, 수학무학 인기품에서는 2000명의 성문 스님들한테 수기를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지금까지 말씀한 건 근기가 아주 높고 신심도 견고하고 많이 도를 닦은 큰 선지식 10대 제자들 이런 분들한테 수기를 주었어요. 그런데 제바달다품에 가면은 제바달다도 그 부처님을 해하려고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한 제바달다도 수기를 줍니다. 근데 아라한까지 돼요, 제바달다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바달다 품에서 보면은 악인도 성불할 수 있다. 8세 여아 여성은 뭐 성불한다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인도 성불할 수 있다. 용녀도 성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수기하고 연관되는 얘기인데, 그 부처님을 키워주신 이모도 비구니가 되겠다고 그래도 그 부처님이 안 받아주다가 대림사가 있는 곳, 바라나시에 있는 거기서 아란존자가, 그럼 여성도 성불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수 있다라니까, 그러면 비구니의 성직을 주십시오 해서 이모가 처음으로 비구니 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수기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화경의 뜻이 뭐냐면, 법화경의 대의가 회삼성 기일승, 회삼성 기일승 많이 들었죠? 성문 영각 보살을 합해서 일승으로 돌아간다라는 건데, 법화경의 대표 사상이에요. 이 비유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예컨대 말씀드리면, 일불수 사상이 이제 뭐냐, 이런 얘기 왜 하느냐면은, 사리불존자 같이 큰 선지식한테 수기 주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제바달타 같은 앙굴마라 같은 이러한 악인들한테도 수기를 주신단 말이야. 이것은 법화경 사상, 부처님 사상에 입각한 이야기인데, 무슨 얘기를 드리냐고 하면, 한강이나 한탄강이나 임진강 강 이름을 다 띄고 있어요. 다 띄고 있는데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면 한강도 버리고 임진강도 버리고 한탄강이라는 이름을 다 버리고 짠맛 하나인 바닷물이 되어 일미평등, 짠맛 하나로. 그건 무슨 뜻이냐면, 각자 자기의 이름

경을 다 버리고 부처님 받아 여러분들은 모든 걸 각자 보현행 문수행 하면서 불심에 다 가지고 있지만 부처님 제자로 되면은 부처님 제자 법화 행자 하나로 통일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 최고의 공덕을 닦은 공부를 많이 한 선지식 사리불존자 수불이존자한테 수기를 주었으면 됐지 어째서 악인까지 수기를 주느냐면은 이건 부처님 불성 사상이에요. 일체존재의 실불성. 내 생명 무량 공덕 생명. 내 생명은 무량한 공덕 생명이 누구나 다 구족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무슨 뜻이냐? 나는 모질한 사람이 아니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맨날 누구한테 무시당하고 아프고 업신여기고 열등의식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존귀하고 존엄성 있고 평등한 불성을 가진 존재야. 발심만 하면은 누구나 성불할 수 있어. 이게 법화경의 가치인데, 그러면 각자 한탄강, 임진강, 그런 한강 이런 것은 차별이에요. 각자 강마다 차별성이 있어. 길다, 짧다, 더럽다, 깨끗하다, 물이. 차이가 있고 차등이 있어. 그러니까 비교를 해. 이렇게 되다 보면은 깨끗하다, 더럽다, 길다, 짧다, 갈등과 대림을 겪고 사는데, 묵강의 바다로 들어가면은, 하나로 짠맛, 일미 평등으로 가듯이, 연꽃이 더러운 진흙탕에서 피지만, 우아하게, 순박하게 홀로 피어나듯이, 평등하고 조화를 일으킨 거, 평등사상. 이쁘고 미우고의 분별의 세계를 벗어나서, 의식의 세계를 벗어나서, 반야의 세계에서 들어가는 거에 바닷물로 일불성으로 회상기일성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차별과 차이를 벗어나 비교에서 열등감이나 이런 게에서 벗어나서 평등하고 조화의 통일로 이끌어가는 것이 숙이다. 그러니까 숙이는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발심자는 누구나 아무리 악한 일을 많이 했어도 수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기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법화경의 한 10여 품에서 나오는 수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수기는 이게 진짜 수기예요. 연등불 당시에 선에 서인 수미다 행자 부처님이 500생을 부처 수업을 닦았거든요. 태어날 때마다 부처 수업을 500생을 닦았어. 그래서 연등불, 과거 지불의 연등불을 만났을 때 선의 선인 스메다 행자로서 여러분 똑같은 행자죠. 행자로서 부처님이 법문하시는데 꽃구향을 올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법문으로 가시는데 걸어가는 길이 맨발로 가시는데 진흙탕이야. 부처님을 이렇게 걸어, 여기 진흙탕을 밟고 가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머리가 길은 이 행자가 머리를 풀어가지고 진흙탕을 깔잖아요. 부처님, 부처님, 연등 부처님, 제 몸을 밟고 건너가시면 더 이상 저는 오늘 죽어도 원이 없겠습니다 하니까 연등불이 거기를 옆을 지나면서 수기를 주잖아요. 수기를. 이게 진짜 수기거든요. 너는 2500년 후에 인도 땅에, 이게 부처님 전생 얘기니까, 서방이 부처님 전생 얘기니까, 아버지 이름도 다 얘기해요. 수기 주면서. 정반왕이고, 어머니는 마야부인이죠? 기고. 그 다음에 때는 언제냐? 인도 땅에. 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고. 때는 갑인년 4월 초팔이다. 이렇게, 이제, 수기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어김없이 2500년에 이 땅에 부처 수업을 다 끝내고 중생 교화하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수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석가모니불 당시에 수기를 준게 있어요. 아시카 대왕 아시죠? 인도 천하를 통일하신 아시카 대왕은
여러분들이 인도의 불교 성지를 가는데 8대 성지가 전부 석주가 세워 있어요. 이슬람교도들이 부셔서 없는 데도 있지만 거기 보면은 여기는 부처님 탄생한 눈비니의 동산이요. 여기는 부처님이 성불하시가 하신 부다가야요. 여기는 부처님이 열반하신 구시나라가라요 하면서 석주에다 전부 이 아슈카 대왕이 부처님 8대 성지를 개발해가지고 전부 석주를 세우거든요. 근데 이것도 우연히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 당시에 아란존자하고 탁발을 나갔는데 두 아이가 소꿉놀이를 해요. 뭘 해가지고 이제 밥해서 서로 막 먹고 그런 소꿉놀이를 하는데 성화의 부처님이 오시니까 꼬마 형제가 얘야 우리도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자 해가지고 모래에다가 흙을 장뜩 그릇이다 담아가지고 부처님을 머리 숙이게 할 수 없으니까 형아 엎드려 내가 올로 갈게 해서 올로 가서 공양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아란존자한테 주면서 이 흙 모래를 방 헤어진 데에 떼어서 흘러내리지 않게 해라 하면서 거기서 수기를 줍니다.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아슈카 대왕이 전륜성왕 인도 천하를 통일한 아슈카 대왕 저는 석주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데 너는 내가 간디의 300년 이게 BC 300년이죠 후에 인도 땅에 태어나서 이러이러한 성지를 내가 이제 한 뒤에 내가 간 뒤에 네가 다 성지를 석교를 세워서 할 것이다. 그러고 인도 천하를 통일할 것이다. 그래서 아슈카 대왕이 부처님 경전에서 헌법을 만들잖아요. 여기 이제 수기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익적인, 이로움이 줄수 있는 법문이 뭐겠냐 하니까 내내 이거 같은 얘기인데 부처님은 전생에 이목구가 앉아있으면서 부처님이 되신 게 아니고 공덕행, 복을 지어가지고 부처님이 되신 거거든요. 부처님 연등불이 오시는데 자기 몸을, 그게 울력이죠. 자기 몸을 던졌어요. 오늘 죽어도 원이 없겠다 했어요. 나를 밟고 가면. 그게 공덕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덕행 제가 말씀을 지금부터 좀 드리고 싶어요. 복 짓는 방법. 어떻게 복을 지어야 천원어치의 복을 지면 30분 울력을 하면은 복이 매 수백 배 뻥튀기로 돌아올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올곧게 여법하게 실답게 진실되게 수행하는 사상팔배라고 그러는데 스님들한테 보시하면은 몇백 배 뻥튀기해서 나한테 돌아온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금강경이나 대승경전 이렇게 보면은 무주상보시 얘기가 많이 나와. 해도 함의 없이 해라. 편애하지 말고 해라. 했다는 생각 없이 해라 그러는데 근본불교에 가면요. 올곧게 여법하게 실답게 올바르게 수행하는 스님들한테 나는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가사나 법복이나 먹을 것이나 몸이 아프면 의약품이나 처소가 비가 새면 수리해 주는 이런 4가지 공예 4가지 공양이에요. 스님들 수행하는 스님들한테 보시하는 게 이렇게 베풀 경우 얼마만큼 복이 돌아오나 제가 이렇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근본불교에서 보면요. 나는 이렇게 올곧게 여법하게 올바르게 수행하는 청정승 스님한테 보시를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아낌없이 보시하면은 나한테 매 수백 배의 과가 돌아올 거야 라고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걸 지금부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전의 씨를 뿌려라.

올곧게 올바르게 여법하게 수행하는 복전의 씨를 뿌려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용어 중에서 헌문에서 쓰는 게 있는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공덕과 복덕이 어떻게 틀리느냐? 그건 간단해요. 공들이면 복이 와요. 공덕이 먼저 공을 들이면 호박덕이 안 서러. 공을 안 들이면 호박덕이 서러. 그러니까 공덕이 복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공덕과 복덕 같게 쓰기도 하지만 저좀 따로 나눠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지금부터 제가 발췌한 뻥튀기를 몇백 배할수 있는 보시가 어떤 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것을 만들지 못했고, 선을 만들지 못했고, 두려움으로부터 피난처를 만들지 못한 채 살아왔는데, 사는 동안 공덕을

공덕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공덕은 행복을 지칭하는 말이니라. 서가인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오랫동안 공덕을 짓는 동안에 오랫동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보를 경험한 것을 기억한다.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은 공덕에 유익한 보를 보아야 된다. 부처님이 쭉 과거 살아온 걸 보니까 오랫동안 공덕을 짓는 동안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보를 경험한 것을 전부 기억한다. 그러니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은 공덕의 이로움으로써 보가 돌아온다는 것을 믿고 보시해라. 공덕을 짓는 행위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공덕을 짓려면 내거 가진 걸 나눠줄래도, 아니면 내 몸으로 울력을 해서 땀을 흘리고 재능보시를 하려고 하더라도 손실이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손해본다. 내 지갑에서 빠져나가면 손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손해가 아니라 공덕통장에 입금이 된다. 공덕통장에 몇배 뻥튀기 될수 있는 공덕통장에 입금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덕을 지은 것은 부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임금이 못 뺏어가고, 공덕통장에 입금한 건 임금이 못 뺏어가고 불로 태울 수가 없고 물로 떠내보낼 수도 없고 도둑이 뺏어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부처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손실 보는 것을 두려워서, 이제 이게 나가면 내쓸 돈이 없으니까 마음이 두려워. 그런데 두려웠지만 공덕의 보를 보게 되면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인 줄 알게 되므로 내 몸에서 빠져나가도 손해가 아니라 두려워지 않게 된다. 공덕의 보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에요. 인색한 자는 두려움이 있어 베풀지 않으니 그것은 오직 베풀지 않는 자의 두려움이다. 인색한 자가 두려워하는 배고픔과 목마름. 인색한 자는 항상 배고픔 어떡하지? 목마름 어떡하지? 이게 없어지면 나는 굶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공덕통장에 재고 통장 뿌려온 사람은, 아, 내가 찾았으면 돼, 언제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인색한 자는 두려워하는 배고픔과 목마름. 그죠? 갑자기 뭐 부도 나서 망해서 누가 뺏어가서, 없어지면 어떡하지고 두려우는 마음이 있다 이거요. 두려워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은 이 세상과 저 세상

에서 어리석은 그에게 닿는다. 인색한 자가 이거 다 뺏기고 없어지고 부도나고 사기당하면 어떡하지 하고서 두려워하면은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그 어리석음은 그에게 와 닿는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진짜 배고프고 목마른 게 자기한테 와 닿는다. 공덕을 짓는 것은 제과자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니라. 한평생 살다가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 공덕 아니면 죄악이기 때문인데, 이것들은 그림자처럼 떠나지 않고 다음 생으로 따라간다. 여러분이 공수리 공수거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 다 놓고 가자. 빈손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하지만 가져가는 게 눈으로 보는 물질 현상은 그대로 다 놓고 가지만 공덕통장에 공덕지은 공덕과 나쁜 일을 많이 한 죄악의 종자, 공덕통장의 성근 종자는 가지고 간다. 다음 생에. 이것들은 그림자처럼 떠나지 않고 다음 생으로 따라가느니라. 이어지느니라. 다시 태는데 연결되느니라. 그것이 부모 자산이 자식의 상속되듯이 여러분들이 신구의 삼업은 그림자가 따르듯이 반드시 상속되고 재생되고 이어진다는 말씀. 이 세상에서 인간은 공덕과 죄악의 두 가지 행하니 참으로 그것이 그에게 자신의 것이고, 공덕을 짓건 성군종자를 짓건 악군종자를 짓건 그것이 그에게 자신의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간다. 공수거가 아니다. 마치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내게 또 그림이 안 떠났죠.

몸은 흔들지만 죄악은 제 세상까지 따라와서 바람처럼 내 삶을 흔들어. 공덕은 저 세상에서도 나의 삶을 흔들지 않게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느니라. 공덕을 만드는 방법, 무슨 경이 나오는 말씀 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빼고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공덕을 안 짓는 건 인색하고 게을러서 그래요. 인색하고 게을러가지고 복질라고 움직여야 돼. 울려 걸려도 움직여야 되고 봉사를 해도 움직여야 되고. 인색과 방일, 인색함과 게으름 때문에 보시하지 않고 않는다. 공덕을 바라는 자, 공덕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자나 공덕을 심으면 나에게 온다는 하는 자는 베풀어야 한다. 보시를 받으면 그 보시에 공덕을 크게 부풀려주는 대상이 있어서 보시받을 만한 자, 세상에서 위엇는 복받 복전이니라. 보시를 받으면 그 보시의 공덕을 크게 부풀려주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올바르게, 여법하게, 실답게, 올곧게 수행하는 청정 스님이라 이겁니다. 그게 복전이에요. 부처님은 청정 승과 여법하게 수행하는 스님이 복전이란 말씀, 복계 밭, 자갈밭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를 받으면 그 보시의 공덕을 크게 부풀려주는 대상이 있어서 보시 받을 만한 자, 세상에 위 없는 복의 밭에 복전에 내가 씨를 뿌린다 이겁니다. 보시를 하는데 공덕이 얼마나 클까? 여러분들이 보시를 했어. 뭘 보시를 하든 그러면 공덕의 뻥튀기가 얼마나 몇 배로 돌아올 거냐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받아지는 게 아니라

받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금강에 나온 것처럼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러죠. 한문으로 번역해서 일렉, 임육과, 예륙과, 그 다음에 일렉과, 불암과, 아라함과 그러는데 아라한한테, 아라한의 청정한 선지식한테 보시하면은 그 보시한 그 과가 얼마나 될 거는 여러분이 헤아리지 못해. 보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공덕을 줄 수 있고 법력이고 큰 선지기에 따라서 정해진다. 공덕의 양이 여러분 보시한 자한테 의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보신한 받은 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처님의 말씀 하나 더 드리면은 니그로다 나무, 니그로다 나무가 열려 있는데, 나무 열매가 부처님이 닭발 갔는데 보살님이 나오셔가지고 시주자가 신밥 한 덩이를 이것뿐이 먹을 드릴 게 없어 드리니까 부처님이 내가 이 신밥 한 덩이 보시한 공덕으로 다음 생에 이근희보다 더 잘 살 것이다 라고 수기를 주니까 안에 있던 남편이 나와서 부처님 같은 훌륭하신 분이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저기 니그로다 나무 열매 열린 거 보냐? 예, 봅니다. 저기 몇 섬이나 따니? 한 열 섬을 땁니다. 그 씨앗은 얼마만 했냐? 겨자씨만 했습니다. 겨자씨만 한 시주 공덕이 열 섬을 딸 수 있는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부처님한테 신밥 한 덩이를 보시했기 때문에 열 섬의 뻥튀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신밥 한 덩어리를 강아지한테 줬다면은 신밥 열 덩이만 되돌아오겠지. 누구한테 시주었냐에 따라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복밭에 씨 뿌렸느냐, 기름진 문전옥탑 복밭에 씨 뿌렸느냐, 자갈밭에 씨 뿌렸느냐, 일반인한테 100명한테 공양 100그릇 보시했느냐, 청정 스님한테 밥 한 그릇 보시했느냐, 맥반만배 차이가 있다. 그래서요, 보시도 차등 보시고 받는 것도 차등으로 받아요. 그럼 어디에 씨 뿌릴 건가 답이 나오죠. 뭐 이게 또 권선 얘기 안 한다 했지만 이렇게 주지스님처럼 열심히 살고 뒷방에서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뜯어주는 거 못 받아먹고 사는 그 스님들한테 그 복지에 그런 그 편하게 임종할 수 있는, 입적하실 수 있는 삶을 사는 그런 불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그 복전의 씨앗 뿌리 어디다 뿌릴 거냐. 때를 놓치지 말라 해서 부처님은. 때를 놓치면 남의 복이 된다. 남의 것이 된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든 간에 복 받는 건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디에? 어디에? 부처님은 복 받지 어디냐? 알고 뿌리라는 거요. 제가 볼 때한테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 믿음이 있고 분명함이 있는 제가 볼 자들한테 말씀입니다. 계를 중시하고, 계정의 사막, 여러분들이 행도 행음이 무방마냐라고 행실을 마음대로 하고서 정이 들고 해가 지혜가 나타난 건 이것은 저 머리로 밟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계를 잘 지키고 정법 듣기를 좋아하고, 부처님 설법 듣기를 좋아해. 그 다음에 인색의 오염을 떠난 마음으로 자유롭게 보시하고, 인색은 오염된 마음이에요. 인색한 것은 오염된 마음을 떠난 마음으로 자유롭게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기를 좋아하고 타인의 요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베푸는 자들은 항상 누가 달라고만 하면 기쁜 마음으로 줘요. 이게요, 타인이 응하면 줄 준비가 되어 있고, 베품과 나음 나눔을 좋아하며 제가에 산다. 제가 불자로 산다. 때를 놓치지 않고. 제가 불자는 보살행, 대승불교는 베푸는 거예요. 공덕행이에요. 보살은 공덕행이다.
근데 금강경에 사상이 있으면 베풀지 못한다. 사상이 있으면 탐지지 삼득 있어. 그 마음 가지면 베풀지 못해. 사상을 내려놔야 텅 빈 마음으로 물력하고 복을 지을 수 있어. 이야기입니다. 자, 삶은 살아있는 동안에 공덕의 업을 지어야 한다. 그 힘이 공덕의 힘이 죽은 뒤에 나의 삶을 이끌기 때문이다.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공덕은 저 세상에서 버팀목이 된다. 공덕과 감의 결실이 생겨나 업에 따라서 갈 것이니 악업 지은 중생들은 지옥으로 갈 것이고 공덕에 업 지은 중생들은 좋은 곳으로 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대승 우리 불자들은 그 어려운 되지도 않는 수행한다고 범생범사 하지 마시고 신심 세워가지고 예? 법화경 기도하시고 발심해서 발심이 있어야 돼. 발심 없으면 안 돼. 그럼 이기주의 신행이 돼서 안 돼. 욕심부린 신행이 돼가지고 발심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자꾸 베풀어가지고 공덕을 지어 텅 빈 마음으로 공덕을 지라고 그러면은 손해가 아니라 환희심과 부처님 지화명 자비광명이 여러분들의 청정신 가슴에 여러 가정에 비출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법문 마치겠습니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3: 그때 임재의연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2: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3: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법화경 수행도량 정예선원에서 법화삼매 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삼매 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삼매 참법 기도 수행. 금생에 다시 만나기 어려운 법화삼매 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기 바랍니다.
1: 비티엠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9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BTN 불교TV 1층 법당에서 매주 일요일 제방의 선지식과 덕망 높은 스님들을 모시고 봉행하며 전 세계와 전국의 불자 시청자들에게 방송됩니다. 오는 8월 2일에는 일중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 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 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거룩한 승보공양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3: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이 시즌2의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5: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6: 아, 예. 야, 튼실하네. 응?
4: 고문헌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6: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이고.
7: 지금 해가 지금.
6: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8: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9: BJ 정문 스님.
6: 그렇습니다.
9: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6: 사찰 음식을 통해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0: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량사 금강학님 지도법사 정한입니다. 늘 강의를 시작할 때 우리가 먼저 읽어야 될 것이 있죠. 전부 다 한번 오늘은 귀 기울여 들으라를 먼저 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라 톨스토이. 다른 선생이 우리의 모습을 결정한다. 따라서 진정으로 사소한 일이란 없다. 인생은 작고 사소한 눈에 띄지 않는 일들로 이루어진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라. 그러면 사랑이라는 커다란 나무가 자라날 것이다. 확신하지 못한다면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라. 이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다. 무언가 성취하려면 노력해야 한다. 가장 힘들고 중요한 노력은 거대지 않는 것이다. 귀 기울여 들으라. 그리고 아주 조금만 말하라. 우리 톨스토이는 여러 불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작가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중간에 보면 인생은 작고 사소한 눈에 띄지 않는 일들로 이루어진다. 인생살이라는 게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인생살이가 아니잖아요. 나의 일생은 내가 순간순간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전부 다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것이 바로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일 뭐를 이루는 게 인생살이가 아니고 소소한 데서 작은 행복이 끝내는 모임이게 되면 큰 행복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무언 큰 나를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어떤 큰 것이 나를 행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시고 내가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들을 착실히 해나갈 때 참된 행복, 내가 원하는 진정한 행복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요사 유행이 소확행이잖아요. 소소한 확실한 행복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일상생활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내가 하루하루 숨을 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인지를 느끼는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돌스토이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상생활 속에서 뭘 해야 된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라 했습니다. 좋은 말을 하려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에 뭐 한다? 책임을 질 줄 아는, 내가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돼요. 말은 내뱉어놓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되지 않는 일이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내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좋은 말이 되는지 나쁜 말이 되는지 선택을 할 때 늘 나는 좋은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잖아. 그럼 너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행동을 해야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분들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못난 말과 행동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자는 못난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없죠. 해지지가 않죠. 왜? 스스로 인격을 누가 세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가 좋은 행동을 할 때 상대들이 나의 인격을, 인품을 알아주지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품과 인격을 누가 무너뜨린다? 타인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내 스스로가 상대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 돌스토이가 말씀한 것처럼 좋은 말하고 좋은 행동을 하게 되면은 뭐가 자라난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커다란 나무가 자라날 것이다. 그리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라. 이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다. 확신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뭐 해야 됩니까? 이것은 맞아 하고 확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말을 할 때 확실한 말을 하잖아요. 확실한 말을 할 때는 내 마음 속에서 그래 이건 사실이야, 진실이야. 스스로를 에게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는 말을 할 때 타인의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자기가 본 걸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 하는 확신하지 못하고 확언하지 못하는 말들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말에 대한 뭘 지지 않는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한테 들었어? 아니면 TV 같은 데서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이렇게 내가 들었더라도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책임은 누가 못 져요. 그러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누구의 책임이다? 나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갖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다 이야기는. 그리고 또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노력해야 된다. 가장 힘들고 중요한 노력은 떠들어대지 않는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열심히 뭐 일을 하게 되면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해요. 내가 이런 거 해.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드러내지 않는 것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성취해야 될 목표, 당연히 다른 사람 이루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해야 될 거잖아. 그럼 열심히 하면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나의 책임인 거죠. 당연히 나는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으면서 뭘 자랑한다는 것입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뭘 이렇게 합니다가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 자랑했다가 어디에 됩니까? 꾸준히 해가지고 잘 되면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아 이건 내 체질이야 맞지 않는 것 같아. 또 이건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중도에 포기할 때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좀잘될 때, 잘 나갈 때, 그 자랑하던 그 기세, 그 용기, 그때는 어디로 갔나요? 각자 각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톨스토이도, 그대가 참으로 노력하는 훌륭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안녕. 그렇기 때문에 또 이야기하죠. 귀 기울여 들으라. 그리고 아주 조금만 말해라. 했습니다. 우리는 열 가지 일을 하면은 열 가지를 다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자랑하는 게 아니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겸손하셨습니다. 내가 금강경에는 1250명 나오잖아요. 1250명 제자를 거느린 사람이야. 이렇게 큰소리 치지 않았습니다. 늘 모든 사람이 오면은 나를 가도 부처님을 비난하고 욕설을 하고 별 사람이 다 와서 이야기해도 그들의 의견을, 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들의 의견을, 의사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나의 인격은 내가 완성해 나갑니다. 그러려면은 타인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깔보거나 해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상하고 위대한 존재이고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하찮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을 생각한다면은 아, 당신께서는 이런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아, 그럴 수도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하고 인정해주는, 긍정해주는 나의 넓은 마음. 포용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 세상에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욕설하겠습니까? 내가 상대에게 이해의 마음을 보여줄 때, 포용의 마음을 보여줄 때 상대는 나를 좋게 칭찬하고 찬탄하고 아름답게 보아줄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비난하고 욕설한다고 할게 아니라 나는 과연 상대에게 포용의 정신, 이해의 정신을 보여주었는가, 그런 자세를 또 취했었는가 생각하는 현명한 불자님들이 되어주기를 우리 톨스토이의 시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전신 보배 들어간 우리 8페이지에 제일 밑으로 보면은 부처님을 찾게 하고 마음으로 마음을 붙잡는다면 세월이 지나고 몸이 다하더라도 바라는 것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에게 부처님을 찾게 하고 마음으로 마음을 찾는다면은 그런지 우리는 끝없이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을 찾습니다.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이 세상을 하직하셨습니다. 계시지 않습니다. 계시지 않는 분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행위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나? 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부처님께서는 뭐라 했다? 탄생계에 보면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했잖아요. 유아독존이 바로 뭡니까? 부처님이 위대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냐.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뭐다? 유아독존입니다. 이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형체 있는 것, 형상 있는 것은 똑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꽃도, 나무도, 모든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비슷하기는 해도 똑같은 건 없잖아. 우리 쌍둥이 보십시오. 같네 해도 엄밀히 따지면 다릅니다. 우리 부부는 일심동체라 하지만 따져보면 몸은 함께가 될 수 있지만 마음은 같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같지 않죠. 같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찾게 한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마음을 찾는다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훌륭한 부처님같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고 나는 부모님께서 어떤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임을 갖다가는 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니라 탄생했기 때문에 나는 훌륭한 행동을 해야 돼, 훌륭한 말을 해야 돼, 이렇게 자신에게 확신을 심어야 됩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못난 행동을 하고 못난 말을 하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처님같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훌륭한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진리를 얻어서 나도 부처님같이 위대한 인격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어떤 사람이다? 부처님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다 할 때 진정한 나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모습은 누가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스스로에게 너는 훌륭한 사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면 훌륭한 행동을, 어떤 훌륭한 행동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해답을 찾아갈 때, 금방 말씀드리지, 나의 본래의 면목이라고 그러죠. 본래의 면목. 참된 진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처님께 절을 갖다는 올리면 올릴 때마다 어떻게 됐나?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참된 정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로 하죠. 지극정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극한 정성의 일배가 될 것입니다. 그 일배는 천배, 만배 하는 부다닥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삼천배 같은 거. 허리 굽히는 운동이 아니고 진실된 마음을 표한 절이기 때문에 부다닥 하는 삼천배보다 그 한 배가 더 귀중하고 위대한 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에게 당신과 같이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있음을 당신의 가르침에 의해서 저는 느끼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깨달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된 불자님이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부처님이 자꾸 마음으로 마음을 붙잡는다면 세월이 지나고 몸이 닿더라도 바라는 것은 얻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도 중생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쉬고 생각으로 도모하지 않으면은

부처님이 저절로 눈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중생들은 마음을 쉬고 생각을 도모하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하라고 있습니다. 생각을 쉰다는 것은 우리가 노을방 아래 하자 집착착 해가지고 방아착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당나라 시절에 유명한 조두선사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방아착하면 이야기를 갖다 많이 들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불자님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한번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엄양존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렇게 내려놓게나 하고 조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엄양존자가 이미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십니까? 하니까 조수님께서 내려놓지 못하겠거든 무겁게 짊어지고 가게나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데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조주스님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집을 방문했을 때 물건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 반가워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지 않았어 괜찮아 할 텐데 우리 조주스님은 뭐라 했다? 내려놓게나. 근데 뭐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뭘 했을 때는 내가 뭘 한다는 상이 있습니다. 내가 뭘 가져갔다 가져오지 않았다 이런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조두스님이나 스승님을 만나러 오면서 저는 어떤 다른 대중들처럼 선물을 인사 우리가 어디를 방문할 때는 인사치로 가져가잖아요. 그러한 선물을 가져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하는 마음을 표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조두스님은 뭐라 했습니까? 미안하다는 마음, 죄송하다는 마음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는 뭘 배우겠다는 마음, 얻겠다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조두스님을 갖다는 방문했다는 것은 무언가를 갖다는 얻겠다, 구하겠다. 우리가 어떤 스님을 방문한다. 아, 우리 스님 방문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좋은 조언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조언을 갖다 구하러 가가지고 제가 고민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스님께서 좋은 조언을 갖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조언이 100% 나의 마음을 적실 수 있을까요? 100% 내 길을 통해서 내 마음을 어리석음을 없애줄까요? 예? 우리는, 앞에서는, 이 스님 말씀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은, 돌아가면서, 한 70%는 까먹지요. 또,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을 바꿔라 그 나의 견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마음에 서운함이 들면서 어떻게 된다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나 하지 않냐고 이런 쓸모없는 이야기를 갖다 내가 들었구나 시간만 허비했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구함이 없이 들으면은 바라는 마음이 없이 들으면은 그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되거든. 오늘 이 자리에도 모이신 우리 불자님들이 뭘 듣겠다, 얻겠다, 느끼겠다 하는 생각이 없이 잘한다, 못한다, 모든 분별심을 버리고 들으면은 들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잘하네 못하네 어쩌네 저쩌네 분별심을 일으킨 순간 어떤 이야기라도 내 귀에 들어오는 이야기는 그래 맞아 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부정의 의식
일어나면

그래가지고 참으로 들어야 될 것, 새겨야 될 것은 저 멀리 흘러가 버리고 분별심에 의해서 일어난 생각, 이야기를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좋은 글귀를 읽어도 소귀의 경일과 같이 아무 일상생활에서 의미가 없는 말들을 위해 될 뿐입니다. 한마디를 들어도 맞아.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런 마음속에 새겨야만이 내가 변하게 되고, 아, 내가 부처님같이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구나. 인격체구나. 그 부처님 같은 훌륭한 인품을 내가 갖추고 있었는데, 왜 이걸 미처 모르고 있었지? 이렇게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 부러워할 것이 상대가 있느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의 위대함을, 훌륭함을 체득한 사람은 결코 바깥에서 뭘 구하거나 바라거나 찾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 옛날 선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다? 나를 버리고 또 버려서 더 이상 버릴 게 없는 허공에 텅 빔에 이르렀을 때 그제야 결코 파괴되지 않는 뭔가를 내게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하지 마십시오. 찾지 마십시오. 나에게 충만해져 있다는 행복을 누구한테서 얻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임을, 위대한 사람임을 철저하게 느끼는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되시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얻을 수 없는 것을 얻는 게 아니고, 아, 이미 다 내가, 나에게 다 갖추어져 있는데 어떻게 된다? 타인들과 비교를 해가지고,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집이 큰 사람, 차가 있는 큰 사람, 이런 비교를 함으로 해가지고, 내 자신이 얼만큼 행복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를 느끼게 돼. 물질은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잠시 행복하게 해주죠. 기쁘게 해주죠. 즐겁게 해주죠. 물질은 결코 나를 영원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소한 즐거움을, 행복을 찾는 그런 분이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도 중생들은 마음을 쉬고 그냥 통하지 않으면 부처절누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마음 그대로가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곧 뭐다? 중생입니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생이라 해서 마음이 줄지 않고 부처님이라 해서 더 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부처님도 한 사람의 부모님이 계셨고 우리도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과 같은 인생살이를 살고 있습니다.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자신이 부처님 같이 위대한 인물이 아니야 하고 스스로를 자아가는, 나는 못난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갖다 자아가는 그런 못난 나를 찾지 마시고, 늘 나는 부처님 같이 훌륭한 인격체야, 훌륭한 인품을 갖추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늘 나는 누구와 같이 부처님과 같이 존중받는, 존경받는, 모든 사람이 찬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해야 돼.

스스로에게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세수하러 가셔가지고 꼭 거울을 보면서 다짐을 하십시오. 너는 이런 이런 점이 훌륭하잖아. 아름답잖아. 아름다움을 하잖아. 아름답잖아. 그럼 오늘 하루도 너는 나는 어떻게 이런 나는 좋은 점이 있으니까 이런 점을 주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또 말을 좋은 말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나를 발견하고 저녁이 되면 주무기 전에 또 세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샤워하셔야 되잖아요. 샤워하시고 거울을 보시면서 오늘 하루 어떤 행동을 했니? 어떤 말을 했니?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기억나는 대로 이런 너는 오늘 이렇게 좋은 행동을 했어. 말을 했어. 너는 참 훌륭해. 잘했어. 하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찬탄하고 내일도 또 너의 아름다운 점, 훌륭한 점을 발견하는 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해 나가는 나를 내가 되자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이 바로 그랬습니다. 마음이 중생에 대해서 마음 줄지 않고 부처님에 대해서 더 늘지도 않는 자에게는 또한 육도 만행과 했습니다. 그리고 항아계 모래 같은 공덕이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어서 했습니다. 우리 육도 만행이라는 것을 육바라밀 갖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바라밀. 육바라밀 하면은 우리가 좀 많이 생각나죠. 첫 번째가 보시. 보시는 베푸는 것이다. 우리는 늘 일상생활 속에서 보시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행동을 해주시고 또 누구에게를 위해서 쓰레기를 치워주고 또 누군가를 갖다가는 호응해 줄 때 안아주고 격려해 줄 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보시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절집에서는 뭐 해야 된다? 무제칠시라 해죠. 재물이 없이 물건이 없이 칠이라는 게 좋았네. 첫 번째가 뭐가 있다? 신시가 있습니다. 몸신자 시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몸으로 봉사하는 남에게 예의 바르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뭐다? 신시입니다. 몸으로 보시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절에 와서 봉사하는 것, 또 법당을 청소해 주는 것, 이게 모두가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뭘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시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늘 신시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도 신시고요. 그리고 나의 따뜻함을 보여주는 것도 신시고요. 모든 것이 신시에 다 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시가 있습니다. 심시. 착하고 마음으로 이제 보시하는 거죠. 착하고 오진 마음으로 타인이나 다른 존재에 대하여 자비심을 갖는 것이다 했습니다. 자라는 것은 사랑할 자자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비에서 나옵니다. 비라는 게 뭡니까? 안타까워할 비자입니다. 안타까워하는 상대가 가여워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아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물들이 강아지가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알거든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한다? 가엾게 여기잖아요. 가엾게 여기 때문에 뭐냐면 내 마음을 당해서 보살펴 줘야 된다는 그 가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주는 우리 가족들이 늘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할 때 내 마음 속에서 뭘 보여야 된다? 상대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 일으키게 되면은

참된 상대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뭔 토로를 할 거 아닙니까? 상대가 화를 낼 때는 본인이 마음 편하면 화내지 않아요. 짜증내지 않아요. 본인이 많이 불편함을 갖다 나한테 표시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냐고 불편함이 많으면은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하겠느냐는 마음을 내가지고 상대를 가엾게 보십시오. 그러면은 뭐가 나온다? 자비심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우리 명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성품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성격이 운명을 낳는다. 전부 다 한번쯤 새겨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늘 나의 아름다운 점, 훌륭한 점을 발견하는 그런 불자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응.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난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1: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0: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0: 함께 버퍼 7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버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1: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터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5: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난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떡하면 많은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2: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1: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7: 백중 우람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8: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0: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의 자비 광명과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3: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포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마지막으로 본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1: 그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2: 그분은 부족할 게 없는 분이었어요.
1: 지위도, 가족도, 부족함 없는 삶도.
3: 안 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1: 하지만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는 어디로, 무엇을 향해 떠난 걸까요?
4: BTN 불교TV에서 그가 떠난 이유가 밝혀집니다.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0: 3대째 목탁 장인의 맥을 계승하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안진석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스님 감사합니다.

0: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스님. 저는 이제 경북 영천에서 대를 이어서 목탁을 만들고 있는 안진석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이제 새로운 시도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 젊은 크리에이터라고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안진석 대표님하고 또 재미난 이야기 함께 나눌 텐데요.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직접 뽑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또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석 대표님 인생 키워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보겠습니다. 3대째 이어온 길. 와, 3대째. 또 해주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직장을 다니던 와중에 이제 좀 뭐 경기도 좀 안 좋아지고 그래서 직원분들이 하나 둘 이렇게 떠나가게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종종 아버지를 도와드리려고 그 일을 좀 이렇게 했었어요. 도와드리러 가고 또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아버지께서 목탁을 해오는 그런 전통의 무게가 어느 순간에 딱 너무 무거워 보이는데 막 제가 좀 더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던 회사를 그냥 그만두고 이게 이제 아버지께 딱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 회사 그냥 그만뒀어요. 저 이제 목탁 가르쳐 주세요.
0: 예. 이렇게 그때가 몇 살 때였나요?
1: 그때가 딱 기억을 하는 게 1월 1일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1월 1일부터.
0: 2015년부터.
1: 네, 그때부터 딱 그냥 아버지께.
0: 거의 10년 전이었네요.
1: 네. 뭐 연차로 따지면 한 뭐 한 12년 정도 되긴 하는데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0: 예. 아버지가 그때 반응이 어떠셨어요?
1: 처음에는 이놈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반응이셨어요. 그래서 예. 제가 뭐 나무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뜸 그냥 직장을 그만두고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왔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처음에는 너무 놀라시면서 하셨는데 나중에 한 몇 년 뒤에 그 또 어떤 한 방송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깜짝 놀라시는 척 하면서 사실 네. 속으로는 좋으셨다.
1: 네. 처음에는 너무 너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이거 힘들다고.
0: 힘들다고.
1: 네. 보통 자식에게 힘든 일 안 시키는 그렇죠. 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처음엔 그러셨는데 네, 속으로는 아마 좋으셨다. 것 같습니다.
0: 좋으셨구나.
1: 네. 예.
0: 저도 저희 아버지가 스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스님한테 저 스님 되겠습니다 하니까 네. 얼씨구나 잘 됐다. 저희 아버지도 네. 우리 안진석 대표님 아버지께서는 이게 힘든 거니까 자식이 힘든 일을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셨잖아요.
1: 네.
0: 근데 저희 아버지 스님은 당신이 스님 노릇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속가에 두고 온 우리 아들도 스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1: 네.
0: 예. 부모님 마음은 비슷비슷할 것 같아.
1: 너무 공감됩니다. 예.
0: 3대째라고 했는데 그러면 네. 할아버지, 아버지로 해서 이어지는 건가요?
1: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그 목탁을 하시진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찰 짓는 대목장이셨다고 예, 말씀을 전해 들었고, 근데 하지만 아버지께서 좀 어렸을 적에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사찰 짓는 대목장 일을 하진 않으셨고요. 전국을 떠돌다가 어느 한 사찰에서 스님을 만나서 목탁을 만드시는 스님을 만나서 그때 목탁 만드는 거에 이제 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때부터 한 10대 후반부터 목탁 일을 계속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오셨고 저 또한 이제 약 10년 전부터 해서 이렇게 목탁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는 사찰

0: 회사를 건물을 짓는 대목수셨고 대목장이라고 불리우셨고 아버님께서는 할아버지한테 그 기술을 고스란히 전수받지는 못했지만 10대 후반부터 이렇게 목탁을 직접 만드는 이 길을 걸으셨고 또 아버지께서 걸으셨던 이 목탁 장인의 길을 지금 아드님이 전수받고 있는 거네요.
1: 맞습니다.
0: 한편의 소설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그 저희 목탁을 한번 보시면 그 충자라는 낙관이 들어갑니다.
0: 충이요?
1: 네.
0: 나 본 것 같은데?
1: 네. 그 낙관이 할아버지의 상호였던 충북공에 썼었던 그 낙관을
0: 충북공에?
1: 네. 지금은 영천에 와서 상호를 좀 변경을 하지만 그 일대 할아버지께서 쓰셨던 낙관을 그대로
0: 야, 저 사진에 나오네요.
1: 네. 저 옆에 충자가 있는데요. 그대로 이제 할아버지가 있었던 그 불교 공예의 그 길을 좀 이어가고자 아직도 지금 계속 이게 충자 낙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럼 할아버지께서 충북 분이셨나요?
1: 네, 고향이 충북 청주 분이셨어요.
0: 이야.
1: 아버지 고향도 충북 청주 분이셨어요.
0: 아, 충청도 분들이 점잖으세요. 네. 아, 뭐 포장하기 나름이죠. 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이렇게 목탁을 직접 만드는 그런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1: 네.
0: 어떻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나요?
1: 어린 마음에 처음에는 그런 약간 농촌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고립된 곳에서 공예를 하는 모습을 충분히 봐와서 저도 자라왔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싫었어요. 도시로 막 나가고 싶었고 좀 많이 좀 막 경험도 해보고 접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컸었는데 회사도 다니고 보다가 그게 어느 순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철이 들었나 봐요. 이제 부모님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그 선택이 틀리질 않았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1: 네.
0: 이 길이 내 길이구나라는 것을 확 느끼게 됐던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1: 예전에 그 처음 일을 할 때는 그냥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만 했었어요. 뭐 너 이거 해라. 하면 그 일만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어느 날은 오늘 바쁜 게 없으니까 뭐 일찍 가라 뭐 아니면은 뭐 내일은 급한 게 없으니까 그냥 나오지 마라 그냥 쉬어라 라고 하시면은 저는 그때는 되게 좋았어요.
0: 오.
1: 네, 쉬라고 하고 일찍 가라고 하고 하니까 저도 이제 막 친구들이랑 만나서 네, 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코로나 팬데믹 시절이 있었잖아요.
0: 있었죠.
1: 그때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0: 힘들었죠.
1: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가 정말 이게 대를 잇는 거에 위기가 올 정도로 좀
0: 그 정도로
1: 많이 힘들었었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도 너 다른 일 알아봐라.
0: 아버지께서요?
1: 네, 이거 안 되겠다.
0: 안 되겠다. 딴 일 알아봐라.
1: 예. 그럼 뭐 전에 잘 다니던 직장을 다시 가든지 이렇게 해서는 우리 못 먹고 산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때 다른 일을 하기보다 이게 뭔가 헤쳐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공백의 시간을 활용을 해서 이 목탁에 다른 전통 공예 기술을 좀 접목을 해서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제가 오치를 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목탁의 오칠도 하고 있었지만 조금 또 다른 디자인의 목탁 또 다른 오칠 기법을 활용한 그런 목탁의 뭐 마감이라든지 그런 걸 좀 활용을 해서 다양한 목탁 시리즈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걸 조금 선보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0: 금방 오치를 목탁 제작하는 데 접목했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겼는지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1: 본래는 그 오치를 하는 이유가 그 이제 뭐 보존성이라든지
0: 그렇죠.
1: 심미성을 조금 살리는 부분이었어요.
0: 저희도 그 스님들 공양자씨는 나무 바리떼 오치를 다 하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예예.
1: 그 스님 그 공양하시는 그 바루도 또한 이제 보존성이랑 심미성이랑 그 다음에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무 식 악기라는 특성을 조금 더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오. 그런 부분에서 오치를 활용을 하는데
0: 예.
1: 목탁 또한 좋은 소리

0: 좋은 소리.
1: 그 다음에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뭐 수명이라든지 그런 것도
0: 구간도 오래 할
1: 조금
0: 수 있고.
1: 고려를 하게끔 이제 다양한 오칠 기술을 접목을 하면서 조금 더 좋은 품질의 이제 목탁을 좀 만들게 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었습니다.
0: 그러면 기존에는 목탁의 오칠을 잘안 했었던 건가요? 원래는?
1: 기존에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조금 더 다양하게 그 오칠에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기법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하는 방법에 따라서 강도도 달리하고 색도 달리할 수도 있고 뭐좀 여러 가지 좀그 테스트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원래 목탁에 오칠하는 거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그 목탁에 옥칠이라는 기법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조금 변화를 많이 주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1: 네, 정확하십니다, 선생님.
0: 예. 그러면 이게 목탁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뭐 일반인들은 굉장히 생소할 것 같아요. 하나의 목탁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 보통 목탁에서 사용하는 나무는 모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특히 산살구 나무만을 꼭 고집을 하셨어요.
0: 산 살구 나무.
1: 예, 맞습니다.
0: 뭐가 또 다른가요?
1: 네, 이제 다른 나무에 비해서 무게와 소리와 그런 나무마다 우리 단단함이 다 모두 다르잖아요. 그래서
0: 다르죠.
1: 네, 거기서 너무 무거우면 단단하고 무거우면 이제 무게도 있고
0: 그쵸.
1: 근데 가공이 너무 힘들어요.
0: 예.
1: 그리고 너무 가볍고 그 무른 나무를 사용하면 목탁을 만들기에는 쉽지만 수명이 너무 짧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최적의 재료라고 이제 아버지께서 또 선택을 하셨고,
0: 최적의
1: 네.
0: 재료다.
1: 근데 살구나무에 설화도 있더라고요. 예전부터 우리 산에는 막 호랑이도 있고 그랬던
0: 호랑이.
1: 시절부터
0: 예.
1: 살구나무로 만든 목탁이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 맹수나 잡귀가 달라붙지 않는다라는 그 우리 인터넷 거기에 나무를
0: 검색하면
1: 검색하니까
0: 나오겠네요.
1: 설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또 좋은 의미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이제 살구나무로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근데 그
0: 그 얘기는 들어봤어요. 벼락 맞은 대추나무.
1: 아, 맞습니다.
0: 맞죠? 벼락 맞은 대추나무.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근데 살구나무도 그런 힘이 있다. 이런 설화가
1: 네,
0: 있군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인분들은 목탁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잘려진 통나무를 이제 밖에서 한 1년 정도를 또 말리고 그 뒤에 적당한 크기로 자른 다음에 또 목탁의 형태로 계속해서 깎아서 나가죠. 예, 거기서 이제 한번 나무가 가지고 있는 진을 빼는 과정도 있고 중간에 그걸 꺼내서 가공을 하고 건조 넣어놓고 또몇 개월 뒤에 꺼내서 중간 가공하고 또 건조해서 넣어놓고 이 과정을 여러 번 거치다가
0: 그냥 나무만 깎아서 만드는 게 아니었군요.
1: 아닙니다,
0: 아니었구나.
1: 아닙니다. 근데 아주 오랫동안의 건조 기간을 거쳐야 되고요.
0: 세상에 쉬운 게 없네요.
1: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좀 소리를 잘 맞추고 이제 마감치를 통해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0: 그렇게 하나의 나무를 건조하는 게몇 년이나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 네, 맞습니다.
0: 그렇게 공을 들이고 공을 들이니까 아름다운 통통하는 아름다운 목탁 소리가 나는 거군요. 목탁 칠 때마다 마음이 새로울 것 같아요.
1: 아, 네, 맞습니다.
0: 이 하나의 목탁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과정을 거쳐왔단 말인가. 오늘 내 손에 이 목탁이 들어왔으니 부처님 앞에서 정성껏 목탁을 쳐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1: 아유, 네, 감사합니다.
0: 그렇게 기나긴 오랜 과정에 공을 들여서 만들고 만들어가는 그 목탁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또 새로운 삶의 태도를 배우고 느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네.
0: 또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거기서 이제 딱 배웠던 게 모든 일을 하면서 좀 마음이 급하게 재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배우게 된것 같아요. 그좀 기간을, 건조 기간을 좀 줄여보고 이제 빨리 만들면 좋으니까 이제 아버지와 함께 여러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좀막 인공적으로 건조도 막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0: 과정을 좀 줄여보려고.
1: 네. 근데 결국에는 좀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0: 아... 예.

이제 뭐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완성도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 아버지와 저도 깨달게 된 거죠. 아, 이게 어느 정도는 자연에 맡기는 게 이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도 계속 이제 지금 건조는 이제 어느 과정에 자연도 같은 이 목탁을 만드는 공정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해서 따로 인공적으로 이렇게 건조를 한다든지 이미

0: 과정은 거의 없고요. 네,
1: 예.
0: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막 바쁠 때도 있고 뭐 그럴
1: 있죠.
0: 때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막 복잡하고 뭐부터 해야 될지 막 이렇게 되는데 재촉하지 않아도 차근차근 하게 되면 뭐든 다 이룰 수 있다는 걸 그때 배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쁜 와중에도 좀 이게 마음의 평온을 좀 유지를 할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좀, 예, 배우게 된것 같습니다.
1: 목탁을 만드는 좀그 기나긴 과정을 효율적으로 줄여보고 줄여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결과가 좋지 못했다.
0: 네, 인위적으로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1: 오히려 자연에 맡기고 공들이고 정성을 다하니까 훨씬 더, 과정은 느릴 수 있지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
0: 말씀 정확하십니다.
1: 그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진리인 것 같아요.
0: 네.
1: 욕심부리고 급하게 하면 꼭 문제가
0: 아,
1: 생기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그렇지만 좀 느리게 가도 괜찮아. 한 단계 한 단계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면서 노력하는 삶은 반드시 언젠가 빛을 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리는 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안진석 대표님은 목탁을 만들면서 그
0: 네.
1: 진리를 배우신 거네요.
0: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1: 예.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도 출가하고 빨리 깨달으려고 전뭐 어디 강원도 안 가고 대학도 안 가고 바로 선방 갔거든요. 빨리 깨달으려고. 그 저는 뭘 걱정했냐면 너무 빨리 깨달을까 봐 걱정했어요. 모두 이러시네요. 근데 결과적으로 몸만 좀 건강만 해쳤거든요. 너무 막 욕심부리고 급하게 하다가 오히려 좀 건강이 무너지는 결과를 얻게 됐는데 이렇게 삶의 진리는 단순하고 평범한데 다 우리 욕심 때문에 이를 그르치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그 목탁을 통해서 삶의 어떤 진리를 또 느끼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탁의 마지막 완성은 사실 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만든 목탁도 미세한 소리의 차이가 있을 텐데, 목탁 장인으로서 그 미세한 소리의 차이는 어떻게 구별하는지 또 궁금합니다.
0: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한데 저도 처음에 아버지께 목탁 소리를 맞추는 것에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거 좀 알려주세요라고 해도 아버지께서는 네가 많이 해봐야 안다라고만 하시고 안 가르쳐 주셨어요.
1: 네가 많이 해봐야
0: 네네
1: 안다.
0: 방법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막 하면서 분명히 같은 나무에서 비슷한 크기로 만들었는데 소리가 너무 제각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때 제가 좀 수행이 덜 됐는지 소리의 좋고 나쁨 이거는 됐고 안 됐고를 계속 구분하게 되더라고요.
1: 분별을 했다.
0: 예. 근데 거기서 제가 정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정답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옳고 그름이 아니고 좋고 나쁨이 아니라 이건 다른 거구나. 그래서 이 다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부터 이 목탁은 이 소리가 맞구나. 네, 이 목탁은 이 소리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1: 이 소리는 이 소리대로, 저
0: 네.
1: 소리는 저 소리대로.
0: 네. 그래서 각각의 한 개, 한 개의 목탁마다 이렇게 그 소리를 저 스스로 인정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게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이제 싹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람 또한 그 사람이 뭐 이야기를 해보고 알아보면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었다가 아니라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다른 거지. 생활하면서 경험해왔던 경험 뭐 이런 것이 다를 뿐이지 꼭 생각이 같을 건 아니잖아. 목탁도 소리가
1: 아니죠.
0: 같은 건 아니지. 그렇게 또 하나의 깨달음을 또 얻게 되더라고요.
1: 저마다 자기의 소리가 있을 뿐, 시비와 분별하지 않는다. 근데 솔직히 깨진 소리도 있잖아.
0: 맞습니다.
1: 목탁 치다 보면 깨진 소리가 있거든요,
0: 네,
1: 사실.
0: 맞습니다.
1: 예. 그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뭐 고의 보내드려야
0: 네, 맞습니다. 아버지께서도
1: 돼요.
0: 조금 건조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갈라져서 나오는 목탁들도 꽤 있으세요. 아까도 그 자연에서 맡기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거는 그래도 이제 자연으로 그대로 네, 땔감으로. 뭐
1: 네, 땔감으로.
0: 본래의 네. 가치의 본래의 모습으로 본래 돌려 보내드립니다.
1: 우리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0: 네, 맞습니다.
1: 더 나은 목탁을 네. 탄생시키

0: 지키기 위한 네. 본래 자리로 너를 놓아줄 뿐이야.
1: 맞습니다.
0: 네, 그럼 목탁이 이해해 줄까요?
1: 아마 네, 또 다른 또 목탁으로 만들기 위한 네. 하나의 또 불을 지피는 땔감이 네. 또 된다면 더 충분히.
0: 오늘 참 좋은 네. 말씀 많이 듣습니다. 안진석 대표님에게 목탁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목탁은 모두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하나의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도구.
1: 네. 예. 그래서 불교에서 보통 사용하는 목탁 소리가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분들도 이제 목탁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0: 그렇죠.
1: 많이들
0: 편안해진다고.
1: 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 이제 목탁이라는 게 꼭 사찰에서만 사용되는 불교 용품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되면 좋겠다. 예.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 이 불교가 세상에 출현하게 된 게 중생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목탁도 이 목탁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본다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도구다.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비움이 만드는 울림. 이거 라임 괜찮은데요? 비움이 만드는 울림. 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목탁은 이제 나무의 속을 비워서 이제 소리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나무의 그 울림을 또 만들어내는 게 그 중요한 또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또 뭐 마음이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제 목탁 소리를 들으면은 또 너무 명이 또 편안해지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근차근 하나하나 하게 되면 또 다 이룰 수 있듯이 그런 그 비움이란 게 약간 무소유의 의미와 좀 비슷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가지는 게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목탁의 속을 비우는 그 자체도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비워야지 하나의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비워야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0: 예, 우리가 찻잔에다가 차를 따라주려면 찻잔이 비워 있어야 새로운 차를 따라줄 수가 있잖아요.
1: 네,
0: 그와
1: 맞습니다.
0: 같이 우리가 목탁이라는 것도 사실 목탁 안을 보면 텅 비어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목탁을 칠 때 그 비어 있는 그 비움 속에서 아름답고 청아한 울림의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저는 목탁을 이렇게 저도 기도할 때 이렇게 목탁을 칠 때 뭘 느끼냐면 아, 비워야 되는구나. 내 자신을 비울 때 더 널리 세상에 큰 울림을 줄 수가 있는 거구나. 바로 이 목탁과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아, 맞습니다.
0: 예. 불교 박람회에서도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라는 얘기 들었는데요.
1: 네.
0: 아, 또 뭐 이야기 좀 들려주시겠어요?
1: 불교 박람회가 최근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많은 분들이 또 방문을 해주시는데요. 그 일전에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항상 불교 박람회에 오시는 분들만 오고 불자 분들만 오시고 사찰에 항상 다니시는 분들만 오고 나이대도
0: 스님하고 신도들만 오고
1: 그렇죠. 이제 나이대도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딱히 목탁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절에 가면 항상 만나볼 수 있는 게 목탁이니까.
0: 네. 네.
1: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게 딱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젊은 친구들이 지나가요. 그러면은 이리 와보라.
0: 오.
1: 목탁 한번 쳐보지 않나?
0: 직접 한번 쳐보라고.
1: 거의 반강제로 손에 막 쥐어주면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막 치는 법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너무 좋죠. 와, 좋아요. 하면 내년에 또 오세요. 내년에 불교 박람회 또 한번 오시고, 옆에 근처에 사찰 있으면 사찰도 한번 가보시고. 저는 그렇게 조금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불교 박람회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난 이유가
1: 네.
0: 대표님 때문이었네요.
1: 아니, 꼭 그런 거.

0: 아, 웃자간 얘기입니다. 네. 그래도 뭔가 큰 공헌을 하신 것 같아요.
1: 네, 항상 예.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2024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주제가 재밌는 불교였습니다.
0: 재밌는 불교.
1: 네. 그래서 그때 주제에 맞춰서 저도 좀 준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탁으로 연주할 수 있는 목탁, 피아노도 좀 준비를 해봤었고요.
0: 오, 목탁으로 연주를요?
1: 네. 근데 뭐 일전에 제가 거의 반강제로 목탁 체험을 했었던 것처럼, 약간 많은 분들이 사찰에 가면 법당에 놓여있는 목탁을 한 번쯤, 한번 만져보고 싶고 두드려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오셔서 목탁을 두드려볼 수 있는 목탁 체험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가능했습니다. 오. 목탁을 구입하러 오신 스님이 그냥 일반 젊은 관광 관람객에게 목탁 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0: 스님이
1: 목탁을 구입하러 오셨는데 관람객이 그 목탁을 잡는 방법이랑 두드리는 법이 그게 아니니까 답답하셨는지
0: 네. 보다 못해서
1: 이렇게 잡는
0: 보다.
1: 거고 이렇게 두드리는 거고
0: 아마 막 이렇게 거꾸로 들고 있었을 수도
1: 맞습니다
0: 있고.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막 알려주시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가지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어떤 보살님께서는 좀 걱정과 스트레스라는 게 되게 많으셨나 봐요. 너무 마음의 짐을 이만큼 지고 계신 보살님이셨는데 목탁을 한 번쯤은 두드려보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계셨대요. 근데 이런 게 있으니까 줄을 서서 본인이 그러니까 직접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목탁 소리를 들으시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보살님 어떤 일이 있으시냐라고 여쭤보시니까 최근에 너무 힘든 일이 많았다. 그런데 목탁을 두드리면서 목탁 소리를 들으니까 팍 눈물이 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0: 울컥해서.
1: 예. 그걸 보고 야 이게 제가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 또 이렇게 또 한눈이 또 이렇게 큰 의미로 다가갈 수 있겠고 또 이런 부분에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0: 야.
1: 막 이런 또 생각을 네 하는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0: 야 그. 가슴에 맺혀있던 어떤 답답한 걱정, 근심이 목탁을 치면서 그냥 터져나오신 거예요.
1: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0: 또 그게 분명히 해소되었을 거고.
1: 네.
0: 저는 한동안 목탁 소리가 되게 싫었던 적이 있었어요.
1: 네.
0: 왠지 아세요? 출가하고 네.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1: 아, 맞습니다.
0: 무슨 얘기가 눈치채셨구나.
1: 네.
0: 아, 나 더 자고 싶은데. 네. 광우야, 일어나라. 계속 새벽에 목탁을 치는 거예요. 우리 도량석이라고 하죠.
1: 맞습니다.
0: 네. 이제 새벽 3시에 도량을 돌면서 목탁을 땅, 땅, 네. 땅, 목탁을 치면서 하면 이제 깨어나야 되거든요. 나 더 자고 싶은데. 네. 그래서 한동안 목탁 소리 들을 때마다 네. 그게 이제 약간 트라우마처럼 네. 남았던 적이 있었지만, 그 기도를 하면서 목탁을 두드리며 기도를 하면서 그 청한 목탁 소리를 들으면서 아 극락이 있다면 이 목탁 소리와 함께 연불하고 있는 바로 여기가 극락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1: 그러니까 맞습니다.
0: 그 나무로 만든 목탁 소리에 정말 뭔가 신비한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예.
1: 네.
0: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목탁 소리가 현대인들의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마음의 어떤 답답함을 해소해 주는데 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1: 네.
0: 우리 대표님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어요.
1: 최근에 이제 뭐 불교박람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목탁 체험을 위해서 이제 줄도 많이 서주시고 한데 그 최근에 보면은 우리 싱잉볼을 이용을 해서 명상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체험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많이 하고 계세요. 거기에서 우리가 흔히 법당에서 예불을 듣거나 이렇게 독경을 들을 때 보면 목탁 소리에 집중을 하게 되고 명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목탁을 활용한 명상 그런 목탁 체험 뭐 목탁 명상 이렇게라도 접근을 해볼 수 있지
0: 괜찮다.
1: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또한 하나의 목탁 명상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목탁 소리를 들으면서 명상하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실제로 서양에는 시계 째깍째깍
1: 네.
0: 그 초침, 시계 소리를 들으면서 명상하는 기쁨.

0: 방법도 있고요.
1: 네.
0: 또 종소리 들으면서 땡 하는 종소리 들으면서 하는 명상도 있고요.
1: 네.
0: 또 요새 유행하는 신인볼 명상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예, 땡 하는
1: 네.
0: 신인볼.
1: 네.
0: 목탁 명상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예, 앞으로 한번 기대해
1: 네,
0: 보겠습니다.
1: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0: 예. 그리고 이렇게 목탁 장인의 길을 걸으면서 또 새로운 감각, 수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의 감각에 맞춰서 굿즈라든가 키링을 또 개발하기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또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1: 아까 말씀드렸던 그 24년 불교 박람회 때그또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면, 여기에 이제 목탁, 흔히 목탁
0: 오,
1: 열쇠고리라고 불리는 이
0: 한번 제 자세히 봐도 될까요?
1: 네, 그럼
0: 야,
1: 좋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1: 네.
0: 예, 야, 열쇠고리인데 목탁이 이렇게 달려있네요.
1: 네.
0: 야, 여기 옴이죠, 옴.
1: 네, 맞습니다.
0: 옴. 이거,
1: 네.
0: 소리가. 예, 설명해 주십시오.
1: 네,
0: 예.
1: 저도 네,
0: 예쁘다.
1: 요거를 고리에 걸어놓고 이렇게
0: 예.
1: 진열을 해놨었었는데, 저기 멀리서 한 학생이
0: 학생이.
1: 와, 목탁 키링이다 라면서 달려와서 목탁을 구입하셔서 가방에 이렇게 탁 달고 가더라고요.
0: 그래요?
1: 그래서 나는 열쇠고리라고 했는데 왜 키링이라고 하면서 가방에 달고 가지?
0: 그게 세대 차이래요.
1: 네,
0: 열쇠고리 하면 9세대고요.
1: 맞습니다.
0: 키링이다 하면
1: 네.
0: 신세대고요.
1: 그게 예전에
0: 저는 처음에 키링이 뭔지 몰랐어요.
1: 저도 똑같습니다.
0: 그렇군요. 우리 연배가 좀 비슷할 거예요.
1: 네. 그래서 저그 부분에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나는 저는 또 열쇠고리라고 해서 물건을 놔뒀었는데, 그것도 이제 구매하시는 입장과 하는 또 제품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이것 또한 다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목탁 열쇠고리라는 이름을 적어놓은 거를 지우고 목탁 키링이라고 바꿔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또그 효과인지, 그리고 그이 키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시는 관람객분들이 또 좋게 생각을 해주셔서 그런지 준비한 물량을 또 모두 판매가 되는 결과도 얻었고요. 목탁 또한 목탁을 체험을 또 진행을 하면서 직접 목탁을 또 두드려 볼수 있는, 우리 절에 있는 걸 함부로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소도 시켜주면서 목탁 소리로 마음의 평안도 줄수 있는 그런 것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분들이 이제 좀 접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대의 목탁도 모두 판매가 되는 결과도
0: 이야,
1: 얻었고요.
0: 참으로 좋은 소식, 좋은 이야기네요. 예. 근데 젊은 애들이 9세대식으로는 열쇠고리, 신세대식으로는 저 키링, 목탁 키링.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그 이후로도 다양한 목탁을 활용한 또 여러 가지 제품도 만들고 있고 또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0: 이렇게 기발하고 재미난 또 좋은 굿즈. 많이 많이 앞으로도 만들어주고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노력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볼까요? 마음을 깨우는 시읒, 피읒. 초성 퀴즈예요.
1: 네, 한번 맞춰보세요,
0: 너무
1: 스님.
0: 어려워서 제가 배가 고팠는지
1: 네.
0: 스프? 뭐지?
1: 네.
0: 뭘까? 아니면 마음을 깨우는. 근데 이제 뭐좀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누우라고
1: 네.
0: 쇼파? 뭐. 그러다가 에
1: 네.
0: 모르겠다. 가장 건전한 이제 단어를 한번 골라봐서 소풍이라고 한번
1: 네.
0: 했는데
1: 네.
0: 표정을 보니까 틀렸네요. 마음을 깨우는
1: 네.
0: 소풍? 뭐 이랬는데
1: 네,
0: 솔직히 잘
1: 바로
0: 모르겠어요.
1: 네,
0: 자.
1: 정답은 네, 쉼표입니다. 네.
0: 쉼표. 생각도 못했다. 쉼표. 예. 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깨우는 쉼표.
1: 목탁의 우리 소리는 좀 이제 바쁜 좀 흐름을 잠시 멈추고 마음의 안정을 갖고 좀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소리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목탁이 단순한 소리를 내는 불구가 아니라 하나의 그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그 본래에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집착했던 것들 좀 내려놓고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주는 잠시 쉬는 그런 목탁 소리.

0: 그런 도구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한번 네, 잡아보게 되었습니다.
1: 마음을 깨우는 쉼표. 아까 말씀해주신 목탁의 의미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 뜻이 그대로 함께 이어가는 것
0: 아,
1: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예. 마음을 편안해주는 도구,
0: 네.
1: 그리고 마음을 깨우는 쉼표.
0: 네.
1: 참 좋습니다. 예. 우리 안진석 대표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도구, 그리고 마음을 깨우는 쉼표, 이 목탁이 의외로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놀라운 얘기인데,
0: 네, 맞습니다.
1: 자세히 또 설명 부탁드려요.
0: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 명상이 참 주목도 많이 받고 해외의 큰 기업의 CEO분들도 명상의 중요성을 최근에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불교 종단에서도 우리 명상을 좀 많이 홍보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1: 예, 있죠.
0: 네. 근데 해외에 우리나라 한 스님께서 우리나라 명상 방법을 좀 많이 전파를 하고 그 명상법 그다음에 우리 한국 그런 예불하는 그런 문화가 그대로 한국에 전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목탁 또한 해외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좀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고요. 그래서 한국 불교를 해외에 그리고 우리 명상을 해외에 알릴 때 목탁 또한 좀 이렇게 제가 홍보를 잘하면 저절로 우리 한국 불교라는 게 해외에 저절로 전해지지 않을까. 우리 불교에서 주는 의미와 메시지를 해외에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올해는 이제 해외 전시를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탁뿐만 아니라 나무의 울림과, 이런 편안한 마음을 주는 그런 좀 메시지를 좀 전달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와, 지금 해외 전시도 준비 중이고, 또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상징물인 우리 목탁을 또 해외 여러 사람들에게 또 소개해주는 아주 소중한 자리지 않습니까?
0: 네.
1: 정말 대단하십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열심히
1: 예.
0: 하겠습니다.
1: 그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0: 네.
1: 앞으로의 이제 이 목탁 장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이제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계획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보통 목탁이 이제 사찰에서 사용만 되는 그런 도구에서 우리 일상에서 편안하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조금 많이 만나보게끔 이게 했으면 너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계신데 이 작은 도구, 이 목탁이라는 이 작은 도구에서 그런 위로와 그런 메시지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또 어떤 누구에게는 뭐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좀줄수 있는 그런 도구이자 제품이자 하나의 그런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1: 좋은 말씀
0: 네.
1: 고맙습니다. 끝으로 토크쇼 가피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진석 대표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0: 저에게 가피란 사실 그 공의 시장은 점점 작아지고 있고 이게 좀 미래도 좀 불확실하고 하는 이새 시장에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뭐 소개고 받고 해서 뭐 전시회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참여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신기하게도 많은 분들을 또 만나게 되고 또 젊은 분들이 목탁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명상에도 목탁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모두 다 가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그 부분에서 가피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께서 계획하고 있고 이제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부분에서 꾸준히 해나가면 저절로 가피가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이러한 제가 열심히 하는 이 모든 것에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받았던 이 가피를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게끔,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예, 우리 대표님께서도 계획하고 소원하시는 바

0: 모든 일이 원만히 성취되시기를 제가 또 기원 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스님.
0: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미있으셨나요?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쾌락역전 두 번째 시간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볼 건데요.
2: 감사하고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인데요.
3: 아, 지금부터 길러버 씨가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기운이 좋습니다, 오늘.
3: 이것도 네 번째로 만.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0: 태고 보호국사. 태고 보호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범맥을 이은 한국 불교 전통 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 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운제산 아래 호수와 산이 함께 어우러진 천년 고찰 오어사. 이곳은 CNN이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하나로, 사찰 앞으로 펼쳐진 호수 오어지와 함께 어우러진 풍경이 진짜 예술이에요. 포항 여행 계획 중이라면 무조건 가야 할 곳. 오늘은 바로 이곳 포항의 힐링뷰 맛집 오어사에 다녀왔습니다. 오어사의 일주문을 지나 쭉 걸어가다 보면 주차장과 연결된 뒷문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진짜 오어사의 정문은 따로 있습니다. 주차장 좌측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 정갈한 느낌의 오어사의 본문이 나옵니다. 바로 이 계단을 올라야 비로소 오어사의 진짜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오어사라는 이름 참 독특하지 않나요? 오어사는 신라 진평왕 때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약 15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천년 고찰이죠. 사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황사사였는데 신라시대 원효대사와 회공선사가 이곳에서 수행하던 중 서로의 깨달음을 시험하기로 했답니다. 두 스님이 물고기 한 마리를 삼킨 뒤 다시 살려내기로 했는데요. 놀랍게도 한 마리는 죽고 다른 한 마리는 살아서 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두 스님이 서로 저건 내 물고기라 주장하면서 나오 물고기 어짜를 써서 오어사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원효대사와 인연이 깊은 오어사엔 유물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원효대사가 쓰셨다고 전해지는 삿갓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수백 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스며든 듯한 모습이죠. 집이 달아 군데군데 색이 바래고 곳곳에는 작은 구멍까지 나 있어요. 7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원효대사의 수행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 옆에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오어사 동종이 놓여 있습니다. 이 오어사 동종은 대한민국 국가지정 보물로 1995년 11월 절합보수 오어지 공사 도중 발견되었는데요. 1216년에 대장장이 순광이 만들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이 동종은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깊은 울림이 느껴집니다. 이제 오어사의 풍경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어사는 포항 12경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품고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 평탄한 평지를 이루고 있어 산책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꽃들이 춤추고 새들이 쉬어가는 오어사의 풍경을 편안하게 걸으며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경내 곳곳에 어우러진 정각과 생명들이 그 자체로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편안하게 걸으며 좋은 풍경을 즐길 수 있으니 정말 기분 좋은 여행이었어요. 오어사의 여행 코스는 사찰 앞에 호수 오어지 둘레길로 이어지는데요. 오어사 앞쪽으로 호수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다리 원효교가 보입니다. 주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원효교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도 원효교를 건너서 우어지 둘레길을 한번 걸어보았는데요. 이 둘레길은 경사가 거의 없어서 편안하게 걸으며 산책이 가능해요. 길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산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둘레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곳곳에 보이는 경관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둘레길을 걷다가 보이는 우어사의 풍경도 정말 멋진데요. 산책을 하며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포항의 명소 우어사를 찾아 산만리를 떠나보았는데요. 보이는 모든 곳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우어사. 직접 가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포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곳 우어사를 꼭 들러보세요.

1000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꼭 출가라는 것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진짜 호심 출가, 정말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출가의 그 마음, 정신이 계속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3: 이 시즌2의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4: 스님입니다.
5: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6: 아, 예. 야, 튼실하네.
3: 고문원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6: 오,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 입어.
7: 지금 해가 지금.
6: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8: 찰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9: BJ 정문 스님.
6: 그렇습니다.
9: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6: 사찰 음식을 통해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N 불교 TV 특집 드라마 붓다를 말하다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계윤입니다. 지난 2015년이었죠. 저희 BTN 불교 TV에서 드라마 붓다가 방영되면서 정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셨고 특히나 최근에 다시 방송되면서 코로나19 시대에 마음속 위안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바로 드라마 붓다.

0: 함께 만나보면서 명장면도 꼽아보고요. 오늘 다양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드라마를 또 즐기는 재미도 느끼고 또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도 되새겨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네 분을 모셨어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부 교수이신 자연 스님 함께 하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능인대학원 대학교 명상심리학과 김재성 교수님 나와주셨어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마하위하라 사원 주지 단막기띠 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황순일 교수님께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4: 반갑습니다.
0: 어서 오십시오. 자, 네 분께서도 아마 드라마부터 정말 재밌게 잘 봤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짧게 소감 한 말씀씩 제가 여쭙고 싶거든요. 자연 스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2: 예, 뭐 부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요. 이제 부처님 깨닫고 나시자마자 이 소라머리 되는 거 있잖아요. 나발이라고. 그게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데요. 계속 보니까 네. 아,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익숙함? 익숙함으로 다가온다 할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인도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늘상 나오는 건데요. 이제 마살라라고 해서 중간에 뜬금없이 춤추는
0: 맞아요. 노래하고
2: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화두를 던져주는 그러한 것들이 아주 인상적이죠. 근데 그것도 계속 보니까 중독되더라고요.
0: 네.
2: 발리우드도 뭔가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0: 김재성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4: 네, 저는 이제 가장 큰 인상은 부처님 생애가 인도 옷을 입었구나. 원래 인도 출신이시라서 인도적인 풍토는 떠날 수 없지만 부처님의 생애의 팩트들 사이사이에 대단한 이 창작력으로 인도적인 네. 상상력이 가미되면서
0: 네.
4: 풍요로워진 점도 있고 약간 다르게 보이는 면도 있어서 제대로 부처님의 생애를 아시려면은 초기 경전도 함께 읽으시면서 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0: 역시
4: 생각했습니다.
0: 교수님다운 네. 지적이십니다. 단막기띠 네.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3: 네, 사실 인간적인 부다를 이제 드라마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듣고요. 사실 부처님이 살아 계셨으면 이렇게 계실 건가 이렇게 우리가 사실 2600년 이제 지나 보니까
0: 네.
3: 너무 어색한 부분도 많은데 사실 경전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렇게 이제 제대로 전달되는지는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인도적인 문화에서 인도가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우리 황순유 교수님.
5: 제가 이제 드라마 부다를 보면서 느낀 건 뭔가 하면, 저기 하와이 대학에 가면 리시걸이라고 이제 우리 종교학과에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옛날에 그 리틀 부다라고 이제 영화 헐리우드에서 만들 때 이제 같이 그 대본 작업 참여하셨는데, 제법 뭐라는가 하면, 헐리우드의 영화 제작자들이 제일 어려웠던 거는 불교의 부처님 이야기에는 선악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이 있고 선인이 있어요. 이거 좀 재밌게 만드는데,
0: 네.
5: 그게 없어가지고 참 그 제작하는데 힘들었다 그러는데 제가 이 드라마 붙다 보면서 이 선악을 아주 명확하게
0: 네네.
5: 딱 이렇게 갈라가지고 어떤 이 사이에 나오는 인간적인 갈등 그 갈등 속에서 나오는 이 대사들 이런 것들이 좀 이 드라마를 끌고 나가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걸 보면서 아, 이 드라마로 부처님의 일생을 만들면 결국 이런 그 인간적인 갈등이나 우리가 경전에서 보지 못한 다양한 요소들이 맛살라같이 들어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시키구나 하는 뭐 그런 걸 제가 좀 느꼈습니다.
0: 네. 사실 그간 부처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는 많이 제작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장편 드라마로 만들어진 것은 세계 최초였어요. 드라마로 제작된 만큼 부처님의 그 주변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더 현실감 있고 입체적으로 그렸다 하는 평가도 많은데요. 자, 드라마 붓다를 말하다 제1부에서는 부처님을 둘러싼 인물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야소다라, 이건 네 선물이야.
1: 넌 나한테 줄 선물이 없는 거야, 시다르타?
2: 역시 그렇게 물을 줄 알았지.

데바다타, 이 꽃은 도로 가져가길 바랄게. 나는 이 연꽃 한 송이면 충분해.

0: 이제 네 놈의 위상은 마구 흔들릴 거다. 나한테서 모든 걸 뺏어갔으니.
1: 부탁을 해줬습니다. 아줌마의...
2: 난 아무 기억도 없다네.
3: 네, 드라마 부따 인물 탐구 첫 번째 주인공은요, 바로 부처님을 쉼없이 끊임없이 괴롭혔던 인물이죠. 바로 대바다따입니다. 부처님 생애 책을 보면 담마스님, 이 대바다따가 자주 등장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4: 네, 사실 네오다타가 부처님이 그 시다르타의 적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심각하게 나타난 적은 많지 않거든요, 사실. 네. 그다음에 드라마상에 보면 완전히 이제 네오다타가 이제 주인공 된 만큼에 이제 자주 나오고, 그리고 이제 네오다타가 부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야소드라와 욕기에 대해서 나왔다라는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야소드라가 그 네오다타의 동생으로 저 남방권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3: 네.
4: 그래서 여기에서는 완전히 이제 네오다타와 시다르타의 경쟁으로 이제 부처님 시다르타의 이제 상황도 나오고,
3: 네.
4: 또 하나는 이제 네오다타를 내가 보기에는 이제 인도가 인도교 네. 사상이 바탕이 돼 있고 브라흐마나 쪽을 아직까지 가스 제도가 있기 때문에
3: 네, 네.
4: 브라흐마나 쪽인 이제 상황들이 많이 언급할 수 어려워서
3: 아.
4: 네오다타를 거기다가 끼워들이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예를 들면 이제 그 진치마나미카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서 임신시켰다라고 하는 그 잔면이
3: 네.
4: 바로 이제 네오다타가 만들어진 잔면으로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부처님이 계시는 사원에서
3: 네.
4: 식신을 발견하는데 그 식신도 네오다타를 네오다타가 만들어진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3: 네.
4: 그리고 이런 거 보니 이런 것들은 이제 브라흐마나족 사람들이 그때 이제 미구들의 이제 안 좋은 소문들을 보지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걸 모든 것들은 네오다타 중심으로 나와 있어서
3: 네.
4: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5: 아니, 논어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3: 네.
5: 모든 악행은 하루로 흐른다고 그래서 군자는 낮은 데 처하는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하나가 나빠지면 계속해서 그게 다 몰려 들어오는 유리창 효과 비슷하게
3: 네.
5: 그리고 여기 지금 대바달따가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배트맨으로 보면 조커 역할이거든요.
3: 네네네.
5: 그리고 빌런이 강력할수록 끌고 가는 힘이 좋은 거죠. 그래서 조커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뭐 단독 영화까지 나왔을 정도로 매력적인 빌런의
3: 맞습니다.
5: 역할을 하잖아요.
3: 예.
5: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드라마에서 제바달따가 빠지면 너무 허전하죠. 그래서 이런 구성은 필연적이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3: 네.
5: 그러니까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만약에 대본 작가라면 그럼 누구를 가지고 갈 거예요?
3: 네. 게다가 드라마를 보면요. 대바다따의 부모인 망갈라 드로나단도 부처님을 왕에 모르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나쁜 짓을 거듭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랬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6: 그래서 먼저 이 대바다따는 여기 우리 자연스님께서 가장 이제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 대바다따가 이렇게 악인이 되는 과정을 제가 가만히 보면 이 그 인도에서 그 자타카라는 이제 문헌이 발전하는 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초기 경전만 보거나 아니면 율장 정도까지만 보면 대바다따는

0: 불교 내부의 어떤 승단의 개혁가 정도로 나오는데, 자타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생남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과거 이야기가 나오고, 이 과거 이야기는 항상 의인과 악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가 진행된 다음에 제일 끝에 나쁜 사람은 저보다 대받았다고, 좋은 사람은 부처님하고 이제 네. 안 한다 이래 되다 보니, 어떤 이 대화받다가 어떤 그 이 스토리텔링에서 이제 필연적으로 어떤 이런 갈등 관계나 선악의 대립 관계에 섰을 때 그 악인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악인이 되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원래 있었던 대화닷다가 과연 그렇게 악인이었을까? 저는 조금 이제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닷다가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승단을 개혁하려고 했고 어떤 다섯 가지의 좀 더 엄격한 룰을 승단 내부에 이렇게 잡아 넣어가지고 좀 더 스님들은 엄격하게 살아야 된다고 했고, 거기에 아작다 사투라는 이 마가다의 왕이 동의까지 했으니까 이건 제법 상당한 이 능력을 발휘했던 거고, 그리고 중국의 그 순례승들이 갔을 때도 대화다따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었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이게 쉽게 다이드 아웃한 전통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대화다따가 과연 우리가 이 드라마에서 보듯이 저렇게 악인이었을까? 조금 이제 의문은 저도 있습니다. 네.
1: 지금까지도 대화다따 석굴 사원이 저 마가다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왕사성 인근에 그쪽에 있습니다. 저도 전에 가봤었고. 그러니까 다큐로 받는 것 같아서 약간 그렇긴 한데요. 그냥 있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원래 제바달타는 정반왕, 백반왕, 곡반왕, 감노반왕 이래서 감노반왕의 첫째 아들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네. 야쇼다라랑 연결돼서 가는 거는 나중에 제바달타하고 그러니까 혈연적으로 분리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타나면서 야쇼다라 쪽으로 붙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바달타가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냐면 사립을 묶었년 둘을 합친 거에 필적할 정도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언제 이제 문제가 제바달타가 언제 문제가 되냐면 후계 구도를 놓고 후계 구도에서 지명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는 왕사성파라고 할 수 있는 사립을 묶었년이 주도하는 세력과 그 다음에 이제 석가족이 주도하는 세력. 그래서 당연히 제바달타는 내가 혈통적으로 석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되어야 돼라고 하는 데서 그 경쟁에서 있다가. 사립을 쪽을 손을 들어줘 버렸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혈연적으로 가까운 나를 버려두고 사립을 들어줄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조금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서 부타를 시해하려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제바달타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사실은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네. 부처님에게 반대했었던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황수님 선생님 말씀처럼 후대까지도 환계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는 더 이상 나는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다. 그래서 제바달타 집단의 특징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제외하고 구리선불, 구나한모니불, 가석불 이런 과거불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런 교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뒤에까지도 그러니까 의정스님이나 현장스님의 대당서역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고 의욕적인 사람인데 석가족 내부에서, 석가파 내부에서 사실은 아나유라고도 갈등이 좀 있어요.
2: 네.
1: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 사립을 묶었년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하가섭하고 아난하고 2차 충돌. 석가족과 다시 왕사성파가 다시 붙는 네. 2차 충돌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결국은 마하가섭 쪽이 이기죠. 좀 복잡한 내용들입니다.
2: 네. 드라마에서도 앞서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결국 대바닷다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거의 이루지 못했죠. 그리고 결국 부처님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드라마 속에서 대바닷다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수님?
3: 대바닷다가 드라마에서 나올 때는 결국은 부처님이 비폭력적이고 자비로운, 그다음에 지혜로운 분이라면은 대바닷다는 권력지향적이고
2: 네.
3: 그다음에 폭력을 써서라도 뭐 나름대로의 국가의 어떤 위상을 세우고 그래서 네네. 때로는 슈드다나한테 칭찬받고 나름대로 자기 위상을 세워나려고 하지만은 이 드라마가 전체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이 부처님의 사상이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대바다타가 가지고 있는 현실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권모술수에도 능하고 네.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불교에서 지향하는 가치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자비로움과 지혜로움이 핵심이 된 가르침이 아니냐는 것을 대바다따와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보여주는 맞아요. 것이 아닌가 이렇게
2: 부처님의 봤습니다. 가르침을 예. 말씀하신 대로 보다 대비하고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인물 장치가 아니었을까 저도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자 드라마 부다를 말하다 인물탐구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이처럼 많은 등불이.
1: 네 도착을 기념해서.
0: 시타르타, 난 널 사랑해. 대바다타가 아니라 나랑 결혼해 줄래, 시타르타?
2: 이제 기쁨은 너희에게 다 줄게. 슬픔은 나한테 다 주렴.
3: 공주님, 걸어 들어오세요.

0: 당신은 제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자비가 있으면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읽고 말해도 행동에 덕이 없는 한 그건 무용하다고요.
1: 수계를 해주겠네.
0: 허락하신다면 소원이 있습니다. 부탁해서 해주세요.
1: 수계 준비를 시작해주길. 내가 직접 집전하리니.
2: 네, 드라마 붓다를 말하다 인물탐구 두 번째 주인공 바로 야소다라입니다. 드라마 붓다가 부처님의 수행 이야기만 다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달달한 로맨스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였는데요. 네, 야소다라가 부처님과는 친척 아닙니까?
3: 근데 이거 보면 이 우리 뭐 부처님의 가계도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표도 있고 네. 뭐 그런 거 보면 사실 사촌간이라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근친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기원전 한 600년에서 400년 사이에 북인도의 아주 작은 마을은 아, 제 생각에는 부족 사회도 아마 형성되기 이전에 시족 사회가 아니었나 네. 아,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이걸 팩트를 가지고 좀 체크해 보면 아마 카필라바스트 부근에 있었던 이 석가족 샤케아족들은 주로 라마가마라고 이 동쪽에 가면 있는 마을에 있는 꼴리아족하고 이제 서로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제 샤케아족의 남자는 꼴리아족의 여자하고 결혼하고 꼴리아족의 여자는 샤케아족의 남자하고 결혼하고 이래 했지만. 이제 왕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왕가라는 게 이제 뭐 크샤트리아다라고 하지만 이제 지배 계급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기득권을 보통 사람들하고는 잘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유럽도 보면 뭐 합스부르크라든지 뭐 이런 가문들 보면 전부 다 근친입니다. 그래서 합스부르크가 마지막에 이 아주 그 약화될 때 보면 그 근친 결혼이 오래되다 보니 그 왜 병들 유증병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예, 넣은 게 이래 막 나타나는데 사실 이제 이 아주 이제 지금으로 보면 좀 그렇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4: 아니 뭐 우리도 고려 때까지 뭐 다 그랬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는 아닙니다.
3: 근데 그 이제 야소다라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제 야소다라하고 결혼을 아버지가 이제 이야기했을 때 네. 오케이 하면서 조건을 둡니다. 네 번 성밖에 나가게 해주면 내가 결혼하겠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가 우리 초기 경전이나 부처님 일생 에서는 부처님의 이제 사문유관과 이제 연결되어서 부처님이 우리 인간의 실존을 자각하는 중요한 네. 계기가 되는 건데 이 거기에서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야소다라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 사실 야소다라라는 이름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팔리 텍스트 팔리 문헌에서는 라울라 마타 라울라 엄마라고 나옵니다. 라울라의 네. 엄마. 그래서 라울라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고 부처님하고 물론 부처님하고 관계는 이거는 이제 인간 부다 측면을 봤지만은 연등불 당시 때 둘이 인연이 있는 얘기로 나와야 이제 자타카의 이제 네. 인연 이야기 먼 인연 이야기 보면은 수미타라고 하는 처녀가 연권 8종을 들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수메다라고 하는 부처님 전생에 이제 수기 받을 때 수메다라는 이분이 연꽃 좀 다

0: 달라 그러니까 연꽃을 주는 조건으로 나랑 결혼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금생은 안 되니까 다음 생에 결혼해 주겠다. 세세생생 결혼을 많이 해요.
1: 정략 결혼의 시조입니다.
0: 네. 그래서 연꽃 다섯 송이에 이게 결혼을 약속한 그런 사이가 됐어요. 당시에 연등불 당시 디판카라 부타 당시에 그것이 이제 이게 마지막 생에 부처님 되신 생에까지 그런 부부 관계가 쭉 이어져 왔다는 얘기도 뭐 자타카에 많이 나오니까 뭐 그런 얘기가 점차적으로 연결돼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로맨스가 있는 그런 연애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부처님 출가한 뒤에는 부처님 출가 얘기가 쭉 나올 줄 알았더니 여전히 궁전 얘기가 반 이상이 계속 나와서 아 이거는 그렇죠. 궁전 중심으로 이 드라마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부처님이 출가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과정에서도 계속 궁전 얘기가 인간적인
1: 세트를 제작하는데 그쪽 비중이 많았으면 계속 그걸 끌고 갔을 겁니다.
2: 일단 드린 돈이 많기 때문에 본전을 뽑아야죠.
1: 앞에서 끝내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울어먹기죠.
3: 그 이제 수행하는 장면만 계속 나오면 시청률이 이제 아마 계속 안 나올 수
2: 그럼요,
3: 있습니다.
2: 그럼요. 그럼 다큐멘터리였겠죠. 그러니까 실제와는 다른 드라마의 극적인 요소들, 뭐 실제 이야기들도 또 네 분께서 전해주시니까 더욱더 흥미진진한데요. 경전 내용과는 다른 모습의 드라마 내용 보시면서 단마스님께서는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4: 사실 야소드라가 이제 남방권에서는 굉장히 존경을 받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불자 여성 불자의 롤모델 되는 그런 면이 우리 남방권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 야소드라가 없으면 부처 신다르타가 부다가 될 확률이 많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지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군박으로 나가는데, 수도드라 왕은, 계속 이제 자기 왕자를 지키고 싶어서, 우리 시다르타를 이제 데리고 오고 싶은데, 네. 근데 야수드라가 이제 막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나라는 약속해서 간 건데, 나중에, 고향이 이제 나오면 나한테 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네. 부처님도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남방권에서 이제 정생 이야기 아까 김재성 교수님 얘기했던 자타카랑 연결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왕궁에서도 야소드라가 부처님 이제 그 시다르타 그 잠면 시다르타가 이제 고행하는 모습처럼 부인도 하루에 한 끼 먹고 가사를 입고 이런 식으로
2: 맞아요.
4: 해서
2: 예.
4: 생활하면서 좀 분위기를 맞춰줬다라는 이런 게 나오면서 너무 고마운 분으로 나오고. 이제 부처님도 이제 다시 이제 고향에 이제 들어온 이후에 야소드라는 뛰어 나오지 않았어요.
2: 네.
4: 그래서 찾아보지 않았고 걔 방에 있었고 부다는 이제 올라가서 그런 이제 남방군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부다 이게 너무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은 이제 금생 아니라 정생에서도 나한테 이렇게 많이 도와줬고
2: 네.
4: 그래서 당신 없으면 나는 이제 그 이제 문다가 돼서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제 잔나키나라 자타카라는 자타카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하셨다고 나옵니다.
2: 네, 참 야소다라와 이 부처님과의 관계 사실 경전에서 나오는 이야기와는 사실 드라마에 담긴 내용 극적인 요소를 가미하다 보니까 조금 로맨스를 강조했고요. 알고 보면 정약결혼이었다. 정약결혼의 시초였다. 또 이런 재밌는 말씀들도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1: 계약결혼.
2: 알겠습니다. 자, 드라마 부타를 말하다 1부 부처님 주변 인물들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주인공은 누굴까요?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5: 내 장례를 치러줄 아이가 태어났다니 왕자가 태어났어 왕자가 태어났다
6: 전 이 무거운 짐을 질 수 없어요.
7: 너는 크샤트리아임을 잊지 말라.
6: 제가 인간이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7: 내 마음이 왜 이토록 불안한지 도대체 모르겠어.

0: 대하께서 아무리 애를 쓰셔도 아드님은 수도자가 될 겁니다.
1: 폐하! 이럴자는 개 아무도 없느냐! 당장 어이를 불러라!
2: 찾나, 시다르타는 어디 있느냐? 보이지가 않는구나.
3: 저기요, 밝게 빛나는 분이 태자마마십니다.

0: 약속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마하나마가 왕국을 잘 다스릴 때까지.
1: 정말 고맙구나.
2: 네, 드라마 붓다 인물탐구 마지막 주인공은요, 절절한 부성애죠. 바로 숫도다나왕 모습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아, 자연스님께서 영상을 보다가 사실 아버지를 좋아할 수는 없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3: 아니, 그 아버지 입장, 아버지를 교화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게 무슨 예수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고향에서 예언자 인정받기 어렵다. 근데 그 똑같은 얘기가 저 공자거에 보면 공자 얘기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공자가 일단 떠가지고 고향에 가니까 누가 대단하게 빡짝지근한 사람이 왔나 이래서 마을 사람들이 갔다가 그 옆집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 아유 저 동쪽 집에 공씨 아들이구만 이러면서 갔다는 얘기가 있고, 마조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2: 네.
3: 마조에 대한 것도. 그래서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사람을 교화한다는 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교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이고, 또 아버지의 기대치라는 게 있었죠. 그 당시 아시다시피 뭐 석가족이 제대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뭔가 열망을 가지고 석가족의 부활, 그러니까는 그 할아버지인 사자여방의 어떠한 치세처럼 이렇게 강력한 나라로 다시 부활하기를 원하는 그 열망을 시타르타가 받았다가 그거를 떨치고 갔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상당히 배신감도, 그러니까 애증이 같이 있었던 거죠.
2: 맞아요.
4: 그래서 우리 그 경전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이 그 지금 요 드라마에서 보면 대화답다가 이제 좀 이 악인으로 나오는데, 우리 경전에 보면 숫도다나 왕이 사실은 악인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숫도다나 왕이 이제 이 부처님을 그 아시타 선인이나 브라만들에게 보여주니까 32가지의 성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성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속의 세계로 가면 짝그라바르틴, 그러니까 전륜성왕이 돼서 인도 전체를 호령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아니고 종교적인 방향으로 나가면 위대한 정신적인 지도자가 된다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 잡을 따라서 하는 게 아주 좋은 거로 이야기되지만,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는 것까지 있어가지고
2: 맞습니다.
4: 정말 철저하게 아이들은 아버지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숫도다나 왕 입장에서 보면 내 아들은 분명히 내가 간 길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데, 아시타 스님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내가 나이 들었을 때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을 거니까 나 너무 아쉽다 하니까, 사실상 이 부처님의 아버지가 사실상 자기 아들을 종교적인 길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오만 때만 이제 뭐 쾌락이라든지 아니면 이 그 늙은 사람이라든지 병든 사람이라든지 눈에 거슬리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가지고 꼭 자기 아들을 그 헐리우드 필름셋 같은 데서 이렇게 키우는, 키우고 감지하는 이제 그런 역할까지 주어지니까,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전만 가지고 따진다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갈등 관계가 사실상 컸었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이제 그거보다는 아버지는 아주
2: 부성애적인
4: 전제를 나오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2: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5: 신도시 만드는 얘기 보고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왜 병자, 죽음, 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노인 전부 다 이제 이주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식량을 보내라고 했는데 안 보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저렇게 발상을 저렇게 전환시켰구나. 물론 눈에 보이지 않게 한다는 말을 새로운 지역으로 노인이나 아니면 병자들을 옮겨갔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숫도다나 왕이 당연히 이 아들에 대한 사랑과 왕위 계승에 대한 어떤 그런 애착이나 집착이 있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 시달타 태자가 정말

0: 전륜 상황이 되기를 바랬는데 안 돼가지고 나름대로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제가 아는 걸로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바로 고향으로 안 돌아오거든요. 2년간을 교화를 하세요.
1: 네네.
0: 그리고 나서 2년 지나고 나서 돌아오세요. 그러면 이제 라홀라가 대략 우리 나이로 9살이 될 때 예. 만나게 되고 그리고 부왕 그리고 카필라바트에 와서도 바로 궁전으로 안 들어가시고 밖에서 지냅니다. 그 왜 내 아들이 밖에서 있어야 되느냐 하고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어오라고 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자연스님께서는 이제 교화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는데 초기 경전이나 이쪽 위나야 쪽의 전통에 의하면은 부처님을 만난 그 날에 소타판나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법문을 한 번 더 했을 때 마하파자파티 왕비가 수타원이 되고 아버지는 이제 일레가 됐다
1: 네.
0: 사다함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나중에 또 한 번 오셔가지고 불안과를 얻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또 오셔가지고 아라한이 된 채로 돌아가신다
1: 네네.
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부처님의 가계의 모든 가까운 이제 직계 가족들은 전부 다 아라한이 돼요.
1: 그렇죠.
0: 아들부터 예. 시작해서 뭐 어머니는 천상에 가셨으니까.
2: 아들 프리미엄이에요. 아들 프리미엄.
1: 아들 프리미엄으로.
0: 예. 가족 프리미엄이죠. 예. 그래서 아버님에게 결국은 이 인연이 이 생에서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 또 다 보여주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어쨌든 부처님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 깨달음을 얻고 나서 또 가족들에게 베풀었던 그 네. 자비로운 가르침들이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 속에서 가족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다시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자, 드라마 부다는요, 준비 기간만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세트장, 의상, CG까지 약 1,600억 원 이상의 제작비가 투입됐는데요. 그만큼 볼거리가 참 많은 드라마지요.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장면들, 그래서 저희가 다시금 모아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0: 인간이었던 시타르타는 이제 그대가 아니다. 그대는 붓다. 생사를 넘어선 존재. 붓다. 붓다.
1: 네, 액션, 전쟁, 로맨스. 거기에 또 빼놓을 수 없는 부처님의 성도 장면까지. 아, 그리고 인도 드라마다 보니까요, 확실히 그 인도하면 발리우드 아니겠습니까? 뭐 뜬금없는 노래와 춤사위도 참 볼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 네 분은 어떤 장면들도 인상 깊게 보셨는지 한 말씀씩 들어보고 싶어요. 자, 교수님?
2: 네, 저는 이제 부처님 성도하는 장면에서 이 마왕이 나오는데 마치 리틀 부다에서 키아누 리브스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장면에서
3: 야, 이 리틀 부다 두 분 말씀하시는데 기겁하겠는데 그거 벌써
4: 예. 20년 됐네
3: 93년 전
2: 오래됐지만 아, 약간 겹치더라고요
4: 30년대 가네
3: 너무 이게 지금 사근 듯한 분위기
2: 좀 안 맞나 어쨌든 마왕이 나와서 마왕의 군대와 그 다음에 마왕의 세 딸
1: 네네
2: 원래

0: 3달이 이제 빨리오라 하면 라가 타나 아라띠라고 해서 욕망과 가래와 그다음에 불쾌감 이
1: 네네.
0: 세 달인데 여기서는 색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불쾌감이.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장면들이 경전에는 그대로 그 묘사가 돼 있지만은
1: 네.
0: 나름대로 여기서는 비주얼하게 보여주면서 부처님의 마지막 성도 장면이 그 마왕과의 수와 항마하는 그 장면을 잘 표현했다. 그다음에 이제 깨달음 얻기 전날 밤에 다섯 가지 꿈에 대한 얘기도
1: 네.
0: 비주얼하게 잘 보여줬고 그런 것들도 상당히 나름대로 경전에 입각해서 보여주려고
1: 네.
0: 애를 쓴 장면들이 좀 저는 기억에 남았습니다.
1: 예.
2: 네. 저는 이제 보면서 이 우리는 주로 이제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를 팔상록이라든지 팔상도를 가지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팔상도의 부처님은 한국 옷을 입고 어떤 세팅도 이제 전부 다 이제 좀 우리 아시아적인 세팅에서
1: 맞아요.
2: 이제 주로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제가 요 드라마 부타를 보면서 느끼는 야, 인도에서 사셨으면 저랬겠구나. 주변
1: 그렇죠.
2: 사람들도 아마 저렇게 옷을 입고 나와서 행동했겠구나 하는 요걸 이제 제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보면서 흥미로웠던 거는 우리 부처님의 32가지 성인상 중에 제일 표현하기 어려운 게 우리 머리에 있는 우스니시 아코통 뭐 6계라고 하는데 이게
1: 네.
2: 이제 저는 부처님 태어나실 때부터 있는가 했더니 어릴 때는 없다가
1: 네.
2: 깨달음을 얻으실 때 이렇게 머리가 슉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우스니시가 불룩소사 올라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이 우스니시를 가지고 나타났을 때는 사실은 좀 우리 불상 보면 그렇지만 진짜 살아서 이렇게 위에 우스니시를 가지고 움직인다면 좀 이상하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데 드라마 속에서 이제 분장을 해가 나온 이 부처님 모습이 그 우스니시가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또 우스니시가 있음으로 해서 야, 이분이 정말 이 깨달으신 분이자 우리가 앞으로 다 따라가야 될 분으로서의 어떤 그런 뭐라지 어떤 당당함이 바로 이 우스니시와 이 머리 모습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만 우스니시와 머리가 있고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다 이제 머리를 전부 삭발한 채로 나오는데 그런 이제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게 상당히 좀 흥미로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1: 네, 보다 비주얼적으로 생생하게 당시의 모습을 좀 재현한 모습들, 또
2: 같습니다.
1: 극적인 모습들 인상 깊었다 하신 말씀이셨고요. 자연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3: 아니, 저도 뭐 비슷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해리포터를 저는 책으로 보고 영화로 봤거든요.
1: 네.
3: 근데 책으로 볼 때는 상상을 해서 즐거운 부분이 있고, 영화로 보면 이렇게 눈으로 딱 들어오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건 영화를 먼저 보진 않습니다. 영화를 먼저 보고 책을 보면요. 그 이미지가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상상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제한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차피 책으로 보는 시절은 아니니까, 이렇게라도 봐서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부처님을 생각하시는 그 인연 공덕만 가지고도 금생도 안락하고 내생도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즐거운 행복함이 여러분들을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드라마 법으로 짧은 법문까지 전해주신 자연스님이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눈이 참 즐거운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정말 화려한 의상들. 저는 담마스님, 실제로 그 의상을 그런 걸 입었었는지도 가장 궁금하고, 스님께서 그래도 가장 인근 지척에서 오셨으니까 어떻게 보셨는지 실제와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4: 네,
1: 같아요.
4: 사실 드라마 장면에서 수자타와 이제 수자타 얘기하는 장면이 인도의 어떤 그 시대에서도 어떤 신앙적인 면이 왜냐면 아이가 없으면 이제 나무 신한테 가서 기도하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사실 이제 오늘날적인 힌두교 문화에서 슬랑카까지 이제 많이 이어져 있거든요. 예,
1: 그렇습니까?
4: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상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 나무라든지 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그런 면들을 저 나와 있는 것도 좀 인도의 실제 상황을 좀 보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4: 예.
1: 현실 속에 인도, 그 힌두교적인 요소들도 드라마에 충분히 반영이 된것 같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2: 근데 이제 우리 보면 그좀 힌두교적인 요소가 많이 나와서 이 드라마에 이제 좀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원래 부처님 당시에 카필라성이나 마가다 지역에 브라만들이 그렇게 셌을까 했을 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세지 않았었다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이 드라마 속에 이래 나오는 이유는 보통 우리 이야기할 때 요하네스 브론코스트 교수님

0: 같은 분이 이야기하는 게 아무래도 불소행천, 부타짜리따가 만들어지는 한 1세기, 2세기경에 인도에서 이 부타짜리따를 만든 이 우리 보통 아슈바 고샤 마명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부처님의 세팅을 그전에 이제 완전히 이 겐지지강 중하류 지역에 있는 세팅에서 힌두교적인 세팅으로 산스크리트로 이제 부처님의 일생을 시로 표현하다 보니 그때 다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드라마의 잘못이 아니라 불교 내에서 만들어진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 속에서 이미 이 세팅이 힌두적으로 브라만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이건 우리가 조금 지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 그리고 드라마 입장에서는 또 어차피 시청자를 고려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자본을 누가 댔느냐도 봐야죠. 어벤져스 시리즈에도 한자가 많이 나오고 이런 게 중국 시장을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2: 그래요.
1: 인도에서 뭐 만들었는데.
2: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었다. 그래도 우리 한국 불교도
1: 감독이 잘립니다. 중간에 바뀌면.
2: 네, 자본력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3: 그래도 우리나라 고대 영화 보면은 한자가 나오는데 여기는 고대 그 당시에 없었던 데바나가리 문자가 나오니까 그거는 조금은 약간 아쇼크왕 시대의 문자 같은 걸로 고대 문자를 했으면
1: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사고 못 봅니다. 한국사 전공하면 사고 못 봅니다. 이거는 그냥 그러려나면서
3: 그렇게 봐야죠.
2: 즐겁게. 드라마는 드라마이고
0: 드라마는
2: BTN 불교 TV 특집 드라마 붓다를 말하다 네 분과 함께하니까요. 저 역시 드라마의 감동 이상의 흥미진진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지금까지는 부처님 주변의 인물 중심으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잠시 후에는요. 네 분이 뽑아주신 명장면들로 또다시 찾아오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순서를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환웅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나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0: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0: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3: 비티엔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비티엔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GM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4: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7: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8: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9: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100주년은 BTN 불국토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중 기간 동안 불국토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100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0: 네, BTN 불교 TV 특집 드라마 붓다를 말하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드라마 붓다의 다양한 장면들 함께 만나보고요. 또 네 분의 불교 전문가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드라마 붓다의 가장 큰 핵심 하면 또 부처님 성도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첫 설법하시는 모습 등 참 인상 깊게 저도 봤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네 분의 또 좀 자세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자연스님.
1: 부처님께서 그 성도 하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당신께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확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불안한 상황. 게다가 오비우하고도 떠나고 결국은 혼자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데 그때 상황들을 보면 왜 이제 바루를 수자타가 우유죽 공양한 거를 바루를 니런선화에 띄우잖아요. 그때도 네. 보면 여기서도 이제 그 장면이 나오던데 니런선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약간 점 같은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풀 깔 때도 보면 여기서는 이제 드라마에서는 이제 드라마의 구성상 수자타가 계속

0: 같이 하는 걸로 나오지만 아시다시피 뭐 전전각산으로 가셨다가 아 여기는 아닌갑다 또 이래가지고 이산이 아닌가봐요 이래가지고 네. 또 이동하시잖아요 부타가야까지 네. 이렇게 이동하셔서 거기 이제 꿀 베는 걸 보고 이제 쿠샤 뭐 이렇게 길상초 뭐 이러니까 어우 그것도 너무너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음식도 끊겠다라는 거고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아. 하는 굳은 결심을 하시는 거니까 죽음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수행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거고 우리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결론을 아니까 부처님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당신은 그때 불확실했었고 그거는 굉장한 극심한 어떠한 판단을 하게 됐을 거다. 그 상황을 그렇게 보면 더 절절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1: 네. 교수님요.
2: 저는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 6년간 고행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 6년 정도는 수행을 고행을 해야 이게 네. 뭔가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과거 28불 가운데 고행하신 분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안 계세요. 이거는 이제 전생의 이야기하고 연결되고 이제 카사파 부타 당시에 부처님이 카사파 부처님을 못 알아보고 약간 비난 섞인 말을 한 그 과보로 6년간 고행을 했다 하는 얘기가 나중에 설명에서 나옵니다.
1: 네네.
2: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고행이 마치 수행처럼 생각하는데 고행은 수행은 아니었다. 그런데 실제로 경전 내에서 보면은 마츠마니카야 이제 성구경에 보면은
1: 네.
2: 부처님께서 고행하신 장면이 다 생략되고 엄청난 용맹정진을 하셨다 이렇게만 나와요.
1: 네네.
2: 또 사차카 경에서 보면은 부처님의 고행 얘기가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오. 고행을 다 겪으시고 나서 이제 태자 시절에 이제 선정에 들었던 농경제 때 선정에 들었던 것을 기억을 올리셔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면에서 역시 이 어린 시절의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은 안 받으셨고 스스로 선정을 하신 거겠지만은
1: 네.
2: 어린 시절의 체험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도 있다.
0: 초기
1: 네.
0: 교육이 인생을 바꾼다.
1: 네.
0: 결론은 그걸로
2: 제가 유치원을 안 다녀가지고 저는 뭐 인생이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 아나파나사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선정에 사선정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 먹기 전날 초야 때 이제 숙명통.
1: 네.
2: 6시에서 10시, 그 다음에 10시에서 2시 때, 천안통, 사생지라고 하는 천안통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새벽녘, 2시에서 6시 사이.
1: 네.
2: 이때가 딱 동쪽을 바라보고, 샛별이 뜨는 바로 그 시간. 보름달이 서쪽에 기울고, 동쪽으로 새벽, 샛별이 뜨는 바로 그 순간하고 겹치는 그 시간에, 성도하셨다, 누진통을 얻으셨다 하고, 이제 아라한이 되면서 부따가 되셨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 그것이 아마 우리가 부처님의 이 깨달음을 생각할 때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특히 드라마 부타 안에서의 그 성도 장면, 묘사된 장면을 네 분께서 보고 참 잘 찍었다, 아, 영상미가 좋다, 또 이런 호평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3: 이 부처님 그 깨달은 장면 이것도 이제 아주 이 그 좀 세세하고 세밀하게 했는데 보통 우리 부음이 스파르시아 무드라, 아, 촉지인이라고 하는데 촉지인 장면이라든지 부처님이 이렇게 쫙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천상세계로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네. 장면이 있는데 사실 우리 남방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7주 더 머무르십니다. 우르벨라 지역에. 그 첫 번째 주에는 보리나무 아래 앉아서 이 깨달음이 주는 지극한 그 이 기쁨을 누리시고 2주째가 됐을 때는 보리수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깨달을 수 있었다. 그래서
1: 네.
3: 보리수나무에게 한없는 감사를 표하고 셋째 주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천상세계로 올라가셔서 경행을 하십니다. 우리 그 밀키웨이에서.
1: 네.
3: 그래서 그 장면이 이제 저는 어떻게 됐을까 했는데 제법 제가 이 드라마 붙다 보니까 제법 멋있게 제가 저 장면 학생들에게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정도로 제법 멋있게
1: 그
3: 나왔다.
1: 예. 예.
3: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 원래는 보드가야 대타 보면은 부처님 경행했던 네. 경행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1: 네, 네.
2: 예,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바로 옆에. 그러니까는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경행을 이렇게 하시고 나서 다시 좀 몸 좀 푸시고 다시 앉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 네, 불교TV 특집 드라마 붓다를 말하다. 그럼 이번에는요, 불교 전문가 네 분께서 직접 드라마 속 명장면으로 꼽으신 장면들을 하나씩 만나볼 텐데요. 어떤 분이 뽑은 장면인지

0: 장면 보시면서 한번 맞춰보는 재미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면부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1: 일을 하지 않으면 쌀뜨물밖에 줄 수 없어요. 밥을 원하면 가서 밭에 갈아요.
2: 당신의 행동은 참으로 훌륭하오. 그 여인이 무례했는데도 말이오. 그런데도 축복을 주시다니. 당신은 평화의 상징이오.
3: 전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승님의 가르침일 뿐.
2: 스승이 누구요?
3: 샤카 성자 부다. 스승님은 중도에 머물라고. 중도에 있을 때 슬픔도 기쁨도 영향을 못 미친다고 하세요.
2: 그 중심은 어디 있나요?
3: 샤카 성자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깨어나면 됩니다. 누구나 얻을 수 있습니다.
0: 네, 첫 번째 명장면은요. 아싸지의 탁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분께서 꼽아주신 명장면일까요? 네.
4: 저는 이제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오비구두를 제도하시고 그 다음에 야사와 그 친구들 또 제도하시고 60명 부처님을 포함해서 61명의 아라한이 있었을 때 네. 세상에 61명의 아라한이 있었다라고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모두들 이제 한 길을 돌이가지 말고 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연민의 마음으로 설하라 이렇게 아라한들을 전도 선언하는 전도하러 나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나도 우르벨라로 가겠다 하시고 우르벨라로 가셔서 세 명의 가섭 삼형제가 이끄는 1,000명의 불을 섬기는 바라문들을 또 수행자들을 제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가다로 가시거든요. 그때 장면하고 겹치는 장면이에요. 그때 오비구 중에 마지막으로 아라한이 됐던 아싸지 네. 마승비구라고 하는데 뭐 콘단냐 마하 콘단 안냐 콘단냐가 첫 번째로 아라한이 되고 아싸지가 마지막으로 돼가지고. 들어가서 탁발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 것은 맞아요. 네. 근데 저렇게 아싸지가 문전 박대 받고 일하자는 거는 뭐 쌀뜨물만 먹어라 이런 식의 얘기는 나오지 않고 네. 실제로는 경제는 안 나오는데 나중에 저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탁발하시다가 일하지 않으면은 일하지 않으면서 왜 먹느냐 나는 농사 지면서 먹고 사는데 해가지고 네네. 부처님께서도 나도 씨앗을 뿌리고 믿음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그다음에 불사라고 하는 열매를 거둔다 뭐 정진의 소를 몰고 이런 얘기가 수타니파타에 나오는데 네. 이 장면에서는 이제 그것과 겹치면서
0: 좀 접목이 됐군요. 예.
4: 축약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그 부처님의 수제자 두 명이 부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라 첫 번째 수타원 예류가를 얻을 때는 저 아싸지 비구로부터 들은 개송. 근데 저기 나오는 개송은 제가 볼 때는 내용을 완전히 좀 힌두교식으로 바꾼 것 같아요.
0: 그래요.
4: 그래서 본래의 개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의 개송은 간단하게 하면은 원인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법들 여래께서 그 원인을 밝혀주셨네. 또 그것들의 소멸에 대해서 말씀하셨네. 이것이 대사문의 가르침이네. 요 개송을 읽고 나서 더 자세히 가르쳐달라니까 저는 이 정도밖에 모릅니다. 이 대사에서는 나는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싸지는 아라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0: 네.
4: 근데 설명을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 제 스승이 계십니다 하고서 스승을 찾아가라고 권유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그 개송을 듣고 수타운이 되고 그다음에 목갈라나 친구인 목갈라나 존자 네네. 당시에 산자의 제자였는데 목갈라나 존자한테 가서 똑같은 개송을 말하니까 목갈라나 존자는 그 개송을 사리푸타 존자한테 듣고서 수타운이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산자의 제자로서 있다가
0: 네네.
4: 두 사람이 산자의 다른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산자야라고 하는 스승, 육사외도 중에 한 명인데 산자야한테도 얘기했는데 산자야는 내가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네.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가서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안 갑니다. 너희들은 가라 했는데 500명이 따라 나갔다가 500명이 전부 제자였는데 산자애가 피를 토하니까 200, 250명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0: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장면 속에서 초기 승단의 전도의 모습 중에 하나가 부처님께서 활동하신 것은 분명하지만은 제자들의 활동도 빼놓을 수 없고 제자들의 아란 제자들의 이 연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진 전도 활동이 없었다면은 초기 승단은 그렇게 널리 퍼지지 않았을 것이다. 부처님의 저는 전도의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오비구두를 교화하신 거, 60명의 아라한 있을 때 전도 선언하신 거, 가섭 삼형제 1000명이라고 하는 당시에 마가다국에서 존경받던 사람들을 먼저 제도하시고 그다음에 왕사성 라자가로 들어가신 것이 전부 다 부처님께서는 계산해가지고 움직이셨던 거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 중에 한 장면이 저 사리부타 존자가 아사지를 만나는 장면이 아니었나 이렇게 해서 전후 맥락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좋은 장면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 네. 네. 뭐 자연스님 충분히 동의하시죠?
2: 아니 이게 사리부라고 목건년이 이제 교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불교 교단이 확립되는 사리불이라고 하시는 분이 총리 비슷한 그런 역할을 수행했다고 이해하면 쉽게
1: 총리요.
2: 이해가 될 거예요.
1: 예. 예.
0: 법의 장군이었으니까
2: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사리불이 살아 있었다면 부처님이 교단을 물려줬을 개연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쌍연제자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사리부를 제2의 붓다라고 대지조론 같은 데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도 나올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좀 특출난 제자예요. 그러니까
1: 네.
2: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건년하고 이렇게 쌍연이라고 해서 둘 다 같이 가는데 목건년은 사리부라고 친구긴 해도 결코 이렇게 같이 대거리가 안 돼요. 그래서
1: 네네.
2: 뭐라고 나오냐면 나를 제외하고는 열애를 제외하고는 사리부의 16분의 1의 지혜에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16분의 1이라는 게 그 당시 인도의 상투어로 사진법에서 나오는 건데 그건 게임도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사리부이 대단한데 그걸 누가 교화하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사지 마승이라는 분인데 저는 이분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이 트레이드마크가 가오 잡는 겁니다. 그래서 위제일 마승 아니 허세가 아니고요.
1: 허세는 아니고요.
2: 그러니까 딱 보면 신심이 나게 딱 이렇게 딱 보는
3: 모습이.
2: 자체만 가지고도 신심이 뚝뚝 떨어진대요. 저도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0: 그러십니다. 선생님.
1: 예, 아니 충분히 그러십니다.
2: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내면적인 게 갖춰져서 이게 밖으로 뿜어져 나오면 보는 것만 가지고도 위교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굉장히 특징적인 분이에요.
1: 불교 전문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드라마 부다의 명장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또 어느 분이 꼽아주셨을까요? 화면으로 함께합니다.
4: 내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요.
5: 당신 얼굴은 어찌 그리 빛이 나오? 어떤 지혜를 얻은 거요?
4: 나는 깨달음의 길을 찾았소이다.
5: 그렇소? 그럼 스승은 니시오?
4: 없습니다. 저는 이 길을 홀로 걸었어요. 저 자신을 위해 빛을 보냈죠. 저한텐 스승이 없습니다.
5: 거짓말이요. 스승이 없인 지혜를 얻을 수 없어. 스승의 공을 뺏고 있군요.
4: 사람은 궁극적 진리를 홀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몸소 그 진리를 체험해야 해요. 결국에 얻는 건 아주 단순하고 유쾌한 진리라오. 이 순간에 깨달음이 있고 이 순간에 자유가 있어요.
5: 베다도 다른 영적 가르침도 안 믿는다는 거요? 진리가 그리 단순하고 평범했다면 왜 현자들이 일생을 명상 수행을 하며 보냈겠어? 가시오, 가시오. 당신한테 조금 존경을 표하니 설교를 시작하는구려.
1: 불교 전문가가 꼽은 두 번째 명장면, 노경원 가는 길 우빠까를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황순일 교수님 직접 꼽아주셨다고요.
6: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제법 이제 비슷하게 표현은 돼 있는데 이게 뭐냐,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신통력으로 보니까 첫 설법할 대상인 오비구가 사르나타에 있어가지고 그걸로 딱 출발해가지고 가는 길에 보드가야하고 가야사에 있는 길에서 아까 보듯이 이제
1: 네.
6: 두 분이 만나십니다. 근데 이제 이 그

이 우파카는 아지비카라고 해서 순세 외도를 따르는 분이었는데 부처님의 걸음걸이라든지 모든 게 너무 좋으니까 부처님에게 당신의 스승은 누구고 당신은 어떤 가르침을 절겨 수행하며 지금 어디 가냐?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막 깨달음 얻으시고 드디어 광야에 나섰는데 누군가가 본인을 알아봐 주니까 조금 흥분하셨을 흥분해가 오버했어요. 자신을 오버했을 때.

0: 예, 바라나시입니다. 바라나시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까 보였던 저 우빠가가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든 다음에 우리 경제는 그대로 나옵니다. 후빼야 이랬는데 후빼야. 후빼야란 무슨 말인가? 레디비. 예. 뭐 진짜 당신이 그럴 수도 있겠죠 한 다음에 이러고 이렇게 갔다는 거는 야 무슨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오만하고 지금 저대로 마바가에 남아있다는 거는 이 이야기가 만약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가 만들어진 이야기라면 우리 좋은 것만 있고 안 좋은 건 다 빼버리는 거 안녕하면 됩니다. 그죠?
1: 네.
0: 근데 이제 1800년대 후반에 유럽에서 프랑스의 써넷이라는 유명한 불교학자가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는 인도의 태양신 진화에서 가지고 온 메이드업 만들어낸 이야기고 부처님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분과 예. 이제 논쟁을 많이 했던 분이 허먼 올덴베르그라는 분이고 이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한 게 바로 저 율장의 저 대품입니다. 근데 허먼 올덴베르그가 부처님의 역사성을 이야기할 때 인용한 부분이 바로 저
1: 그렇네요.
0: 야, 실제 이런 일이 예. 없었으면 이런 안 좋은 일이 어떻게 경전에 들어있었을까요?
1: 반증하는.
0: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로 보면 부처님의 역사성을 증명해주는 반증으로도 이 이야기가 들어오고 제법 재밌게 저 부분이 우리 드라마에서 표현되었다.
2: 타이타닉으로 말하면 출항 직후에 좌초예요.
1: 그런데 또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바라보시는
3: 제가 거예요. 바라보는 예. 우빠카에 대한 저 만남의 의미는 당장은 법이 이해되지 않고 당장은 저 사람한테 법이 영향을 못 끼치더라도 부처님은 법의 인연을 심는 분이다. 저도 처음에 무연중생,
1: 네.
3: 인연 없는 중생이라고 봤는데 저 우빠카가 저러고 나서 부처님 헤어지고 나서 사냥꾼의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1: 예.
3: 아주 그냥 한 10여 년 동안을 바가지 속에서 삽니다. 자식도 낳고 사는데
1: 예.
3: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게 나중에 나요. 아, 그때 만난 그 젊은 성자라고 하는 분이 뭔가 가르쳤지? 그분 어디 있지? 하고서 다시 승단으로 찾아갑니다.
1: 네.
3: 다시 출가해요. 그러면 뭐 집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승단에 들어와서 아나함, 그러니까는 불안과를 얻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1: 네.
3: 저는 이제 이 얘기하고 이제 사문광역에 나오는 아자타사투왕이 아버지를 죽인 아자타사투왕한테 사문광역이라고 하는 아주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쭉 설명해주고 나서 마지막에 부처님이 만약 왕이 아자타사투왕이 네,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좋은 결실이 있었을 건데 하고 아쉬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 네.
3: 이것도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생에 반드시 지옥에 가는 인연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데바다타한테도 저는 네, 적용된다고 봐요. 데바다타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도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계속 준 것은 그 가르침의 부처님의 법이 씨앗이 돼서 이 사람한테 언젠가는 꽃이 필 것이라는 것을 먼 훗날을 내다보고 이렇게 가르침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2: 이 두 분이 지금 아까 그 부처님을 이제 초월적 범주까지 볼 거냐 안 그러면 인간적 범주를 볼 거냐 지금 그 얘기를 대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우파카 얘기가 지금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부인이야말로 독한 부인을 만나면 출가에 연결되는 선지식이다 이렇게도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 잠깐 들었냐면 그 제프 베조스 그 아마존 CEO가 이혼할 때 40조를 이렇게 줬는데 참 그것도 선지식인가 봐 40조를 들여서라도 나는 탈출하고 싶어요 이렇게
1: 참 재미있고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고 싶으십니까? 저희가 함께한 불교 전문가분들이 함께 뽑은 드라마 부다의 명장면 다음 장면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함께 만나봅니다.

0: 형님, 힘든 결정을 내리셨군요.
1: 이런 모습을 차마 더는 볼 수가 없네요. 왕비 마마가
2: 이미 애통하게 형님을 잃었는데 이제 저희를 고아로 만드시렵니까?
0: 이 생에서 여러분 같은 형제 자매를 만나 모두에게 감사하네. 내가 없어도 여러분은 법을 실천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리라 믿네.

0: 눈물은 보이지 말자. 내 수계를 받으면 바로 너를 부르마.
1: 네, 드라마부터 명장면, 파자 파티에 출가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요, 바로 제가 꼽은 장면이었습니다.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지 이제 겨우 100여 년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 그러니까 2600년 전에.
2: 1971년이에요.
1: 예. 아, 그래요?
2: 얼마 안 됐습니다. 한 50년밖에 안 됐어요.
1: 그런데 지금 2600년 전,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여성의 출가를 받아들였다는 게 저는 정말 아주 센세이션한 굉장한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자연스님?
2: 이거는 제가 이제 종교를 넘어서서 불교가 다른 종교보다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대단하다라고 말할 때 여성 부분을 듭니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종교인으로서의 신분을 부여하고, 사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수녀는 미사 집정권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미사포를 쓰고 들어가는 것도 신성에 대한 문제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불교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에 제약이라고 하는 팔경계법이라는 걸 두긴 둬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조건부 출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정도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혁명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2500년 전이라고 하지 말고 조선시대 때 어떤 굉장히 대단한 남성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냐면, 여성도 똑같이 과거권을 주고 제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1: 거의 그 정도의.
2: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불과 100년만 우리가 시간을 돌려놔도 그거는 용납될 수 없는 건데, 그걸 2500년 전에 그렇게 하고, 실제로 여성이 출가됨으로 인해서 불교 교단에 굉장히 위기가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팔경계법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자꾸 있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 시점에서 볼 때 얘기인 거고, 그 당시 이것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혁명적인 얘기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 제가 단마스님께 또 여쭙고 싶은 부분은요, 사실 여성의 출가를 맨 처음 허락한 것이 바로 남방불교인데, 사실 지금의 남방불교에서는 비구니 스님들 만나 뵙기가 거의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3: 이제 남방권에서 스릴랑카만 아니라 이제 대국이라든지 라오스, 미얀마 이런 곳에서 거의 비구니 재단이 없다 보니까 비구니 재단은 설립 허락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어떤 상황이 있고, 이제 전전 스님들이라든지 스님들의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스리랑카에 지금은 인도라든지 그리고 유럽에 가서 이제 불가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는데, 근데 그걸 이제 신뢰가 들어진다라고 해야 되나? 그 전통적으로는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그렇죠. 전통적으로 사미니 계를 지켜오는 분들이 계셔요.
1: 네네.
3: 그분들은 또 아직까지 그 전전 스님들 허락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비근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1: 대립이 되고 있네요.
3: 이거 내가 보기에는 아마 15년, 20년 안에는 비구니 재단은 스리랑카에 설립될 거라는 그런 희망이 있고요. 지금은 3인위를 인정했어요. 3인위를 인정한 나라는 스리랑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국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이제 그것도 이제 약간 자별하고 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자별을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스리랑카에서는 이제 왜냐면 비율로 봐도 남성 한 명이 여자 세 명이거든요. 근데 전쟁 많이 하면서도 그리고 비율적으로 여성이 많이 태어납니다.
1: 네네.
3: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고 굉장히 뚜뚜한 분들도 불교를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이 많고, 남자 이제 남성 출가자가 주로 지기 있습니다.
1: 그래서
3: 멀지 않은 미래에 비구니 재단을 설립한 일이 이제 한일 많다라는 것을 나는 생각합니다.
1: 그래요. 그러니까 남방불교에서 그 비구니 스님의 전통, 아마도 스리랑카에서 가장 먼저 또 이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자, 드라마부터 전문가들이 뽑은 명장면,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4: 이 달콤한 요리를 올리는 것을 잊고 있었네요. 백단향 나무에서 정성을 들여 따온 꽃으로 만들었습니다. 요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0: 번개가 치고 폭풍이 오네요.
1: 잔다. 나머지 꽃들을 흙 속에 묻고 아무에게도 주지 말게나.
2: 네, 이번 명장면 바로 춘다의 공양 장면입니다. 이 부분을 자연스님께서 또 꼽아주셨더라고요.
3: 네, 개인적으로 돌아가실 때 이 스토리들을 굉장히 감명 깊게, 왜 우리 팔종의 열반경이라고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3개월 정도가 굉장히 자세하게 남아있고, 그리고 이 춘다라고 하는 분이 이제 뭐 버섯 공양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스카라 마타바 이제 좀 얘기들이 많은데, 뭐 그거를 다른 분이 얘기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 부분은 잘라내고, 아무튼 그 버섯 요리가 있는데 거기에 독버섯이 들어가서, 부처님께서 그 음식을 딱 보시자마자, 이것은 아무도 먹지 마라. 하지만 신심 있는 공양을 아무도 안 먹을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근접할 수 없도록 다, 사람이 닿지 않는 곳에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약간 이질 비슷한 식중독 비슷한 이제 그런 증세를 보이시죠. 그래서 물을 자꾸 찾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부처님이 하시는 행동이 굉장히 재밌는 게, 저는 부처님 돌아가시는 걸 이렇게 그 열반경의 스토리를 보면 뭘 생각했냐면, 야, 돌아가시는 분이 보통은 산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는데, 돌아가시면서 자기 주변인들을 전부 위로하세요. 그래서 춘다에게, 아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춘다가 지금 나에게 공양을 하고 내 몸이 아파진 걸 보고 공양 올린 것을 후회할 수도 있다. 네가 가서 이 공양은 수자타가 나에게 공양을 해서 정각을 얻은 것과 대등 공양이라고 얘기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 뒤에 상황들도 보면 뭐 말라죽에 가르침을 서라고, 그다음에 질문 있으면 질문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실제로 산 사람들을, 주변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완성시켜주고 가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춘다라 하는 사람을 대단하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춘다가 이제 대장장이라고 나오는데,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이게 대장장이가 그냥 물건만 만드는 게 아니고 금은빵까지 같이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도 팔고 만들고 아마 공장도 하고 판매도 하고 같이 다 했을 거예요. 그게 역할이 완전히 분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춘다는 상당히 경제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사실 부처님이 이 공양을 드시고 나서 결국 완전한 열반, 아까 황순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열반에 드시기 때문에 그 공덕의 마일리지가 풀로 찼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둘 다 굉장히 재밌는 게, 수자타도 그렇고 춘다도 그렇고 약간의 우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자타는 그게 목신인 줄 알고 했다가 얻어 걸린 거고, 춘다는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했다가 또 약간의 반전이 있고, 그래서 이 대목을 뽑게 됐습니다.
2: 네.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세요?
4: 이 부분은 이제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일종의 이제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이그 하나의 종교를 만든 분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 복잡한 장치 속에 바로 이 춘다 이야기가 있고, 따라서 그만큼 저희들에게는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하게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2: 자, 이제 단박기띠 스님이 꼽은 명장면만 남았습니다. 어떠한 장면인지 확인해 보죠.
1: 깨어날 수 있는 능력이 부따라네. 마음속에서 부따를 깨우게.
5: 거룩한 부따께 귀합니다.
1: 깨어난 사람이 가는 길이 바로 담마라네.
5: 거룩한 담마에 귀합니다.
1: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고 정신을 모으게.

0: 마음을 모으게 하는 곳이 상가라네.
1: 거룩한 상가에 귀합니다.
2: 네, 마지막으로 단마키 띠스님께서 꼽아주신 장면, 마지막 제자, 이 궁금증까지 해결해 주시는 그 부처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는 장면, 단마스님께서 직접 꼽아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으실까요?
3: 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열반경을 참 좋아합니다.
2: 네.
3: 왜냐하면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도 포함되면서 부처님이라는 거는 이제 인도에 존재했던 분이라는 것을 어떤 이제 설명하는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2: 네.
3: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러 의문 가지고 있었던 분들 부분들이 이제 스스로 해석되는 부분. 왜냐하면 굉장히 네. 길거든요. 길면서 네. 이제 하나 하나씩 해석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제 수바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교이고 뭐 불자가 아니고 외도고 이제 불자가 아니고. 부처님을 이제 찾아오는 거는 다른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냐 궁금한 거 있어서 왜냐면 알라라 칼라마라든지 다른 이제 여섯 분의 선지자가 깨달음을 얻었냐라는 궁금한 거 있어서 부처님 찾아와서 열방하시기 전에 꼭 들어야 된다. 왜냐면 제가 본인이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라 뭔가 그런 궁금해서 왔는데 부처님은 그 질문을 하자 나는 그것을 답하지 않고 나는 당신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말씀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한 이제 어떤 이제 우리 개달하지 않는 사람이와 개달한 사람의 차이점이 또 다시 한번 단순하게 설명하는 장면 같아서 저는 이제 수바다가 이제 마지막 지혜 아란 재미에서도 그리고 또 저 하나 특징에는 이제 부처님 첫 번째 아란도 나이가 많으시고 이렇게 그 마지막 그 아란도 나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공부한다라는 요새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를 희망이 있다 라고 한 말씀도 진정하게 말씀을
4: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2: 우리 단마스님의 의견은 무척 새로운 해석이고 또 창의적이다. 두 분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황 교수님.
5: 예. 하여튼, 뭐, 스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 요 부처님의 이 마지막 모습은 우리 불교에서는 그래도 이제 가장 이제 이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일단 부처님이 이제 이 그 보시면, 저도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영국에 있을 때 제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열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두 가지 열반이 어떻게 이제 나왔고 발전 내가 나갔는지에 대해서 제가 열반 내에서 논문을 썼고 그 뒤로는 제가 열반은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너무 어렵고 복잡해가지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 부처님의 이 마지막 모습 열반경을 보면서 느꼈던 게 아까 우리 김재동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나 허리가 아프다. 내가 아프다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지도 교수님 이제 리처드 곰브리지로 그 당시에 이제 PT에서 회장님이었는데 제가 지도 교수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아직 부처님 부처님은 성인이고 부처님은 전지자이면서 전능하신 분인데 계속해서 아프다 아프다 하니까 내가 갑자기 좀 신심이 떨어지는 것 같다. 부처님의 아픈 모습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고 외도들이 그런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공격하기 좋았겠냐.
2: 네.
5: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지도 교수님한테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 지도 교수님 제보 뭐라는가 하면 부처님이 아프다고 하고 부처님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부 신체적인 문제지 어디 경전을 어디 봐도 이분이 정신적으로 지혜나 어떤 득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 전혀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위대함을 봐야 됐다. 포기하게 했던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2: 워낙 부처님 일대기를 방대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 후에 경전에 나온 가르침들을 부처님께 직접 듣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었는데요. 자, 그 가운데서도 네 분께서 공통적으로 뽑은 부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확인해 볼까요?
0: 사랑하는 비구들이여, 자신에게 등불이 되어라. 깨어나라.

0: 감마의 길을 걷도록 해라. 자신을 귀처로 삼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라. 열심히 부단히 정진하도록 하라. 부디 포기하지 말라.
1: 네, 부처님 유훈이 담긴 마지막 장면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2: 네, 마지막 유훈이 아빠 마데나 삼파데타 해서 방일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바르게 노력해서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아마 저 당시에 아라한이 되지 못한 비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1: 네.
2: 아라한들은 뭐 수행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남긴 유훈이고 저 말씀을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이제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으로
1: 네.
2: 들어가죠.
1: 예.
3: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이제 생략하라고 하면 나는 그 와이담마 상카라 아프마디나 삼파데트라는 그 말을 좀 생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 네.
3: 그 인과연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들은 소멸을 봉성을 한다라는 그 말이 깨달음의 계침을 선징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1: 네,
3: 그래서 나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4: 이 얘기도 원래 유은의 맨 마지막 나오는 네. 유은 안에 있는 얘기.
1: 네.
4: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저게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중국 선종에서는 뭐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하늘로 떠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열반하시는 자세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처님께서는 저렇게 그냥 누워서 서쪽을 보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1: 예.
4: 서쪽은 죽음의 땅, 그다음에 동쪽은 삶. 그래서 갠지즈강도 인도도 보면 아니 갠지즈강이 아니고 인도에 아니 저 이집트에 나일강에서 이제 동쪽에 사람 살고 서쪽에 피라미드 있고 비슷한 문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돌아가시는데 너무 평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떠한 비장의 카드를 꺼내는 게 아니고
1: 네.
4: 한마디로 압축하면 노력해서 열심히 해라.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1: 네.
4: 그래서 저게 처음 들을 때는 뭐 저렇게 좀 약간 싱거운 말씀을 막판에 큰 스님들 임종계처럼 뭔가 한 방을 터트려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알딸딸한 말이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라고
1: 네네.
4: 했지만 살아보니까 저거같이 간절한 얘기가 없어요.
5: 그렇죠.
1: 네.
5: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전체 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바유담마 상카라 아빠마데나 쌈빠데따 한 다음에 우리 그 대반 열반경에서 아얌 따따가따사 빠찌마 왔자 이런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말씀이다 이러던데 바유담마 상카라 하면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본성적으로 파괴되게 마련이다.
1: 네.
5: 그러니까 나는 인연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제 그 말씀이고요. 나는 이제 없는데 너희들밖에 남지 않았느냐. 아빠마 되나 따라서 너희들은 게으름 피우지 말고 꼭 너희들의 목적 이루어라. 이건 꼭 그 우리 그 옆집 아저씨가 그지 공부 안 하고 맨날 저기 노는 이제 옆집 아들한테 가서 해주는 훈계 같은 말씀인데 정말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라고 보기엔 너무 따뜻하고
1: 네.
5: 너무 좀 가슴에 와닿으면 꼭 지금 현재도 바로 옆에서 부처님께서 너 게으름 피우지 마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오는 정말 인간적인 말씀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BTN 불교TV 특집 드라마 붓다를 말하다. 사실 이 시간 동안 55부작을 세세하게 살펴보기는 물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요 장면들 좀 모아보고요.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 또 사실적인 경전에 담긴 이야기들 또 비교도 하면서 네 분께서 설명해 주셔서 참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함께해 주신 분들은 어떠셨는지 자연스님부터 소감 한 말씀씩 해주시죠.
4: 55부작을 아예 그냥 나눠서 하면 한 200부작 만들겠는데 그걸... 특집 프로로 해서 1년 내도록 방송할 수 있는. 그런데 이건 농담이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뭐 부처님 오신 날이고 뭐 이래서가 아니고 교조를 등한시하는 종교의 영속성과 그다음에 이 퍼져나갈 수 있는 힘이 있겠는가. 그래서 부처님이야말로 그러니까 부처님의 생애야말로 가장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머릿속에 잣대로 딱 정립만 돼 있으면 그 나머지 가르침들은 그다음에 생활 윤리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 자리를 잡히게 된다. 무슨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냐면 자,

0: 나 컴파스가 세상을 바르고 둥그렇게 만들어주진 않지만 자나 컴파스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발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생애야말로 시작이자 가장 궁극적 가르침이 될수 있다.
1: 네, 김재성 교수님 어떠셨나요?
2: 네, 저도 한 종교나 사상을 알려면은 그 종교나 사상을 만든 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은 이것은 오히려 피상적인 어떤 그런 것만 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부처님 생애를 먼저 제대로 배우는 것은 불교 공부가 시작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중에서도 우리한테 전해진 수많은 자료들이 많은데 대승불교적인 자료도 있고 그다음에 초기 불교, 부파 불교적인 자료들도 있는데 어떤 것이든지 좀 제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드라마보다는 아마 한국 이 시청자들에게 BTN 시청자들에게 부처님 생애의 의미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것 같아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 드라마를 계기로 해서 좀더 부처님 생애를 깊게 공부하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담화스님.
3: 예, 사실 저도 이제 그 드라마 부다를 보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부처님이 가르치면 앞으로 나오는 제 시대에는 더 뭐, 이제 그 제대로 나온 거, 이게 중요하지만, 약간 동영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담으면 어떨까. 어떤 경전은 그냥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서, 말씀하면 또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그리고 이제 누구나 다 접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1: 편하게,
3: 들어서,
1: 예.
3: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한국 불교에서 그리고 전 세계 불교에서 그런 데그 고민을 많이 하면 라는 그런 이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4: 부처님은 저기 제가 불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기 자신보다는 자기 자신이 깨닫는 가르침을 훨씬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생각하기에 살아 계시는 동안은 자기 과거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안 하셨을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데는 제가 보기엔 한 900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완벽한 형태로 갖춰지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900년 동안 불교인들이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이야기들, 요 정도는 알아야 불교인이 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전부 이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00년에 걸친 장구한 시간 동안에 만들어진 이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는 이 자체가 가장 완벽한 불교 입문서가 되고 인도에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불교란 이런 거야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완벽한 스토리텔링 자료가 되는 게 이제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하나의 드라마로 우리가 보게 되면 단순히 부처님의 일생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주 충실한 불교인이 된다. 아주 충실한 불교인이 되고 신심이 우러나오는 어떤 그런 좋은 불교 신자가 된다는 마음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니까 참 저도 이좀이뭐뭐 이제 제 생각하고 다른 부분은 많았지만 그래도 참이 뿌듯하고 나름 저도 이렇게 좀 감동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뭐 그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BTN 불교TV 특집 드라마 붓다를 말하다. 드라마 붓다를 통해서 모쪼록 부처님의 생애를 더욱더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마음속으로 깊이 새겨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물하십시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이래 봅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1: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0: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3: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일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따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4: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9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BTN 불교TV 1층 법당에서 매주 일요일 제방의 선지식과 덕망 높은 스님들을 모시고 봉행하며 전 세계와 전국의 불자 시청자들에게 방송됩니다. 오는 8월 2일에는 일중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 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 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거룩한 승보공양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5: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0: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억조 장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0: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1: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0: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0: 장래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0: 마음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국토산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쯤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100주년은 BTN 불국토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주 기간 동안 불국토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100주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나상도 남궁진의 그럼 연천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길여원 씨의 라이브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1: 네, 라이브로 불러주신 노래 소개 좀 해주시죠.
2: 네, 라이브로 들려드린 노래는요, 주현미 선생님의 돌아오지 마세요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또 이 노래로 미스트롯 그 경연을 나가기 전에 예선 영상을 또 이 노래로 보냈었습니다. 저한테 의미가 엄청 큰 노래여가지고 또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1: 이 자리에 있기까지 또 이 곡이 있었기 때문이었군요.
2: 아, 예, 감사합니다. 아,
1: 좋습니다. 간호학과 학생으로도 살다가 이제는 네. 가수로 이렇게 진로를 확 변경한 우리 려원 씨이신데, 려원 씨의 과거처럼 이제 꿈이냐 현실이냐 그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분들께 우리 려원 씨가 한 말씀 해주시고 싶으신 말 있으시다면.
2: 네. 제가 사실 아직 누구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기에 경험도 너무 없고 나이도 아직 너무 어리지만은, 제가 사실 노래로 진로 변경을 했었을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보자라는 마음이 되게 컸었어요. 저희 언니랑 맨날 고민 상담을 하면서 안 돼도 내가 이 길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안 것만 해도 너무 이득이다 해가지고 일단 시도를 해보자 싶어서 시도를 해봤던 게 때문에, 혹시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하루라도 늦기 전에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이게 맞는 말이에요. 네. 저도 이제 아까 이런 걸 물어봤을 때 해주고 싶은 말은, 사실 그래요. 뭐 어떤 걸 도전했을 때 특히 가수 성공 확률이 더 희박해요.
2: 그렇죠,
0: 훨씬 제가 볼 때는 진짜 100명이 꿈을 가지면 한 명이 될까 말까 한 이 가수라는 꿈을 가졌을 때, 저는 그 성공하는 그 길보다는 그 자기가 연습하고 이런 과정, 자기 그 인생을 받아들이는 과정, 그걸 만약에 배우잖아요. 뭘 해도 성공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보면 아, 저 친구는 뭘 해도 하겠다 이런 사람들 네네. 있잖아요.
2: 네.
0: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느껴야 돼요.
1: 야.
0: 내가 가수가 아니더라도
1: 예.
0: 내가 뭐 박사가 아니더라도
1: 네.
0: 예, 그런 점에서는 그 노력이라는 걸, 노력의 그 결심,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깨닫는 게. 예. 근데 그걸 아는 친구 같아요.
1: 아, 그럼요.
2: 감사해요.
0: 그러니까 잘 됐지.
2: 아유,
1: 맞습니다.
0: 자, 좋습니다. 자,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태냐고요? ARS 060-800-7000번을 통해서 BTN 불교 TV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쾌남열전 두 번째 시간 첫 코너에서는요, 우리 길려원 씨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볼 건데요. 팬분들과 영상 통화를 해본 적 혹시 있으세요?
2: 영상 통화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1: 려원 씨가 이렇게 또 굉장히 매력 많으시잖아요. 매력 만점이신데 우리 팬분들은 성향이 어떤 성향들이 많으세요?
2: 제가 네. 처음에는 엄청 내향적이신 분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점점 텐션이 오르시더니
1: 네.
2: 아유, 마이크를 가지고 계신 건가 의심이 갈 정도로
1: 네.
2: 텐션이 엄청나십니다.
0: 정말. 원래 저 그 팬분들과
1: 네.
0: 가수의 그 성향은 좋아요. 비슷해집니다.
2: 아, 그런가요? 저도 네. 처음에 낯을 가리는데 한번 뚫으면 엄청나거든요.
0: 네.
2: 그런가 봅니다.
0: 그런
2: 진짜.
0: 것 같아요. 이미 살짝 뚫린 것 같아요.
1: 네.
2: 맞아요.
0: 예. 저 막아주세요. 계속 뚫고 있습니다.
2: 막아주세요. 네.
0: 매력을 보여줘야죠.
1: 아, 그럼요.
0: 네, 좋습니다. 네. 자, 어떤 팬분들과 만나게 될지 저도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는데요. 첫 번째 만나볼 팬은요, 20년이 넘게 길려원 네? 씨를 응원하고 사랑해온 1호 찐친 팬이라고 밝혀주신 네. 분입니다.
1: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네, 바로 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20년.
1: 아니, 우리 성함이 예.
2: 아이고, 웃겨라.
1: 기시세요?

0: 네. 예, 성이 길시세요. 어, 그러면은 그렇다면 어떤 사이신가요?
1: 아, 저 려원이 언니입니다.
2: 7언니.
3: 저희 언니입니다. 저희 언니.
0: 안녕하세요. 아이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려원이 친언니 길연서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야.
2: 아니, 근데 네. 자매가 두 분 다 약간 서구적인 느낌이 있어요.
3: 어, 진짜요?
2: 네, 네. 언니도 약간 그... 네. 그 약간 그 예전에 그 예전은 아니고요. 요즘도 활동하는 골프 선수인데 리디아고라고 올림픽 금메달 따신.
3: 오, 진짜요?
2: 예. 우와.
3: 저희 언니 살짝 혼혈 중국인처럼 생겼어요.
2: 아, 뭐 그래요? 예. 어, 그래요. 아, 근데
3: 소중 한국인.
2: 되게 아까 뭐 성격 호탕하다 그랬잖아요.
3: 네. 네.
2: 언니가 되게 호탕한 인상이에요.
0: 그러니까
2: 시원시원하고 뒤끝이 없을 것 같아요. 어,
3: 저희 다... 오빠의 오빠 거의.
2: 어, 그래요.
3: 성격이. 네.
0: 어. 두 분 다 눈이 엄청 크시네.
3: 맞습니다.
2: 눈이랑 코랑 입이 닮았네.
3: 닮았어요.
2: 코가 진짜 똑같네.
3: 많이 닮았어요. 근데
0: 눈도 닮았고.
3: 맞아요. 자세히 보면 많이 닮았습니다.
0: 네. 이야, 진짜. 정말 저번 주에 너무, 지난 회차에
3: 네.
0: 네, 우리 또 연서 씨 이야기를 려원 씨가 했어요.
3: 어, 맞습니다. 네.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아니, 려원 씨에게 평상시에 아기야 이렇게 부르신다고 하시던데요.
3: 아기야 이렇게 부릅니다.
1: 아, 그게 사실 저희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절대 안고 저희 둘이 전화할 때 하는데 이제 여원이가 막내다 보니까
0: 네.
1: 제 눈에는 아직도 애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 아, 아 근데 그 자매끼리 남매끼리 형제끼리 다 애칭이 있죠.
0: 네.
2: 저도 여동생을 부를 때 되게 짧게 부르거든요.
3: 네. 어, 뭐라고 하세요?
2: 야!
3: 아니!
2: 야! 이렇게만 부르거든요. 좀 짧게 좀 줄여가지고.
3: 아,
0: 네. 굉장히 간단 명료하네요.
2: 네. 저희 뭐 이렇게 네. 부르지만.
3: 최고죠, 최고죠.
2: 아기야. 네. 오, 야, 아기야. 자매끼리 쉽지 않은데. 네. 오, 우리 여섯 씨에게 우리 려원 씨는 어떤 존재예요? 그 동생 이상의 어떤 그런 게 있나요?
1: 잠깐. 그러니까 부모님이 낳아주신 정말 감사하고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인데요.
2: 아.
1: 저희 둘이 자주 하는 얘기가 서로에게 자매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맞아요. 둘이 외동이 아니고 이렇게 둘이 태어나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3: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1: 저랑 닮은 점도 많지만 제가 배울 점도 많고 제가 가르칠 점도 많고
3: 네.
1: 되게 많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2: 아, 상부상조.
0: 네. 아니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보통 목소리가 아니에요.
2: 네.
0: 그래서 오. 우리 려원 씨만큼 또 어, 노래도 잘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3: 저희 언니랑 네. 또 얼마 전에 같이 거기 프로그램에 나갔었어요.
2: 네네네.
0: 방송도 같이 출연을 하셨다고.
3: 맞아요, 맞아요.
0: 어, 그러면은 우리 려원 씨처럼 가수에 이렇게 도전을 해볼 생각도 있으세요?
1: 아, 저희가 모든 가족이 다 음악을 좋아하긴 하지만 특히
3: 맞아요.
1: 이번에 여원이랑 같이 방송에 나가서 느낀 점이 가수라는 게 정말 얼마나 그 무대 뒤에 열심히 연습하고 하는 많은 과정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앞으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0: 이야. 그러면은 뭐 그때 들려주셨던 노래나 아니면 좋아하시는 노래라든지 혹시 한 소절 정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3: 한 소절만. 이거.
1: 그러면 여원이 노래 불러오겠습니다.
2: 아, 네, 좋죠, 좋죠. 아, 좋습니다.
3: 좋아.
2: 네.
3: 둘 다 긴장을 많이 했어.
1: 내 인생에 길을 밝혀줘.
2: 잘하시네.
1: 등불처럼 소중한 사람.
0: 아, 오, 잘하신다.
2: 잘하시는데요.
0: 어이, 발성이 굉장히 좋으시네.
3: 저희도 트로트를 좋아하지만 저희 언니는 또 팝송류를
2: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3: 네,
2: 예.
0: 근데 약간 노래하실 때 웃으시면서 노래를 하시는 모습이 되게 어, 진짜 예뻐 보여요.
3: 그러니까
0: 가수 같아요, 진짜.
3: 네. 네.
2: 아, 그 노래 그 입모양이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0: 네.
2: 예, 팝스타적인 네. 매력이 있어요.
0: 어, 진짜, 진짜.
2: 예, 예. 여기 주현미 선생님 같고, 여기 테일러 스위프트예요. 예.
0: 아, 예.
3: 아, 정말 장난 아니십니다.
2: 예,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0: 오.
2: 근데 그 평생을 같이 봐왔잖아요.
3: 그렇죠.
2: 그러니까 우리 여원 씨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3: 아,
0: 그럼요,
3: 그렇죠,
0: 그럼요.
3: 그렇죠.
2: 예, 그리고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성윤 씨가 말하지 못했던 네.
0: 그럴 수
2: 그럼 장점과 단점 하나씩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1: 네.
2: 잠이 많다거나
3: 아 잠도 많긴 한데
1: 오, 네
0: 어, 지금 생각나셨습니다.
1: 장점은
2: 예.
1: 여원이가 굉장히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2: 네.
1: 그래서 마음이 조금 여리고
3: 아 맞아요.
1: 그래서 그게 좀 걱정되는 점도 있어요. 가족으로서는 네 그런 게 장점인 것.

0: 같고요. 사람이 좀 자기 사람이 잘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자기 관리를 조금 못한다. 그러니까 밥을 잘 챙겨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그렇죠.
0: 이 생활이 너무 힘든데 그렇죠. 그런 체력 관리나 이런 게 많이 안 해버릇해서 그런지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을 모르고 주변에서 말을 해줘도 안 들어요.
2: 아무래도 이게 경험이 아직 없다 보니까 쉽지 그렇죠. 않더라고요.
3: 앞으로는 또 언니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이렇게 관리도 좀 잘 해주시고.
2: 아 맞아. 근데 사실 이분은 이렇게 시작해서가 아니라 원래 제가 밥보다 이제 단 거를 조금 네. 좋아했던. 이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4: 밥에다 설탕을 뿌려주세요.
2: 아이고, 나중에 한번 시도해볼게요.
4: 네, 그럼 되잖아요. 밥을 꼭 챙겨 먹어야 돼요, 탄수화물.
2: 설탕밥이라도.
4: 예, 네, 탄수화물을 꼭 챙겨야 되고. 예.
2: 감사합니다.
4: 예. 자, 마지막으로 오늘 통화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려원 씨한테, 사랑하는 내 동생한테 한마디 할 기회가 있다면 방송을 빌어서.
0: 여원아, 나는 너가 아직도 이렇게 지금 TV도 나오고 지금 이 BTN 쾌남열전 라디오도 나오고 이러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 그래서 맞아. 앞으로도 너가 좋아하는 일 오래오래 할 수 있게 항상 초심 잃지 말고, 그리고 건강하게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맞아, 오래오래 맞아. 하자.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화이팅!
2: 고마워.
3: 아, 좋습니다. 자, 려원 씨도 언니분에게.
2: 언니가 없었으면은 절대 이렇게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항상 언니는 나의 뭔가. 아, 언니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4: 그럼 저를 봐요.
2: 그러니까 언니는요, 저의 정말 영원한 친구이자 엄마이자 유일한 또 저의 형제 자매니까요. 내가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언니도. 아유, 잘 부탁해. 앞으로 하여튼 간에 잘 하겠어.
4: 보고 언니
2: 사랑해.
4: 사랑해. 아, 감사합니다.
0: 사랑해.
4: 아, 오늘 통화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2: 맞아요.
4: 우리 연서 씨 하는 일에도 항상 축복만 가득하게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아, 감사합니다.
3: 좋습니다.
4: 액션 너무 좋으세요.
3: 그러니까요.
4: 팝스타요, 팝스타.
3: 감사합니다.
4: 네, 좋습니다.
3: 네, 이어서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두 번째 사연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길려원 가수님의 열렬한 팬이신 친정어머니를 대신해서 신청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30년 이상 깊은 우울증을 겪으며 힘든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길려원 가수님을 알게 된 후 삶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무기력함을 떨치고 콘서트에 가기 위해 매일 운동을 하시고 팬카페 가입도 배우실 만큼 활력을 찾으셨습니다. 30년 우울증 약보다 가수님의 노래가 더 큰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일화도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수님의 첫 행사를 보러 삼척까지 가셨던 날 상인길 휴게소에서 우연히 가수님을 마주쳤습니다. 그때 가수님께서 어머니를 따뜻하게 한참 꼭 안아주셨는데 그 포옹 한 번에 평생 잊지 못할 큰 위로와 치유를 받으셨습니다. 어머니 인생에 다시 봄날을 선물해 주신 길려원 가수님께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4: 네, 사연의 주인공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아이고, 어머니.
5: 여보세요?
2: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사연을 보자마자 누군지 바로 알아버렸습니다.
3: 아이고, 안녕하세요.
2: 제가 항상 저희 그 행사장 가면 계시면 어머니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정말.
4: 벌써 응원전 시작됐습니다! 야. 길려원! 길려원!
2: 아이고.
4: 파이팅!
3: 야, 애도언니가 너무 좋습니다.
2: 아이고,
3: 네.
5: 아이고, 너무 잘났네.
2: 아이고, 저희 어머니세요, 정말.
3: 네, 우리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5: 아이고, 너무 잘났네요.
2: 아이고.
5: 우리 시장 무슨 부분 누구였는데 저희 아저씨 만날 때도 이제 생각이 들 않았거든요.
2: 아, 진짜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4: 아이고, 섭섭하실 것 같은데.
5: 그분도군요.
2: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저희 팬카페 회원분들 중에 가장 또 재밌으신 분이에요.
3: 아,
2: 재밌으신 어머니세요. 아,
4: 따님이 네. 어머니를 위해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또 어머님께서 아까 또
6: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아, 따님이셨어요.
2: 맞아요.
4: 아, 반갑습니다.
6: 아니,

0: 어머니께서 우울증으로 힘들어한다고 네. 사연을 보내주셨었는데 지켜보는 따님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 따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변화된 어머니 모습 보기 좋으시죠?
1: 아 너무 좋죠.

0: 아유.
1: 진짜 매일 오해하시고 무기력하고 하셨는데 정도 없어하시고 며느님 알고 나서는 굉장히 많이 얼굴이 밝아졌어요.
2: 아니, 저희.
1: 그리고
2: 아니, 려원 씨도,
1: 말씀하세요.
2: 예, 의아하셨겠지만, 이렇게 사연을 안 봤으면 우리 어머니께서 뭐 우울증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전혀 몰랐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너무 밝으세요.
3: 맞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정말 절대 그렇게 보시지 않으시거든요.
2: 확실히 음악이 치료제네요.
3: 네, 정말. 또 예전에 민요를 또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2: 아, 그래요?
4: 음악을 또 사랑하시는 분이시군요.
2: 그러니까 예전에 그 민요를 하신 거예요? 예전에 민요셨던 거예요? 뭐예요?
3: 민요시기도 하시고, 민요도 하셨고.
4: 지금도 민요십니까?
1: 아니, 제가 진짜 몸통이 심해가지고요. 제가 취미생활로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다닌 지 하나 2달 되니까요. 선생님이, 노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 좀 해라고, 노래를 잘한다고. 제가 목소리가 하우스키어니까.
3: 맞아요, 정말.
2: 려원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제일 들어보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라이브로 지금? 바로! 려원 씨가.
1: 꽃바람이 제일 좋아하죠.
5: 짧게 하세요.
3: 아, 좋습니다.
2: 네.
3: 살랑살랑 밤에 저도 그리던 님이 찾아오려나 두근두근 설레는 가슴.
2: 네, 우리 어머님만을 위한 라이브였습니다.
3: 맞습니다, 어머니 정말. 진짜
4: 그렇습니다.
3: 제가 지금 어머님 덕분에 힘을 정말 많이 받아요, 항상. 저의 비타민이십니다.
4: 네, 아이고. 아니, 사연을 주셨는데 정말 이 직접 려원 씨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3: 제가 드려야 되는데.
4: 네, 그래서 이렇게 또 통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우, 떨리고 심장이.
3: 어머님, 감사 인사 제가 드려야 되는데요, 정말. 제가 드려야 되는데.
1: 아니에요. 제가 그 힘든 나라를 그렇게 겪고 살았잖아요. 그 여원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원님이 회사가 너무 많으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제가 응원할게요. 사랑합니다.
4: 아, 감사합니다.
2: 또 말씀하신 김에 아버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가만히 웃고만 계셔가지고. 예, 우리 려원 씨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아버님.
2: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4: 네.
6: 제 철을 갖다가 행복하게 해준 려원님이 제 치유천사에게
2: 치유천사.
3: 감사합니다.
6: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아, 감사합니다. 우리 여원 씨도.
3: 감사합니다.
4: 네,
2: 여원 씨도.
3: 정말 제가 따님 분이랑 그 어머님이랑 너무 자주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요. 사실 또 휴게소에서 그렇게 뵈가지고 저도 얼마나 또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기억이 저한테도 너무 많이 남을 것 같고요. 항상 제가 어머님이 또 혹시 언젠가 저를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정말 기억에 많이 남으시는
1: 아니에요.
3: 어머님이 될
1: 거예요. 영원히 축하할 거예요.
3: 감사해요, 어머님.
1: 영원히
3: 항상 건강하시고.
1: 거예요.
3: 예,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저랑 같이 항상 건강하시고 아시죠?
1: 네, 여원님도 건강해요.
3: 제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저 보고 항상 힘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님.
1: 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따님, 가족분들 건강하시고요. 전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3: 사랑합니다.
2: 네, 항상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아, 너무 진짜 에너지가.
2: 텐션도 텐션도 하이텐션.
3: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으신 어머님이세요.
2: 하신 것 같고 너무 좋아요.
3: 맞습니다.
2: 이게 또 려원 씨가 간호사에서 가수로 이렇게 그 변했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다.
4: 그렇죠.
2: 이것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 네, 네. 감사합니다.
4: 몸의 치유, 마음의 치유 다 할 수 있는 우리 려원 씨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한번
2: 네, 제가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친한 친구의 강력 추천으로 길려원 가수님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가수나 노래 이런 것들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는데요. 친구의 추,

0: 추천으로 보게 된 길려온 가수님의 무대는 저를 입덕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외모보다 더 빛나는 마음씨, 출중한 노래 실력까지 세상에 이런 가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길려온 가수님의 꽃바람 무대를 참 좋아하는데 정말 꽃바람 휘몰아치는 것 같은 황홀함을 느끼게 합니다. 저는 딸이 없는데 무대를 볼 때마다 저런 딸내미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엄마의 마음으로 길려온 가수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가수님의 목소리에는 치유의 힘이 있어요. 앞으로도 많은 이들을 치유하는 트로트계의 나이팅게일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1: 네, 자, 세 번째 사연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2: 아이고, 감사합니다.
3: 이렇게 와주셔서
1: 감사해요. 아니, 이 친구분의 강력 추천으로 려원 씨를 알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팬이 되신 건 언제쯤이실까요?
3: 아, 사실 팬이 된 지는 오래되진 않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0: 그렇죠.
2: 앞으로는
3: 려원님 가는 길에 쭉 응원하겠습니다.
2: 와,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1: 그러면은 그 려원 씨 팬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 가장 큰 매력, 어떤 매력에 빠지셔서 팬이 되셨나요?
3: 요즘 시대에 노래만 잘한다고 가수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2: 그렇죠.
3: 하지만 려원님은 노래, 심성, 거기에 외모까지 다 갖춘 이 시대의 진정한 가수라고 생각합니다.
2: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이고, 아주 부족한 게 많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진짜로군요. 요새는 이제 노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1: 그럼요.
0: 저희처럼 이제 외모와 진행 실력과 노래가 다 갖춰줘야.
2: 맞아요.
0: 죄송합니다.
2: 아니, 맞습니다.
1: 비주얼 가수.
2: 춤도 잘 추시고.
0: 아, 농담이에요, 농담. 농담입니다.
3: 무엇을 하든 과하지 않고 품이 있는 정말 매력이 넘칩니다.
2: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우리 려원 씨의 무대를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시죠?
3: 친구가 공원 보러 꼭 한번 가자고 했는데 제가 일이 바빠서 아직 한 번도 못 갔어요. 친구 손잡고 려원님 공원 보러 가는 게 제 올해 목표이며 버킷리스트에 추가됐습니다.
2: 진짜요?
1: 버킷리스트까지.
0: 어머님, 제가 감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더 좋습니다.
1: 맞아요?
0: 더 매력 있고, 더 이쁘고, 더 착하고. 그러니까 꼭 현장에 오셔가지고 버킷리스트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3: 네, 당연한 말씀이시죠.
0: 예, 또 이렇게 어머니께서 딱 수기로 잘 적어놓으신 거 보니까 삼행시도 준비해 놓으셨을 것 같아요.
1: 가능하실 것 같아요.
0: 예, 우리 길려원으로 삼행시 가능하겠습니까?
2: 우와.
3: 제대로 다 해보겠습니다.
0: 네.
1: 네, 바로.
3: 운 띄워주세요.
1: 네.
0: 우리 여원 씨가.
2: 삼!
0: 아니, 길려원으로 해야죠. 삼이 왜 나와요? 여원 씨,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자, 다시 가볼까요?
1: 길려원 씨로.
2: 진짜 죄송합니다.
0: 예,
3: 길려원 가수님.
2: 여!
3: 여기 길려원님을 사랑하는 팬들이 있으니
2: 우와,
3: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튼튼한 지원군이 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꼭짝만 걸으세요.
2: 와. 감사합니다.
1: 준비가 완벽하시다.
2: 제 이름 진짜 어려우실 듯 했을
0: 그러니까,
2: 텐데.
0: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삼행시로 삼행시 했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요.
2: 죄송합니다.
0: 그만큼 아니 너무 재밌었어요.
1: 그만큼 정말 가족같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 아유,
0: 아까도 우리 려원 씨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좀 많이 전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려원 씨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만 해주십사 여쭙니다.
3: 려원님 지금 이대로 초심 잃지 말고 밝은 모습으로 팬들의 기대에 어긋남 없이 훌륭한 가수로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러언님. 사랑합니다.
2: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가지고요.
3: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
2: 삼행시 정말 어려우셨죠?
0: 예, 정말 어려운 삼행시도 잘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려원 씨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올해 버킷리스트 공연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봬요, 저희. 저희 꼭 봬요.
0: 거의 뭐 아니, 마지막에 이거까지 하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방송을 잘 아시는 우리 어머님이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길려원 씨를 사랑하는 팬분들과 캐남 라이브 톡 진행해 봤는데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추억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1: 네. 길려원 씨는 네.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하루에 검색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2: 엄청 많이.
1: 아, 많이 하신다고요?
2: 엄청 많이 합니다. 팬카페도 거의 맨날 항상 들어가고요.
0: 그렇죠. 팬카페 잘 들어가야죠.
2: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궁금하니까요.
0: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팬카페도 자주 가시는 우리 려원 씨가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지? 네. 자, 지금부터는 길려원 씨가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좋습니다.
0: 인터넷 스토드는 길려원에 대한 모든 것들을 모아서 피디님과 작가님이 준비했습니다.
2: 오, 기대돼요.
0: 이름하여 길려원 퀴즈!
1: 자, 길려원 씨 준비되셨습니까?
2: 네, 완전 준비됐습니다.
1: 자, 문제 그럼 바로 드리겠습니다. 실제 뒤를 봐주시면 실제 기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 초성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길려원 목 컨디션 난조에도 꺾기 신공 200%.
2: 아, 이거 납니다. 바로 맞추면 될까요?
1: 네.
2: 기술자입니다.
1: 기술자.
2: 예, 이건 완전 기억납니다.
1: 오, 정답입니다.
2: 정말 감사한 말이어서. 예, 이야. 정말 감사한 말이어가지고 경연 때 들었던 게 정말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1: 오호, 어떤 노래?
2: 제가 이제 사랑여행이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 네네. 장윤정 마스터님께서 이제 저한테 기술자라는 너무 신기하고 감개무량한 또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0: 야, 기술자 맞아요, 제가 볼 때.
2: 기술자.
1: 아니 예. 아까 방금 전에 라이브로 살짝 들려주셨잖아요. 네. 거기 안에서도 꺾기가 뭐 거의 예.
2: 아, 그런 노래를 또 좋아하기도 하고요.
1: 물 흐르듯이 그냥.
2: 많이 듣기도 했었는데.
0: 그렇죠. 예. 이것도 기술이죠.
2: 맞아요. 딱 역시. 기억에 남아가지고 이거는 또 쉽게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0: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기술이 있어야 밥 먹고 산다고 했거든요.
2: 아, 네.
0: 확실히
2: 아,
0: 밥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2: 아, 다행입니다.
1: 예, 확실한 기술을 갖고 계십니다.
0: 자, 첫 번째 문제 쉽게 맞추셨고 두 번째 네.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2: 네. 우와, 재밌네요.
1: 다음 야, 중
0: 이게 좀 헷갈리죠.
1: 조회수가 아, 이거는... 더 높은 영상은 무엇일까요?
2: 아니, 이거는 완전 네. 꽃바람입니다.
1: 오.
2: 정말 이거
0: 대충 완전 몇 회, 몇만 회인지 아십니까?
2: 완전 압니다.
0: 어?
2: 151만 회인가? 3만 회? 153만 회인가? 저 완전 잘 알죠.
0: 어, 그래요?
2: 진짜.
1: 꽃바람이요?
2: 네, 거의 맞을 거예요. 아이고, 잘 맞았어요.
1: 네.
0: 자, 인터넷을, 예. 저번 달에 가시고 안 가셨나봐요. 예. 아, 예. 인터넷 들어갔는데, 너튜브네. 예. 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걸로.
1: 아, 좋습니다. 네, 정말 그래도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2: 네, 생각보다 엄청 큰 차이는 나지 않네요.
0: 어, 도련님을 부르셨던 저 영상은 어디 건지 저는 아는데, 네. 저게 언제예요?
2: 이때가 이제 아마 재작년이었던 걸로.
0: 아, 2년 전.
2: 작년? 예.
0: 아, 그리고 꽃바람은?
2: 1년 전. 이번에 이제 경연 때
0: 참. 1년 전.
2: 네, 맞습니다.
0: 오. 네. 아, 표정이 확실히 밝아요.
1: 그러니까.
2: 맞습니다. 확 네. 밝아졌습니다.
0: 네, 네. 자, 세 번째 문제.
1: 네? 어, 지금 두 번째
2: 문제. 아유, 쉽습니다, 아직까지는.
0: 쉽죠?
2: 아직까지는.
1: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자, 허찬미 어? 씨가 남긴 네 글자의 댓글은 무엇일까요?
2: 오. 오, 진짜 어렵다. 큰일 났다.
0: 우와, 이거는
2: 우와.
1: 기억, 티귿, 미음.
2: 아, 맞췄습니다. 어? 길타민 씨.
1: 길타민 씨?
2: 아, 오, 진짜 못 맞출 뻔했어요.
0: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맞추지?
2: 우와, 작가님들 정말 대단하시네요.
0: 비타민 뭐 아, 비타민인데.
1: 예, 네.
0: 비타민. 아, 아 오늘 너무 문제를 이렇게 모르게 준비해 주신 거 아닌가?
2: 아,
0: 평소보다 너무 아, 난이도가 좀 낮은 것 같은데요.
2: 제가 잘 맞추는 겁니다. 또 찬미 언니가 댓글 남긴 거는 기억을 네. 할 수밖에 없죠.
1: 이야.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2: 아, 네, 일단 성공입니다.
1: 네. 길려원 씨가 아. 착용했던 머리핀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2: 아니, 오, 이거는 되게... 완전 쉽습니다.
1: 그래요?
0: 네,
2: 나머지 세 개가 제 겁니다.
0: 어? 아, 어?
2: 정답은 2번입니다.
1: 2번.
0: 잠깐만!
2: 어? 어? 뭐야? 오. 뭐야? 어, 뭐야? 아이고. 아, 아.
0: 맞아요. 맞는, 맞춘 거지.
2: 아, 맞춘 거예요?
1: 네.
2: 오.
0: 아, 문제를 맞췄는데. 예. 전체적인 흐름을 잘.
2: 아,
0: 지금 네 문제 맞춘 거예요.
1: 네.
2: 어, 장난 아닙니다.
0: 이 정도로 쉽게 맞춘 사람이 있었나?
2: 저 새 핀이 이제 제가 또 이제 그 직접 주문을 했던 핀이어가지고 아~ 기억에 남습니다.
0: 지금 저희가 다 맞춘 사람이 준수 씨.
1: 네. 지금 이제 구강을 하셨던 분들이
0: 또 누구죠?
1: 서윤 씨.
0: 네, 서윤 씨도 맞추시고.
1: 그리고 재명 씨.
2: 오, 네, 많이 맞추셨네요.
1: 재명. 네.
2: 오, 기운이 좋습니다, 오늘.
0: 이것도 네 번째로 만점을 받은.
2: 아,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0: 4위라서.
1: 예.
2: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 자,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문제.
2: 아,
1: 네.
0: 이거 정확히.
2: 아, 꼭 맞추고 싶어요.
1: 자, 2004년과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2: 아,
1: 1번 늑대의 유혹, 2번 이현빈 씨,

0: 1번 아니면 3번입니다. 제 생각엔 김용민 선배님이 2004년에 데뷔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장원영님이 저랑 동갑이십니다.
1: 어, 그래요?
0: 그래서 이제 늑대 유혹이냐.
1: 2004년생이 아닌가요? 장원영 씨가?
0: 네, 저랑 또 2004년생이시거든요.
1: 아, 어쩌면 저도... 닮았더라고요.
0: 아, 왜 그러세요? 그렇다면 저는요. 저는 늑대 유혹 하겠습니다. 아유, 어렵네요.
2: 늑대 유혹?
0: 아, 왜요? 아니에요?
1: 아니.
0: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3: 너무 아쉽습니다.
1: 아니, 힌트 좀 주려고 그랬는데.
0: 아, 조금만 기다릴걸.
1: 저는 2011년도에 나온 노래예요, 쌍쌍이.
0: 아, 진짜요?
1: 아이고, 2004년 저는.
0: 아이고, 아쉬워요, 진짜.
1: 오, 2004년은 제가.
0: 사진이 멋지시네요.
1: 대학을 갔다면 04학번이죠.
0: 아.
1: 예. 아, 아쉽게. 왠지 이렇게 되면
0: 아쉬워요.
1: 저 때문에. 다섯 문제를 못 맞춘 것 같잖아요. 왜 문제 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사태를 만드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예, 다음에는 그 남궁진 씨를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 지금까지 문제 굉장히 좋습니다.
0: 네.
3: 자, 네. 여기까지 길요원 퀴즈 한번 풀어봤고요. 길요원 씨는 다섯 문제 중에 총 네 문제를 맞춰주셨습니다.
1: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맞춘
0: 거예요. 아유, 만족합니다.
3: 자, 네 문제라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길요원 씨 사인 폴라로이드와 따뜻한 차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랬으면 좋겠어요.
1: 어쨌든 이게 뭐 만점이 3명이니까 4위에 해당하는 실력이에요. 미스트롯 4 네 번째 시즌에 4위한 길요원 씨가 네 문제를 맞춰가지고 네 번째로 많이 맞췄어요.
0: 이런 우연이.
1: 사사사!
0: 좋습니다. 아, 일부러 또 그런 것처럼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요.
0: 아이고, 생각보다 많이 맞힌 것 같습니다.
1: 4위를 했던 나상도 앞에서.
0: 아, 맞아요. 또.
1: 예, 네 문제를 맞췄어요.
0: 맞습니다. 네. 진짜.
1: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기운이 좋아요.
1: 자, 좋습니다. 이 기운 이어서 이제 마지막 코너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 길요원 씨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미래 일기 코너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꿈 많던 소녀가 간호학과 학생으로 그리고 다시 가수로 큰 도전들을 많이 하며 살아온 우리 길요원 씨. 앞으로 길요원이 또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사실 저는 근데 가장 하고 싶었던 거는 정통 트로트 분야를 가장 원래 하고 싶었어가지고
1: 네.
0: 그거는 이미 또 지금 하고 있으니까
1: 네, ING?
0: 네, 제가 이번에 또 스핀오프 프로그램을 하면서 원래 사실 정통 트로트를 많이 고집을 하긴 했었어요. 경연 때 거의 대부분 정통만 불렀었는데요. 이번에 다른 장르도 또 좋다는 매력을 또 이번에 또 알게 되어가지고 발라드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고요. 락 발라드나 이런 락 쪽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고 네, 여러 가지 장르를 한번 좀 잘하는 가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3: 오, 그러면은 그 노래에는 이렇게 다양한 장르에 도전을 해보고 싶으시고
0: 예.
3: 아, 우리 또 끼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뭐 미모도 출중하시고 뭐 연기나 또 우리 선배님이 계시지만 연기나
0: 그렇죠.
3: 네, 뭐 여타 다른 분야도 혹시 있으실까요?
0: 연기를 제가 또 로봇 연기를 잘합니다.
3: 로봇 연기요?
0: 네, 그래서 이제 연기를 못한다는 연기를 조금 잘 못하긴 하는데요.
3: 네.
0: 나중에 또 열심히 연습해서 네. 형도 선배님처럼 뮤지컬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합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꿈을 뮤지컬 배우로 쓴 적이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 한번 또 경험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잘할 것 같아요.
3: 선배님 어떻게 가능성이
1: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 베테랑 그 뮤지컬 배우로서
0: 아 맞죠 맞죠.
1: 2026년 4월부터
0: 톰부터
1: 파란을 일으킨
0: 야, 우와.
1: 세상에 저런 배우가 있구나 예. 라는
0: 그렇죠,
1: 파란을
0: 그렇죠.
1: 일으킨 예. 그때 뭐 대사가 있죠. 더 이상 당신을 위해 살지 않겠어.
0: 우와.
1: 예, 이런 뭐 대사가 있는데
3: 예.
1: 예, 저희 작가님과 PD님이 보러 오셔가지고 네. 지금 약간 피식하고 있는데 예. 다들 그랬습니다. 저한테 생각보다 잘하는데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0: 잘하실 것 같은데.
1: 네, 이게 가수든 배우든 저는 그래요. 가수도 무대 위에서 3-4분의 연기라고 생각해요.
0: 예,
1: 연기라고 생각하고 배우도 연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다.
0: 네.
1: 이걸 알고 있고 그리고 뮤지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0: 그럴
1: 힘들고
0: 같아요.
1: 준비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0: 외울 것도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꿈꿨던 그 꿈을 바꿔서 이제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했던 그 용기와 예. 용기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0: 네.
1: 있다면
0: 네.
1: 뮤지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0: 감사합니다.
1: 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든 시도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부딪혀봐야 돼요.
0: 맞아요. 네,
1: 그렇기
0: 맞아요.
1: 때문에 뮤지컬 후배로서
0: 진짜요?
1: 오신다면 제가 뭐 이끌 수는 없지만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아,
3: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0: 진짜 뮤지컬 네, 노래도 많이 듣고 좋아합니다.
3: 이야, 려원 씨의 50년 뒤의 모습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김려원 씨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0: 50년 뒤면 이제 제가 73인데요. 네. 아, 상상이 아직 너무 안 가긴 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너무 아직 프로포 병아리잖아요. 예.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50년 뒤에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그때도 뭔가 힘드신 분이나 마음이 조금 아프신 분이나 그런 분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노래를 오랫동안 들려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
1: 저도 그 무대 꼭 보고 싶습니다. 그때 되면 저 90이거든요.
0: 아니, 아니 요즘은,
3: 보셔야죠.
0: 요즘은요.
3: 아, 보셔야죠. 보셔야죠.
0: 꼭 보셔야죠. 꼭 네. 보셔야 됩니다.
1: 90이에요. 90. 꼭 보셔야죠.
0: 초대하겠습니다.
3: 같이 손 붙잡고 보러 가시죠.
1: 네. 몰라.
0: 꼭 와주세요. 와주세요.
1: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게스트로 가시죠. 게스트로.
3: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미래의 길려원 씨에게 네. 지금의 길려원 씨가 한 말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0: 아 미래
3: 네. 미래 려원아 미래 려원아
0: 려원아 잘 지내니 단 거 덜 먹고 밥 좀 먹어라 그리고 건강 꼭 챙기고 항상 가족들 더 챙기고 주위 분들 더 잘 챙기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1: 어느 포인트에서 온 거죠?
0: 저도 모르겠어요. 네. 팬분들한테 항상 감사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1: 아, 좋습니다. 진짜.
0: 아, 참 그렇네요.
1: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려원 씨와 뭐 그렇게 아유. 깊은 대화를 해본 적은 없어요. 인사도 하고 맞아요. 인사만 하고 그리고
0: 맞습니다.
1: 제가 뭐 존댓말 거의 비슷하게 네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 친분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네. 약간이나마 깊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려원이란 사람이 가수가 아니라 길러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게 됐고 앞으로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응원할 것 같아요.
3: 저도요.
0: 아유, 감사합니다. 예, 더 제가 더 응원.
1: 참된 가수보다는 저 참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3: 네. 정말로 그 순수한 마음 그대로 또 전달이 되실 거고 또 그 마음을 많은 분들께서 또 응원하고 또 알아봐 주실 거기 때문에 항상 네, 서로 많은 분들께 또 힘이 되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가수가 되실 수 저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아유. 앞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자,
0: 즐거웠어요.
1: 나상도
3: 남궁진의
1: 쾌람 열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쾌람 열전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0: 네. 너무 즐거웠고요.
1: 즐거웠어요?
0: 정말 너무 와보고 싶었던 자리였는데 선배님들께서 아직 제가 너무 초보인데 너무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한 번 또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려원 씨 끝곡은 어떤 곡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마지막 곡은요 또 제가 또 엄청 좋아하는 노래인 처녀별사공을 또 신나게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 이야 좋습니다.
0: 같이 즐겨주세요.
3: 네 그럼 길려원 씨의 라이브 처녀별사공 청해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1: 모두 가슴 뛰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길려원을 응원하고 싶다면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큰암열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 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 060-800의 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쾌남열전을 완성시켜주세요.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0: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범종각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 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3: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4: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5: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6: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드립니다. 대중 기간 동안 부국토 3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대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

간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0: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참여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복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0: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집행부가 총무원장 진우수님의 승적에 대해 종원종법상 적법하게 확정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 스님은 요구가 관철되기 전까지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제23회 회당 문화축제가 사흘간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진각종이 울릉애가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된 신민요 3곡을 울릉문화원에 헌정해 지역 상생의 의미를 보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상품 개발자들을 위해 특별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불교 굿즈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신앙에 대한 존중과 고증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슈플러스에서는 청소년 포교단체인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사무총장 도진 스님을 만났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파라미타의 올해 슬로건과 주요 사업, 기념 행사 등을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239회 중앙종회 파행 이후 총무원청사에서 의원 스님들의 단식 정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계종 집행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집행부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승적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종헌종법상 이미 적법하게 확정된 사안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단식 중인 법원 스님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 대변인 묘장 스님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종회 239회 임시회 파행으로 이어진 단식 정진과 집행부에 제기된 의혹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승적 의혹과 관련해 집행부는 종원종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확정된 사안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1978년 3위계를 수지한 후 1998년 특별구조계 갈마를 통해 승적을 온전히 확립했으며 2013년 공포된 승적 관련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종법상 확정 봉인된 공식 승적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이 특별조치법은 1981년 이전 승적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고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 제정된 종법입니다. 집행부는 종은 정법이 정한 절차와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엄정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1: 승적 관련 특별조치법은 1981년 단일계단 이전의 승적의 경우 특별법 공포 당시 총무원 총무부의 종무행정 프로그램에 입력된 사항을 확정하는 것으로 승적으로 발생하는 논란을 종식시키고 승가화합과 종단 안정을 이루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특히 교구본사 주지를 비롯해 교육원장, 총무원장 권한대행 등 현재에 이르기까지 종단 주요 소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종원종법에 따라 수차례 검증된 사안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종무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력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종단의 인사 원칙과 수행 공동체의 본질을 강조하며 일축했습니다. 조계종은 수행을 근본으로 하는 공동체로 수행자에 대한 평가 기준은 세속적 학력이나 경력이 아닌 계율 준수와 수행 포교, 종원종법 준수 여부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총무원장에 대한 평가는 재임 기간 추진한 종책과 종무행정의 성과, 종단 운영 능력, 그리고 한국불교의

0: 미래를 위한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오래된 학적 자료의 일부 부재를 종법상 자격 문제인 것처럼 확대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진우 스님 관련 의혹 해명을 촉구하며 종회 폐회 후에도 청사에서 이어가고 있는 단식 정진에 대해서는 원활한 종무 행정을 위해 즉각적인 중단을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진우 스님 관련 의혹 해명과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어제로 나흘째 단식 중인 중앙종회의원 법원 스님은 요구가 관철되기 전까지는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며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제가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종단의 승려의 결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1: 법원 스님의 강경한 입장에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회장 등훈 스님과 부회장 법상 스님이 중재를 위해 급히 단식 정진장을 찾았습니다.
3: 무더운 여름에 스님들께서 단식을 좀 오랫동안 하면 건강도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단식을 좀 그만하셔달라고 부탁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1: 이어 10여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협의체인 공감과 미래도 현장을 찾아 단식 중인 스님들에게는 만류를, 집행부에는 소통과 공감을,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에게는 한국불교와 종단을 위해 마음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4: 단식을 풀었으면 어떻겠냐 해서 왔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좀 더 오픈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은 좀 유감이기는 합니다만 현 집행부에 계시는 스님들도 같은 입장에서 좀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앞서 중앙종의 최대 종책 모임 불교광장은 성명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초조함에서 비롯된 시대착오적인 구태라고 우려하며 정정당당한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의혹 제기와 공방이 시작되며 종단 행정의 신뢰도는 물론 사회적 위상 실추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종단 안팎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5: 울릉도민들과 함께 호흡해온 제23회 회당문화축제가 사흘간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회당문화축제가 꾸준히 이어온 울릉애가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된 신민요 3곡을 울릉문화원에 헌정해 지역상생이란 축제의 의미를 보여줬습니다. 회당문화축제 회향식 현장을 박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사흘간 바쁘게 달려온 이들이 울릉도 열애시민당에 모여 제23회 회당문화축제를 회향하는 자리. 울릉문화발전을 서원한 진각종이 회당문화축제로 꾸준히 추진해온 울릉애가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한 신민요 3곡을 울릉문화원에 헌정했습니다. 울릉문학회 문인들의 글과 음악인들의 재능기부가 만나 탄생한 곡 에메랄드 울릉, 우리 함께 살아요, 섬초롱꽃이 울릉도의 품에 안긴 겁니다. 회당문화축제는 전승민요가 부족한 울릉도에 새로운 문화자산을 남기기 위해 프로젝트를 이어왔는데 음원과 악보, 저작권까지 기증하면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으로 자리잡게 했습니다. 진각종은 또 안전관리를 비롯해 이번 축제 기간 협력해준 울릉청년단 주관, 울릉해변가요제의 성공을 염원하며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상생의 염원과 함께 사흘간 축제의 최전선을 묵묵히 지켜낸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을 기리는 해단식도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7: 행사는 2박 3일 했지만 그 이상으로 기해주신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어떤 정성과 그 노력들이 모여가지고 마치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행사가 큰 무리 없이 원활하게 치루어졌다는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6: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휴가를 반납하고 참여한 직장인들의 참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참가자들의 건강을 살피는 의료지원팀으로 활약한 현직 간호사부터 밤을 새워가며 다음날 행사 영상물을 편집해낸 PD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쏟아낸 땀방울이 행사의 숨은 원동력이 됐습니다.
8: 10개 정도의 영상을 직접 연출하고 편집을 해보면서 이렇게 제가 직접 다 전담해서 제작해보니까 또 앞으로 돌아가서도 저의 일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정말 휴가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보람차고 정말 즐겁고.
9: 제가 술래길 할 때 의료지원으로 뒷차로 이제 같이 일행을 따라갔었는데 중간중간 보살님들 힘드신 거 제가 좀 증상이나 이런 거 좀 확인해드리고 물도 드리고 약도 챙겨드릴 수 있어서 그런 게 좀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6: 금강원 진호국가 서원불사를 시작으로 회당대종사 탄생지 도보순례, 독도 아리랑 콘서트와 울릉도 문화발전 서원 특별행사까지 울릉도의 문화 발전을 염원하는 23번째 회당 문화.

0: 축제는 진각종 청년들의 땀방울과 울릉도민의 호응 속에서 성공적으로 회항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인입니다.
1: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다음 달 8일과 9일에 걸쳐 기후위기와 환경을 주제로 한 불교 문화축제 함께 숨쉬달 개최합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어제 열린 하반기 소임자 워크숍에서 문화축제 진행 상황을 살피고 행사 취지와 사업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전국 비구니회 3대 강령 가운데 하나인 포교의 합리화에 맞춘 현대적 문화 행사로 기획됐습니다. 행사는 관람객에 맞춰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를 비롯해 환경 실천 토크쇼, 환경 콘서트 등이 펼쳐집니다. 여기에 어린이 난타와 클래식 앙상블 블루로터스의 공연, 사찰 음식과 차 문화 체험, 업사이클 전시 등이 진행됩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불교를 소재로 한 문화 상품, 이른바 불교 굿즈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현대적 활용이 늘어나는 만큼 신앙에 대한 존중과 정확한 고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2: 형형색색의 방가사유상부터 석굴암 미니어처까지. 최근 불교를 소재로 한 굿즈들이 MZ세대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관련 문화상품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 문화의 대중화 바람 속에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처님 얼굴 모양의 빵이나 초콜릿이 등장하는가 하면 회불 논란을 일으키는 무분별한 상품들도 늘어난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상품 개발자들을 위해 개최한 특별교육에서 허영욱 교육과장은 친근함을 추구하더라도 부처님을 비롯한 신앙 대상은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상의 머리만 떼어낸 캐릭터나 빵, 초콜릿 등으로 소비하는 사례는 신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며 종교적 상징을 단순한 소비 대상으로 다루는 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3: 부처님은 원래 완전체로 몸이 있어야 되는데 머리만 딱 뗀다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을 염두에 둔다면은 끔찍한 일이기도 해요. 비록 예술품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대중문화 이미지로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또 문화상품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정확한 고증도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사를 수할 때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편단 우견처럼 오랜 세월 이어져온 규범과 도상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어기거나 AI가 생성한 국적 불명의 불상을 그대로 활용하며 대중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3: 불교 미술에서는 규범과 도상이라고 하는 인도부터 일본까지 쫙 공통된 무언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이야기하지 않지만 다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룰이거든요.
2: 이어 허영욱 과장은 해답으로 불교의 본래 의미를 살리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화 상품을 제시했습니다. 불교의 교리와 의미를 실용적인 상품에 녹여내고 신앙적 상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머와 재치를 더한 문화 상품은 대중과 불교를 잇는 새로운 접점이 된다는 겁니다.
3: 약간 USB로 연주를 하고 다니다가 필요하면 쓰고 합정적으로 하니까 이것도 뭔가 모든 게 다 이어져 있고 이 USB는 세상과 나를 잇는 정보의 집약체잖아요. 불교의 뭔가 그 인드라만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2: 허 과장은 이처럼 종교적 가치와 일상의 쓰임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이 불교 공예의 본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은사 동탑 사리장원꾼나 성덕대왕 신종처럼 선조들의 불교 공예품 역시 신앙적 상징과 실용성이 조화를 이뤘던 만큼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가 좋은 굿즈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MZ세대와 만나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불교 굿즈. 신앙의 의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시대와 소통하는 문화상품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1: 일제강점기 통도사 출신 스님들의 숭고한 항일 독립운동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통도사와 사단법인 양산 항일 독립운동 기념사업회는 지난 23일 양산시립 독립기념관 2층 강당에서 독립을 위해 헌신한 통도사 출신의 박민호, 양대응 스님의 삶과 독립운동을 조명하는 정기 학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통도사 박물관장 겸 총무국장 진흥 스님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박민호, 양대응 스님의 삶은 나라를 위한 불교의 실천이자 민족의 고난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던 숭고한 호국정신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불교신문 이성수 기자가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 배포와 만세운동을 이끌고 임시정부

0: 활동과 미국 하버드대 유학을 거치며 국외 독립운동에 헌신한 박민호 스님을 집중 조명했으며 이어 이병길 양산 항일 독립운동 연구소장이 양대응 스님에 대해 각각 발표했습니다.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불교학과 교수를 역임한 대구 대각사 법회 스님이 능엄경의 원형을 깊이 있게 다룬 연구서 도낭본 능엄경의 연구를 펴냈습니다. 도낭본 능엄경의 연구는 법회 스님이 일본 다이쇼 대학에서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체계적인 증보와 자료 정리를 거쳐 단행본으로 간행한 연구 성과입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도낭본 자료를 모아 능엄경의 가장 오래된 형태를 복원했으며 기존 주석서나 번역본에서 발견되는 구절 및 주석상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 특징입니다. 책은 선종의 수행지침 역할을 넘어 천태, 화엄, 선 등 다양한 불교 사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함으로써 동아시아 불교사 연구와 한국 불교 교학 발전에 중요한 기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올해는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창립 30도를 맞는 해인데요.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사무총장이자 조계종 포교국장인 도진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먼저 창립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앞서서 청소년 파라미타 연합회가 30살이 됐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도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또 언제 설립이 됐는지 자세한 내용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파라미타는 1996년도에 대한불교 조계종 청소년 포교 기구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처음 파라미타가 만들어질 때에 그 종단에서는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 고민이 이것을 불교 학생회라는 사찰 단위의 그 종교 단체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공식 사단 법인 체계로 한 네. 사회적 청소년 단체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 고민 속에서 결국 사단 법인으로 만들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그 만들어서 그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네. 청소년 포교 기구 사단 법인을 만들면서 전국적인 조직을 처음부터 만들지 못했고 나중에 점점 확대시켰고 조직을 확대시키면서 지금은 17개 지역 단체 조직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0: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규모를 넓혀간 청소년 파라미타 연합회인데요. 30주년을 맞아 멋진 슬로건을 세우셨습니다. 함께한 30년, 함께 여는 희망, 청소년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준비하다. 이렇게 멋지게 목표를 세우셨는데 이 슬로건의 의미 한번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1: 함께하는 30년은 1996년부터 현재 2026년에 이르기까지 30년 동안 이뤄온 성과를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그리고 현재 지금 한국 불교 청소년 포교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 30년 동안 해오면서 지금 청소년 그 교육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는 고민들을 지금 현재에 담아서 미래를 새로운 30년을 맞이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고민 속에서 그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0: 지난 30년을 함께했고 또 함께 희망을 열고 또 현재를 채워나가서 미래까지 나아가겠다 이 모든 것들이 담긴 슬로건인데요. 30주년을 맞아서 또 새로운 사업 계획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을 하겠다. 또 미래 세대 특성화 역량을 강화하겠다. 또 창립 30주년 기념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 3대 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1: 지속 가능한 기반 구축 같은 경우는 지금 17개 지역 단체가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도자 중심이고 종립학교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물론 지금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반 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활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 학교 밖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가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참여를 이뤄내고 있고 활동이 활발하게 있어서 지금 현재의 교육 체계와 지금 청소년들의 인성 교육을

0: 미래 세대의 특성화는 학생들이 지금 현재 과거에 해왔던 방식의 그 종교 활동이나 청소년 인성 교육 이런 것들에서 지금 현재 그 학생들이 좋아하는 쪽, 관심 분야 쪽을 더 확대시키고 그런 프로그램을 늘리는 쪽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대부분 쇼츠 대회 같은
1: 아,
0: 공모전을
1: 네.
0: 통하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스키 캠프도 있고요. 그리고 뭐저 국제 교류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더이 파라미타 활동을 재밌게 할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1: 이 핵심 과제 중 마지막은 지금 드리는 질문과도 또 이어질 것 같은데요. 30주년을 맞아 많은 분들께서 기념 행사가 열릴 걸 함께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념 행사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0: 처음 이 30년이 되어서 가장 먼저 저희가 준비한 일은 올해 처음 준비한 일은 사실은 30년사 책자 발견이었습니다.
1: 네.
0: 30년사 그리고 30년을 뒤돌아보면서 그 사업들을 하나하나 뒤돌아보고 그리고 성찰하고 그리고 그 30년사 책자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의미에서
1: 네.
0: 그 지도자 대토론회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대토론회를 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전체에 모여서 다시 워크숍 같은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확정시키고 그리고 국제교류 활동이나 청소년 백일장 같은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2026년이 청소년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포부와 함께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0: 지금 학생들이 입시주의 교육으로 인해서 학교 안에서의 활동은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잘 교육부를 통해서
1: 네.
0: 잘 되고 있는 데 비해서 학교 밖 활동,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여서 자발적인 협동심을 기르거나 하는 뭐 리더십 활동이나 인성교육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 쪽으로 학교 밖 활동은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을 정부 정책 속에서 그런 건의를 하거나 의견을 올려서라도
1: 네.
0: 그걸 고치고 그 청소년 교육이 점차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이제 30살, 씩씩한 청년이 된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가 펼쳐갈 청소년 포교의 길, BTN도 한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스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맞습니다.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100주년은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주년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100주년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쌤의 손 클래스, 목종입니다. 자,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을 하게 된 취지가 있습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래서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조사선의 오해, 또 편견, 내지는 선입견. 자, 조사선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1: 어렵다.
0: 어렵다. 또?
1: 힘들다.
0: 힘들다.
2: 오래 앉아 있어야 된다.
0: 예. 그 조사선 하면 이제 제일 먼저 우리 불자님들이 떠오르는 게 힘들다입니다. 힘들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가나선반이나 조사선 참선반을 개설을 하면 처음엔 관심 있으셔서 한 40명 이렇게 오시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한 20명으로 줄고 또 일주일 지나면 또 한 15명으로 줄고 그러다 한 달쯤 지나고 두 달쯤 되면 10명도 채 안 남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힘들다입니다. 힘들다. 또 불자님들이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아이고, 저는 나이가 먹어서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방을 더 이상 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흔히 들어보셨죠?
3: 네.
0: 혹시 본인들도 그렇지 않나요?
3: 네.
0: 그래서 힘들다입니다. 힘들다. 두 번째가 어렵다입니다. 어렵다. 이 어렵다라는 말은 내가 수행을 해서 수행이 점점 진행이 되고 앞으로 아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해탈 열반이 이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막막하죠. 막막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 그 막막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선을 실천할 때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앉는다. 예, 이제 그래서 앉는 연습을 하게 되고 앉는 걸 익숙하게 본인이 습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 이게 좀 습득될 만하면은 예,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번뇌망상입니다. 예, 번뇌망상을 다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해서 화두선정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앉았을 때 시작할 때는 너무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니까 번뇌망상도 없습니다. 오직 빨리 시간만 끝나기를 시계를 자주 봅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시계 보면 아직도 5분밖에 안 지났고 또 밤은 또 10분밖에 안 지났고 그래서 이를 악물고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죠. 그래 끝나고 나서 이제 죽비를 치면 아 이제야 끝났다 라고 마치 그 등산하는 분들이 그 산 정상향처럼 아주 너무 홀가분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 아 나도 이제 제대로 선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번뇌 망상. 자, 번뇌 망상을 다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해서 화두 일념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셨나요? 네, 해보니까 어때요? 네, 흔히 그러죠. 번뇌망상이 죽을 듯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추실이 일어납니다. 평상시에는 나는 번뇌망상이 없어. 나는 생각나면 바로 실천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번뇌망상 하지 않아. 불자인들이 그렇게 많이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앉아 있어 보면 아니죠. 번뇌망상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어떤 번뇌망상까지 일어나느냐. 평소에 기억도 안 되고 떠올리려고 해도 알지도 못했던 저 초등학교 짝지까지 생각이 납니다. 이거 희한하죠. 네. 처음에 우리가 이제 번뇌망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주변의 것들이 생각나고 그게 좀 잦아질만 하면 조금 지난 거 생각이 나고 좀 잦아질만 하면 또 더 지난 거 또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나와 관계 있고 그 다음에 인연 그 다음에 인연 2차 3차 4차까지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또 그게 또 잦아질만 하면 아 미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하루 저녁에도 예, 여러 번 10년 후 20년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게 번뇌망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예, 또 하나는 어렵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화두를 내가 의정을 해서 즉 의정이란 화두를 의심해서 선정에 들다 이 소리입니다. 예, 화두 선정에 들어서 큰 스님들 말씀처럼 의단을 이루고 그러면 의단을 이루고 나서 나중에 내가 화두를 깨달으면 깨치면 그게 진짜 해탈열반일까? 큰 스님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진짜 해탈열반일까? 확신이 잘 안 섭니다. 그래서 번뇌망상을 버리고 화두에 몰입을 해서 의정을 이루고 그리고 의정이 넘어서 의단을 이루어서 일제처 일체시의 의단이 그대로 지속이 되다가 어느 순간인가 홀연히 깨달음을 얻게 되면 화두를 깨달으면 그러면 해탈 열반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큰 스님들 말씀을 믿고 하면 되는데 그 믿음이란 우리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항상 의심이란 마장의 바탕이 깔려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렵다. 자 그러면은 힘들다, 어렵다, 이해가 잘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가나선 혹은 조사선의 오해와 편견입니다. 자 원래 조사선의 모습이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다는 왜 힘들다 그랬죠? 자복에 앉아 있으니까. 앉아서 자복에 앉아 있어서 하는 것이 선이다 혹은 참선이다 라고 우리는 등식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앉아 있는 게 어렵죠. 여러분 앉아 있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쉽습니까?
1: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쉽죠.
0: 네, 의자에 앉는 게 쉽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바닥에 자복에 앉아 있다가 요즘엔 대부분이 의자에 앉습니다. 자, 선은 원래 자세와 관계가 없다. 선은 행, 다니고, 주, 머물고, 좌, 앉고, 와, 눕고, 어, 말하고, 묵, 침묵하고, 동, 마음이 움직이고, 정, 마음이 고요한 이 모든 것에 선이 있다. 그렇다면은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행, 주, 좌, 와, 어, 묵, 동, 정. 이것만 해도 여덟 가지잖아요. 근데 여덟 가지 중에 왜 좌만 고집을 합니까? 맞잖아요. 좌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물론 앉아서도 되고 걸어가도 되고 서서도 되고 누워도 되고 아니면 말해도 되고 침묵해도 되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앉아있는 것도 선의 방법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앉아서만이 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은 앉아있는 게 힘들죠. 내가 서서 하거나 걸어 다니거나 혹은 앉더라도 의자에 앉아 있으면 어떨까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어렵다. 어렵다는 게 왜 어렵다 그랬죠? 번뇌망상 때문에 어렵다. 그럼 번뇌망상이 뭐냐? 우리는 뭐 번뇌망상을 참선하는 분들은 거의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좀에 수행하려다 보면 번뇌망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수같이 생각하고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번뇌망상인데, 근데 번뇌망상의 본질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검색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해서 검색하는 게 번뇌망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번뇌망상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4: 필요합니다.
0: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번뇌망상 때문에 마음을 고요히 해서 화두일념을 이루기가 어렵다. 더 나아가서 화두의 선정을 얻고 나아가서 의단을 이루기가 어렵다. 그런데 본래 조사서는 선정을 구하지 않는다. 선정을 구하지 않고 본래 자성을 깨닫는 것이 근본이다. 그러다 보니까 말하고 걸어가고 즉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주인인 자성을 깨닫는 게 근본이다. 생각도 생각이 계속 변하는 것이 번뇌망상이잖아요. 그 모든 생각의 주인이 누구죠? 그럼 생각에 내가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주인으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즉 선정이 아닌 자성을 깨닫는 것이 본래 조사선의 참선의 근본 목적이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 또 이해하기 어렵다.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 그것은 원리를 잘 몰라서 그렇다. 원리를 제대로 알면 이해하기 쉽다. 내가 말하고 걷고 앉고 눕고 마음이 움직이고 고요할 때 그 주인이 누구죠? 그럼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를 찾으면 그 나가 바로 해탈 열반의 자리다.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쉽다. 그러면은 더 나아가서 조사선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수행 방법 중에 가장 쉽다. 가장 빠르다. 빠르다는 말은 해탈 열반의 목적에 가는데 조사선이 가장 빠르다.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또 하나 가장 완전하다. 왜 그러느냐? 다른 그 수행들은 대상을 통해서 내가 선정을 얻습니다. 마음의 고요함을 구하는데 마음의 고요함은 마음이 고요하더라도 계속 고요해집니까? 아니면 변할까요?
4: 변합니다.
0: 변하죠. 그런데 자성은 한 번 알아차리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누구 마음?
4: 내 마음.
0: 하루 종일 누구의 행위?
4: 나의 행위입니다.
0: 그 나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할 필요가 없다. 끊임없이 자성을 찾아서 머무는 연습만 하면 된다. 그래서 조사대의 특징이 뭐냐? 자,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하다. 두 번째,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왜? 걸어갈 때도 나요. 앉아있을 때도 나요. 누워있을 때도 나요. 행위를 할 때도 나요. 말할 때도 나요. 마음 침묵할 때도 나요. 마음이 움직일 때도 누구 마음? 마음이 고요할 때 누구 마음? 자, 그렇다면은 지금 행주자와 어묵동종, 이게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일상생활에 하루 종일 누구의 행위? 하루 종일 누구의 마음?
4: 네.
0: 그 주인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나를 찾는 연습을 할 수 있고, 찾으면 머물 수 있다. 또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자성은 그 주인은 본래부터 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들이 나의 행위를 아는 나, 내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의 주인 나.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가는 누가 보고 알죠?
4: 내가 보고.
0: 자, 그 주인은 부처님을 법을 만나니까 여러분들이 얻어진 겁니까? 아니면 법 만나기 전부터 본래 있었나요?
4: 본래 있었습니다.
0: 그러면 특별한 수행자들만이 그 나가 있나요? 아니면 누구나 있나요?
4: 누구나 있습니다.
0: 그렇죠. 이미 누구나가 있는 나를 찾는 겁니다. 내게 지금 없는 산란 신분 내 망상을 버리고 고요한 마음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나를 찾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벌기 어려운 돈을 벌어서 쓰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있는 내 돈 쉽습니까? 쓰는 게 쉽습니까?
4: 있는 내 돈 쓰는 게 쉽죠.
0: 그죠? 그래서 조사선의 특징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안전하다. 완전하다. 두 번째,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다. 또 세 번째, 이미 그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자성은 나는 있다. 누구에게나.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을 하게 됐습니다. "자, 무엇이 나인가?" 참나 이랍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참나.
4: 참나.
0: 참나.
4: 참나.
0: 여러분 다 나 있죠?
4: 네.
0: 근데 왜 나를 참나라 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왜 나를 깨달아야 하는가? 세 번째,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12연기로 보는 참나. 이걸 통해서 참나를 찾는 방법, 참나는 왜 깨달아야 되는지,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참나는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참나란, 자, 우리는 나이것입니다. 나이것은 나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것. 내 것이죠.
4: 네.
0: 자, 여러분, 집. 내 집 맞죠? 집이 나입니까? 주인이 나인가요?
4: 주인이 나입니다.
0: 내 옷 그러죠?
4: 네.
0: 그건 나의 옷 그러잖아요?
4: 네.
0: 그럼 옷이 나예요? 옷의 주인이 나예요?
4: 옷의 주인이 나입니다.
0: 옷의 주인이 나죠?
4: 네.
0: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력서 쓰잖아요. 이력서 쓸 때 보면 이름을 씁니다.
4: 네.
0: 이름이 날까요? 그 이름이 그 나라고 하는 주인이 날까요?
4: 주인.
0: 네. 이름의 주인이 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도 주인은 바뀌지 않으니까 동일하게 나를 표현하는 거죠. 주소. 주소가 날까요? 그 주소에 사는 주인이 날까요?
4: 주인이
0: 날까요? 예. 또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보통 내 지식, 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으면 내가 지식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식.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그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4: 있었습니다.
0: 있었죠?
4: 예.
0: 그러니까 대학교를 배워서 마쳤습니다. 그러면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럼 내가 바뀌었나요? 내가 배운 지식이 바뀌었나요? 늘어났나요?
4: 지식이 바뀌었습니다.
0: 주인은 똑같죠?
4: 예.
0: 그 지식이 나 아니죠?
4: 예.
0: 우리 경험을 또 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내가 누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경험을 10살 때 10살까지 살으면 10년 동안 나이가 10년이면 10살이면 10년 동안 경험한 거죠. 나이가 20살이면 20년을 경험한 겁니다. 나이가 30살이면 30년을 경험한 겁니다. 나이가 80이면 80년 경험했죠. 그러면 10살 때 나하고 20살 때 나와 30살 때 나와 80살 때 나가 나가 다른가요?
4: 같습니다.
0: 나는 똑같죠. 네. 그럼 뭐가 바뀌었나요?
5: 나의 경험이
0: 바뀌었죠. 고로 경험은 내가 아니다. 나가 아니다. 기억. 우리는 매 순간 안이비서 씨를 통해서 색생활 미적법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억을 합니다. 기억이 많아도 누구에게요?
4: 나에게.
0: 적어도 누구에게요?
4: 나에게.
0: 기억이 좀 늘어나도 누구에게요?
4: 나에게.
0: 그리고 기억은 내가 아니죠. 자, 그래서 나의 것은 나가 아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눈을 감아보세요. 네, 뭐. 자, 우선 눈을 감기 전에 눈을 뜨고, 자, 죽비를 보세요. 그러면 누가 무엇을 보고 있죠?
5: 내가 죽비를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죽비가 나예요? 보는 주인이 나예요?
4: 보는 주인이 나예요.
0: 즉 보여지는 것은
5: 나가
0: 아니다. 자, 그러면 확실히 아셨죠?
4: 예.
0: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눈을 이제 살펴보시지 않고 집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누가 무엇을 보고 있죠? 그럼 집이 나예요? 주인이 나예요?
4: 주인이 나.
0: 보고 있는 주인이 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옷 떠올려 보세요. 누가 무엇을 보고 있죠?
4: 내가 옷을 보고 있습니다.
0: 그 옷이 나예요? 주인이 나예요?
4: 주인이 나.
0: 네, 그래서 나의 옷이죠. 자, 여러분들의 네,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이름. 이름을 누가 보고 있죠?
4: 내가 보고 있습니다.
0: 자, 그러면 보여지는 이름이 나예요? 주인이 나예요?
4: 주인이 납니다.
0: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억. 어릴 적 그 고향의 기억. 초등학교 때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기억을 누가 보고 있죠?
4: 내가 보고 있습니다.
0: 그럼 기억이 나예요? 보고 하는 주인이 나예요?
4: 보고 하는 주인이 나입니다.
0: 기억도 내가 아니다. 경험. 경험. 예, 어제의 경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제 내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것을 경험했어? 떠올려 보세요. 오늘 또 이 시간 오기 전에 부산에서 여러분들 올라왔고 각지에서 왔는데 그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 경험을 누가 보고 있죠?
4: 내가 보고 있습니다.
0: 그럼 보고 있는 주인이 나예요? 경험이 나예요?
4: 보고 있는 주인이 나예요.
0: 네. 그러므로 내 것, 내 지식, 내 경험, 내 기억은 나가 아니다. 이것들이 다 어떻게 통칭이 되느냐? 나의 것, 내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내 것은 나가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내 몸입니다. 몸.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쭉비를 보세요. 그러면 누가 무엇을 보고 있죠?
4: 내가 죽비를 보고 있습니다.
0: 자, 그러면 보여지는 죽비가 나예요? 보고 아는 주인이 나예요?
4: 보고 아는 주인이 나예요.
0: 자, 확실하시죠?
4: 네.
0: 자, 이제는 자신의 몸을 보세요. 누가 무엇을 보고 있죠?
4: 내가 내 몸을 보고 있습니다.
0: 내가

0: 내 몸을 보고 있죠. 그럼 몸이 나예요? 보고 있는 주인이 나예요?
1: 보고 있는 주인이 나예요.
0: 예. 고로 몸은 내가 아니다. 이해 되시죠? 나는 나의 것의 주인. 내 몸의 주인. 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몸, 내가 소유한 내 것, 그 주인은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의 것, 나의 몸, 나의 마음의 주인이다. 아시겠죠?
1: 네.
0: 그 나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1: 변하지 않습니다.
0: 네. 어제도 몸의 주인은?
1: 나.
0: 10년 전에도?
1: 나.
0: 내가 태어났을 때도? 누구 몸?
1: 나의 몸.
0: 지금도 누구 몸?
1: 나의 몸.
0: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끊임없이 변했고 어제도 변했습니다. 누구 마음?
1: 내 마음이.
0: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한 내 것이 끊임없이 바뀌었죠?
1: 네.
0: 더 늘어났죠? 근데 모든 것의 내 것의 주인은 누구?
1: 나.
0: 그럼 내 것은 늘어났다 줄었다 바뀌기도 하고 변하죠.
1: 네.
0: 근데 주인은 변해요 안 변해요?
2: 안 변해요.
0: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내 몸은 변하고 내 마음은 변합니다. 내 것들도 끊임없이 변해가는데 주인인 나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1: 안 변합니다.
0: 안 변합니다. 그래서 나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고 이것을 진여 자성이라 한다. 왜? 참으로 참되고 변하지 않는다. 진여라는 말은 참되고 변하지 않는다. 참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나다. 그러니까 나의 본 모습. 그래서 자성. 나는 진여 자성이다. 그 나는 본래 성불이다. 네, 왜 본래 성불이냐? 여러분 나는 있어요 없어요?
1: 있습니다.
0: 부처님 법을 배우니까 생긴 거예요?
1: 아니요.
0: 아니면 수행을 하니까 점점 없던 게 생겨난 거예요?
1: 아니요. 본래 있었어요.
0: 본래 있죠.
1: 네.
0: 그러면 왜 본래 성불이냐? 그 나를 볼까요?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생로병사. 몸은 태어나서 나이를 먹고 아프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몸의 주인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생로병사는 몸에 있는 거예요? 몸의 주인인 나에게 있는 거예요?
1: 몸에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나에게는 생로병사가 없다. 전생의 몸 누구 몸?
1: 나의 몸.
0: 이번 생 누구 몸?
1: 나의 몸.
0: 다음 생 누구 몸?
1: 나의 몸.
0: 그러면 몸은 생로병사를 하고 다음에 죽음이 오면 다시 태어나고 또 태어나면 생로병사를 마치고 다시 죽게 되고 다시 태어나고 이것을 생사윤회라 한다. 즉 몸은 끊임없이 살아있는 동안엔 생로병사를 해서 변해가고 죽게 되면 새로운 몸을 구하니 전생의 몸과 달라진다. 그게 생사 윤회다. 근데 주인인 나는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1: 안 바뀌었습니다.
0: 그러니까 생로병사 생사 윤회는 나에게 있습니까? 몸에 있습니까?
1: 몸에 있습니다.
0: 네, 몸에 있죠.
1: 네.
0: 그러니까 생로병사 생사 윤회는 내게 본래 없다. 해탈이다. 그럼 나는 본래 성불이다. 부처님의 성불이 뭐죠? 생로병사 생사윤회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 이게 해탈이거든요. 그래서 본래 성불이다.

0: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참나를 깨달아야 하는가? 나를 알아야 되는가? 아니,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계시죠? 대부분의 불자님들도 거의 90% 이상은 해탈 열반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는 게 더 필요해. 해탈 열반은 하면 좋고 또 지금 안 되면 언젠가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불자님들이 불교의 핵심이 해탈 열반임에도 불구하고 해탈 열반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나를 깨달아서 참나를 깨달아서 해탈 열반을 해야 되는가? 자, 우리들의 삶은 끊임없이 이고등락입니다. 이고등락이란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구하는 것 말합니다. 고통은 고통이라 그러면 나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만 불편함, 불만족, 고통에서 벗어나서 편안함, 만족, 즐거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딱 뭐만 있으면 좋겠어, 하나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좋겠어, 이런 마음 있나요 없나요?
1: 있습니다.
0: 있겠죠? 어떤 분들은 나 건강이 조금 더 좋아지면 좋겠어,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게 잘 됐으면 좋겠어, 내가 조금 더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 혹은 집이 좀 낡았으면 아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한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 좋겠어, 그런 마음 한 가지씩 다 있죠? 한 가지만 있으면 다행입니다. 몇 가지가 있지.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무엇인가가 더 있으면 좋겠어, 이 말은 지금 불편하거나 불만족하다는 뜻입니다. 그 원하는 것을 얻으면, 이루면 내가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거야, 더 만족할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불편함, 불만족, 이게 더 지속이 되면 고통이 되는 겁니다. 편안하고 만족하고 즐거움을 얻는 것이 중생들의 삶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몸이 필요하다, 몸이. 왜 그러느냐? 우리들에게 만족과 편안함을 주려고 하면 만족과 편안함, 즐거움을 준다고 여겨지는 대상이나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은데, 우울한데 딱 커피 한 잔 먹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럼 커피 마시려고 하면 마음만 가지고 됩니까? 몸이 있어야 됩니까?
1: 몸이 있어야 됩니다.
0: 몸이 움직여서 커피를 내려서 마셔서 맛을 느껴야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눈으로는 좋아하는 색깔과 모양을 구하고, 귀로는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얻고 싶어하고, 코로는 내가 좋아하는 향기를 먹고 싶어 합니다. 또 입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맛을 얻고 싶어 하고요. 촉감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감촉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 하면 뭐가 필요하느냐? 감각기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꽃밭에 내가 좋아하는 향기와 색깔이 가득한 꽃밭에 가도 눈이 보이지 않고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없으면 내게 즐거움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최고급 커피를 갖다 줘도 내가 맛과 향을 맡을 수 없으면 어떨까요? 즉 입과 코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눈, 귀, 코, 입, 촉, 이 피부의 촉감에 감각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이 감각기관 어디에 있다?
1: 몸에
0: 있다. 그러니까 몸이 꼭 필요하다. 몸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1: 네.
0: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는 일이 그 즐거움을 얻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는데 몸이 건강할 때는 몸 신경 안 쓰고 열심히 그 노력해서 얻습니다. 근데 문제는 몸은 태어나면 반드시 나이를 먹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음에 간다. 늙고 병들고 죽음에 간다. 태어난 사람이 200년, 500년 사는 사람 봤습니까?
1: 아니요.
0: 없죠. 태어나면 반드시 나이를 먹고 병들게 되고 죽음에 간다. 수명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을 부처님은 생자 필멸,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러면 아프니까 어때요? 감각대안을 통해서 구하는데 지장이 생기잖아. 또 나이를 먹으니까, 여러분 연세가 드시니까 젊을 때처럼 내가 원하는 거 잘 얻을 수 있어요?
1: 없어요.
0: 없잖아요. 평소에 건강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나이를 먹고 아프고 죽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얻는데 장애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아픈 거 싫어하고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
1: 없어요.
0: 아무도 없죠? 네. 그러면 나이를 먹으니까 장애가 생긴다. 나이를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1: 없어요.
0: 없죠. 그러면 나이를 먹고 병들게 되고 죽음에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감각기관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가장 슬퍼한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지금의 불만족 혹은 불편함, 고통에서 벗어나서 만족, 편안함, 즐거움을 얻는 건데 늙고 병들어 죽음이 오면 이것을 할 수가 없다. 이해되시죠? 결국에는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야지만 우리들이 원하는 보다 더 즐겁고 보다 더 만족하고 보다 더 편안한 행복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나를 찾아야 된다. 왜?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유일하게 나를 찾는 거다. 즉 나를 깨닫는 거다. 자,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해탈이라고, 그리고 더 이상 괴로움이 없는 가장 완전한 행복을 열반이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찾는 것이 곧 해탈 열반이다. 자, 왜 나를 찾으면 해탈이라고 그랬죠? 나는 변하지 않는다. 이번 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몸은 생로병사를 하지만 주인은 변한다 안 변한다?
1: 안 변한다.
0: 전생의 몸 누구 몸?
1: 나의.
0: 이번 생 누구 몸?
1: 나의.
0: 다음 생 누구 몸?
1: 나의.
0: 주인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1: 안 바뀝니다.
0: 안 변하죠.
1: 예.
0: 그러니까 생로병사와 생사윤회로부터 해탈이다. 이해되시죠?
1: 네.
0: 자, 그러면은 그 상태로 가면 내가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으니까 괴로움이 없어졌잖아요.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운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거죠. 자,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자, 마음이 나라 했습니까? 마음의 주인이 납니까?
1: 마음의 주인이 납니다.
0: 자,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불편한, 불만족, 괴로움에서 편안하고 만족하고 즐거움을 얻는 겁니다. 자, 불만족한 마음 떠올려 보세요. 누가 무엇을 보고 있죠?
2: 내가 불만족한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0: 내가 불만족한 마음을 보고 있죠. 그러면 불만족한 마음이 나인가요? 보고하는 주인이 나인가요?
1: 보고하는 주인입니다.
0: 자, 이제 만족한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불만족했는데 누군가 나에게 원하는 선물을 줘서 너무 기뻐. 만족한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그 누가 무엇을 보죠?
1: 내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만족한 마음이 나인가요? 보고하는 주인이 나인가요?
1: 보고하는 주인이 나입니다.
0: 자, 한번 다시 해봅니다. 불만족한 마음, 만족한 마음. 자, 눈을 뜨고 이 두 가지를 보고하는 주인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1: 같습니다.
0: 같죠?
1: 네.
0: 그러면 마음이, 우리는 불만족해서 만족으로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하루 종일 변하죠. 하루 종일 누구 마음?
1: 내 마음.
0: 평생 누구 마음?
1: 내 마음.
0: 왜? 하루의 연장이 평생이거든요. 전생에 누구 마음?
1: 나의 마음.
0: 다음 생 누구 마음?
1: 나의 마음.
0: 그 마음은 끊임없이 불만족해서 만족, 불만족해서 만족으로 변해가지만 주인은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1: 안 변합니다.
0: 안 변하죠.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불만족에서 만족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 없습니다.
0: 항상 같으니까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 구할 필요가 없는 상태, 즉 구하고자 하는 욕망이나 그 번뇌망상이 다 사라진 상태를 열반

0: 일을 한다. 그러니까 열반은 바로 변하지 않는 나를 가리킨다. 그래서 참나를 깨달아야 한다. 자,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12연기를 통해서 참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12연기를 통해서 보냐 하면 지금까지 설명한 건 저의 설명이었잖아요. 부처님은 어떻게 이 참나를 설명하셨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연기 보면 무명. 자, 한 번씩 따라 해보세요. 무명.
1: 무명.
0: 행.
1: 행.
0: 식.
1: 식.
0: 명색.
1: 명색.
0: 유깁.
1: 유깁.
0: 촉.
1: 촉.
0: 수.
1: 수.
0: 애.
1: 애.
0: 취.
1: 취.
0: 유.
1: 유.
0: 생.
1: 생.
0: 노사.
1: 노사.
0: 이 12가지입니다. 부처님은 이 12가지를 사유를 통해서 해탈 열반의 방법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부처님이 그 사유를 하셨냐?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죽음의 원인은 뭐냐? 늙고 병드는 거다. 그럼 늙고 병드는 원인은 뭐냐? 태어나는 거다. 태어날 이유는 몸이 우리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1: 필요해요.
0: 필요하지 않아요. 왜 필요하다 그랬죠?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할 때. 그러면 계속 괴로움도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데 몸이 아프니까 건강을 회복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아픈 대로 있고 싶어요?
1: 회복하고
0: 싶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몸을 구하고자 한다. 구하고자 하는 것이 육입, 촉, 수, 애, 취, 유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 전에 무명행식, 전생의 행위와 전생의 우리 업식에 따라서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육입, 촉, 수, 애, 취, 유, 이게 현생의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현생의 나의 삶이란 나의 행위고 나의 행위에 대한 기억이란 뜻인데, 그 다음에 다음에 생노사는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늙고 병도 죽음에 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 생의 행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누구의 행식?
1: 나의
0: 행위와 나의 업식이고, 업식이나 행위에 대한 기억 이런 뜻이거든요. 이번 생에 누구의 행식?
1: 나의 행식.
0: 다음 생에 누구의 행식?
1: 나의 행식.
0: 그럼 나는 똑같잖아요.
1: 네.
0: 그죠? 그 나는 똑같으니까 변하는 것은 나의 행식이 변하는 거죠. 그 변하지 않는 나는 동일하죠. 그럼 내게 생로병사와 생사윤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 몸에 있었던 거예요?
1: 몸에 있었습니다.
0: 내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몸이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아, 나는 본래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부처님이 본래 성불이구나 깨닫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나는 본래 생사가 없다. 그러면 나만 있을까요? 일체중생이 있을까요?
1: 일체중생입니다.
0: 예, 일체중생이 그대로 누구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뭐라 그랬냐면 참으로 기이하고 기이하다. 일체중생이 누구나가 다 똑같이 열애와 똑같은 덕상과 치를 지녔는데 미망에 빠져서 스스로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주인인 몸과 마음의 주인인 나는 불변하죠.
1: 네.
0: 변하지 않으니 진여자성이고 나는 본래부터 있었죠.
1: 네.
0: 그러니까 본래 성불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마칠 때가 됐거든요. 이렇게 이 귀중한 법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이 해탈 열반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에만 있습니다. 네, 유사 이래로 어느 곳에도 있지 않습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어디에 있느냐? 바로 진여자성인 참나를 깨닫는 것이 완전 해탈 열반을 이룬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만 하고 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불자님들에게 알리는 게 좋을까요?
1: 많은 불자님들에게 알리는 게 좋습니다.
0: 많은 불자님들이 이 방법을 배워서 지금의 불편함이나 불만족이나 고통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고 만족하고 즐거움을 얻는데도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해탈, 열반에 이르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1: 네.
0: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방법을 널리 널리 알려야 되는데, 널리 널리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방송으로 알리는 겁니다.
1: 네.
0: BTN 불교TV를 통해서 많은 불자님들이, 더 나아가서는

0: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하려고 하면 BTN 불교 TV가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BTN 불교 TV의 그 부따이를 통해서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귀중한 그 진리들이 널리 널리 알려지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이 내용도 우리 그 강의 내용도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고요. 아셨죠?
1: 네.
0: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5: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6: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7: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

0: 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여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6: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의처가 될 것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0: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1: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5: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4: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5: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4: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6: 우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7: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8: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9: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 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10: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9: 조계종 13,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선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0: 천일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날들어 스님께서는 왜 욕만 가리킵니까?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이라는 것은 용이란 이름이 있기 이전에 우리가 발전을 하든 발전을 안 하든 우주와 더불어 같이 우리 세상이 그대로 시공을 초월해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자체가 바로 보고 듣고 움직이고 하는 자체가 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움직이고 살고 있는 그거 빼놓고 뭐가 있습니까? 그러하니 그런 것들로 하여금 내 마음으로서 그것을 다스리고 해 나가는 그런 것이 모두가 발전이요. 보고 듣고 발전을 시키는 것도 발전이요. 모두가 용이 아니라면 발전이 없습니다. 목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우는 것이 지금 뭘 배우느냐 하면은 이 움죽으림이 없이 움죽으린다. 반야신경에 이런 게 있죠. 고정됨이 없다는 거.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데 그 가운데 움죽으림이 없다. 고정됨이 없어서. 이랬죠. 여러분들이 지금 한시도 1분 1초도 쉬지 않고 움죽거리시면서 눈을 깜빡거리십니다. 눈 하나 깜빡거리는 것도 용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지 않는다면 눈도 깜빡거릴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살아있는 자체가 그대로 용입니다. 그래서 용신은 바로 모습이 용으로 생겨서가 용신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고 찰나에 바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그 까닭에 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따지려고 든다면 일일이 따지려고 든다면 이 공부는 천하 없어도 못합니다. 모두 우주와 더불어 인간의 근본, 이 생명. 생명이 없으면 아니 되는 까닭에 생명

근본이 있습니다. 또 근본은 불성이라고도 하죠. 불성의 에너지는 이 우주를 덮고도 남습니다. 이건 혼자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불성이라는 것은 바로 우주와 더불어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의 에너지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하고는 모두 가설이 되어 있는 것과 같아서 왜 이런 게 있죠? 내가 그 소리를 가끔 하죠. 전력 하나를 가지고 수만 개로 화해서 놔두면서 돌아간다. 진화되고 말입니다. 바뀌고. 또는 그 불성이라는 에너지 때문에 공기력으로 수많은 것을 발전해낸다 이겁니다. 비도 또는 눈도 바람도 이 모든 절차를 거기에서 다 발전을 해냅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만이 내가 자유스럽게 발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공부를 우리가 서로 도반으로서 같이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당시에 그렇게 가르치셨죠. 어떤 걸 따지고 이렇게 하려면은 일일이 따지다 보면은 하나도, 그래서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이 또는 천수경이나 뭐 또 다른 경들이 다 합쳐진 것이 바로 반야신경입니다. 반야신경 나기 이전에 낸 것이 금광경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그걸 일일이 한 마음에서 일일이 생활이 나오는 것을 일일이 요거는 요렇고 요거는 아버지 노릇 할 때는 어떻고 남편 노릇 할 때는 어떻고 형제 노릇 할 때는 어떻고 요걸 일일이 따진다면은 이 마음법은 언제 배웁니까? 한 마음에서 모두가 찰나찰나 바뀌면서 돌아가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구성돼서 부처라고 내놓은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헤아릴 수 없는 그 마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부처인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처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듣기 때문에 부처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응신이 돼서 놔두기 때문에 부처인 것입니다. 수 없는 놔둠에 그 진화되는 그 놔둠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연기법 연기법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실천을 해보지 못한 분들은 그 연기법이라는 이름만 들었지 도무지 그 실천에 대해서 관념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다면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본래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못 믿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콩싹이 콩씨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콩싹은 머지않아서 싹이 없어질 텐데도 불구하고 콩씨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콩씨라는 것은 아주 영원한 것입니다. 콩씨라고 했다고 해서 또 콩씨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근본 종자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비교해서 콩씨로 비교하는데도 그게 맞습니다. 콩씨 하나 가지고 이 세상 만사를 다 일체 중생들을 다 먹이고도 콩씨 하나가 되남더라 이런 말입니다. 어때요? 틀립니까? 또 숨겨서 먹이고 다 먹고 나면 또 숨겨서 또 먹이고 영원토록 그 콩씨는 남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불성의 에너지는 영원한 것이지 늘고 줄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다 죽는다 하더라도 그 불성의 에너지는 그대로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생명만 사람의 생명과 즉 말하면 하천세계의 모든 중생들의 생명만 생명이 아니라 이 전체가 생명입니다. 바람도 생명이요, 비도 생명이요, 즉 말하자면 물도 생명이요, 눈도 생명이요. 이 공기력이 어디로부터 이렇게 광대하게 나오며 어디로부터 이렇게 광대하게 생명들을 살리며 이렇게 어디로부터 이 광대하게 이렇게 천차만별로 화해서 바꾸어지면서 찬란하게 꿈을 키우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죄가 많고 나는 업보가 많고 뭐가 많아서 나는 빌어야만 되고 기도해야만 되고 108배 해야만 되고 3000배 해야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막아지는 겁니다. 다 막아지죠. 자기 마음이 자기를 막아놓고 자기가 뛰려고 그러면 뛰어집니까? 우리가 이 공부는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공부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거를 알라 했습니다. 그 도리를 알라. 하의 동물하고 인간이 그런 도리를 모른다면 하의 동물하고 무엇이 고등동물하고 무엇이 다를 게 있습니까? 또 한 가지 2차적으로요. 우리가 꼭 이것을 믿고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어떻게 건강하고 또 어떻게 발전을 시키면서 어떻게 해야 몸까지도 내가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까지도 빛이 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몸속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가끔 그런 소리 해요. 내 집이 비었으면 주인이 없다면 이 마음이 부처인데 마음이 바로 내 심 안에 진짜의 그 주처를 두지 않고 바깥으로 끄달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에 한해서는 집이 빈 겁니다. 집이 빈 거와 같아서 만약에 대개 사는 집들을 비워놓고

비워놓고 싹 비워놓고 집을 비워놔 보세요. 사람도 집 없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치우지도 않고 건사하지도 않아서 그냥 거미줄도 슬고 뭐 벌레도 생기고 점도 슬고 뭐 이만저만이 야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은 썩어서 허물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듯이 내 주처의 내면 세계에 이것도 내면 세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면 세계. 여기도 발전을 하면은 무지하게 발전을 되고 집을 비워놔서 막 녹시슬게 하고 그렇게 된다면 뭇 생명들이 자기 그 악종의 생명들이 알을 까서 수만 개로 만들어서 그 집은 없어지고 그 집 모습이 자기를 악종의 그 집으로 만든단 말입니다.

거짓말로 알지 마세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거를 내가 되노라고 그러는 것은 그전에도 얘기했듯이 대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주인이 있는 거다. 그건 다스리는 선장이 있는 거다. 그래서 몸속에 있는 모든 의식들을 다스리는 주인이 있어서 바로 이 나의 마음도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억제하게 하고 또 다스리고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모든 것을 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한다면 바로 그것을 강력하게 다스리는 그런 주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주인이 없다면 바로 애들만 놔놓고 애들만 그 속에 놔두고선 그저 애들이 막 아무 데서나 끌어들여서 친구들이라고 끌어들여서 수라장을 만드는 집이 된다면 내 모든 집 속에 그 세균이라든가 모든 악종의 세균이 자꾸 그 바깥에서 끌어들이는 것도 있고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맥히는 척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자기 거를 부활을 시킨단 말입니다. 이거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다 나쁜 거를 잡아먹고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군사들한테 가서 집적을 해가지고선 그 군사한테 맥힙니다. 예를 들어 말을 하자니까 이렇게밖에 할수 없어서 이럽니다. 맥혀가지고선 거기서 자기 알로 부활을 크게 해가지고는 그게 커지면은 백혈병이니 뭐니 그 병원에서 참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형성되는 거죠. 이게 좀처럼해서 무서운 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성으로 돼 있으니까 벌써 그게 생기려면 발끝과 손끝에서부터 생깁니다.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그게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끝내 그것이 좋지 않다는 거는 내가 말로 하면 또 그렇게만 알아들으실까 봐 말을

못하겠고, 끝끝내 그게 좋을 뻔한 일입니까? 자기 분신을 그냥 삭쳐 사그레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망종하는 일들인데.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극히 어려우니라.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진짜 사람 되기가 극히 어려우니라. 진짜 사람이 됐다면 부처 되기가 그렇게 또 극히 어려우니라. 이런 겁니다. 우리는 시대가 이렇게 지금 신세대로서의 이렇게 발전이 되고 그랬는데 그까짓 게다 뭐야? 하면은 자기 몸뚱이가 자기 근본 종자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콩싹이 콩씨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내가 나의 고기 덩어리를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부처님의 형상을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이름을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허공을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이끌어가는 자부처, 불성을 진짜 종자를 믿으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를 믿다 보면은, 이 부처님의 형상이 달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고, 보고 듣고 이렇게 무쌍하게 발전하는 그 역할을 다 앉아서도 천리 만리를 다 뛰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부터 말아야지. 내 종자부터 내가 알아야지. 그래서 종자를 승거서 나게 하려면 어떻게 나게 해야 하느냐? 정자 난자를 빌어서 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종자가 있다면 이건 바치니까. 그래서 그거를 공씨를 하나 숨기려면 흙과 수분이 필요하죠. 수분 없는 흙에는 나오지 않으니까요. 또 수분만 있고 흙이 없어도 아니 되니까요. 그래서 싹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과거로 돌아가서 싹을 아니 콩 종자를 찾으려고 애쓰니 어디 가서 찾습니까? 콩 종자는 벌써 화해서 자기 싹으로 화했는데 그거 아십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는 없다 하는 뜻이 그런 뜻에서 있는 겁니다. 콩이 콩싹으로 화해서 네가 됐으니 현재에 있는 거지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만 하면은 내가 에이그 그까진 불법 부처님 법이라면 내가 위로 꼬고, 옆으로 꼬고, 가로 꼬고 해도 다 알아.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를 보고 느끼고, 하나를 보고 잘못된 걸 알고, 하나를 보고 잘된 거를 알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하면 되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대성 원리가 나로 인해서 생긴 거지. 어떻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아까 여러분들한테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바깥에서 들어오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단하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면서 어떻게 굴리면서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가느냐는 얘기입니다. 생각하면은 아주 겁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데 대해서는 생각해 본 일도
없이 가는 분.

분들도 많이 있고, 나는 될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이것을 알게 해서 자기가 대처해 나갈 수 있게끔 만들려고 무지 애쓰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때 눈시울이 하루에도 몇 번씩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잣대를 대려고 하지 말고 남의 마음의 잣대를 대서 둥글게 항상 자비스럽게 몰라도 깔보지 말고 알아도 높이 보지 말고 항상 둥글게 해나가십시오. 우리가 내가 한 마음을 쓰는 대로의 이 안에 몸속에 그 의식들은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씀씀이 대로에 따라갑니다. 그러듯이 자기와 자기 콩씨가 콩씨하고 콩싹하고 너무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자기 콩씨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도 가깝게 있기 때문에 너무도 좋은데 시시각각으로 그래서 이 공부가 웬만침 돼서 감흥이 되면 어떤 사람은 바깥에서 단전을 하고 그냥 귀로 들리고 그냥 머리로 나오고 온통 몸이 들리고 온통 야단 법석이 난대는데 이렇게 관하고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귀로 들리거나 그런 법도 없어요. 마음으로 발전이 돼서 자꾸 그게 이제 스스로서 알아지고 스스로서 느껴지고 스스로서 봐지고 스스로서 해지고 그러는 거지. 또 3차적으로 한마디 하겠어요. 이 공부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은 아마 생각조차도 못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또는 모든 우주의 전체의 문제, 행성이라든가 혹성이라든가 별성, 우주 자체의 그 모든 자체가 그대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수명이 짧지만 또 우리 인생보다도 더 짧은 인생들이 많죠? 생명들이 말입니다. 우린 그거보다도 수명이 좀 긴데 수명이 아주 긴그 별성들도 그렇고 혹성들이 다 그런 하나하나의 세계가 있고 하나하나의 그 작용이 있고 하나하나의 그 수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주와 직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에너지와 즉 불성과 불성끼리 하나로 돌아가는 에너지가 너무 광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에 정말이지 마음을 기울여야 될 이치가 있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전 세계를 다 돌아댕겨 봐도 즉각적으로 이렇게 내 콩싹이 콩씨를 찾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어요, 없어요. 전부 기도하고 전부 상대를 믿고 기도하고 모두 달래는 거지. 직접 자기 콩싹이 콩씨를 근중하게 생각하고 내면 세계를 발전시키고 내면 세계에서 발전해서 그 중심에서 중용으로서의 가차 없이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하는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생각할 땐 여러분들이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공부는 공부라는 건 이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대에다가 듣게끔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는 거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진실하게 해서 우리가 태양이라든가 어떠한 태양 옆에 수성이라든가 금성이라든가 모든 이 지금 우주라든가 또는 은하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 결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결부되어 있는데 만약에 어느 것이 수명이 만약에 다 돼서 타버린다든가 평창된다든가 이런다면은 우리 이 지구에 붙어서 사는 생명체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두가 같이 전멸하게 되는 이치가 또 있다 이 소리입니다. 또이 지금 지구뿐만 아니라 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우주의 그 모든 우주뿐만 아니라 불성의 세계 모든 데서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면서 이게 벌어졌다 오므라졌다 작용하는 그 이치가 있기 때문에 이 지구도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지구에서 세계에서도 우리 이제 한국이라고 합시다. 일본은 그렇고 영국이나 뭐다 있지만은 우리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면은 조그마한 일이라면 모르겠지만은 벌어진다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딴 데서는 물에 가라앉기도 하고 물에 없어지기도 하고 불쑥하게 솟았던 것이 가라앉기도 하고 또 가라앉았던 게 불쑥 솟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기울어지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붙을 때또 그냥 가서 붙는 게 아니라 잘못 어긋나게 붙기도 하고 화산이 일어나고 온통 때때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움츠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 자체도 움츠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리드해 나가는데 어떻게 리드해 나가야 되느냐? 부처님 법은 이렇게 혼다도 없고 저렇게 혼다도 없습니다. 웬줄 아십니까? 고정댁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닥치는 대로 대체해 나갈 수 있고 할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함이 없이 하는 것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이 내가 이거를 한다 하고 하는 게 부처님 법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으면 그대로 함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대치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놓고 아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 자체가 벌써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콩씨가 콩싹을 형성시켜서 자기가 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산다고 아주 그냥 야단들이거든요. 자기가 사는 게뭐 있습니까? 물한 모금을 먹어도 혼자 먹지 않고 더불어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서로 서로에 먹고 사는데. 이거는 과학적이기도 하고, 천문학적이기도 하고, 의학적이기도 하고, 철학적이기도 하고,

어느 과목이 들어가지 않는 과목이 없이 심성 천체 물리학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학은 둘이 아닙니다. 몸과 자기 불성도 둘이 아닙니다. 콩씨와 콩싹이 둘이 아니듯이 띨려 띨 수가 없죠. 그거는 콩싹이 없어도 콩이 없고 콩이 없어도 콩싹이 없으니까요. 진짜로 아이고 나는 바빠서 할 새가 없어서 못합니다. 요러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그럴 때 보면요, 난 저절로 웃음이 나고 아주 죽었어요, 그냥. 아니, 세상 살아나가는 게 그냥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나가는 게, 자기가 태어났으면 콩씨가 콩싹을 형성시켜서 자기가 또 콩씨를 또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고는 살아나가는데, 아니, 뭐 헐구세. 누가 백일 기도를 하랬나, 누가 삼천배를 절을 하랬나. 응?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좀 앉아서, 주인공, 너만이 너가 있다는 증명을 해줄 수 있어. 하고 관하고. 또 여유가 없으면 그냥 서서 일하면서도 그렇게 관하고. 안주나 수나 변소에 가나. 더럽고 깨끗한 게 불법은 없으니까. 변소에 가나 어딜 가나. 자기가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다 그냥 통하는데. 뭐가 바빠서 못합니까, 글쎄? 난 참, 아이, 바빠서.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바깥으로만 끄달리던 분들이 그렇게 안으로 관하기가 극히 어렵답니다, 그렇게. 그러니, 진짜로 여러분들은 진짜 내가 있으니까 모두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콩씨와 콩싹은 뛸래야 뛸수 없구나 하는 걸 생각하시고, 또는 자손들도 그렇습니다. 자손들이 업으로 자손을 낳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왼수로 자식이 생기는 수도 있고, 또 선업으로 자식이 생기는 일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 자식이라는 게. 그렇다면은 그냥 쭉 뻗으세요. 괜찮아요. 자기가 자기 몸을 생각하는 거지 누가 생각해 주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자손들도 왼수로 태어났다면 그 말도 못하게 가슴에 못을 박게 됩니다. 또 선업으로 태어났다면 극히 가슴에 그렇게 그 좋은 결과를 주어서 흑막하게 만듭니다. 또 왼수가 아니고 업장으로다가 또 만났다 이런다 하면은 극히 그렇게 나가서 그냥 왼통 그 속을 썩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녹이려면은 말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때려도 아니 됩니다. 말로 한다고 왜 이래 더 빗나가요? 아주 듣기도 싫어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때렸다 하면은 아이고 이거는 때렸어? 하고 그냥 또 나가죠. 여러분들 참 경험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녹이는 방법이 어떤 거냐? 업장이 생기게 된 것도 너고, 업장이 안 생기게 한 것도 너고, 그러니까 나는 더불어 같이 공했어. 나는 내가 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저지른 것도 아니고, 모두가 너만이 해결을 할수 있어. 그러고 그냥 딱 거기다가 맡겨놓고 지켜보고.

0: 만 하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부리도록 해 한다면 항상 같이 도록 해. 한 방에서 같이 사는 식구인데 어찌 착이라고 할건 없지만 어찌 사랑이 없겠습니까? 그러니 진짜 사랑을 하려면 너의 주인공과 내 주인공이 둘이 아니거늘 어찌 너한테는 불이 안 켜지랴. 다 한 마음으로서 밝은 마음으로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너가 되게 하는 것도 주인공 바로 너뿐이 아니야 하고 자꾸 관해준다면 나갔던 놈도 그냥 길을 쓰고 들어올 겁니다 아마.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주인공 주인공 이름만 자꾸선 그러고선 아유 나갔던 사람이 안 돌아옵니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아팠던 사람도 이렇게 잘 낫질 않습니다 이러거든. 그 내가 의사냐? 내가 의사니 그렇게 고쳐주냐? 너한테 너 자체의 한 마음이 천차만별로 화해서 마음이 화해서 돌아가는데 어찌 의사는 안 되겠느냐? 아프면 의사가 돼주고, 명이 짧으면 칠성이 돼주고, 또는 좋은 데로 못 가면 지장이 돼주고, 가난하고 일이 생기면 관시험이 돼주고, 물에서 사는 사람은 용신이 돼주고, 조항이 돼주고, 지신이 돼주고, 다 그렇게 천차만별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돼주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네가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이니까 너 알아서 해. 내가 만약에 할 줄을 알아서 내가 해줬다 하면은 너는 아주 구할 길이 없어. 이렇게 해나가고 이렇게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애로가 나도 없다고는 못 보나 때로는 이럽니다. 에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 그냥 자기 탓인데 뭐 과거로부터 자기 탓으로 온 건데 뭐 그렇게 복잡한 걸 나한테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에이 다 알아서 해 이러고 팽개쳐 버릴 얘도 그렇게 마음이 울적했다가도 아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럽니다. 나 같은 사람 뭘 보고서 왔겠는가? 나의 고기 덩어리를 보고 오지는 않았을 텐데. 잘났든 못났든 그 마음이 아리따웁지 못한다면, 그리고 같이 한 마음이 돼주지 못한다면, 그리고 사랑보담도 차비가 없다면, 내가 될수 없고, 내 아픔이 될수 없고, 내 도량이 될수 없고, 바로 더불어 같이 살수 없으니, 어찌 내가 아니랴. 한 사람을 건지려면은 과거로 수백 번 돌아가고, 수천 번 돌아갔다 오고 이렇게 마음이 이런 짓을 해야만이 그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해 드린 거 어느 때든 내가 시원치 않게 얘기를 하더라도 용어를 잘 대지 못해서 시원치 않게 얘기를 하더라도 직감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운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잘해서 지혜롭게 들으세요. 그래서 아주 지니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목적을 두시고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0: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

0: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9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BTN 불교TV 1층 법당에서 매주 일요일 제방의 선지식과 덕망 높은 스님들을 모시고 봉행하며 전 세계와 전국의 불자 시청자들에게 방송됩니다. 오는 8월 2일에는 일중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 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언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 성취 발원, 광명진언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언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거룩한 승보공양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

0: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흉,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도시수대공덕이라 조그마한 걸 베풀어 가지고 큰 공덕을 받는다 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게래요. 그런데 저 부처님이 직접 설해 놓으신 아함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아함경에 보면은 그 부처님의 그 모친의 그 유래를 그 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은 그 모친이 그 생전에 이제 계실 적에 궁전에 이제 처해 가지고 있을 적에 그 궁전에 백보 이제 사람이 걸은 거리로 백자죽을 걸어가는 그런 그 거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방이 백보를 걸어갈 수 있는 내에 이제 금은과 유리로써 이제 땅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제 그 땅에 그렇게 이제 금빛도 나고 은빛도 나고 유리와 모든 그 칠보빛이 이렇게 그 이걸로 장엄이 돼서 그렇게 아마 휘황찬란 했던가 봐요. 그런 데다가 이제 또 그 수용하는 데서는 백미 음식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자기 그 앞에 다 진열되어 있고 다 나타나 있는 게래요.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이 없고, 예, 우리말로 참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복수형을 하고 이렇게, 예, 그 부처님 모친께서 있으니까 그 당시에 아라한 윤자라고 하는 이가 있어요. 아라한 윤은 누구냐면 부처님 사촌입니다. 그런 게 이제 부처님 모친한테는 조카 아니겠어요? 그런 게 이제 그 부처님한테 그걸 물었어요. 부처님께 이제 말씀이기를 이 부인이 말하자면 자기 숙모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옛적에 이제 그 아주 그 이제 아니 어째서 이런 그 찬란한 그런 그 수용을 복수용을 합니까 하고 부처님한테 물으니까 그 부처님의 말씀이기를 그 부인이 옛적에 아주 그 가난한 집에 이제 어떤 집 딸로 이렇게 태어났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쌀을 한 대 가지고 저 길가에 석불님이 한 분 있었는데 거기다 쌀을 한 대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덕으로 해서 그런 그 복수형을 하게 된다 부처님께서 그 아란전자가 물은 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그 앞으로도 그뿐 아니고 500생을 그런 게 500생을 이제 살도록 이제 전륜왕위를 지어서 이제 전륜왕이 된다 이겁니다. 또 500세에는 이제 제석신의 이제 몸을 지어가지고 있고 또 500세는 이제 대국왕위를 또 받고 있다 이겁니다. 게다가 그 모든 그런 그 쾌락을 다 받은 후에는 그 마야 부인의 그 몸에서 이제 천불을 이제 또 출생을 시킨다 이겁니다. 이제 그 마야 부인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 태자를 낳아서 키워서 성불한 그 부처님을 하듯이 그렇게 하기를 천번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청정광열애가 이제 된다 이겁니다. 자 이러니 그 공덕이 그 쌀 한 대를 갖다가 그 노변에 석불님한테 올렸는 그런 공덕으로 해서 자 이와 같은 그 복을 받고 최후 내중에 가서는 청정광열애가 이제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걸 봐서라도 오늘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는 물론 그 부처님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모셨으니 그 아마 그 부처님 모친이 쌀 한 대 갖다가 이제 부처님한테 올린 공덕보다 몇 배 이상 크리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래서 이런 것을 이제 본인 저 부처님께서 직접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부처님은 그대로 모든 중생을 상대해가지고 행동을 어떻게 하고 마음을 어떻게 쓰면 그런 복을 받는 거고 또 어떻게 마음을 잘못 쓰고 어떻게 하면은 또 죄를 받고 하는 걸 말씀을 해놓으셨지

무슨 복을 산 사람끼리 무슨 과실을 주듯이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자기가 복을 짓는 게고 복을 감하는 것도 스스로의 자기가 감하는 게지 누가 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게요. 자 이래서 이 부처님의 모친도 그 섣불림한테다 쌀한테 올린 것도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그런 마음이 우러나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지 누가 그 올리라고 시킨 건 아니다 이게요. 자 이래서 어찌했든지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걸 추궁해보면 이제 과거에 그런 인연이 이제 있었다 이게죠. 부처님한테 올리면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나 아니면은 부처님한테 올리는 것을 보고 그런 좋은 일을 보았는 것을 스스로 이제 보았거나 뭔가가 이런 것을 해서 느낌이 있었기에 부처님한테 이렇게 이제 올렸다고 이렇게 안 빠집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복으로서 이제 그렇게 부처님이 모친이 이렇게 굉장한 그 복을 받고 최후에 가서 이제 청정광렬회가 이제 되실 때다. 부처님께서 미리 예언을 그 해내셨다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부인이 그 부처님 모친이 어느 지점에 어디께까지 와서 계시는지 그거는 꼭 잡아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청정광렬회의 지위를 가는 데까지 향하는 그 중간에 어느 지점까지 그 가져 있다는 것은 이제 확실히 이제 믿어집니다. 자 이래서 이 부처님께 이렇게 그 모시고 부처님에게 그런 경성을 드리게 되면은 물론 그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가장 소원을 하고 바라고 하는 것이 첫째 이 생활을 살아가는 데는 재해라고 하는 것이 없어야 되겠고 또 수복이라고 하는 것은 증장되는 것이 이제 원이고 복도 많아야 되고 명도 오래 살아야 되고 하는 데는 중간에 아무 재앙이 없어야만 된다는 것이 사람마다 다 그거는 인지상정으로 중생의 입장에서는 다 있는 겁니다. 부처님 입장에서는 부처님한테는 그런 수복이 필요도 없고 그런 걸 다 초월한 분이고 그런 재해라는 것도 거기에 구애를 안 받고 다 이제 초월을 했다 이겁니다. 부처님은. 그렇지만 우리 중생들은 아직 초월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게요. 왜 그러냐면 육체를 가지고 있으신 게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편해야 되고 거기다가 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많이 끌어마야만이 자기 마음이 흐뭇하고 뭘 가진 게 많으면 자기가 힘이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히 이제 그 자기가 이 오래 살고 이 건강한 것도 자기 마음으로서의 마음부터 건강을 하고 마음부터 쾌활해져야 예, 그 수명을 가지게 된다고 이럽니다. 그런데 요새 사람들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생활과 모든 경험에 의해서 말을 하기를 유무어를 많이 하고 유무어 성이 많은 사람이라야 오래 살고 건강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남을 잘 웃기고 또 남을 웃기는 이기 때문에 남에게 이마살을 찡그리게 하는 짓은 안 할 게거든요. 그러니 자기 마음이 쾌활해야만 남을 웃기지 자기 마음이 쾌활치 못한 사람은 남을 웃기질 못합니다. 자 그런 것 뿐만은 그게 이제 자기 마음으로서의 이제 오래 사는 것도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서의 만드는 게고 오래 못 사는 것도 스스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이제 그렇게 되어지고 사람이 기분이 안 좋고 항상 그 쾌활을 그런 느낌이 없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제절로 그 이마가 찡그려지고 얼굴에 또 이 주름살이 자주 자꾸 생긴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다 보면 그 정신과 모든 힘이 위축이 되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쪼그라지고 자꾸 오그라지다 보면 결국 이제 가게 마련이다 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과 그런 걸 모두
인식한 나머지에 아마

유머를 많이 하고 유머성이 풍부하니라야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하는 것도 거기에서 이제 나온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래서 이 일생에 그런 재해도 없어야 되겠고 또 후에는 다시 그런 재해의 침범도 안 해야 되겠고 이래 하다가 이제 뒤에 가서는 무상 대과를 이룬다. 무상 대과라고 하는 건 이상 더 크고 높은 데가 없는 최후 마지막을 얘기하는 그입니다. 부처님이 처해 있는 경계인 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상 보리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처님이 그 인행이 다 마감이 되고 과상에만 올라간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일문 권석이 제재란 이재란 하고 자기뿐만 아니고 자연히 부처님을 모신 그 가정이나 가족들 모두 이 친척들까지도 모든 그 재앙이 다 여의지고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동독이 함청경이라 한 가지 모든 그런 그 무료주의 이익을 얻고 그런 청정한 것을 다 얻게 이제 해줘야 한다 이제 이거 아니겠어요. 자, 이래서 이제 이런 그 뜻과 이런 그 부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다 듣고 이래 해도 실제 그걸 실천에 옮기는 이가 드물고 이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지만은 자기 처해 있는 환경 여건이 모든 것이 이제 그렇게 잘 안 맞아진다 이게요. 가령 예를 들면은 부처님한테라도 절을 몇 번이나 더 하고 가면 싶으지만은 자기 그 생활 제도가 빨리 가야만 되는 게 그런 게 있다 이거죠. 가령 예를 들면 무슨 일을 하다 말고 놔놓고 왔다든지 아니면 연탄이라도 가서 얻는 칼을 넣어야 할 텐데 늦게 가면 꺼져서 꺼지면 그걸 다 살리기가 어렵다든지 자, 이래 되면 이제 부처님한테 절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싶어도 못하고 빨리 가야 된다 이제 그 자기 생활 그 제도와 환경이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역시 모두 이 중생계는 무시 못하는 그런 그 생활에 이제 다 그게 장애적으로 이렇게 걸려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 그런 그 불교의 조회가 깊고 많은 그런 것이 있는 분들은 그런 걸 이리저리 잘 피하고 잘 이해를 하고 또 해석을 잘 하고 해서 해지지만은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은 딱 맥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런 풀어지지도 않고 그런 걸 피할 수 있는 소견이 안 생기고 이렇게 된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피하고 그런 건 잘 그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밝아야 한다. 지혜가 밝아야 한다고 하는 건 마음으로서의 어떻게 딱 이렇게 맥힌 애로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비껴지고 이것이 풀려진다 하는 생각이 퍽들 안 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 지혜가 밝으면 이제 그런 생각이 퍽들 난다고 이럽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야말로 자기가 참 죽지도 살지도 않는 그런 경계에 이르는 그런 그 지혜까지도 밝아서 이제 속히 잘 실행이 되고 잘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불교에서는 생사를 초월해야 한다. 생사를 초월해야 한다고 하는 거는 죽는 것도 걸리지 않고 사는 것도 걸리지 않고 죽고 산다고 하는 것은 육체를 중심에서 있는 문제지 육체를 떠난 입장에서는 그 생사와 그 구애가 이제 없는 거다 이게요. 근데 중생 입장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죽고 사는 것이 없다고 하고 그걸 어떻게 초월하느냐 이제 생각이 이렇게 든다 이게요. 근데 사람은 육체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육체가 죽는 게고 육체가 사는 게지 마음 자체는 죽어도 그대로 있고 살아도 그대로 있고 산다고 해서 뭐 별스럽고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죽는다고 해서 뭐 감해지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다만 그저 거기 영향이 미치는 것은 육체에는 영향이 미치지만은 마음에 가서는 그것이 없다 이겁니다. 육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역시 그 지수화풍 사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형성이 되어 가지고 역시 그 땅과 또 물과 바람 불 요 네 가지가 이렇게 한테 뭉쳐서 육체가 형성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래되면 인연이 다 되면은 각각 그게 흩어진다고 하잖아요. 자, 사람이 죽으면 이 뼈와 살키는 이제 다부 흙으로 간답니다. 흙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 모든 액체, 오줌이나 피, 고름 이런 거는 물에서 왔기 때문에 그냥 물로 가고. 또 이제 이 체온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연 하에서 자연 불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연 그 왔던 그 불 그 자리로 다 돌아간다 이거예요. 또 이제 이 동작하는 건 사람이 오고 가는 그런 움직이고 하는 건 그 풍에다 속해가지고 풍이라고 그래요. 그건 역시 이제 풍으로 돌아가고 네 가지가 네 가지로 각각 하고 나니까 아무 근본 남는 것이 없는 게래요. 그래서 그게 그 육체가 그래서 그걸 허망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허망하다고 하는 건 오래 못 간다고 하는 거. 또 부정이라 이제 깨끗이 못하다. 그렇게 여러 가지가 그 조합이 돼가지고 육체라고 하는 것은 폭 그 부정하게 이렇게 봅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바로 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집행부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승적에 대해 종원종법상 적법하게 확정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 스님은 요구가 관철되기 전까지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제23회 회당 문화축제가 사흘간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진각종이 울릉애가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된 신민요 3곡을 울릉문화원에 헌정해 지역 상생의 의미를 보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상품 개발자들을 위해 특별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불교 굿즈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신앙에 대한 존중과 고증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슈플러스에서는 청소년 포교단체인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사무총장 도진 스님을 만났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파라미타의 올해 슬로건과 주요 사업, 기념 행사 등을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239회 중앙종회 파행 이후 총무원청사에서 의원 스님들의 단식 정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계종 집행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집행부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승적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종헌종법상 이미 적법하게 확정된 사안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단식 중인 법원 스님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식을 멈춰

0: 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 대변인 묘장 스님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종의 239회 임시회 파행으로 이어진 단식 정진과 집행부에 제기된 의혹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승적 의혹과 관련해 집행부는 종원 종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확정된 사안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1978년 3위계를 수지한 후 1998년 특별구조계 갈마를 통해 승적을 온전히 확립했으며 2013년 공포된 승적 관련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종법상 확정 봉인된 공식 승적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이 특별조치법은 1981년 이전 승적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고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 제정된 종법입니다. 집행부는 종원 정법이 정한 절차와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엄정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1: 승적 관련 특별조치법은 1981년 단일계단 이전의 승적의 경우 특별법 공포 당시 총무원 총무부의 종무행정 프로그램에 입력된 사항을 확정하는 것으로 승적으로 발생하는 논란을 종식시키고 승가화합과 종단 안정을 이루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특히 교구본사 주지를 비롯해 교육원장, 총무원장 권한대행 등 현재에 이르기까지 종단 주요 소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종원 종법에 따라 수차례 검증된 사안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종무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력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종단의 인사 원칙과 수행 공동체의 본질을 강조하며 일축했습니다. 조계종은 수행을 근본으로 하는 공동체로 수행자에 대한 평가 기준은 세속적 학력이나 경력이 아닌 계율 준수와 수행 포교, 종원종법 준수 여부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총무원장에 대한 평가는 재임 기간 추진한 종책과 종무 행정의 성과, 종단 운영 능력, 그리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오래된 학적 자료의 일부 부재를 종법상 자격 문제인 것처럼 확대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진우 스님 관련 의혹 해명을 촉구하며 종의 폐회 후에도 청사에서 이어가고 있는 단식 정진에 대해서는 원활한 종무 행정을 위해 즉각적인 중단을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진우 스님 관련 의혹 해명과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어제로 나흘째 단식 중인 중앙종회 의원 법원 스님은 요구가 관철되기 전까지는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며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제가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종단의 승려의 결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1: 법원 스님의 강경한 입장에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회장 등훈 스님과 부회장 법상 스님이 중재를 위해 급히 단식 정진장을 찾았습니다.
4: 무더운 여름에 스님들께서 단식을 좀 오랫동안 하면 건강도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단식을 좀 그만하셔달라고 부탁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1: 이어 10여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협의체인 공감과 미래도 현장을 찾아 단식 중인 스님들에게는 만류를, 집행부에는 소통과 공감을,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에게는 한국불교와 종단을 위해 마음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5: 단식을 풀었으면 어떻겠냐 해서 왔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좀 더 오픈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은 좀 유감이기는 합니다만 현 집행부에 계시는 스님들도 같은 입장에서 좀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앞서 중앙종의 최대 종책 모임 불교광장은 성명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초조함에서 비롯된 시대착오적인 구태라고 우려하며 정정당당한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의혹 제기와 공방이 시작되며 종단 행정의 신뢰도는 물론 사회적 위상 실추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종단 안팎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울릉도민들과 함께 호흡해온 제23회 회당문화축제가 사흘간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회당문화축제가 꾸준히 이어온 울릉애가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된 신민요 3곡을 울릉문화원에 헌정해 지역상생이란 축제의 의미를 보여줬습니다. 회당문화축제 회향식 현장을 박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사흘간 바쁘게 달려온 이들이 울릉도 열애시민당에 모여 제23회 회당문화축제를 회향하는 자리. 울릉문화발전을 서원한 진각종이 회당문화축제로 꾸준히 추진해온 울릉애가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한 신민요 3곡을 울릉문화원에 헌정했습니다. 울릉문학회 문인들의 글과 음악인들의 재능기부가 만나 탄생한 곡 에메랄드 울릉, 우리 함께 살아요, 섬초롱꽃이 울릉도의 품에

0: 겁니다. 해당 문화축제는 전승민요가 부족한 울릉도에 새로운 문화자산을 남기기 위해 프로젝트를 이어왔는데 음원과 악보, 저작권까지 기증하면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으로 자리잡게 했습니다. 진각종은 또 안전관리를 비롯해 이번 축제 기간 협력해준 울릉청년단 주관, 울릉해변가요제의 성공을 염원하며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상생의 염원과 함께 사흘간 축제의 최전선을 묵묵히 지켜낸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을 기리는 해단식도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1: 행사는 2박 3일이었지만 그 이상으로 기회 주신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어떤 정성과 그 노력들이 모여가지고 마치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행사가 큰 무리 없이 공간하게 치루어졌다는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0: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휴가를 반납하고 참여한 직장인들의 참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참가자들의 건강을 살피는 의료지원팀으로 활약한 현직 간호사부터 밤을 새워가며 다음날 행사 영상물을 편집해낸 PD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쏟아낸 땀방울이 행사의 숨은 원동력이 됐습니다.
2: 10개 정도의 영상을 직접 연출하고 편집을 해보면서 이렇게 제가 직접 다 전담해서 제작해보니까 또 앞으로 돌아가서도 저의 일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정말 휴가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보람차고 정말 즐겁고.
3: 제가 술래길 할 때 의료지원으로 뒷차로 이제 같이 일행을 따라갔었는데 중간중간 보살님들 힘드신 거 제가 좀 증상이나 이런 거 좀 확인해드리고 물도 드리고 약도 챙겨드릴 수 있어서 그런 게 좀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0: 금강원 진호국가 서원불사를 시작으로 해당대종사 탄생지 도보순례, 독도 아리랑 콘서트와 울릉도 문화발전 서원 특별행사까지 울릉도의 문화발전을 염원하는 23번째 해당문화축제는 진각종 청년들의 땀방울과 울릉도민의 호응 속에서 성공적으로 회항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인입니다.
4: 조계종 전국비군의회가 다음 달 8일과 9일에 걸쳐 기후위기와 환경을 주제로 한 불교 문화축제 함께 숨쉬달 개최합니다. 전국비군의회는 어제 열린 하반기 소임자 워크숍에서 문화축제 진행 상황을 살피고 행사 취지와 사업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전국비군의회 3대 강령 가운데 하나인 포교의 합리화에 맞춘 현대적 문화 행사로 기획됐습니다. 행사는 관람객에 맞춰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를 비롯해 환경 실천 토크쇼, 환경 콘서트 등이 펼쳐집니다. 여기에 어린이 난타와 클래식 앙상블 블루로터스의 공연, 사찰 음식과 차 문화 체험, 업사이클 전시 등이 진행됩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불교를 소재로 한 문화 상품, 이른바 불교 굿즈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현대적 활용이 늘어나는 만큼 신앙에 대한 존중과 정확한 고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5: 형형색색의 반가사유상부터 석굴암 미니어처까지. 최근 불교를 소재로 한 굿즈들이 MZ세대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관련 문화상품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 문화의 대중화 바람 속에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처님 얼굴 모양의 빵이나 초콜릿이 등장하는가 하면 회불 논란을 일으키는 무분별한 상품들도 늘어난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상품 개발자들을 위해 개최한 특별교육에서 허영욱 교육과장은 친근함을 추구하더라도 부처님을 비롯한 신앙 대상은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상의 머리만 떼어낸 캐릭터나 빵, 초콜릿 등으로 소비하는 사례는 신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며 종교적 상징을 단순한 소비 대상으로 다루는 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6: 부처님은 원래 완전체로 몸이 있어야 되는데 머리만 딱 뗀다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을 염두에 둔다면 끔찍한 일이기도 해요. 비록 예술품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대중문화 이미지로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 또 문화상품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정확한 고증도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사를 수할 때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편단 우견처럼 오랜 세월 이어져온 규범과 도상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어기거나 AI가 생성한 국적 불명의 불상을 그대로 활용하면 대중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6: 불교 미술에서는 규범과 도상이라고 하는 인도부터 일본까지 쫙 공통된 무언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이야기하지 않지만 다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룰이거든요.
5: 이어 허영욱 과장은 해답으로 불교의 본래 의미를 살리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화 상품을 제시했습니다. 불교의 교리와 의미를 실용적인 상품에 녹여냈고 신앙적 상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머와 재치를 더한 문화 상품은 대중과 불교를 잇는 새로운 접점이 된다는 겁니다.
6: 약간 유해수기로 연출을 하고 다니다가 필요하면 쓰고 합정 주고 하니까 이것도 뭔가 모든 게 다 이어져 있고 이 USB는 세상과 나를 잇는 정보의 집약체잖아요. 불교의 뭔가 그 인드라만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5: 허 과장은 이처럼 종교적 가치와 일상의 쓰임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이 불교 공예의 본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은사 동탑 사리 장원꾼나 성덕대왕 신종처럼 선조들의 불교 공예품 역시 신앙적 상징과 실용성이 조화를 이뤘던 만큼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가 좋은 굿즈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MZ세대와 만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불교 굿즈. 신앙의 의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시대와 소통하는 문화 상품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4: 일제강점기 통도사 출신 스님들의 숭고한 항일 독립운동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통도사와 사단법인 양산 항일 독립운동 기념사업회는 지난 23일 양산시립 독립기념관 2층 강당에서 독립을 위해 헌신한 통도사 출신의 박민호, 양대응 스님의 삶과 독립운동을 조명하는 정기 학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통도사 박물관장 겸 총무국장 진흥 스님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박민호, 양대응 스님의 삶은 나라를 위한 불교의 실천이자 민족의 고난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던 숭고한 호국정신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불교신문 이성수 기자가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 배포와 만세운동을 이끌고 임시정부 활동과 미국 하버드대 유학을 거치며 국외 독립운동에 헌신한 박민호 스님을 집중 조명했으며 이어 이병길 양산 항일 독립운동 연구소장이 양대응 스님에 대해 각각 발표했습니다.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불교학과 교수를 역임한 대구 대각사 법회 스님이 능엄경의 원형을 깊이 있게 다룬 연구서 도낭본 능엄경의 연구를 펴냈습니다. 도낭본 능엄경의 연구는 법회 스님이 일본 다이쇼 대학에서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체계적인 증보와 자료 정리를 거쳐 단행본으로 간행한 연구 성과입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도낭본 자료를 모아 능엄경의 가장 오래된 형태를 복원했으며 기존 주석서나 번역본에서 발견되는 구절 및 주석상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 특징입니다. 책은 선종의 수행지침 역할을 넘어 천태, 화엄, 선 등 다양한 불교 사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함으로써 동아시아 불교사 연구와 한국 불교 교학 발전에 중요한 기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올해는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창립 30도를 맞는 해인데요.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사무총장이자 조계종 포교국장인 도진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7: 반갑습니다.
4: 네, 먼저 창립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앞서서 청소년 파라미타 연합회가 30살이 됐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도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또 언제 설립이 됐는지 자세한 내용 소개를 좀 해주시죠.
7: 파라미타는 1996년도에 대한불교 조계종 청소년 포교 기구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처음 파라미타가 만들어질 때에 그 종단에서는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 고민이 이것을 불교 학생회라는 사찰 단위의 그 종교 단체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공식 사단 법인 체계로 한 네. 사회적 청소년 단체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 고민 속에서 결국 사단법인으로 만들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그 만들어서 그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네. 청소년 포교기구 사단법인을 만들면서 전국적인 조직을 처음부터 만들지 못했고 나중에 점점 확대시켰고 조직을 확대시키면서

0: 지금은 17개 지역 단체 조직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1: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규모를 넓혀간 청소년 파라미타 연합회인데요. 30주년을 맞아 멋진 슬로건을 세우셨습니다. 함께한 30년, 함께 여는 희망, 청소년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준비하다. 이렇게 멋지게 목표를 세우셨는데, 이 슬로건의 의미 한번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0: 함께하는 30년은 1996년부터 현재 2026년에 이르기까지 30년 동안 이뤄온 성과를 다시 한번 성찰해 보고, 그러면 현재 지금 한국 불교 청소년 포교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1: 네.
0: 그 30년 동안 해오면서 지금 청소년 그 교육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는 고민들을 지금 현재에 담아서 미래를, 새로운 30년을 맞이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고민 속에서 그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1: 지난 30년을 함께 했고, 또 함께 희망을 열고, 또 현재를 채워나가서 미래까지 나아가겠다. 이 모든 것들이 담긴 슬로건인데요. 30주년을 맞아서 또 새로운 사업 계획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을 하겠다. 또 미래 세대 특성화 역량을 강화하겠다. 또 창립 30주년 기념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 3대 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0: 지속 가능한 기반 구축 같은 경우는 지금 17개 지역 단체가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도자 중심이고 종립학교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물론 지금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반 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활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 학교 밖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보통 학교 밖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1: 네.
0: 불구하고, 강원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참여를 이뤄내고 있고, 활동이 활발하게 있어서, 지금 현재의 교육 체계와 지금 청소년들의 인성 교육을 학교 밖 활동에서 어떻게 우리가 담당해 줄까 하는
1: 네.
0: 고민을 가지고서, 이 지금 현재의 조직을 조금 바꾸어서,
1: 네.
0: 지금 일반 학생들이 학교 밖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 또 미래 세대 특성화 역량을 강화한다는 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0: 미래 세대의 특성화는 학생들이 지금 현재 과거에 해왔던 방식의 그 종교 활동이나 청소년 인성 교육 이런 것들에서 지금 현재 그 학생들이 좋아하는 쪽, 그 관심 분야 쪽을 더 확대시키고 그런 프로그램을 늘리는 쪽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대부분 쇼츠 대회 같은
1: 아,
0: 공모전을
1: 네.
0: 통하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스키 캠프도 있고요. 그리고 뭐저 국제 교류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더이 파라미타 활동을 재밌게 할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1: 이 핵심 과제 중 마지막은 지금 드리는 질문과도 또 이어질 것 같은데요. 30주년을 맞아 많은 분들께서 기념 행사가 열릴 걸 함께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념 행사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0: 처음 이 30년이 되어서 가장 먼저 저희가 준비한 일은, 올해 처음 준비한 일은 사실은 30년사 책자 발견이었습니다.
1: 네.
0: 30년사, 그리고 30년을 뒤돌아보면서 그 사업들을 하나하나 뒤돌아보고, 그리고 성찰하고, 그리고 그 30년사 책자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의미에서
1: 네.
0: 그 지도자 대토론회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대토론회를 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전체 모여서 다시 워크숍 같은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확정시키고, 그리고 국제 교류 활동이나 청소년 백일장 같은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2026년이 청소년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포부와 함께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0: 지금 학생들이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서 학교 안에서의 활동은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고.

0: 잘 교육부를 통해서
1: 네.
0: 잘 되고 있는데 비해서 학교 밥 활동,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여서 자발적인 협동심을 기르거나 하는 뭐 리더십 활동이나 인성 교육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 쪽으로 학교 밖 활동은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을 정부 정책 속에서 그런 건의를 하거나 의견을 올려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옛 선사가 말했다. 꽃이 피고 지는 일 바람에 맡겨두나니 그윽한 향기 천지에 가득하여라. 생과 사가 둘이 아닌 것이 수행자의 경지라 했다. 다만 떠난 자리, 머문 향기만이 그윽할 뿐. 붉은 꽃 망울망울 중생을 어루만지는 보살의 마음으로 한겨울 추위에도 푸르름 잃지 않는 선사의 기계로 백제불교 최초의 가람 불갑사를 지킨 한 스님이 있었다. 불법을 선양하고 선지식 스님들의 덕화를 기리기 위해 쇠퇴한 불갑사를 지금의 대가람으로 복원한 원력의 보살. 서울과 영광을 오가는 바쁜 일상에도 틈만 나면 손수 도량을 가꾸던 참으로 소탈한 주지스님.
1: 뭐가 또 파시죠?

0: 이 빗자루를 빗자루하고 쓰레받기하고 여분을 사다가 요 건물장 안으로 하나씩 넣어놔 갖다네. 그럼 편하죠. 요거 여기 넣어놓으라고? 어, 그래요 그래.
1: 스승 수산 대종사의 가르침을 나침반 삼아 오직 공심으로 정진하는 삶을 살았던 스님은 지난해 여름 어느 날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나셨다. 행동하는 수행자, 취암당, 만당 종사이다.

0: 지난 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갑사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대웅전 앞 교불대에 둥지를 튼 노랑 할미새 한 쌍. 어디선가 날아온 이 새들은 불갑사의 털을 잡고 새끼를 낳아 길렀고, 불갑사 스님들과 신도들은 그리운 만당 스님이 대중을 걱정해 잠시 들르신 것이라 여기며 만당스란 별명을 붙여주셨다.
1: 끌고 다니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육신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담긴 모든 업력을 소멸시키고 벗어난 자리에 참다운 마음의 실상자리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부처님이 되느냐, 중생으로서 윤회 전생에 들어가느냐, 이와 같은 게 차이가 있을 뿐이죠. 여러분들의 업으로 물든 마음으로서 계속 생사윤회를 반복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사윤회 반복을 하면서 괴로움을 받을 것이 아니고 참다운 마음의 실상을 깨달아서 부처님의 마음을 갖추어 해탈성불하는 그러와 같은 법안의 불안의 눈으로서 살아가야 되겠죠.
0: 만당 스님은 1964년 구례 화엄사의 아랫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어려서부터 신동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스님은 어린 제자의 비범함을 아깝게 여긴 선생님들의 권유로 서울 유학을 떠났는데,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가 크게 나 생사의 기로에 놓이면서 인생에 대해 사유하게 되었고, 고려대학교 법학과 재학 시절 아버님의 작고로 또 한 번 삶과 죽음에 대해 고뇌하다가 불교를 만났다. 그 후 법전보다 더 열심히 경전을 탐독하면서도 1차 사법시험에 거뜬히 합격했고, 불갑사에서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은사이신 수산 스님과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2차 시험까지 모두 합격한 뒤에 출가하려던 결심을 접고 곧장 행자 생활을 시작한다. 불갑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으니 어쩌면 전생부터 이어진 지중한 인연이었을지 모른다. 세속에 대한 어떠한 미련도 없이 만당 스님은 출가 수행자의 길을 거침없이 걸어갔다.
2: 만당 스님은 내가 이제 특별히 정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냥 그 의리 있고 또 일 잘하고 아주 지혜가 번뜩이는 그런, 일을 대할 때 우리는 아주 일이 힘들어서 그 일머리를 잘 몰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헤매면서 만당 스님은, 야, 만당아, 여기 이거 힘들다. 이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아, 스님 뭐가 힘들어요? 그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 되지요. 이렇게 바로 지혜를 그 자리에서 꺼내는 사람이라, 모든 사물에 대한 모든 관점이나 이것이 그야말로 탁 터져버린 사람이라. 그러니까 의문을, 일을 제시를 하면은

바로 1초 안에 답이 나오는 사람이라. 그냥 특별한 그런 능력을 갖춘 스님이지. 그래서 내가 참 너무 믿고 신뢰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가버리니까 의의도 없고 이것이 참몇날 며칠이 지나도 그 잠이 안 깨는 그런 꿈 같더라고 나는. 그래. 아, 그래 이제 결국에는 갔는데 내가 그런 과정을 보면서 중이 참그 무상함을 알고 항상 그렇게 살지만은 아직도 그 만당이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저려와요. 그 만당 스님이 해놓은 성녀로서 30여 년 남짓 살았지만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그 49제 때, 장례 때, 그야말로 어른부터 저 아래 스님들까지 회경사에 그때 천여 명 가까운 스님들이 모였잖아요. 그건 자발적으로 누가 오락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그 추모회에서 그런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삶을 훌륭하게 살았는가, 죽은 노릇을 잘했는가, 이것을 반영한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놀랬던 그 마음이 아직도 그대로고, 아직도 만당 스님은 참 그리워요. 진실로 옆에 도반이라면 도반이고, 후배라면 후배고, 동생이라면 동생인데, 진실로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가버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가슴이 미어져서, 내가 참 정이 많이 깊었나 보다. 만당이 하고는 내가 정이 참 많았었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지요.

0: 백제 최초의 가람인 불갑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의 말사로 384년 인도의 고승 마라난타 스님이 창건한 첫 번째 도량이다. 성보 박물관인 수다라 성보관에 불갑사의 유구한 역사에 대한 기록이 절해온다.
1: 이쪽으로 오시지.
2: 영광군 모학산 불갑사 고적급 위시답 병록이라고 이제 책 제목이 붙어 있고, 여기에는 불갑사 삼중창주인 각징 국사 비명

그리고 불갑사 1740년경의 양안 전답들 소유 기록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불갑사의 1725년 그리고 1741년 당시의 가람 모습, 그리고 각진국사가 중창, 삼중창 하셨던 고려 말의 가람 모습들이 쭉 서술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은사 스님께서 위에 선대 스님들한테 물려받아서 보존되어 오던 이 자료를 항상 중요한 문서를 넣어놓는 벽장에 보관하시다가 제가 이제 고식 공부하러 왔을 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은사 스님 방에 올라가서 찾아뵈러 가요. 그런데 저만 올라가면 이걸 벽장에서 꺼내가지고 보라고 던지시는 거예요. 봐봐라. 이게 이제 옛날 스님들이 필사본으로 남겨놓은 거거든요. 이걸 쭉 봤더니 야, 불갑사가 역사가 이렇게 깊고 이렇게 가람이 크고 훌륭했던 곳인데 스님들도 많이 살고 아니 왜 이렇게 쇠락하고 줄어들어 있습니까? 건물은 다 무너지고 그랬더니 아직 인연 닿는 사람이 안 와서 그래.

0: 그래서 제가
1: 이거 복원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좋지.
0: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불갑사를 복원하겠다고 출가를 했어요. 이 사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적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불갑사를 거의 다 복원해 가고 있죠.
2: 지금 주지가 된 아홉신 인연이 있어. 우리 만당 보고 너는 전생에 불갑사에서 은을 세우고 나온 신임 후신인갑다.
1: 네.
2: 그래서 내가 주운으로 들여 벌써 한 60년 살아 그러대. 불자들한테 나 좀 뭐 해주시오서를 못 해봐요. 불갑사가서도 농사 짓고 살면서 조성 예불을 하고 사시 맞이하고 아침 저녁으로 참선하고 그렇게 해놔서 항상 선방이시면 좋겠단 마음만 있었어요.
1: 네.
2: 그렇다 우리 만당이 그렇게 해서
1: 예.
2: 대단히 흐뭇하게 생각하고
1: 예.
3: 불갑사가 옛 위상을 되찾길 간절히 염원한 은사 수산 스님과 그 뜻을 이뤄낸 제자 만당 스님.
4: 저희 스님은 훌륭하신 스님이죠. 요즘 저희 은사 스님 같은 분 아마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연로하신데도 입적하시기 전까지도 새벽 2시면 일어나시고 항상 조석 예불을 하시고 또 새벽에 혼자서 방에서 혼자 정진하시고 또 운동 삼아서 요가하시고 자기 관리가 철저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삼시 세끼 공양 안 빠지고 조성 예불 착실히 안 빠지고 하면 중노릇은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걸 그걸 해태하거나 나태하게 하지 말고 빠지지 말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 그게 바로 평상심 시도라고 마조 스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가운데 도가 있는 거예요. 저희 스님이 보면 일평생을 거기서 벗어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야, 참 훌륭하시구나.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셨던 분이고 또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자비스럽고 또 우리 출가한 스님들을 머리 깎고 승복만 입고 있으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예.
0: 저희 스님들 찾아와서 이말 저말 하면 남 얘기하고 그러면 까치 배바닥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너나 에? 남 얘기하지 마 너나 잘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인자하고 자비스러운 모습 그리고 그렇게 해맑게 웃으시는 그런 모습들 어려운 순간들 곤란한 순간들에 봉착할 때마다 당신이 안 계시니까 정말로 제가 가르침을 받고 여쭙고 할 어른이 안 계셔서 항상 그때마다 그리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5: 우리 만당 스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뜨거운 그런 열정과 또 실천력을 갖춘 그런 수행자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틈 없이 정진하고 또 일을 하고 또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특히 은사이신 그 수산 지종 큰스님을 모시는 정성은 아주 남달랐습니다. 은사스님의 말씀 한마디를 천금같이 여기고 또 평생을 받들었고 어떠한 그 어려운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감당을 또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친동생처럼 그런 가까운 도반이기도 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때로는 소탈하게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고 또 서로 깊은 신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만당 스님은 또 종단에 크고 작은 그 일을 마치 해결사처럼 그런 책임을 줬고

0: 갖고 또 수행과 실천을 하나로 보여준 이 시대에 행동하는 스님이었습니다.
1: 사찰 중에 으뜸이란 의미를 지닌 불갑사. 지금은 1600년이 넘는 역사에 걸맞는 장중함을 갖춘 모습이지만 한때 불갑사는 고려시대의 각진 국사를 비롯해 수많은 고승대덕이 주석했던 호남 최고의 사찰이란 명성을 뒤로하고 한없이 쇠락해져 있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이어진 역사의 풍랑이 부처님 도량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을 터 불갑사 복원을 발언하고 그 길로 출가를 감행한 만당 스님은 옛 문헌을 토대로 주변 암자들까지 대대적인 중창불사를 이어갔다. 보통 사람의 원력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2: 힘들어 하신다기보다는 불갑사라는 사찰을 위해서 당신께서 해야 될 숙명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힘들어했던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단과 보면은 불갑사와 그리고 지역을 함께 아우르는데 사실은 많은 힘을 쏟으셨고 은사 스님께서는 수행자로서 그 틀을 잃지 말라. 그리고 항상 수행자는 떳떳해야 되고 그리고 바라야 된다. 은사 스님의 수행 길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은사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그 유지를 받들어서 이 불갑사가 더 번창하고 그 지역의 사찰이 아닌 전국 적인 사찰로 꽃을 피우겠다고 처음 제가 은사 스님께 약속을 했던 부분이 하나하나 이뤄가는 게 제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3: 어떤 면에서는 불갑사를 재창건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불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고 중앙종회 부회장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불교계에서는 크나큰 기둥으로 생각하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리사욕 없이 공적인 면에서 불갑사를 어떻게 하면 호남 유일의 최고 어떤 사찰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대단하셨던 분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지금은 불갑사를 만드는 본인이기도 하고요. 아쉽습니다. 열반에 이르는 걸 정말로 아쉽게 생각하고요.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영광 국민 대다수가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또 추모하는 정을 기리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불갑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가 자리한다. 인도를 출발해 중국을 거쳐 백제 땅인 영광 법성포에 도착한 마라난타 스님을 기리는 불교 성지이다.
4: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성역화 불사도 사실은 그 법성포에 조그만 소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 은사 스님께서 당시 이제 영광 군수님에게 아니 여기는 삼국시대 백제지역의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마라난타 존자라는 성인께서 들어온 그런 중요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포구 이름도 법성포 아니냐 법법자 성인성자 불법을 전하러 성인이 들어온 포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역화 불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스님께서 조언을 하셔가지고 또 저에게 그걸 추진하라고 하셔서 제가 저희 은사 스님 말씀을 받들어서 마라난타 존자 스님의 고향인 간다라 지역 불교 문화 양식으로 저렇게 조성을 해서 지금 중요한 우리 불교 전래 역사에 있어서 기념 성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지역의 불교가 발전하면 호남 불교가 발전하고 나아가서 한국 불교 발전에도 이바지할

0: 것이라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1: 백제불교가 어디로 왔는 줄 알느냐. 그래서 영광으로 왔지. 그러니까 영광 어딘 줄 모르지. 그 바다를 보면서 마르난타사 그 백제 도래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애기같이 좋아했어요. 애기같이. 정말 아, 그 내가 뭐 옆에서 보면서 이 스님은 참 정말 전생이 어디 마르난타 스님인가. 이렇게 좋아하나.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대한 애정이 상당히 많았어요.
2: 스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내가 큰 힘을 쓴 것이 없다. 발언하고 서원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도력이 높으신 분이구나. 전생부터서 이렇게 스님으로 좀 계시고 했던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아침에 새벽 예불 한 번씩 가면은 스님 방에 항상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예불이 끝나고 나면 불을 꺼지는 상황.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제 복원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뭐 설계 도면이고 뭐고 보셨을 거 아니에요. 밤새 그렇게 하시고 아침에 잠깐 눈 붙이고 나오셔가지고 일 보시고 그런 스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네. 천붕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하늘이 무너졌죠. 천붕.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손 한번 만져봤습니다. 아, 말한 게 무상함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스님한테는 참 바보 스님이다. 이 바보 스님 몸도 하나 견디지 못하시면서 그렇게 일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스님이 이제 또 어차피 또 열매 드셔가지고 스님의 그 유지가 참 어떻게 이제 우리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을 되새겨가면서 항상 잊지 않고 그렇게 해서 스님을 기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스님도 아쉬워하는 게 아, 나도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만 내려놓고 좀 토굴에 가서 공부 좀 해가지고 나도 조금 더 완성되고 성불하는 길에 가까워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자주 하신 것 같아요.

0: 해마다 늦여름이면 물이 지어 피어난 상사화가 불갑사 일대를 붉게 물들인다. 누구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부처님 도량, 만당 스님의 바람이 깃든 곳이다.
1: 불교에 대한 애정이 어릴 때부터 불교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지만 그래도 불갑사에 대한 애정을 가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불갑사는 뭐 아주 길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 뭐 다 폐사지같이 돼 있던 그런 사찰인데 지금 상사와 축제하고 하는 데가 다 논이고 밭이고 전답이었었는데 전답을 일굴 생각은 안 하고 만당스님은 거기를 이제 상사를 심어서 그 예지력이 있어요. 만당스님이 그 미래를 잃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사를 심으면서 이제 거기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축제가 상사 축제가 열리게 되는 계기를 만당스님이 만들어냈죠.
0: 화엽 불상견 꽃과 잎이 만나지 못하는 상사화는 불가에서 해탈 열반 곧 부처님을 상징하는 꽃이다. 연간 30만 명의 관람객이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를 찾아와 마음 가득 꽃향기를 안고 돌아가니 이 또한 불보살님의 가피가 아닐지. 봄햇살 포근한 고구 전후가 되면 대중의 손길이 바빠진다. 불갑사에 전해오는 아주 특별한 차를 만들기 위해서다.
2: 냄새 올라오지?
3: 네, 좋아.
2: 야, 이 초보들하고 하려니까 힘들어.

0: 모르고 이렇게 찌라니까 이렇게.
1: 일일이 손으로 딴 찻잎을 절구에 넣어 빻아서 차를 만드는데 승가에서 맥이 희미해진 전차의 제다법을 수산 스님이 연구해서 복원한 것이다. 일반적인 차와는 만드는 방식도 모양새도 많이 다른 약전차. 찻잎이 귀하던 시절 고구 전에 나는 여린 잎은 작설차로 향이 덜한 두 번째 잎은 다섯 가지 한방약재를 섞어 건강에 좋은 떡차 형식으로 만들었다. 과정 하나하나에 많은 이들의 정성이 깃드니 어찌 약이 되지 않겠는가.
0: 새 잎이라 좋아. 뭐가 배달이 안 돼.

0: 이것도 발효가 잘 된 것 같습니다.
1: 잘 됐어요. 예. 이 정도면 이제 이렇게 석자에 담아가지고 그대로 싸놓으면 돼요. 그래서 1년 정도 되면 굉장히 부드럽게 순화되고 깊은 맛이 나죠. 그때가 제일 먹기 좋을 때입니다.
2: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희 스님이 만든 차 아니면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스님은 차를 만들면서도 항상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차는 무념무상으로 만들어야 되고 찻잎을 딸 때도 만들 때도 마실 때도 무념무상으로 임해야 된다. 그리고 숨이 일관해야 된다. 숨이 일관은 뭐냐면 처음과 끝이 고르게 같아야 된다. 그래야만 다선일미에 선차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차를 만들고 마시는 과정을 선수행과 연결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그렇게 실천해 오셨던 분입니다.
3: 선가에선 행주자와 어묵동정, 삶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라 한다. 한 잔의 차가 완성되는 일 또한 지극한 수행이니 다선일미의 경지에 이른 수행자의 향기를 말로 형언하긴 어려우리라. 만당 스님은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활동을 펼쳤다. 2009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을 시작으로 중앙종회 의원과 중앙종회 부의장을 역임했고 조계종 종교평화위원, 총무원 불사추진위원회 총토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을 비롯한 여러 소임을 맡아 종단 행정부터 전법 교화와 문화유산의 복원, 대중 화합을 위해 열정을 다했다.
4: 어렵고 힘들었던 그리고 위축됐던 마음들 모두 다 날려버리시고 오늘 이 행복바람의 축전을 통해서 힘찬 그리고 상서로운 기운 받으셔서 모두들 행복한 즐거운 그런 생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5: 만당 스님은 어른 스님을 모시고 또 도량에 불사를 하고 신도들 이제 교육하고 하는 부분에 있었고 또 근본이 튼실하고 기본 정신을 올곧게 가진 그런 스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종회 활동을 할 때도 만당선은 항상 그 선을 긋고 그 결정을 내리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종회에도 의견을 갖다가 제시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그걸 같이 포섭해서 마무리 짓고 또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짓고 방향을 정하는 일은 많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만당스님은 종회 활동을 하면서 그런 역할을 했었고 또 만당스님은 항상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품성 또는 종단을 위한 그런 그 애종심이 누구보다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문화사업단장 할 때도 템플스테이 연관된

0: 찰 음식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또 디자인이라든지 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만당스님은 굉장히 통이 컸던 것 같아요. 또 만당스님이 새로운 인연으로 세상에 와서 또더 좋은 인연으로 불법을 발전시키고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수행자이자 승려이자 또 선구자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립고 또 아쉽고 보고 싶습니다.
1: 사찰 음식과 템플 스테이가 세계적인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탄탄한 기반을 다지는 일에도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
2: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중요한 소재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1: 사찰 음식 전문가 양성과 템플 스테이의 다양화를 통해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했고 선명상 프로그램을 템플스테이와 연계해 종교를 떠나 누구나 쉽게 선명상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0: 그리고 또 불교 종단을 위해서 자기가 좀 애써서 여러 형태로 좀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손해를 감수하고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늘 도와주시려고 했던 그런 원흉 화합적인 측면이 좀 강했던 부분이 있었고, 정말 내가 만다한 스님을 존경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 검소하셔요. 최소한의 어떤 의복을 갖추고, 이렇게 수행자로서의 어떤 삶을 지내시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참 많고, 검소함을 통해서 무소유를 실천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늘 제가 그런 부분은, 좀 존중받아야 될 그런 수행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종단에 대한 애정, 또는 또 어려운 어떤 이웃들이나 또 스님, 또 사회적으로 기여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면 재정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셨고, 또 후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많이 합니다.
1: 원적에 드신 스님의 법구가 불갑사 향로전에 모셔졌다. 너무나도 갑작스런 이별이었다. 2025년 7월 4일 새벽, 만당 스님이 티베트 성지순례를 앞두고 원적에 들었던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놀란 가슴을 안고 불갑사를 찾았다.
2: 지난 30여 년 소나백에는 믿고 의논할 수 있는 상대였고, 곁에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때로는 무심하게 흘러가는 바람 같기도 하고, 문득 등을 두드리고는 갑자기 사라지는 손길이기도 했습니다.
3: 내 자신보다도 더욱더 사랑했던 아우야. 마음이 깊어서 항상 형처럼 형과 너 같았던 아우야. 네 몸은 차게 식은 지 며칠이나 되었건만 나는 아직도 꿈만 같구나. 만당 스님, 잘 가시오. 우리 만당이 잘 가라.

0: 반장 선생님! 반장 선생님! 빨리 가세요!
1: 자, 제가 응급으로 파일을 보겠습니다. 저기
2: 나와 해주십시오.
3: 중생은 업을 인연 삼아

0: 보살은 중생구제의 원으로 다시금 사바세계에 온다 했다. 생과 사가 여여하다지만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별 앞에 먹먹해지는 마음 가눌 길 없으니 부디 속히 원생하시어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할 뿐.
1: 법학을 한 사람이라 헛된 말을 하지 않고 가능하면 실수를 줄이고 자기 나름대로 완벽하다는 선을 그어놓고 답이 완벽 99.9% 완벽하다 할 때 대답을 하더라고요. 형님 그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쉬운 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즉설주관로 대답하는 그릇이 아주 크고 지식이 많은 훌륭한 사제였지요. 그런 인물을 참 잃었다는 것이 지금도 믿기지 않지만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만당 사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내가 사제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내가 혹 잘못 얘기를 하거든 나 좀 봐주라 그랬더니 알았다 이제 그렇게 합시다. 만당 스님, 우리의 인연 관계는 사형과 사제란 끈끈한 그 인연으로 왔지만 어쩌면 내보다 더 빨리 깨달은 성각자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다시 또 환생하셔서 이 어려운 난국에 불교가 빛이 더 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당 스님 사랑해요.
0: 불갑사의 가을이 찾아오고 취암당 만당 종사에 백제를 봉행하던 날 덕상 스님이 은사의 뒤를 이어 불갑사 주지 소임을 맡았다. 불갑사 중창과 전법 교화,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한 만당 스님의 원력을 거듭 마음에 새기고 스승의 뜻을 계승해 불갑사가 더욱 빛나는 도량이 되도록 정진하리라. 부처님 전에 발언하는 아름다운 날이었다. 시대에 맞추어 발전해 나갈 불갑사의 내일을 만당 스님도 기쁜 마음으로 지켜봐 주지 않을지.
2: 아, 이 불갑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고 그리고 만당 스님의 존재가 이 불갑사에 어떠한 크게 다가오는지를 제 가슴으로 느끼고 그거를 또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불갑사가 흔들리지 않고 지역사회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큰 사찰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고 꼭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0: 지리산 깊은 오지에 신라의 우번조사가 득도했다 전하는 우번대가 자리한다. 지리산에서도 영험하기로 유명한 수행처인데 만당 스님의 생전 바람이 이곳 우번대에서 마음껏 정진하는 것이었다.

만당은 제가 알고 있는 만당은 제 도반은 고려 함사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암사 그 뒤에 위에 있는 우건대라 가는 데를 어릴 때부터 자주 갔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하던 얘기가 우건대를 자기가 잘 해가지고 나중에 그 가서 마지막 말년을 보내고 싶다 해서 저도 같이 가고 같이 따라가서 마지막을 보내자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제가 우리 만당 스님을 전에도 얘기도 듣기도 하고 종회 활동을 같이 했지만은 처음에 저 사람을 봤을 때 굉장히 소박합니다. 모든 곳에서 만당 스님은 최선을 다하고 그걸 자기 개인 신경보다 어느 누구든지 와서라도 좀 불교를 잘 접해서 보고 가고 어쨌든 불교도 포교니까 그 마라나타 불교대학

0: 엄청나게 애착을 가지고 그 전라도에서 그 숫자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만당생 그렇게 하거든요. 나는 마지막에는 하암사 우군대 가서 마지막 나는 수행하다 죽을 거야. 항상 진짜 습관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 평생 죽을 때까지 정말 좋은 친구로 할수 있는 사람 스님이고 도반인데 그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저도 많이 좀 힘들고 많이 좀 아팠어요. 다음 생에 또 만나서 우군대 둘이 가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평생 기도해서 그렇게 꼭 만나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진짜. 진짜 보고 싶습니다.
1: 오랜만이네, 도반. 그래, 잘 지냈는가? 덕분에 자네와의 대화가 늘큰 힘이 되네. 나도 그렇네, 항시간들이 소중하네.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2: 청명하니까 아버지가 젖동량하는 그 시절도 기억을 하더라고요. 만당 스님이 그 구례 마산면에서 태어났었는데 태어나자마자 모친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제 그 요즘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젖동량을 해가면서 어린 만당 스님을 키웠죠. 그 자기 태어난 고향에 대한 애틋함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고향 그 위에 우분대라고 있었는데, 거기 지금 하음사 주지하시는 우석 스님만 만나면 우분대 불사를 자기가 이제 불사를 해서 나이가 들어서는 거기서 고향 뒷산에서 살고 싶다. 그런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을 많이 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만당 스님, 차 한잔 드십시오.
3: 네, 잘 마시겠습니다.
2: 내가 스님 꿈을 꿨는데, 내가 그 동네에서 달마를 배우고 있더니만, 달마가 좀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3: 한가로이 달마나 치고 있습니다.
2: 다시는 이 동네에 나오지 맙시다.
4: 그리워하지도 애틋하게 부르지도 마시고 나중에 만나거든 차나 한잔 합시다.
5: 부처님법을 널리 전하겠다는 마라난타 스님의 원력과 은사이신 수산 스님의 수행력을 이어받아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호련히 떠난 취암당 만당 종사. 자애로운 보살의 마음으로 또 한 번 이 땅에 불국토를 펼쳐주시길. 스님의 맑은 미소가 그리움이 되어 맺힌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삼례 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삼례 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삼례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삼례 참법 기도 수행. 금생에 다시 만나기 어려운 법화삼례 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함께 계시하여 기중중생 실시오라. 이금 차처 타제활라.

저한테 오늘 정해진 품은 수기품인데, 법화경 하면은 수기다, 수기품이다. 또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법화경의 교보연화경이라, 법화경이라, 신꽃 법화경이다, 신연꽃경이다 해서 연꽃경이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연꽃에 대한 말씀이 저는 또 화엄경하고 숙타니 파타에 두 군데에 나오는 걸또 매우 좋아하는데, 화엄경이 나오는 것은 처세관 여호공 열연화 불착수 심청정 초피계술의 무상조. 많은 화엄경에 나오는 연꽃에 대한 찬탄의 말씀. 두 번째는 초기불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무소의 뿔의 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연꽃은 처연상정이라 더러운 진흙탕에 있으면서도 그 진흙탕에 물들지 않고 우아하게 순박하게 깨끗하게 피어날 수 있는 꽃, 불교의 상징이 연꽃인데 우리 중생들은 이 사바세계가 좀 더러운 진흙탕처럼 더러운 세상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법화경에서 말씀하시는 건그 더러운 세상에 살면서 거기에 물들지 말고 연꽃처럼 피어나는 삶을 살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꽃, 그 다음에 이제 스타니파타에 나오는 거,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이라는 또 말씀이 나와서 이 법화경의 제목이 이제 연꽃경이다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사바세계는 괴로운 세상에 거기에 물들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 가르침 분교 근본 불교에서 얘기하는 삼법인 같은 거 무슨 말씀인가 다 아시죠? 재무상 재범모와 일체계고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부처님 교리 중에서 핵심이 연기모와 공중도라는 말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는 부처님은 나는 누구냐 하니까 오온이라 했단 말이에요. 오온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 인연이 돼서 뭉쳐져서 화합돼서 사람의 몸으로 임시 머물다가 인연이 다 되면 소멸된다는 게 나는 오온이다라는 말씀인데, 다시 말해서 나라는 것은 고정적인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연기법이나 무아법이나 공에서 얘기하는 게 나라는 것이 사람 속에 사람이 없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뜬구름이 나타났지만 실체가 없다.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 따라 소멸되면 그만이다라는 건데, 그래서 연꽃처럼 그러면 우아하게 순박하게 피어나려면 어떻게 피어나야 되겠느냐 말씀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몸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이 가짜 인연으로 모았다가 흩어지면 가는 건데, 고정관념에, 고정불변에 실체가 없다는 것이, 사람은 모든 삼라망상 눈에 보이는 것, 특히 사람으로 국한돼서 얘기한다면은 나라고 내세울 게 없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라고 내세울 게 없다는 가르침을 이 괴로운 세계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거기에 물들지 않고 연꽃처럼 피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서 무아, 제법무아, 나는 실체가 없어, 공이야라는 말씀에서 여러분들 화 나면 화를 내죠. 화를 내면은 화를 내지 않아야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데, 화가 나면은 화가 일어나는 마음을 빨리 그치고 이 화가 어디서 왔지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제법 무아, 나에 대한 고정적인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화가 날 이유가 없어요. 화는 상대방이 있어서 뭐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화나면 욕을 해요. 욕을 해. 그럼 욕을 하면은 욕을 먹어. 그럼 우리가 이제 제가 사람은 실체가 없어,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어라는 얘기를 뜬구름 같은 게 똑같은 거야 얘기를 하면서 실체가 없다는 얘기는 화를 낸 사람도 없고 욕한 사람도 없고 욕을 먹은 사람도 없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들 무거워요 했을 때 달마대사가 해가 스님한테 무거워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찾아봐도 없어요. 무거운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 벌써 나는 너는 무거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 치유가 됐느니라, 이런 말씀하시듯이
욕을 여러분들이

안 먹으면 되는데, 부처님이 그랬어요. 그걸 비유컨대 음식을 갖다 주면은 음식을 내가 받아 먹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닌데, 왜 받아 먹고 욕을 먹고서 화나고 힘들어 하느냐. 저녁에 잠도 못잘 정도로 뒤척거리느냐. 그것을 제2의 화살을 맞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그건 지금 넘어선 자리에 가야 되거든요. 그럼 욕한 자도 없고 욕먹은 자도 없다는 것은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주할 대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욕먹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살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살고 잘 살고 하면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꽃 같은 법화행자들이 법화경에 의해서 수행하는 법화행자들은 욕한 사람도 없고 욕 먹은 사람도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사경을 하든지 독송을 하든지 천일기도를 해야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고 없고 잘나고 못나고는 전생의 업이에요. 그렇지만 살아서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갈등과 대립이 없으면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연꽃처럼 피어나려면 거기에 물들면 안 된다고. 허공에 걸리지 않고 바람처럼 허공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무아연기공을 설명할 때 보되 봄이 없이 보고 듣되 들음이 없이 들으란 얘기를 그래서 합니다. 경계에 따라서 무조건 다시 제가 자주 쓰는 말로 이뻐 죽겠소 미워 죽겠소라는 게 없어야 돼요. 불자들은 이뻐 죽겠소 미워 죽겠소 그래야 연꽃처럼 이 사바세계 더러운 세계 살면서 거기에 쭉 쫓아가서 물들어서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진흙탕 싸움을 하고 살지 않는다는 말씀. 그러면 허공과 연꽃같이 그렇게 물들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갈등 대립에서 벗어나서 자유자재한 해탈의 삶, 벗어나는 삶, 내가 스스로 경계에 끄달려서 얽혀서 힘들게 사는데 연꽃과 같이 살려고 여러분들이 천일기도 하면서 계속 연꽃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할때그 구속에서 경계에 끄달리는 구속에서 너는 나를 때렸어 너는 나를 욕했어는 마음이 사라질 때 자유자재한 해탈의 삶 진흙탕 위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연꽃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을 먼저 제목에서 법화경의 제목의 말씀을 올리고 저한테 이제 수기품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수기품이라는 건 뭐냐면은 미래에 부처님께서 미래에 여러분들한테 사후에 성불할 수 있다. 너는 무엇이 될고 하니 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고 약속하는 거하고 증명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보살행을 잘하고 불자로서 열심히 법화행자로서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니까 다음 생에 뭐 아란이 되겠다, 뭐 부자가 되겠다, 네? 성불하겠다 하는 이런 증명을 해 주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 본인 스스로 수기 받는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본인 스스로 수기 받는 거. 누가 수기 줘서 부처님이 수기를 준다는 건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진해서 꿈속에서 현몽에서 수기를 받는다든가 큰 선지식한테 수기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수기를 스스로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욕지전생사 금생수자시요, 욕지내생사 금생작자시라 했는데 제가 긴 설명 안 하고 짤막하게 넘어갈게요. 내가 다음 생에 무엇이 될고 하니 궁금할 거 없다. 내가 오늘 이 순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다음 생에 무엇이 될거 아니 어떤 수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다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제하고

수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달보리심자는, 특히 법화행자는 법화경으로 인해서 내가 더러운 땅에 살지만 일꽃처럼 피어나기 때문에 어려워 가지고 법화행을 하는 분들은, 내가 발심해서 수행하니까 다음이 뭐가 될고 하니 다 본인들이 안다 이거요. 그게 자작수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기에 대한 말씀이 법화경에 한 여러 품에서 나오는데, 비유품, 수기품, 500제자 수기품, 수학무화 인기품, 법사품, 제바달다품, 권기품, 여기에서 수기란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법화경은 수기경전이란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비유품에서는 사리불존자, 부처님이 가장 아꼈던 사리불존자한테 수기를 하고, 제6수기품에서는 수부리존자한테 수기를 하고, 거기서 상수제자인 10세제자인 마하가섭존자, 대목궐련존자, 가전연존자 이런 분들한테 수기품에서 수기를 하고, 500제자 수기품에서는 500아라한 불운하존자 교진여등한테 수기를 주고, 수학무학 인기품에서는 2000명의 성문 스님들한테 수기를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지금까지 말씀한 건 근기가 아주 높고 신심도 견고하고 많이 도를 닦은 큰 선지식 10대 제자들 이런 분들한테 수기를 주었어요. 그런데 제바달다품에 가면은 제바달다도 그 부처님을 해하려고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한 제바달다도 수기를 줍니다. 근데 아라한까지 돼요, 제바달다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바달다 품에서 보면은 악인도 성불할 수 있다. 8세 여아 여성은 뭐 성불한다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인도 성불할 수 있다. 용녀도 성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수기하고 연관되는 얘기인데, 그 부처님을 키워주신 이모도 비구니가 되겠다고 그래도 그 부처님이 안 받아주다가 대림사가 있는 곳, 바라나시에 있는 거기서 아란존자가, 그럼 여성도 성불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수 있다라니까, 그러면 비구니의 성직을 주십시오 해서 이모가 처음으로 비군이 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수기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화경의 뜻이 뭐냐면, 법화경의 대의가 회삼성 기일승, 회삼성 기일승 많이 들었죠. 성문연각 보살을 합해서 일승으로 돌아간다라는 건데, 법화경의 대표 사상이에요. 이 비유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예컨대 말씀드리면, 일불수 사상이 이제 뭐냐, 누구, 이런 얘기 왜 하느냐면은, 사리불존자 같이 큰 선지식한테 수기 주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제바달타 같은 앙굴마라 같은 이러한 악인들한테도 수기를 주신단 말이야. 이것은 법화경 사상, 부처님 사상에 입각한 이야기인데, 무슨 얘기를 드리냐고 하면, 한강이나 한탄강이나 임진강 강 이름을 다 띄고 있어요. 다 띄고 있는데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면 한강도 버리고 임진강도 버리고 한탄강이라는 이름을 다 버리고 짠맛 하나인 바닷물이 돼요. 일미평등, 짠맛 하나로. 그건 무슨 뜻이냐면, 각자 자기의 이름을 다 버리고 부처님 바다, 여러분들은 모든 걸 각자 보현행 문수행하면서 불심에 다 가지고 있지만, 부처님 제자로 되면은 부처님 제자 법화행자 하나로 통일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 최고의 공덕을 닦은, 공부를 많이 한 선지식 사리불존자, 수부리존자한테 수기를 주었으면 됐지, 어째서 악인까지 수기를 주느냐면은, 이건 부처님 불성 사상이에요. 일체중생 실불성,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 내 생명은 무량한 공덕 생명이 누구나 다 구족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무슨 뜻이냐? 나는 모질한 사람이 아니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아이고, 맨날 누구한테 무시당하고 아프고 업신여기고 열등의식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존귀하고 존엄성 있고 평등한 불성을 가진 존재야. 발심만 하면은 누구나 성불할 수 있어. 이게 법화경의 가치인데, 그러면 각자 한탄강, 임진강, 그런 한강 이런 것은 차별이에요. 각자 강마다 차별성이 있어. 길다, 짧다, 더럽다, 깨끗하다, 물이. 차이가 있고 차등이 있어. 그런 게 비교를 해. 이렇게 되다 보면은 깨끗하다, 더럽다, 길다, 짧다, 갈등과 대립을 겪고 사는데, 묻강의 바다로 들어가면은 하나로 짠맛 일미 평등으로 가듯이 연꽃이 더러운 진흙탕에서 피지만 우아하게 순박하게 홀로 피어나듯이 평등하고 조화를 일으킨 거 평등사상 이쁘고 미우고의 분별의 세계를 벗어나서 의식의 세계를 벗어나서 반야의 세계에서 들어가는 거에 바닷물로 일불성으로 회상기일성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차별과 차이를 벗어나, 비교에서 열등감이나 이런 게에서 벗어나서 평등하고 조화의 통일로 이끌어가는 것이 숙이다. 그러니까 숙이는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발심자는 누구나 아무리 악한 일을 많이 했어도 숙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숙의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법화경의 한 10여 품에서 나오는 숙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숙의는 이게 진짜 숙의예요. 연등불 당시에 선에 서인 수미다, 행자, 부처님이 500생을 부처 수업을 닦았거든요. 태어날 때마다 부처 수업을 500생을 닦았어. 그래서 연등불, 과거 지불의 연등불을 만났을 때, 선의 선인 스메다 행자로서, 여러분 똑같은 행자죠. 행자로서 부처님이 법문하시는데 꽃구향을 올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법문하러 가시는데 걸어가는 길이 맨발로 가시는데 진흙탕이야. 부처님을 이렇게 여기 진흙탕을 밟고 가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머리가 길은 이 행자가 머리를 풀어가지고 진흙탕을 깔잖아요. 부처님, 부처님, 연등 부처님, 제 몸을 밟고 건너가시면 더 이상 저는 오늘 죽어도 은이 없겠습니다 하니까 연등불이 거기를 옆을 지나면서 숙의를 주잖아요. 숙의를. 이게 진짜 숙의거든요. 너는 2570, 2500년 후에 인도 땅에, 이게 부처님 전생 얘기니까, 서가니 부처님 전생 얘기니까, 아버지 이름도 다 얘기해요. 숙이 주면서 정반왕이고, 어머니는 마야부인이죠? 기고. 그 다음에 때는 언제냐? 인도 땅에. 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고. 때는 갑인년 4월 초파리다. 이렇게 이제 숙의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어김없이 2500년에 이 땅에 부처 수업을 다 끝내고 중생 교화하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숙의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석가모니 불 당시에 숙의를 준게 있어요. 아시카 대왕 아시죠? 인도 천하를 통일하신 아시카 대왕은 여러분들이 인도의 불교 성지를 가는데 8대 성지가 전부 석주가 세워 있어요. 이슬람교도들이 부셔서 없는 데도 있지만 거기 보면은 여기는 부처님 탄생한 룸비니의 동산이요. 여기는 부처님이 성불하신 부다가야요. 여기는 부처님이 열반하신 구시나라가라 하면서 석주에다 전부 이 아슈카 대왕이 부처님 8대 성지를 개발해가지고 전부 석주를 세우거든요. 근데 이것도 우연히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 당시에 아란존자하고 탁발을 나갔는데, 두 아이가 소꿉놀이를 해요. 뭘 해가지고, 이제

앞에서 서로 막 먹고 그런 소꿉놀이를 하는데 성화인 부처님이 오시니까 꼬마 형제가 여야 우리도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자 해가지고 모래에다가 뭐 흙을 장떡 그릇이다 담아가지고 부처님을 머리숙이게 할 수 없으니까 형아 엎드려 내가 올로 갈게 해서 올로 가서 공양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아란존자한테 주면서 이 흙 모래를 방 헤어진 데에 떼어서 흘러내리지 않게 해라 하면서 거기서 수기를 줍니다.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아시카대왕이 전륜성왕 인도 천하를 통일한 아시카대왕 저는 석주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데 너는 내가 간디의 300년 이게 BC 300년이죠 200년 후에 인도 땅에 태어나서 이러이러한 성지를 내가 이제 한 뒤에 네가 내가 간 뒤에 네가 다 성지를 석벽을 세워서 할 것이다. 그러고 인도 천하를 통일할 것이다. 그래서 아시카 대왕이 부처님 경전에서 헌법을 만들잖아요. 여기 이제 수기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익적인 이로움이 줄 수 있는 법문이 뭐겠냐 하니까 내내 이거 같은 얘기인데 부처님은 전생에 이목고가 앉아있으면서 부처님이 되신 게 아니고 공덕행, 복을 지어가지고 부처님이 되신 거거든요. 부처님 연등불이 오시는데 자기 몸을, 그게 울력이죠. 자기 몸을 던졌어요. 오늘 죽어도 원이 없겠다 했어요. 나를 밟고 가면. 그게 공덕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덕행 제가 말씀을 지금부터 좀 드리고 싶어요. 복 짓는 방법. 어떻게 복을 지어야 천원어치의 복을 지면 30분 울력을 하면은 복이 매 수백 배 뻥튀기로 돌아올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올곧게 여법하게 실답게 진실되게 수행하는 사상팔배라고 그러는데 스님들한테 보시하면은 몇백 배 뻥튀기해서 나한테 돌아온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금강경이나 대승경전 이렇게 보면은 무주상보시 얘기가 많이 나와. 해도 함의 없이 해라. 편애하지 말고 해라. 했다는 생각 없이 해라 그러는데 근본불교에 가면요. 올곧게 여법하게 실답게 올바르게 수행하는 스님들한테 나는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가사나 법복이나 먹을 것이나 몸이 아프면 의약품이나 처소가 비가 새면 수리해주는 이런 네 가지 공양이에요. 스님들, 수행하는 스님들한테 보시하는 게, 이렇게 베풀 경우, 얼마만큼 복이 돌아오나,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근본불교에서 보면요. 나는 이렇게 올곧게 여법하게 올바르게 수행하는 청정승 스님한테, 보시를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아낌없이 보시하면은 나한테 매 수백 배의 과가 돌아올 거야 라고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걸 지금부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전의 식을 뿌려라. 올곧게 올바르게 여법하게 수행하는 복전의 씨를 뿌려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용어 중에서 혼동해서 쓰는 게 있는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공덕과 복덕이 어떻게 틀리느냐. 그건 간단해요. 공들이면 복이 와요. 공덕이 먼저. 공을 들이면 호박덕이 안 서러. 공을 안 들이면 호박덕이 서러. 그러니까 공덕이 복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공덕과 복덕 같은 게 쓰기도 하지만 좀
따로 나눠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지금부터 제가 발췌한 뻥튀기를 몇백 배 할 수 있는 보시가 어떤 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이 간 것을 만들지 못했고 선을

왔는데 사는 동안 공덕을 지은 것이 죽어서 복이 되느니라. 친구의 삼업 행위는 과와 복이 다르기 때문에 비구들이여 공덕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공덕은 행복을 지칭하는 말이니라. 서가인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오랫동안 공덕을 짓는 동안에 오랫동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보를 경험한 것을 기억한다.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은 공덕에 유익한 보를 보아야 된다. 부처님이 쭉 과거 살아온 걸 보니까 오랫동안 공덕을 짓는 동안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보를 경험한 것을 전부 기억한다. 그러니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은 공덕의 이로움으로써 보가 돌아온다는 것을 믿고 보시해라. 공덕을 짓는 행위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공덕을 짓려면 내거 가진 걸 나눠줄래도 아니면 내 몸으로 울력을 해서 땀을 흘리고 재능보시를 하려고 하더라도 손실이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손해본다. 내 지갑에서 빠져나가면 손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손해가 아니라 공덕통장에 입금이 된다. 공덕통장에 몇배 뻥튀기 될수 있는 공덕통장에 입금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덕을 지은 것은 부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임금이 못 뺏어가고 공덕통장에 입금한 건 임금이 못 뺏어가고 불로 태울 수가 없고 물로 떠내려 보낼 수도 없고 도둑이 뺏어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부처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손실 보는 것을 두려워서 이제 이게 나가면 내쓸 돈이 없으니까 마음이 두려워. 그런데 두려웠지만 공덕의 보를 보게 되면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인 중 알게 되므로 내 몸에서 빠져나가도 손해가 아니라 두려워지 않게 된다. 공덕의 보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에요. 인색한 자는 두려움이 있어 베풀지 않으니 그것은 오직 베풀지 않는 자의 두려움이다. 인색한 자가 두려워하는 배고픔과 목마름. 인색한 자는 항상 배고픔은 어떻게 하지? 목마름은 어떻게 하지? 이게 없어지면 나는 굶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공덕통장에 재고 통장 뿌려온 사람은 아 내가 차저 쓰면 돼 언제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인색한 자는 두려워하는 배고픔과 목마름, 그죠? 갑자기 뭐 부도 나서 망해서 누가 뺏어가서 없어지면 어떡하지고 두려우는 마음이 있다 이거요. 두려워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어리석은 그에게 닿는다. 인색한 자가 이거 다 뺏기고 없어지고 부도나고 사기당하면 어떡하지 하고서 두려워하면은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그 어리석음은 그에게 와 닿는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진짜 배고프고 목마른 게 자기한테 와 닿는다. 공덕을 짓는 것은 제과자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니라. 한평생 살다가 죽을 때 가져가는 것.

사업이기 때문인데 이것들은 그림자처럼 떠나지 않고 다음 생으로 따라간다. 여러분이 공수리 공수거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 다 놓고 가자. 빈손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하지만 가져가는 게 눈으로 보는 물질 현상은 그대로 다 놓고 가지만 공덕통장에 공덕지은 공덕과 나쁜 일을 많이 한 제약의 종자, 공덕통장의 성근종자는 가지고 간다. 다음 생에. 이것들은 그림자처럼 떠나지 않고 다음 생으로 따라가느니라. 이어지느니라. 다시 태는데 연결되느니라. 그것이 부모자산이 자식의 상속되듯이 여러분들이 신구의 삼업은 그림자가 따르듯이 반드시 상속되고 재생되고 이어진다는 말씀. 이 세상에서 인간은 공덕과 제약의 두 가지 행하니 참으로 그것이 그에게 자신의 것이고 공덕을 짓건 성근종자를 짓건 악근종자를 짓건 그것이 그에게 자신의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간다. 공수거가 아니다. 마치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내 곁을 그림자 안 떠났죠. 그

이르지만 죄악은 제 세상까지 따라와서 바람처럼 내 삶을 흔들어 공덕은 저 세상에서도 나의 삶을 흔들지 않게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느니라. 공덕을 만드는 방법, 무슨 경이 나오는 말씀 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빼고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공덕을 안 짓는 건 인색하고 게을러서 그래요. 인색하고 게을러가지고 복질러면 움직여야 돼. 울려 걸려도 움직여야 되고 봉사해도 움직여야 되고. 인색과 방일, 인색함과 게으름 때문에 보시하지 않고 않는다. 공덕을 바라는 자, 공덕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자나 공덕을 심으면 나에게 온다는 하는 자는

크게 부풀려주는 대상이 있어서 보시받을 만한 자 세상에서 위없는 복받 복전이니라. 보시를 받으면 그 보시의 공덕을 크게 부풀려주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올바르게 여법하게 실답게 올곧게 수행하는 청정 스님이라 이겁니다. 그게 복전이에요. 부처님은 성정, 승과 여법하게 수행하는 스님이 복전이란 말씀, 복계 밭, 자갈밭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를 받으면 그 보시의 공덕을 크게 부풀려주는 대상이 있어서, 보시받을 만한 자 세상에 위없는 복의 밭에 복전에 내가 씨를 뿌린다, 이겁니다. 보시를 하는데 공덕이 얼마나 클까? 여러분들이 보시를 해서 뭘 보시를 하든 그러면 공덕의 뻥튀기가 얼마나 몇 배로 돌아올 거냐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받아지는 게 아니라 받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금강경에 나온 것처럼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러죠. 한문으로 번역해서 일렉 임육과 예류과, 그 다음에 일렉과 불안과 아라한과 그러는데, 아라한의 청정한 선지식한테 보시하면은 그 보시한 그 과가 얼마나 될 거는 여러분이 헤아리지 못해. 보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공덕을 줄수 있고 법력이고 큰 선지식에 따라서 정해진다. 공덕의 양이 여러분 보시한 자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받은 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처님의 말씀 하나 더 드리면은, 니그로다 나무가 열려 있는데, 나무 열매가, 부처님이 닭발 갔는데 보살님이 나오셔가지고 시주자가 신밥 한 덩이를 이것뿐이 먹을 드릴 게 없어. 드리니까 부처님이 내가 이 신밥 한 덩이 보시한 공덕으로 다음 생에 이근희보다 더잘살 것이다 라고 수기를 주니까 안에 있던 남편이 나와서 부처님 같은 훌륭하신 분이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저기 니그로다 나무 열매 열린 거 보냐? 예, 봅니다. 저기 몇 섬이 났다니? 한 10섬을 땁니다. 그 씨앗은 얼마만 했냐? 겨자씨만 했습니다. 겨자씨만 한 시주 공덕이 10섬을 딸수 있는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부처님한테 신밥 한 덩이를 보시했기 때문에 10섬의 뻥튀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신밥 한 덩어리를 강아지한테 줬다면은 신밥 10덩이면 되돌아오겠지. 누구한테 시주었냐에 따라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복밭에 씨 뿌렸느냐, 기름진 능전옥탑 복밭에 씨 뿌렸느냐, 자갈밭에 씨 뿌렸느냐, 일반인한테 100명한테 공양 100그릇 보시했느냐, 청정 스님한테 밥한 그릇 보시했느냐, 몇반만배 차이가 있다. 그래서요, 보시도 차등 보시고 받는 것도 차등으로 받아요. 그럼 어디에 씨 뿌릴 건가 답이 나오죠. 뭐 이게 또 권선 얘기 안 한다 했지만 이렇게 주지 스님처럼 열심히 살고 뒷방에서 물한 모금도 제대로 뜯어주는 거 못 받아 먹고 사는 그 스님들한테 그 복지에 그런 그 편하게 임종할 수 있는, 입적하실 수 있는 삶을 사는 그런 불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그 복전의 씨앗 뿌리 어디다 뿌릴 거냐. 때를 놓치지 말라 해서 부처님은. 때를 놓치면 남의 복이 된다. 남의 것이 된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든 간에 복 받는 건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디에? 부처님은 복밭이 어디냐? 알고 뿌리라는 거요. 제가 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 믿음이 있고 분명함이 있는 제가 불자들한테 말씀입니다. 계를 중시하고, 계정의 사막, 여러분들이 행도 행음이 무방마냐라고, 행실을 마음대로 하고서 정이 들고 해가 지혜가 나타난 건 이것은 저 모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계를 잘 지키고 정법 듣기를 좋아하고, 부처님 설법 듣기를 좋아해. 그 다음에 인색의 오염을 떠난 마음으로 자유롭게 보시하고, 인색은 오염된 마음이에요. 인색한 것은 오염된 마음을 떠난 마음으로 자유롭게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기를 좋아하고 타인의 요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베푸는 자들은 항상 누가 달라고만 하면 기쁜 마음으로 줘요. 이게요, 타인이 응하면 줄 준비가 되어 있고, 베품과 나눔을 좋아하며 제가에 산다. 제가 불자로 산다. 때를 놓치지 않고. 제가불자는 보살행, 대승불교는 베푸는 거예요. 공덕행이에요. 보살은 공덕행이다. 근데 금강경에 사상이 있으면 베풀지 못한다. 사상이 있으면 탐지지 삼득 있어. 그 마음 가지면 베푸지 못해. 사상을 내려놔야 텅빈 마음으로 물력하고 복을 지을 수 있어. 이야기입니다. 자, 삶은 살아있는 동안에 공덕의 업을 지어야 한다. 그 힘이, 공덕의 힘이 죽은 뒤에 나의 삶을 이끌기 때문이다.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공덕은 저 세상에서 버팀목이 된다. 공덕과 감의 결실이 생겨나 업에 따라서 갈 것이니 악업 지은 중생들은

0: 것이고 공덕에 업지은 중생들은 좋은 구수로 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대승 우리 불자들은 그 어려운 되지도 않는 수행한다고 범생범사 하지 마시고 신심 세워가지고 예? 법화경 기도하시고 발심해서, 발심이 있어야 돼. 발심 없으면 안 돼. 그럼 이기주의 신행이 돼서 안 돼. 욕심부린 신행이 돼가지고 발심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자꾸 베풀어가지고 공덕을 지어 텅 빈 마음으로 공덕을 지라고 그러면은 손해가 아니라 환희심과 부진지화명 자비광명이 여러분들의 청정신 가슴에 여러 가정에 비출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법문 마치겠습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삼례 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삼례 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삼례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삼례 참법 기도 수행. 금생에 다시 만나기 어려운 법화삼례 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러니 유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하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남의 잘못은 보기 쉬워도 자신의 잘못은 보기 어렵다. 남의 잘못은 왕겨처럼 키로 켜지만 자신의 잘못은 덮어버린다. 교활한 도박꾼이 잘못 던진 주사위를 감추듯

나쁜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단정하게 하여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 비록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법을 깨닫고 지나친 탐욕을 부리지 말라. 이것이 곧 계율을 지키는 방법이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소중한 나.
1: 오한 빌보.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별로 안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죠?
2: 네.
0: 사람이란 게 참 희한해요. 감정의 동물이죠.
2: 네.
0: 막 즐겁고 행복할 때는 막 이렇게 기분이 감정이 업되었다가 좀 슬프고 우울할 때는 뭐 살아 못 살아 뭐 죽어 아직 죽기는 억울해 막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 뉴스를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계속 닥쳐오거나 내 정신적인 그릇, 흔히 우리가 말하는 멘탈이라고 하죠. 어떤 내 멘탈의 그릇을 넘쳐난 만큼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가장 나쁜 업보 중에 하나가 살생의 업보라고 합니다. 살생의 업보, 죽이는 거. 그리고 벌레를 죽이는 것보다는 큰 짐승을 죽이는 게 더 안 좋고 큰 짐승을 죽이는 업보보다 사람을 죽이는 업보가 제일 무섭답니다.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도 또 다른 의미의 적극적인 살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살을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그 자살이라는 게 지금 당장의 내 괴로운 삶을 끊어서 뭔가 평온함을 얻고 싶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번 생에 내게 주어진 빚을 다 못 갚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면 언제 또 갚게 된다? 다음 생에 갚게 되는데 문제가 이번 생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하나요? 이번 생에 못 갚은 거 플러스 살생한 업보에 또 이제 그 업보까지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도 어떻게든 이번 생에 내가 진 빚을 나에게 주어진 이 업보를 녹이겠다는 마음으로 꿋꿋하게 살아가야지 힘들고 괴로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불자분들이야 그럴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괴로울 때 어차피 나 죽는다 생각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 보세요. 어차피 죽을 거 그냥 기도하다 죽어버리세요. 그러면 아 그다지 진짜 죽으라는 게 아니라 예 그렇죠.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 정도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 보면 분명히 내 눈앞에 서광이 비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서 제

0: 개인 SNS에 너무나 감동적인 글을, 짤막한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 소나무 팬이라고 하시는 그 불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이 너무나 내용이 좋아서 제가 잠시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0: 스님, 솔직한 마음 열어 보입니다. 불법을 만나고 나서도 마음이 힘들어 이대로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살은 적극적인 살생이라는 어느 스님의 말씀에 정신을 차립니다. 처음에는 차라리 모르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님이 말씀하신 은은한 가피를 받는다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어찌나 감사한지요? 저절로 부처님 감사합니다가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매일 독경하고 걸을 때에도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며 걷습니다. 개미 한 마리도 밟지 않기를 염하며 걷습니다. 스님의 방송은 빠짐없이 보고 있습니다. 방송으로나마 뵐 수 있는 지금에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관세음 보살. 예, 그래서 비록 짤막한 내용이지만 이 불자분께서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난 뒤에도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이제 자살을 할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스님의 자살도 또 다른 의미의 적극적인 살생이다라는 법문을 듣고 열심히 기도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관세음보살을 부르셨더니 지금은 입에서 저절로 마음에 힘들고 괴로웠던 것들이 이제 다 흩어져서 사라지고 지금은 저절로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저절로 입에서 나올 정도로 지금은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계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무엇을 많이 해라? 예,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하던 기도 있으면 꾸준히 하시되 무슨 기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한국불교는 관세음보살하고 인연이 깊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관세음보살 부르든 지장보살 부르든 나무아미타불 부르든 아무 상관없으니까 한 분에 딱 선택한 뒤에 또 욕심부려서 나는 요것도 저것도 요리조리 예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딱 한 분 선택하셔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간절하게 나무아미타불을 불러보세요. 관세음보살을 불러보세요. 지장보살을 불러보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꿈에서 불보살이 환하게 나타날 때까지 어떻게 나타날 때까지? 환하게 나타날 때까지 불보살님이 빼꼼 보이다가 휙 예? 빼꼼 예? 빼꼼 보이다가 휙 하고 사라질 정도는 안 돼요. 환하게 보일 때까지 네?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업장이 점점 소멸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예, 알겠죠?
1: 네.
0: 자, 스님들 중에서도 자살을 하고 싶어하는 스님들이 있었나 봅니다. 오늘은 자살을 하려다가 깨달음을 얻으신 스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부처님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어느 부처님이요?
1: 석가모니.
0: 예,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쯤에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스님의 법명이 이름이 사빠다사였어요. 사빠다사. 사빠다사. 사빠다사라는 스님이었는데 나이가 젊었을 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출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수행을 하셨대요. 몇 년?
1: 25년.
0: 25년이면 많이 하신 거죠?
1: 네.
0: 25년 동안 수행을 하셨는데 아무런 어떤 깨달음의 효과를 전혀 얻질 못했대요. 25년을 수행했는데도 효과 못 본 거면 그것도 희한해요. 하여튼 25년 동안 수행을 했는데 아무런 수행의 효과를 못 봤대요. 그러니까 점점 스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지루하고 우울한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아무런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약간 우울증이 빠지셨는지 나중에는 아 그냥 나가서 살아. 아유 25년이나 절에 있었는데 나가서 산들 나랑 맞겠냐 그렇다고 절에 있기도 싫고 어떡하지 그래 죽어버리자 자살하자 스님이 그런 생각을 품는 거 그래서 이제 자살을 아 그냥 이 세상 그냥 빨리 하직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때 그 사찰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스님들이 이제 공양을 드시고 나서 공양을 마치시고 방에 들어갔는데 방에 코브라가 있는 거예요. 코브라. 뱀이 있는 거예요. 독사가. 스님들 깜짝 놀래가지고. 그 스님들이 그뱀 보면 그거 어떻게 해요? 아싸 몸보신? 아싸 몸보신? 예? 예, 웃자 간말이에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제가 몸이 좀 허해서 그런가 봐요. 항아리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나무집게로 해가지고 항아리에 담아서 산에다 버리려고 스님들이 나갔는데 그 삿바다사 스님하고 마주친 거예요. 그 삿바다사 스님이 스님들 그 항아리에 뭐가 들었습니까? 그 항아리가 뭔데 그렇게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어딜 갑니까? 질문하니까 아이고 삿바다사 스님 오시기 전에 방에 뱀이 있어가지고 독사가 있어서 항아리에다가 저희가 급히 항아리에 가둬놓고 산에 가서 이거 풀어주려고 합니다. 삿바다사 스님 그 얘기 딱 듣고 그래 뱀한테 물려 죽으면 되겠구나. 그 어떻게 자살할까 생각하는데 뱀한테 물려 죽으면 되겠구나. 아 그럼 내가 갖다 버릴게 나한테 달라고. 아, 그 스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까? 아유, 내가 갖다 버리겠습니다. 나 산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고 항아리를 받았어요. 항아리 딱 가져와서 뱀한테 이제 뚜껑을 열고 뱀한테 물어! 물어! 물어! 이랬대요. 뱀이 물어요, 안 물어요? 그렇죠. 여기서 물어서 확 죽었습니다 하면 이야기가 안 되겠죠? 예, 안 물더래요. 그러니까 왜안 물지? 그래서 일부러 독사는 화가 나면 막 물잖아요. 독사가 화가 나게 하려고 항아리 막 흔들었대요. 항아리 막 흔든 뒤에 항아리에다 손을 집어넣었대요. 물어, 물어, 했대요.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예, 안 물었대요. 그래서 멀미를 하나? 이래가지고 너무 흔들었나? 그래서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항아리에 아가리를 벌려서 손가락을 집어넣었대요. 예? 아, 항아리 아가리, 미안해요. 독사의 아가리를 벌려서, 독사의 아가리를 벌려가지고 손가락을 집어넣었대요. 물으라고. 그 물었다, 안 물었다? 안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희한하죠? 그 이유가 조금 있다 나와요. 그래서 안 무니까, 요, 이제 스님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삿바다스님이 에이, 독사 아니네. 집뱀이네, 집뱀. 뺨, 뺨. 집뱀이네. 하고, 그리고 뭐 대충 버리고 오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그 젊은 스님들이 삿바다사 스님 그 독사 잘 멀리 잘 버리셨습니까? 아니 버리긴 버렸는데 그 독사 아니야 집뱀이야 집뱀 물지도 않구만 이러더래요. 스님들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입니까? 저희가 방에 갔을 때 씩씩 소리를 내면서 그 코브라는 흥분하면 목에 막 부풀잖아요. 목을 부풀고 막 이빨을 드러내면서 막 독샘, 독침을 막 뿜어내가지고 잡는데 엄청 애먹었습니다. 그게 독사가 아니면 뭐가 독사입니까? 하니까 삿바다사 스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이상하던데? 독사 아닌 것 같던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넘어갔대요. 그렇게 넘어갔는데 근데 이제 삿바다사 스님은 이제 계속 이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님들은 보름에 한 번씩 삭발을 하거든요. 삭발할 때 지금은 이제 면도날이 있으니까 그 우리가 흔히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 이런 속담 있죠? 아니에요. 요새는 면도날이 너무 좋아서 그 상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스님 지금도 사찰에서 스님들이 서로 해주는 예법이 있는데 급할 땐 어떻게 해요? 뭐 다다다다다 이렇게. 자, 그런데 옛날에는 삭도라는 걸로 삭도 아시죠? 날카로운 면도날 삭도로 이렇게 삭발을 했기 때문에 혼자서는 못합니다. 너무 날카로워서. 그래서 이 삿바다사 스님께서 다른 스님들의 삭도로 머리카락을 이렇게 밀어드렸는데 그 날카로운 삭도를 보고 머리가 번쩍거린 거예요. 아, 이걸로 목을 끊으면 되겠구나. 이걸로 목을 끊어버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삭발을 다 맞춘 뒤에 삭도를 이제 잘 갈아가지고 갈려면 한 방에 가야 되잖아요. 싹싹 잘 해서 이제 나무 밑에 갑니다. 혼자 이제 아무도 없는 나무 밑에 가가지고 나무에다 다 머리를 기댄 채요 삭도를 목에다 갖다 댔대요. 목에다 딱 갖다 댄대. 근데 다시 한번 이런 극단적인 선택 하면 된다 안 된다? 예,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이번 생에 빚은 이번 생에 풀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스님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하려고 목에다가 삭도를 딱 갖다 대는 순간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살아온 지난 날이 다 이렇게 필름처럼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목에다 칼을 딱 대고 순간 자기가 머리

갖고 출가해서 25년 동안 살았던 출가 생활이 머리에서 싹 흘러가더래요. 싹 흘러가는데 필름처럼 싹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봤더니 비록 깨달음은 못 얻었지만 25년 동안 자기가 머리 깎고 살아왔던 삶이 참으로 맑고 깨끗해서 하나도 누가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청정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계율 잘 지키고 나쁜 짓 안 하고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깨끗하게 살았던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지금 수행에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25년 동안 살아왔던 내 출가의 삶이 그래도 아름답고 맑고 청정하고 깨끗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순간 온몸에서 엄청난 기쁨과 희열감이 올라왔대요. 황홀감이 올라왔답니다. 막 그 엄청난 기쁨 있잖아요. 엄청난 온몸에 그냥 기쁨이 확 일어나면서 순간 그 기쁨을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순간 마음의 문이 확 열리면서 손에 이고 있는 삭도를 딱 내려놓고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갔대요.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참으로 맑고 깨끗하고 청정했구나. 그래도 잘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온몸에 엄청난 황홀감과 희열과 기쁨이 올라오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며 깊은 명상 상태로 딱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삭도로 목을 막 찢으려는 그 짧은 순간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이 됩니다. 그 순간에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모든 번뇌가 다 사라졌잖아요. 모든 욕망이 다 사라져서 성자가 된 거예요. 아라한이라는 성자가 돼서 기쁘고 고요한 마음으로 다시 사찰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스님들을 또 마주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아니 삿바다사 스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길래 지금 오세요? 했더니 삿바다사 스님이 하는 얘기가, 아 실은 내가 이렇게 승려로 사는 게 너무 답답하고 지루해서 이 칼로 목을 찢어서 자살하려다가 칼로 목을 찢지 않고 지혜의 칼로 번뇌를 잘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날카로운 칼로 목을 자르지 않았고 무엇으로? 지혜의 칼로 번뇌를 잘랐다 하니까 스님들이 뭐야 목미? 뭐 자살을 뭔 자살은 뭐고 뭐 지혜의 칼로 번뇌를 자른 건 뭐고 뭐야? 뭐 자기가 아라한이 됐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스님들이 이상하게 느껴지니까 부처님께 찾아가서 여쭙습니다. 부처님 뭐 삿바다사 스님을 만났는데 뭐 자살하려고 했는데 자살을 안 하고 목을 끊는 대신 지혜의 칼로 번뇌를 잘랐다. 무슨 자기가 아라한이 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처님께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은 결코 자살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그대들이 말한 삿바다사 스님은 이미 아라한이 되신 분이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세 가지 궁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부처님께 세 가지 질문을 올려요. 삿바다사에 대해서. 자, 뭐냐. 첫째, 처음에 자살하려고 독사의 입에다가 손가락같이 넣었는데 왜 독사가 물지 않은 겁니까? 둘째, 아라한이 될 만큼 공덕이 쌓이신 분인데 왜 자살하려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내신 겁니까? 셋째, 그렇게 짧은 순간에 어떻게 아라한이 된 겁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올리게 됩니다. 자, 그때 이거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건 어려운 게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자기가 지은 업을 누가 받는 거다? 자기가 받는 거다. 모든 게 다 자기가 지은 업이라는 거예요. 독사가 삿바다사 스님의 손가락을 물지 않은 이유는, 자, 부처님 뭐라고 하시냐면, 좀 어이가 없어요, 답변이. 그 독사가 삼생 전에, 몇 생 전에? 삼생. 전생에 삿바다사 스님의 노예였다. 종이었다는 거예요. 삼생 전에 누구였다? 예, 종이었다. 종이었기 때문에 삼생 전에 주인이었기 때문에 감히 문다, 안 문다? 안 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물었다는 거예요. 약간 어이없죠? 예, 그것도 내라 그러시네. 어이는 없지만. 그러니까

0: 앞에 펼쳐진 인연이 그런 인과업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자고요. 평소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그만큼 나와 좋은 인연이 있던 사람이고 지금 나를 힘들고 괴롭히는 사람은 그만큼 나와 나쁜 관계였다는 거예요. 독사 하나에도 그런 인연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이 길을 갔는데 산에서 뱀에 물린 사람이 있으면 왜 앞에 있는 사람도 안 물고 뒤에 있는 사람도 안 물고 왜 나를 무냐고. 다 이게 묘한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원망하고 탓할 게 없대요. 내 전생에 지은 복만큼 만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변에 좋은 복이 많아요? 나쁜 복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요. 아, 왜요? 그렇다는데. 아, 훈훈하다. 예, 예. 그래요. 예,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좋은 복이든 나쁜 복이든 다 내가 지어놓은 인연법이다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1: 네.
0: 자, 그리고 두 번째,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될 수 있을 만큼 공덕을 쌓은 스님인데 왜 자살하려는 마음까지 품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 누가 지은 업이랬죠? 내가 지은 업이죠.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전에 세상에 출연했던 부처님이 가섭 부처님이세요. 가섭불 과거에 출연하셨던 부처님. 이 가섭 부처님 시대 때 두 명의 스님이 있었대요. 두 명의 스님이 있었는데 그중에 젊은 스님이 굉장히 부잣집에서 살다가 부잣집 출신이었다가 머리를 깎고 출가한 이 젊은 스님이 승려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우, 절에 있어봤자 수행도 잘 안 되고 그냥 나가서 우리 집 부자인데 그냥 나가서 복이나 지으면서 결혼해서 처자식하고 옹기종기 그냥 살아야겠다. 에이, 나 나갈래! 이러고 있는데 나가고 싶은 마음을 같이 있던 도반 스님한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도반 스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딱 손을 붙들면서 나가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뼛골 빠지고 힘들고 괴롭고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으니 저녁에 볶음밥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가지 말아라. 부처님 이 도량에 있으면 얼마나 편안하고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수행만 할 수 있지 않냐. 지금 너의 그 지루함은 일시적인 거다. 그러니까 나가지 말고 우리 같이 수행하자 하고 꼭 붙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요 젊은 스님의 도반 스님 얘기를 듣고 그래 나가지 말자. 이 스님 말이 맞다. 내가 열심히 수행하면서 살자. 그리고 그 다음날 환속할 때 자기가 쓰던 스님이었을 때 쓰던 물건들 있잖아요. 뭐 승복이랑 물건이랑 책 같은 거 요런 것들을 다 버리려고 모아놨다가 다시 절에서 살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그릇 같은 거, 옷 같은 거 깨끗이 빨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대요. 그때 이제 그 전날에 나가지 말고 같이 살자 했던 도반 스님이 옆에 이렇게 앉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거지하고 이렇게 그릇 닦고 물건 닦고 있던 그 젊은 스님이 도반 스님을 보면서 스님, 스님, 실은 나 나가면 이거 다 쓰임질려고 그랬다? 근데 스님이 나 잡았으니까 이거 다시 써야지 뭐. 그 도반 스님 딱 봤더니 물건이 좋은 거예요. 그랬을까? 대체 눈치채셨죠? 속으로 아우 보낼걸. 아우 저거 다 내 거였는데. 아, 그러니까 공부하는 스님들 그런 탐욕심이 났나 봐요. 가섭 부처님 당시에. 아, 저거 다 내 거였는데. 그리고 그날부터 그 도반 스님이 젊은 스님 볼 때마다 야 그냥 나가라. 에? 절에 있어봤자 외롭고 힘들잖아. 너 또 집이 부자라며 가서 건물 져. 막 이러면, 건물 짓고 따박따박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살아. 막 이러면서 야, 이제 우스개로 너 부자라면서 나가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 나가라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스님이 처음에는 아, 예, 하다가 계속 나가라 하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말도 자꾸 하면 짜증나잖아요. 저 스님은 아니 내가 나가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간곡하게 잡더니 갑자기 또 나가라는 건 무슨 경우야? 내가 호구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왜 나가라고 했을까? 했더니 눈치를 챈 거야. 아유 이거 갖고 싶어서 나 그렇게 나가라는구나. 아이고 이런 그러면서 부처님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부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젊은 스님이 나가지 못하게 잡았던 스님이 지금의 삿바다사 스님이고 잡았다가 욕심 생겨서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했던 스님이 지금의 삿바다사 스님이라는 거예요.

0: 수행을 열심히 하려는 스님을 자꾸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했던 그 나쁜 업보의 힘 때문에 이번 생에 25년 동안 절에 있으면서도 자꾸 수행이 잘 안 되고 자꾸 스님으로 살기가 싫어지고 괜히 막 이 세상에서 살기도 싫어지는 그런 우울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누가 지은 업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한테 좋은 말만 해야 돼요. 뭐냐는지 알죠? 너 그렇게 해봐라. 너 잘 되는 내가 한번 보자. 이래 버리면 내가 안 돼요. 뭐냐는지 알죠?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좋지 못한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내 업, 내 복이 깎이게 되는 겁니다. 그 삿바다 사스님도 전생에 그냥 멀쩡한 스님한테 자꾸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하니까 자기가 이번 생에 스님으로 살아가면서 자꾸 일이 풀리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무섭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그러면 정말 충고할 때도 좋은 얘기만 해야 됩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너무 질문 잘했다고. 여러분 좋은 업이 되냐 나쁜 업이 되냐의 차이는 의도예요. 따라해보세요. 의도. 만약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문과에 가야 되는데 내 친구도 문과에 같이 가려고 하니까 경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아니야 너는 머리가 똑똑하니까 어디를 가는 게 나아? 이과 가서 너는 수학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너 그냥 이과 가. 너 같은 애가 이과 가야지. 야 기초공학이 살아나야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거야. 너 이과 가. 에? 나 책 보는 거 좋아할까 그냥 문과 가는 거야. 의도가 좋은 의도예요 나쁜 의도예요? 이러면 나쁜 업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정말 문과 가려는 친구한테 철수야 근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너는 수학적인 감각도 있고 그러니까 문과 가는 것보다는 이과 가서 공대 쪽으로 가면 나는 네가 더 잘 풀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과 쪽으로 가면 어떻겠니 하면 이건 좋은 의도예요 나쁜 의도예요? 그렇죠. 학생이 잘 되길 바라는 좋은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선호, 이건 나쁜 업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시죠? 똑같이 상대에게 쓴소리를 해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쓴소리를 하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쓴소리를 하냐.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너한테 하는 쓴소리 좋은 의도야 해놓고 막 말을 퍼붓는 사람도 있어요. 희한하죠 중생들.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1: 네.
0: 자 그래서 삿바다사 스님은 이와 같이 삿바다사 스님은 이와 같이 그때 수행을 열심히 하려는 스님을 붙잡았던 공덕도 있지만 계속해서 수행 열심히 하려는 스님을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마음을 뒤흔들었던 그 업보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자꾸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우울증 같은 거 있죠. 뭐 우울증이라든가 뭐 조울증과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이번 생에 어떤 환경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심한 어떤 심각한 어떤 정신적인 어떤 병들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교 경전에도 보면 우리 보면 막 정신병자 있잖아요.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될 정도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정신병자도 있잖아요. 심각한 그런 정신병 같은 거는 부처님 경전에 보면 과거 전생에 부처님의 법을 함부로 비방한 사람들이 이번 생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 생에 자꾸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또 전생에 사람들한테 좋지 못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 마음에 상처기를 많이 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 업보를 받았나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답답하고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1: 기도.
0: 예,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제 말이 웃겨요? 예,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알겠죠?
1: 네.
0: 예, 업장 소멸을 많이 하셔야 돼요.
1: 네.
0: 그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의사의 상담도 받아가면서 기도를 하면 분명히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자, 그때 스님들이 세 가지 질문했잖아요. 독사가 왜 안 물었냐? 왜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될 만큼 공덕이 뛰어나신 분이었는데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낸 거냐? 두 가지는 의문이 풀렸죠.
1: 네.
0: 세 번째, 이번 생에 어떻게 그렇게 짧게 아라한이 될 수 있었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냐? 그때 부처님께서

0: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전생에 수행을 열심히 하려는 스님을 자꾸 나가라 나가라 했던 입으로 지은 업은 있었지만 그래도 가섭 부처님 당시에 수행을 하긴 했다는 거예요. 그때 과거 전생에 수행을 열심히 했던 공덕의 힘이 있어서 이번 생에 늦게나마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대로 누가 받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묘해요.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좋은 업은 더 많이 짓도록 노력하고 나쁜 업이 있다면 자꾸 소멸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한 치의 틈도 없어요. 좋은 업도 나쁜 업도 모두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이 인과 업보를 확실하게 알고 믿으면 수행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1: 네. 네.
0: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업보, 이 업장 이런 걸 소멸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신신당부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평소에 전화가 좀 많이 와요. 근데 가끔 좀 답답할 때가 있는 게 저희가 한 130회 했잖아요.
1: 네.
0: 130회 동안 여러 번 얘기했는데 또 전화해서 또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어요. 혹시 몇 회까지 보셨어요? 한 100회까지 봤어요 하면 제가 그래도 좀 마음이 괜찮아요. 아, 100회까지 보셨는데도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신가 보고. 근데 꼴랑 한 30회 봤어요 이러면 조금 그래요 마음에. 아유, 그 100회 이상은 보시고 전화하셔요. 소나무에서 다 얘기해 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미 다 얘기해 놨던 거지만 그래도 또 오늘 한번 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님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할까요? 이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어느 기도를 하든 하나로 통한다. 그러니까 지장보살을 하든 관세음보살을 하든 금강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하나를 꾸준히 잡아서 하나를 꾸준하게 쭉 밀고 가라.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하신 게, 스님 저는 아침에는 천수경하고 점심에는 금강경하고 저녁에는 법화경하는데 이렇게 골고루 해도 될까요?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 제가 뭐 일타 스님, 지조감의 일타 스님, 이미 세상을 떠나신 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일타 스님 책이라든가 법문이라든가 다른 큰 스님들 법문을 보면 이것저것 하지 말래요. 하나 선택하면 그걸 아예 밀고 가라고. 금강경을 했으면 꿈에서도 금강경이 나올 정도로 하고 법화경을 하면 꿈에서도 법화경이 나올 정도로 하고 그냥 하나 선택했으면 그걸 쭉 밀고 가래요. 그래서 만약에 바꾸고 싶으면 한 100일 단위로 바뀌어라. 그러니까 100일 동안은 금강경 100일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 법화경 100일 기도를 하고 법화경 100일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 지장보살 100일 기도를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0일 단위로 끊어서 기도를 하되 이렇게 돌려가면서 기도를 하되 하나 할 때는 어떻게 해라? 꾸준하게 하나만 선택해서 해라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스님 기도할 때 어느 시간대 하는 게 좋아요? 아침, 새벽에 하는 게 좋아요? 아침에 하는 게 좋아요? 낮에 하는 게 좋아요? 밤에 하는 게 좋아요? 예, 새벽에 또 저러신다. 또 저러신다. 내가 항상 말씀드렸죠. 아침에 하면 아침에 하는 대로 좋고 낮에 하면 낮에 하는 대로 좋고 밤에 하면 밤에 하는 대로 좋고. 그러니까 언제 하든 상관없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스님 어느 쪽 방향 보고 해야 돼요? 아, 진짜요. 어느 동쪽 보고 해요? 서쪽 보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 스님 저는 나무아미탑을 염불하는데 나무아미탑을 염불하려면 서쪽 보고 하라는데 우리 집에 서쪽에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보고 하려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쪽 보고 해도 상관없다. 동쪽에는 동쪽에 부처님이 계시고 서쪽에는 서쪽에 부처님이 계시고 남쪽과 북쪽에는 남쪽과 북쪽에 부처님, 사방팔방에 다 부처님이 계시다. 동쪽에는 아촉불이 계시고 서쪽에는 아미타불이 계시고 남쪽에는 보생불이 계시고 북쪽에는 불공성취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시고 어느 쪽을 보고 하든 다 부처님이 계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법이 어디 있어요? 이쪽을 봐도 부처님, 저쪽을 봐도 부처님, 사방이 다 부처님이잖아요. 네. 어느 쪽 보고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그

0: 부처님 보기 싫으면 이렇게 쳐다보면 되나요? 위아래에도 다 부처님이 계세요. 알겠죠?
1: 네.
0: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 하든 상관없고, 예? 그거 어느 쪽 방향을 보건 상관없다.
1: 네.
0: 그냥 열심히만 해라.
1: 네.
0: 라고 얘기했는데 제일 화가 나고 짜증난 게 뭔지 아세요? 실컷 가르쳐줬는데 며칠 후에 만났어요. 보살님, 그렇게 제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 열심히 하세요 하니까 그 보살님 하신 말씀, 바빠서 못해요. 그걸 왜 물어봐? 아, 사람 바빠 죽겠는데 왜 물어보냐고. 안 할 거. 예? 나 순간 욱했어요. 예.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 바쁘면 못할 때도 있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짜투리 시간에라도 해야 된다. 언제라도 해야 된다? 여러분, 전철 타잖아요. 그 전철 시간에 뭐예요? 전철 타면. 전철 탈 때 막 이렇게 뭐 까떡 까떡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전철 탔으면 전철에도 이렇게 염불하시고 속으로. 버스 타면 버스에서도 염불하시고. 짜투리 시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집에서 회사 왔다 갔다 걸어갈 때도 발자국 하나하나에 관세음보살. 발자국 하나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어떤 분은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할 때 염불을 하면 그렇게 집중이 잘 된대요. 옛날에 설거지를 하면 내가 결혼한 게 무슨 내가 식모살이 하러 결혼했냐, 설거지거리는 왜 이렇게 많냐, 아우 짜증나 했는데, 이제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청소하고 설거지할 때 설거지하면서 내 마음을 닦는다 생각하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너무 설거지하는 시간이 즐겁더래요.
1: 네.
0: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에라도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된다. 알겠죠?
1: 네.
0: 예. 그래서 어느 쪽 방향을 보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몇 시에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우리 불교는 그런 얘기 뭐 있어요. 뭐 자시기도라고 해서 자축 임묘할 때 자시에 하는 기도가 좋다느니, 새벽 뭐 인시에 하는 기도를 해야 호랑이 기운을 받는다 이런데, 제가 책을 찾아봤더니 그거는 불교 경전에는 그런 말 없어요. 그 도가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도교 사상에서는 기를 닦기 때문에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로 이렇게 시간의 기운, 우주의 기운 따라서 몸의 에너지가 변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교 사상에서 얘기하는 건데, 물론 그렇게 따져서 효과 보신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자시에 기도하고 싶으면 자시하셔도 되고, 인시하고 싶으면 인시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느 시간에 하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해라. 이제 이 뜻이 되겠습니다. 예, 명쾌하죠? 예, 그래. 내 입으로 얘기하니까 좀 그렇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시간에 하든 상관없다. 어느 쪽 방향 보고 하든 상관없다.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만 꾸준히 하면 효과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 말씀드렸죠? 자, 또 무슨 얘기를 들었냐. 스님, 기도를 할 때 무슨 옷을 입고 해요? 라는 얘기 들었어요. 옷.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에 그냥 평소에 입고 있는 옷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니까, 어떤 분이 뭐 기도할 때 법복이라고 해서 법복을 하나 따로 준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옷 입고 기도하고, 기도 마칠 때는 벗어나서 깨끗하게 보관하고, 그 기도할 때만 옷을, 그 옷을 입으라고 하던데요 하니까, 그렇게 하면 마음의 정성은 더 들어가겠지만 요새같이 바쁜 현대 시절에, 현대 이 시대에, 이 사회에 그렇게 일일이 따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짜투리 시간에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철에서 기도할 때 전철 화장실에 가서 옷 갈아입어가지고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맞는데 현대사회는 복잡하니까 무슨 옷을 입든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질문하는 게, 참 질문거리 많죠?
1: 네.
0: 소리 내서 염불해요? 그냥 소리를 안 내고 염불해도 돼요?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그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마음이 중요하다.
1: 네.
0: 소리를 내도 마음이 집중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 소리를 안 내도 마음에 딱 집중하면 제대로 기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집중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스님, 너무 회사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기도하고 싶어도 힘들어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이거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기도하기가 힘들면 테이프나 CD나 MP3 같은 거 있죠? 염불이나 독경을 틀어놓고 가만히 듣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된다 안 된다?
1: 된다.
0: 기도가 된다고 했어요. 너무 힘들면 요새 휴대폰 다 있잖아요.

0: 휴대폰에 연불이나 뭐 금강경이나 천수경이나 이렇게 저장해 놓고 귀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귀로 듣는 거, 마음을 집중해서 그냥 편안하게 귀로 듣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된다 안 된다?
1: 된다.
0: 기도가 된답니다. 이렇게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왜냐? 가만히 듣고 있으면 머릿속에 저절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도 들을 수 있고 버스 안에서도 들을 수가 있고 예? 전철 안에서 들을 수가 있고 걸으면서는 듣지 마세요. 예, 잘못하면 또 귀로 듣고 있으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자, 이와 같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얼만큼 내가 마음을 집중하면서 닦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알겠죠?
1: 네.
0: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그 삿바다사 스님 이야기 있죠?
1: 네.
0: 자, 삿바다사 스님의 이번 생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도 다 자기가 지은 업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네. 하물며 우리 같은 범부 중생은 그 업보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생에 좋은 업 많이 지으시고 기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의 업장을 시원하게 소멸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1: 네.
0: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승을 떠나면 자식은 효성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생전에 못다 해드린 일을 후회하며 통곡하지만 그러나 부모는 자식에게 받지 못한 효도를 원망하지 않으며 자식에 대한 사랑을 이 세상에 묻어둔 채 말없이 떠나가신다.

무릇천지의 신을 섬기는 것은 그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일보다 못하니 자신의 어버이가 가장 귀하기 때문이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원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흙과 불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오칠의 시간 속에서 불교의 수행은 예술이 되고 예술은 다시 살아있는 가르침이 됩니다. 경기도 박물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이해서 불교의 선수행과 현대미술의 경계를 허문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의 대규모 특별전 성파선의 성파 스님의 예술 세계를 선보였습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성파선의 성파 스님의 예술 세계를 기획하신 이동국 전 경기도 박물관장님을 모시고 수행이 곧 예술이었던 현장의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0: 반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예. 저희 지대방에서 이렇게 네. 예,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아, 우선 우리 지대방 시즌3를 이렇게 네.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경기도 박물관장 그 직을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35년간 이제 전시 기획하고 지금은 이제 독립 큐레이터로 네.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이동국입니다.
0: 네, 네.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에 그 이제 전시가 끝나셨나요? 그
1: 네,
0: 경기도 박물관 네. 개관 30주년 네. 기념 특별전이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우리 종정예하의 작품인데 네, 네. 이 작품을 이렇게 이제 전시를 하면서 네. 그 전시의 명칭이 나오잖아요.
1: 네.
0: 성파선예 그러니까 네. 선선자에 네. 예술예자를 네, 쓰셨어요. 네. 우리 성파 종정예하의 네. 선예술세계란 얘기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0: 그래서 네. 뒤에 이제 부제로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 네. 이렇게 쓰셨는데 네. 이 특별전이 지난 5월 31일 성황리에 네. 이 전시 일정을 마무리했다라고 네. 들었습니다. 이 특별전 성파선예 성파스님의 예술세계에 대한 소개를 네. 우선 좀 먼저 해주시면 네. 예, 대화하는데 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뭐 다들 그 선도 어렵고 예술도 어렵다 하는데 선예 네. 하니까 더 어렵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네. 성파선님은 그거를 아유 일거에 네. 아주 쉽게 그 풀어냈습니다. 네. 말하자면 뭐 선이라 하면은 네. 뭐 많은 뭐 정의가 있는데
0: 네.
1: 이 성파 선님의 경우는 네. 완전히 그 무아지경이다. 내가 없다. 그래서 무아다. 그러면 그 결국은 내가 없다는 것은 내가 물이 됐다는 얘기고
0: 네.
1: 물과 아의 대화가 우리가 예술이고 언어인데
0: 네.
1: 내가 없으니까 내가 물이 됐다.
0: 네.
1: 성파 작가는 네. 내가 오치를 할 때 네.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
0: 그러시죠.
1: 너무너무 즐겁다.

0: 말은 말 그대로 극락이다.
1: 정말 무념무상이고.
0: 네, 무념무상이죠. 네. 그래서 내가 없다, 내가 옷이 됐다. 네. 그러니까 옷이 내고 내가 옷이다. 네. 결국은 네가 내다. 아, 네. 물아 불의의 경지가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면벽수도만이 네. 선이라고 늘 우리가 막 너무 고정관념처럼 알고 있는데 선임의 경우는 그 진짜 선은 오칠이다고 이것이 실천을 아, 해오시고 그걸 네. 작품으로 내보이니까 그러시죠. 그게 예술이다. 네. 결국 예술도 그 유희산매라 해서 나를 네. 잊어버리는 경지가 최고거든요.
1: 그렇지요.
0: 그러니까 네. 아, 종정 선임의 작품이 선이기도 네. 하고 예술이기도 하고 그래서 선예라고 붙였는데 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선이라 하면 일본 젠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성파선에는 이미 고유 명사가 된.
1: 그렇죠.
0: 네, 그렇습니다. 네. 일반 선예하고는 또 다른. 네. 그래서 이번에 그.
1: 아, 그래서 예. 이렇게 타이틀을 성파선예하고 예. 풀어주셨군요.
0: 그렇습니다.부제라기보다는
1: 예. 예. 성파심의 예술세계 예.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요번에 이제 성황리에 마쳤다고 제가 네. 소개를 드렸는데 예. 반응들이 어땠습니까?
0: 뭐 실제 뭐 네. 전국적으로 반응 좋았고요. 네. 또 하나는 뭐 이미 그 기존에는 우리가 그 선예라고 하면은 우리 절집의 일 그 일로 네. 좀 국한돼서 보는데 이번 경우는 우리 현대 미술계에서도 네. 도대체 선예가 무엇인가? 네. 그간에는 크게 관심을 네. 못 가졌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예. 아주 본격적으로 네. 그 관심을 갖게 되고 특히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1: 네. 그러셨군요.
0: 이제 선이 이 절
1: 네, 산문을 벗어나고
0: 산문을 벗어나서 네. 완전히 미술관으로 들어왔고 네. 근데 우리
1: 대중속으로
0: 대중들도 네. 너무나 즐겁게 네. 그 향유하는 그런 네. 아주 계기가 됐습니다.
1: 네, 아유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그 이번 전시에서는 네. 보니까 또 통도사 서운함에서 제작된 도자불상 네. 그리고 서운함에 가면은 이제 도자 대장경 있잖아요.
0: 네,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도자불상과 도자 대장경판 네. 등 전시장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네. 아주 희귀한 작품도 함께 공개돼서 네. 성파선예의 범주를 한층 더 넓혔다라는 네. 평가가 네. 있으셨다죠?
0: 그렇습니다. 점점 더 이제 네. 무한대로 넓어지는데 그 2024년에 그 예술의 전당 성파선예 코스모스전 할 때는 네. 오칠 중심으로 아주 네.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번의 그렇지. 경우는
1: 그 도자기하고
0: 그러니까 삼천불 네. 도자 하고 또 네. 16만 도자 대장경
1: 네, 그러니까 도자 대장경하고
0: 불과 물을 만나서 완전히 그 새로운 그 성 그 성격으로 네. 뒤바뀌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네. 아주 중요한 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네. 흙이나 물과 불 모든 삼라만상 전부가 네. 선의 대상이다. 네. 그게 선이다. 그래서 물과 아가 하나다. 네. 하는 이런 것을 성파선예가 아주 정명을 해내는 네. 그런 뭐 자리가 됐습니다.
1: 그러셨군요. 네. 경기도 박물관장에 취임하시면서부터 네. 네. 1년여 이상의 공을 들인 전시라고 들었는데요. 네. 이 경기도 박물관 개관 30주년 네. 특별전으로 성파선예를 선택하신 네. 왜냐하면 30주년 특별전이기 때문에 네. 다른 거 뭐 무수한 후보들이 네.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예. 특별하게 선택하신 어떤 남다른 이유가 네. 있을까 네. 남다른 배경이나 계기가 있으셨다면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0: 이건 24년도에 예술의 전당에서 네. 성파선의 코스모스전 그 개막 때 김동연 그 당시 경기도 지사님께서 네. 이제 축사를 하시다가 이렇게 훌륭한 것이야말로 우리 경기도 박물관에서 네. 바로 이어서 전시를 해야 된다고 이제 적석에서 제안을 하시고 거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박수치고 네. 근데 또 종정스님도 흔쾌히 또 네. 허락을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정말 30주년을 맞이해서 경기도 박물관에서 더 중요한 이유는 네. 이 역사, 결국 우리가 역사가 현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0: 되는데 박물관이 진짜 가야 될 길은 이 역사가 현대가 되는 이것을 보여주고 다시 이게 경도 박물관 앞으로 30년, 50년, 네. 100년의 미래가 뭔지를 이걸로 보여주자. 성바선에야말로 정말 깊은 이 우리 역사 전통, 오치라고 네. 하는 이것을 네. 그냥 합한 게 아니라 완전히 그 현대 미술로 네. 그 저는 꼽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용광로처럼 녹여내서 혼일시켜낸 네. 이런 세계가 성파선에다. 이래서 네. 경기도 박물관 30년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네. 이것으로 제시를 하자. 네.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1: 그러셨군요. 네. 또 지난 그 예술의 전당 전시가 네. 또 2년이 되었네요.
0: 그렇습니다. 네. 네. 네.
1: 김동연 지사님이 이제 임기는 끝나셨지만 네, 그 약속을 네. 또 지켜내셨고.
0: 네, 그렇습니다.
1: 네, 그러셨군요. 네. 우리 성파 존경예학께서는 네. 그 수행 철학과 예. 또 자연, 예. 우주의 연결성을 예, 예. 현대적인 예. 이 예술 언어로 풀어내셨다라고 네, 말씀을 네. 하셨는데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또 현대적인 예술 언어로 풀어내신 네, 부분을 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제가 전시 기획을 할 때는 네. 큐레이터로서 종정예학이 때문에 전시한 것이 아니라 네. 예술 그 성파의 예술 세계가 네. 현대 미술 우리 현대 예술을 어디에 그 내놔도 네. 손색이 없다. 오히려 현대 미술의 어떤 돌파구가 그 성파선에 있다. 네. 이 관점에서 제가 이제 했고 예. 특히 수행이 예술이 되는 이 지점, 종교가 예술과 하나가 되는 이 지점이 진짜로 중요한 그 지점이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오치를 할 때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 완전히 네. 무아지경이 된 나를 완전히 비웠다. 내가 네. 오치 됐다. 물이 내고 내가 물이 네. 되는 그런 세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것은 다른 또 이야기로 하자면 공과 색이 하나가 되는 세계를
1: 그렇죠.
0: 우리가 너무 관념적으로 어렵게 생각하는데 성파 네. 작가의 경우는 네. 너무나 쉽게 눈에 이게 선이다. 네. 이게 공이고 이게 색이다. 그래서 네. 공과 색을 나눠보는 것이 아니라 네.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 되는 세계를 네. 눈앞에 너무나 쉽게 즐겁게 재미나게 네. 보여주니까 예. 이것이야말로 수행 철학하고 예술 철학이 완전히 일치가 되는 네. 특히 요즘 뭐 이미 AI 시대는 뭐 우리 깊숙하게 들어와 있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네. 이럴 때일수록 네. 그 이 성파선에가 네. 산문을 나와서 미술관에서 우리 대중들을 만나서 네. 새로운 어떤 영적인 네. 각성을 제시하는 네. 뭐 그런 계기다고 네. 해서 이제 전적으로 그 기획을 하게 된 겁니다.
1: 이번 전시는 또 특별한 게요. 네. 이 아주 파격적인 시도를 하셨다고요. 네, 조금 전에 AI 말씀도 하셨는데 네, 특히 개막식 당일이었다죠. 네, 박물관 네. 1층 야외에서 네. 길이가 한 15m? 네, 15m 정도 되는 오칠 염색 작품 두 점을 네. 이 드론으로 네. 공중 전시하는 퍼포먼스가 열렸다고 네, 네, 해요. 네, 네, 네. 그 오칠 염색을 하고 나면 옷으로 네. 색을 입히면 네. 그 자체가 그 하늘과 모든 허공이 캔버스 역할을 네, 하셨나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네,
1: 어떠셨습니까? 네. 그날 보신 느낌이.
0: 그 통도사에서 애행 연습할 때도 같이 네. 날리고 네. 하는데 통도사의 현장하고 네. 또 경도 박물관 또 현장하고 말하자면 배경이 바뀌는 거죠.
1: 네. 네,
0: 그때마다 그 하늘을 나는 이 오칠 염색 아마 통도사에서 했을 때 한 40m가 됩니다.
1: 40m.
0: 그 오칠의 그 아주 희황찬란한 네. 그런 색이 푸른 하늘에 네. 펄럭펄럭펄럭 할 때
1: 네.
0: 그거는 그 정말 그 쾌감 내가 그 오칠 네. 염색이 이제 하늘을 나는 듯이 그렇게 네. 아주 기분이 참 더없이 즐거운데 네. 종정선임의 경우는 네. 이러한 그 오치를

0: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상징을 하고 그렇죠. 비천을 상징을 하고 이 드론을 상징을 하고 있다. 그게 네. 비천상이다.
1: 네.
0: 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0: 네, 그러니까 하늘 이 우리 전시한다면 전시장 안에 그 하얀 벽면만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지상 또 이 물 속에까지도 네. 이렇게 해내니까 아하. 지상. 하고 물속하고 네. 하늘까지도 캔버스 삼아서 이렇게 네. 우주를 상대로 그 예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죠. 더 이상 이게 선이 저를 집의 전유물이 아니다.
1: 네.
0: 오히려 이 시대야말로 이제 그 온 네. 세상에 다 나오는 네. 가장 큰 포교가
1: 네.
0: 무한대의 포교가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예. 맞습니다. 예. 네. 통도사 청부리밭에서 띄운
0: 네.
1: 그 작품
0: 네.
1: 정말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배경도 너무 좋았을 네, 것 네. 같고 근데 정말 하늘이 무대가 네, 되었을 네. 것 같고요. 천년염색 작품이 그때는 뭐 이 굉장히 긴 작품이었을 것 같아요.
0: 약 40m가 되는
1: 네.
0: 그 천년염색
1: 네.
0: 이 수백 점 이렇게
1: 네.
0: 그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0: 언제든지 네. 날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1: 예.
0: 철저하게 준비를 아무도 모르게 해놓고
1: 예.
0: 딱 내놓습니다. 그리고 보통 같으면 그냥 한다는 얘기부터 해놓고 준비하는데 네. 이미 종정선이 말씀하실 때는
1: 네.
0: 이미 실행 플랜을 다 짜놓고 하십니다.
1: 네.
0: 절대로 그냥 미리 말씀 안 하시죠.
1: 네. 이제 수중전에 이은 공중전까지 마치셨는데 예, 예. 물속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이 수중 예. 설치 오칠회화도 큰 주목을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통도사 장경과 그 앞마당에 예. 보면은 그 수조가 있잖아요.
0: 네.
1: 혹시 거기에서 수중에 작품이 설치가 되나요?
0: 예, 뭐 천전리 방구대 암각화를 직접 오초로 네. 일일이 그 정말 10m가 넘는 그
1: 그렇죠.
0: 크게 만들어 가지고
1: 네.
0: 그 장경각 앞마당 그 물속에다 집어넣었죠.
1: 네.
0: 사실은 아무도 그거 생각을 못 했고
1: 생각을 못 했죠.
0: 또 그거 할 때는 그냥 뭐 어떤 해프닝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벌써 5년 6년이 지나도록 그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옷에 대한 물성을 직접 손으로 그 몸으로 체득을 못하면은
1: 네.
0: 절대로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옷이라는
1: 네.
0: 것은 천년만년 썩지 않는 정말 그 옷의 물성 중에 최고의 특성이 그건데
1: 네.
0: 그걸 딱 간파하고 천전이 방구대 암각화 특히 방구대 암각화는 이 세상 암각화 중에 고래가 제일 많은 암각화잖아요.
1: 네.
0: 그래서 옛날 그 5천년,
1: 네.
0: 6천년 전에 그 바다 속에 있는 고래가 다시 종정 작가의
1: 네.
0: 손을 거쳐서 다시 물 속에 들어오는
1: 네.
0: 이런 그 어떤 파천황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
1: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우리가 그 물 속에 달 그 수호를 얘기하잖아요.
1: 네.
0: 실상과 또 뭐 네. 가상.
1: 물속에 비친 달.
0: 네, 그래서 청강유수
1: 네.
0: 청강오리를 하는데,
1: 네.
0: 그래서 실상과 어떤 가상의 세계를
1: 네.
0: 분리하지 말고 하나로
1: 네.
0: 봐라.
1: 네.
0: 그래서 나의 실체,
1: 네.
0: 본 모습, 이런 것까지도 그 작품을 이렇게
1: 그렇죠.
0: 각성하게 하니까
1: 네.
0: 너무 쉽고 아주 통쾌한 그런
1: 네.
0: 작품입니다. 예.
1: 그러셨군요. 단순한 전시 총괄을 넘어서 성파 스님의 이 예술 세계를 해석하는 핵심 연구자 역할도
0: 네.
1: 맡으셨어요. 우리
0: 네,
1: 관장님이. 그런데
0: 네.
1: 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0: 네, 네.
1: 성파 선예가 갖는 가장 큰 매력이자
0: 네,
1: 장점
0: 네.
1: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 그건 전 세 가지로 보면 그
1: 네.
0: 큐레이터라고 하는 그 이
1: 네.
0: 역할 자체도 제가 작가가 돼서 이해를 못하면은
1: 네.
0: 그냥 겉모습만 보여주고
1: 그렇죠.
0: 마는데
1: 네.
0: 특히 종정 선임 이전에 성파 작가를 만나면서
1: 네.
0: 현대 미술에 던지는 핵폭탄이다 이 성파 선예가
1: 네.
0: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종교가 예술로 그래서 우리 절집에 던지는 엄청난 그 네. 어떤 그 어떤 그 파천왕적인 그런 네. 세계 있고 또 네. 하나는 지금 우리가 AI 시대라고 하는 AI 문명의 한 네. 중간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인간의 길이 뭔가를 저는 얘기해 주고 있다. 네. 특히 현대미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예 현대미술에 솔직히 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처음에 예술인당에서 네. 할 때도 예. 뭔가? 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몇 차례 계속 이어져 오면서 이게 그게 아니구나. 앞으로 네. 나아갈 미술의 길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현대미술이 지금 우리 수평적으로 우리 한국 현대미술 하면 서구 현대미술 직통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종정 선임의 경우는 이걸 종으로 네. 역사 10년으로 뚫어 올리는 네. 그런 작업을 해냈다. 그래서 우리 현대미술이 역사 전통으로 네. 해서 꽃이 피고 있다고 하는 그 지점.
1: 네.
0: 그리고 아까 산문을 나와서
1: 네.
0: 예술로 그 포교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네. 거.
1: 네.
0: 그리고 AI는 이제 데이터가 모든 걸 움직이는데
1: 그렇죠.
0: 더 이상 인간은 AI 데이터로 치면 인간이 데이터 이제 AI를 넘어갈 수는 없다. 그런데
1: 네.
0: 이 종정 성바선에는 영적으로 그 AI가 영적으로 제로 상태인데
1: 네.
0: 오히려 AI가 들어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네. 그런 지금 시대다.
1: 네.
0: 종정의 성과선회가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다.
1: 네.
0: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정말 네. 중요한
1: 그렇습니까?
0: 네. 그 작업이다 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2024년도에는 예술의 전당 네. 성파선예 특별전 코스모스를 네. 시작으로 해서 지난해 청주에서도 하셨네요.
0: 네.
1: 공예 비엔날레 특별전 명명백백에 네. 이어서 이번 경기도 박물관 개관 30주년 전시까지 네. 우리 성파 종정 예하의 오랜 수행이 집약된 네. 어떤 작품들이 네. 국내 대표 예술 무대에서 3년 연속 전시가 되면서 네. 네. 네. 한국 미술계에 특별한 궤적을 남기고 계시다라고 네, 네, 네. 봐도 되겠습니까?
0: 그럼요.
1: 네. 네.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준당 성파선의 코스모스 할 때는
1: 네.
0: 이게 평지 돌출처럼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미술계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1: 네.
0: 도대체 이게 뭘까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서 명명백백이 되고 또 경남 도립미술관에서도
1: 네.
0: 그 겹겹의 시간이라고 해서
1: 네.
0: 전시가 열렸습니다. 근데 학술대회도 했고 성파선회를 네.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경기도 박물관에서
1: 네.
0: 성파선회 사실 그거는 그 네가 내다고 하는
1: 네.
0: 그런 물아 불이의 세계를
1: 네.
0: 또 새롭게 보여준 거. 그래서 이런 일련의 그 흐름들은 그리고 더더욱 이건 그냥 갤러리에서 한 것이 아니라 공공미술관에서 학예사들이 다 연구를 해서 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거는 하나의 이제 흐름이 됐고 현상이 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연이 아니다 이제는
1: 네.
0: 필연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러한 맥락을 통해서 이제 뭐 이제 미국 전시, 해외 전시도 계속 이제 이렇게 여러 군데서 지금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0: 네, 그런 이제 과정이고
1: 네.
0: 그래서 전통과 현대가 완전히 그 혼일이 되는 그냥
1: 네.
0: 플러스 하는 게 아니라. 곱아서 완전히 하나가 돼요. 새로운 세계가 나온 거.
1: 네.
0: 이것이 저는 성파선회가
1: 네.
0: 앞으로의 어떤 그 비전을
1: 네.
0: 제시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1: 네. 이제 이 시대에 한국 미술계 한 획을 긋고 계시는
0: 네, 네.
1: 중이시죠.
0: 네.
1: 네. 통도사 서운함의 그 성파선예관이 개관된다고
0: 네.
1: 들었습니다. 그 우리 종정예하의 선예를 보다 입체적으로 좀
0: 네,
1: 느낄 수
0: 네,
1: 있지 않을까라는
0: 네.
1: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1: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0: 이미 5월 15일 날
1: 네.
0: 개관은 됐습니다.
1: 아, 개관은
0: 됐는데
1: 되었군요.
0: 저는 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1: 네.
0: 그러니까 그 성파선의 관이 그 공간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면은 그 통도사 그 산기술 역지산
1: 네.
0: 산기술계 멀리서 그냥 보면 저기 미술관인지 몰라요. 그런데
1: 아,
0: 네. 아주 아담하게 그 산기술의 반지하처럼 그
1: 네.
0: 있고 위로 보면 그냥 그 풀 나무가 심어져 있어가지고 모릅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안을 들어가 보면은 송파 선의 궤적들이

0: 그러니까 입산하기 전에 이 10대 그 육아 네. 시절에 그 시문을 쓴 그런 육필 원고부터
1: 네.
0: 또 처음에 40대에 사경하고 염색하고
1: 네.
0: 또 중국에 가서 이
1: 네.
0: 산수화
1: 네.
0: 그 공부하고 또 전시한 그런 작품들 도자 네. 칠해 도자
1: 네.
0: 또 민화 그리고 지금 뭐 그 한참 진행 중인 이런
1: 네.
0: 칠해 칠화 뭐 이런 거까지 다 총망라돼서
1: 네.
0: 지금 그 정리가 아카이빙 되고 있는 중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아마 저는 이것이 앞으로 100년, 1000년 후에 오늘을 얘기하는
1: 네.
0: 타임캡슐 같은
1: 네.
0: 그런 존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 네. 네. 자, 이 시간 지리방에서는 경기도 박물관 개관 30주년 특별전 성파선의 성파스님의 예술세계를 기획하신 이동국 전 경기도 박물관 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이 시간에도 지대방 보시면서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들 모든 직원들이 의미 있는 시간 프로그램을 만들고 품격 있고 정말 불교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동참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장님 또 네. 귀한 소식이
0: 네.
1: 전해지대요. 오는 이제 올해 11월에
0: 네,
1: 예. 우리 종정리아의 네. 예술세계가 미국 하버드대학교에 예. 단독 특별 초대전
0: 네.
1: 그리고 국제학술 심포지엄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0: 네.
1: 들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개교일에 한국 스님 최초의 단독 초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0: 정말 큽니다.
1: 네.
0: 스님으로서 단독 초대가
1: 네.
0: 처음이라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
1: 그렇죠.
0: 또 그간에 사실은 뭐 한국 현대미술 작가하고 또 뭐
1: 네.
0: 문자도 책가을이와 같은 이런 그 민화가 그 소개된 적이 있긴 합니다.
1: 네.
0: 하지만은 특별하게 더 중요한 것은
1: 네.
0: 미국이 사실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미술의 중심이 됐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게 이제 주상 표현주의인데
1: 네.
0: 그 본거지에 가서 성파선회가 주상 표현주의의 그 본태
1: 네.
0: 에, 진짜로 보여준다.
1: 네.
0: 저는 그 지점에서 너무나
1: 의미가 있다.
0: 의미가 있다고 네. 봅니다.
1: 예. 네, 그렇군요. 그 정말 수행과 예술이 둘이 네. 아니다라는 것을 네.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0: 네. 네.
1: 근데 서구 사회에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기대가 됩니다.
0: 네.
1: 우리 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막 그렇게 봅니다. 말하자면은 이 주상 표현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동양의 서예 선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주
1: 네.
0: 그 확실하고 또
1: 네.
0: 그런 작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은 본질적으로 접근하지는 아직 못했다. 그렇지만은 이번 성파선회가 하버드 뮤지엄에서 전시가 될 때는
1: 네.
0: 진짜 서구 현대미술, 특히 미국의 뭐 로버트 마드웰이다,
1: 네.
0: 뭐 잭슨 폴록이다, 마크 로스코와 같은 정말 그 현대미술의 최고 거장들이
1: 네.
0: 했던 작품하고 성파선회가 네. 이렇게 대비돼서 보여주면서 본질적인 그 형상적인 같음과 본질적인 차이가 어디 있는지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그런
1: 네.
0: 기회가 되겠다.
1: 네.
0: 아마 그 주상 표현주의 작가들은 뭐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이나 뭐 도시화에 대한 인간의 소외 문제, 그래서 사실은 그 비애를 많이
1: 네.
0: 그 무의식적으로 그려냈다면은
1: 네.
0: 성파선회의 경우는 그 정반대거든요.
1: 네.
0: 말하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과 아가 하나가 되는
1: 네.
0: 그래서 화평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
1: 네.
0: 그러니까 같은 그 추상이라도
1: 네.
0: 지향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 측면
1: 네.
0: 그래서 모의식에서 모의식이 주상 표현주의 작가들이라면 성과선에는 네. 초월과 직관의 세계, 네. 수행의 결정체가 이 작품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대비적으로 보고 그러면 현대미술이 어디로 갈 건가까지도 충분히 네. 논의되는 그런 자리가 그렇군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1: 그리고 이제 요즘 우리나라의 문화, K-culture라고 네. 네. 이제 표현되는데 아주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우리 성파선의 작품들이 K-culture 네. 3.0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네. 관장님은 생각하신다죠?
0: 저는 어떻습니까? 뭐 네. 진짜로 때가 왔다. 네. 그리고 BTS가 지구가 좁도록 우리 한국의 문화를 알린 것은 사실이고 네. 지금도 알려지고 있는데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 깊이를 좀 네. 그 우리가 보여주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 깊이에 대해서는 전 아직 조선시대도 못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네. 성파선의 경우는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게 종교 이전에 우리 생활이고 문화고 우리 생각 자체인데 네. 이것을 정말 천년, 이천년 깊은 곳으로까지 시출을 해서 지금 네. 길을 올려서 보여주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 K-culture의 어떤 본 모습을 이렇게 손해로 보여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때가 왔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그렇습니다. 네. K-culture 3.0. 가능성. 네. 때가 왔습니다. 네, 네, 네. 이거는 관장님의 표현인데요. 성파 작가는 통도사라는 예술학교에서 1300년 이어져 온 전통을 완벽하게 체득했다. 네, 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네. 이 작품에 대해서 화외화라는 네, 표현을 네, 쓰셨거든요. 네, 네. 설명을 좀 해 주시죠.
0: 본래 이거 화외화. 네. 그림 밖에 그림인데 이것은 네. 아까 종정 선생님께서 중국 미술관에서 전시할 때 네네. 그 쓰신 그 용어입니다. 그런데 네. 그림 밖의 그림, 그럼 그림 안의 그림이 뭐냐? 그건 결국 우리가 홍대, 서울대 미대에 나와서 작가가 되는 그런 아카데미점. 그런데 네. 지금 현대미술에서는 사실 미술대학 안 나오면 작가 하기가 어렵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네. 너무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서구 미술 중심으로만 네. 이해되는 그런 그 어떤 막 계기가 되어버렸는데 네. 그래서 오히려 학교 밖에 네. 그림 그렇지만 통도사 1300년의 예술학교를 통해서 성파 종정의 경우는 성파선의 경우는 네. 계속 그 쌓이고 쌓여서 이까지 온 그렇죠. 거다. 그래서 그거는 동과 서 고와 금의 네. 구분이 이제 그 무색하게 네.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네. 만들어낸 것이 이 성파선에다. 네.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즘하고 네. 성파선에가 서로 대대관계, 네. 말하자면 서로 적대관계가 아니라 대대관계로 네. 현대미술을 이끌어가는 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화야말로 진짜로 네. 때가 이제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그림 밖의 그림. 네. 네. 그 또 이제 더해서 네. 종정 스님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네. 작가 성파가 오해되고 있음을 네. 안타까워하셨어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네. 좀 더 엄격히 작가 성파를 봐달라라고 네. 당부하셨죠. 네. 네. 네.
0: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종정이라고 종정해하라고 전시한 게 아니다.
1: 네, 맞습니다.
0: 절대 그거 아니다. 네. 그건 제가 37년간 전시 기획을 큐레이터로서 하면서도 그건 저와 작가와의 관계로만 기본적으로 네. 접근을 했고 네. 또 그래서 처음에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예.
0: 네. 정말 우리 불교계에서는 엄청난 어른이시고 사회적으로도 네. 뭐 이 작품 외적으로 너무나 그 크게 존경을 받고 계시는 분인데 네. 섣불리 작업을 해서 좀 뭐 네.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면 그건 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네. 저는 그래서 연구를 더 많이 했고 네. 이 성파선에야말로 현대미술의 새로운 돌파구가 된다는 그 어떤 책임 또 네. 저의 이 직관 네. 또 연구 이런 걸 통해서 네. 이제 말하자면 예술인당서에서부터 코스모스전이 이제 시작이.

0: 됐고, 뭐 그러고부터 아까 청주 공예비 옛날에 네. 경남 도립미술관에 네. 시간 그 그리고 다시 경제박물관에서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고 네. 이것이 다시 이제 하버드에서까지도 이제 네. 연결이 되는 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미 이 그 이제 작가다.
1: 네.
0: 그래서 종종선생님 그런 말씀 하시죠.
1: 네. 뭐
0: 제가 저로 인해서 이제 그 이런 작품 작가 세계에 첫 발을 들여 놓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네. 이렇게 평생 네. 그 축적한 네. 그 내공 그리고 정신력
1: 네.
0: 이것이 야말로 이는 저는 뭐 시작이 네. 종종선생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시지만은 네. 이미 완성이고 네. 끝없이 계속 나아가는 그런 네. 거라고 봅니다.
1: 관장님께서도 21세기 큐레이터고 네. 관장님이시고
0: 네.
1: 또 예술인이시고 네. 예술을 바라보는
0: 네.
1: 또 냉철한 안목을 갖고 계시고 네. 그러신데 우리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도
0: 네.
1: 21세기 이 문화의 시대에
0: 네.
1: 문화적인 종정 예하를 우리가 모셨고
0: 네.
1: 우리가 조선시대의 종정을 모신 게 아니잖아요.
0: 그럼요.
1: 고려시대 종정이 네, 아니고 네. 21세기 종정입니다.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시대에 정말 걸맞는 그런 네. 우리 종정 예하가 아닌가.
0: 네.
1: 그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수행을 선방에만 갇혀 사는 게 아니잖아요.
0: 네,
1: 지금 네. 미술이 작품이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럼요. 네,
1: 지금 네. 드론을 타고 네, 네. 이 허공이 다
0: 네, 네.
1: 캔버스가 되는 시대인데
0: 네, 네.
1: 우리 수행도
0: 네.
1: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네. 거를
0: 예.
1: 앞서서 지금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정말 좋은 전시를 이렇게 기획을 네. 잘 해주셔서
0: 네.
1: 제가 우리 종도의 한 사람으로서 네. 관장님께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0: 아이고, 네.
1: 이 시간을
0: 네.
1: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네. 관장님과 우리 종정예하의 인연이 참 궁금한데요.
0: 네. 예.
1: 수행이 예술이고 예술이 곧 수행이다라고
0: 네.
1: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우리 종정예하신데 네. 네. 그 이 우리 큰 스님의 예술 세계가 우리 관장님께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0: 정말 저 역시도 이 성파 선혜를 만나면서 완전히 그 탈바꿈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제 스스로가 왜냐하면 저는 서예라고 하면은 현대 미술에서 이제 섬처럼 지금
1: 네.
0: 완전히 이게 배제가 돼 있잖아요.
1: 아,
0: 그걸 37년간 그 전시를 해오면서
1: 네.
0: 여전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는 서구 관점에서 미술을 배웠기 때문에
1: 그렇죠. 그
0: 부지불식간에 저도 서구 사고로
1: 맞습니다.
0: 예술을 네. 대했는데 종정 선생님께서는 그걸 그 일거에 타파를 해버렸다.
1: 네.
0: 뭐 일거에 타파라고 하지만 평생 이렇게 그 통도사 1300년에 네. 예술학교를 통해서
1: 네.
0: 실천을 해오고 있었다. 그래서
1: 네.
0: 아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저는 그 종정 선임의 성과 선해를
1: 네.
0: 만나면서
1: 네.
0: 깨우쳤고 또 그래서
1: 네.
0: 오히려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1: 네.
0: 돌파구가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되는가.
1: 네.
0: 그거는 우리 역사 전통이다. 특히 서예다, 선이다고 하는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런데
1: 네.
0: 이제 실제로 이런 것을 가지고 그 미국의 뭐 라카마나 모마나 메트로폴리탄의
1: 네.
0: 학예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1: 네.
0: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잘 우리 역사 전통에 대한 그 이해 있고
1: 네.
0: 그것을 직접 이제 전시와
1: 네.
0: 학술을 통해서 같이 하자
1: 아.
0: 그 얘기를 우리보다 더 많이
1: 네.
0: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0: 사실은.
1: 그렇군요.
0: 네.
1: 네. 네. 이제 미국뿐만 네. 아니라 뭐 프랑스, 영국,
0: 네.
1: 다 이제 유럽
0: 네.
1: 예, 다 가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 네. 맞습니다.
1: 루브르도 네. 가셔야 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1: 예술의 전당에서 35년을 재직하셨잖아요.
0: 네. 네.
1: 그리고 전통과 현대 미술이 접점을 찾는 전시를 통해서
0: 네,
1: 예. 우리 관장님께서는 전통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데
0: 예.
1: 아주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셨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관장이 어떤 네. 계획과 바람을 갖고 계신가요?
0: 네. 사실

0: 지금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을 막 시작을 했는데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37년간 한 것은 정말 공부다. 이제 정말 그 야생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하는데 이 37년간 제가 한 전시 기획을 다시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겠다. 처음 할 때는 저도 막 생살을 씹어 먹듯이 소화가 잘 안 되고 한 그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은데 그걸 계속 반추해가지고 되새김질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 현대 미술 AI 시대 어떻게 새로운 자양분이 될 것인가 만들어내는 것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원래 뭐 김수철의 소리 그림 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죽지 마라 제발 그 전쟁 넘어옵니다. 지금 뭐 전 세계가 전쟁판인데 예술이 그 눈을 감았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젊은 작가들하고 지금 그 전쟁을 다시 그 화해로 바꾸는 그런 전시 준비하고 있고 내년은 뭐 다산 정약용 여의당 전설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를 위한 전시 이제 준비하고 있고 또 또 한중수교 35주년인 또 내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주 팔계하고 추사 김정희 또 그 28년은 정말 불교계에서도 정말 중요하고 이제 대한민국 전부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상사 1200주년입니다. 그때 그래서 문자 반야전 그 프로젝터로 지금 막 준비를
1: 그러시군요.
0: 뭐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1: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기관의 관장으로서 이제 계시면서 30여 년 동안 쌓아온 이 불교를 불교가 아니라 이 작품을 해석하고 또 작가들을 이해하는 이것이 축적되어 왔잖아요. 그랬다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관의 프레임을 벗어나서 이제 정말로 지금부터 최고의 큐레이터가 만들어내는 전시를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전시를 보여주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관장님 앞으로 이렇게 이제 계획이 쭉 지금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전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좋은 기회를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BTN 불교TV 지대방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통을 지켜 미래를 밝히는 성파쌤의 여정이 마침내 세계를 향해 가장 보편적인 예술의 언어로 울려 퍼집니다. 성파선예가 다가오는 11월 하버드 땅에서 전 세계인들의 마음에 일으킬 푸른 파도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자 여러분을 제가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권용대 불자님, 박재국, 이정화 불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우리 붓다회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따뜻한 부처님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 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 TV는 우리 불자 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

후원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 TV는 우리 불자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게으르지 않으면 재산과 보물을 얻는다.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현세에서 많은 재산과 보물을 얻고 저절로 그 복을 받으며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깨끗한 마음으로 뜻을 지키면 능히 진리를 알게 되나니 마치 거울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면 투명함이 되살아나는 것과 같아서 욕심이 끊어져 구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곧 숙명통을 얻게 된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이 시즌2에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1: 스님입니다.
2: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3: 아, 예. 야, 튼실하네.

0: 고문헌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1: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 흘리고
2: 지금 해가 지금
1: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3: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2: BJ 정문순님
1: 그렇습니다
2: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신데요
1: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미있게 보는 이 드라마나 영화 속 그 재미를 극대화하는 요소들이 다양한데요. 그중에서도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선량한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당일 겁니다. 그런데 이 악당은요, 이 드라마나 영화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도 분명히 있는데요. 이 하루하루 나쁜 사람들에게 치여 하루를 보내다 보면 이렇게 착하게만 사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복잡한 시대를 살았던 맹자는 삶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며 걸어왔을까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동양 고전학자이신 서울대학교 김얼회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네, 교수님 한 주 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중호중문학과에서 동양고전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동양고전학자 김월애입니다.
0: 네, 교수님 기다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공자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예. 오늘은 제가 또 이제 맹자를 소개하면서 이제 시작을 알렸는데 맹자 참 복잡한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까?
1: 예, 맞습니다.
0: 그런
1: 예.
0: 맹자를 통해서 우린 또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요?
1: 여러 가지 가능한데요. 오늘은 제가 즐거움이라는 화두를 갖고 나왔습니다.
0: 즐거움이요?
1: 예.
0: 맹자는 꽤 복잡한 시대를 살았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뭐 인내하는 법, 고통을 극복하는 법이 아니라 즐거움이란 말씀이시죠, 교수님?
1: 네, 그렇죠. 그런 지금 말씀하신 인내, 고통 극복 그런 것도 내면에 즐거움이 있어야지 가능해지거든요.
0: 즐거움이라는 뭔가 힘이 있어야
1: 그렇죠.
0: 다 극복이 되는 거다 예, 이런 예.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교수님 혹시 참교육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보셨나요?
1: 보진 못했는데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0: 그만큼 인기몰이 네. 중입니다. 이제 미국 포브스에서도 극찬을 한 그런 드라마인데 그 안에 보면요. 이 자녀를 의대에 보내기 위한 열정적인 학부모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우리가 맹자 이야기하면서 맹자 어머니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1: 그럼요.
0: 네. 이런 교육열이 뜨거운 이 시대를 맹자 또는 맹자의 어머니가 보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으세요?
1: 틀림없이 이 얘기는 할 겁니다. 주체적으로 극복해라.
0: 주체적으로 극복해라. 예.
1: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뭐 흔히 말하는 극도의 경쟁 사회 속 같은 그러한 좋지 않은 그러한 조건 속에서도 주체적으로 그러한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라. 이런 얘기는 반드시 했을 것 같습니다.
0: 사실 이 맹모 삼천지교 이 세 번의 이사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열정적인 어머니 밑에 있었던 맹자는 제가 갑자기 드는 궁금증인데요. 즐거웠을까요?
1: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뭐
1: 문헌 기록은 없지만요. 맹자는 그래도 타고나기를 엄마 말씀을 잘 듣는
0: 네.
1: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공부 친화적인 어떤 성향을 타고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맹모, 그러니까 맹자의 어머니의 열정, 그 다음에 극복.

0: 행복하는 의지 이런 네. 것도 중요하지만 아들하고 잘 맞아야죠. 딸하고도 잘 맞아야죠. 그런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 어머니의 열정을 받아들일 만큼의 이제 성향이 있었다. 이런
0: 그렇게 읽혀집니다.
1: 말씀이신 예. 거죠. 예. 이 맹자는 참 이 혼란한 시대를 살면서 또 공부도 열심히 했어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대를 초월하는 학자가 됐습니다. 도대체 그 안에서는 어떤

안녕하십니까. 동양고전학자 김어래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요, 맹자와 즐거움입니다. 이 맹자라는 사람은요, 공자의 후예, 대표적인 후예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공자보다 조금 한 100여 년 정도 후에 활약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서기전 372년에 태어나서 289년에 세상을 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아니고요. 이분이 살았던 시대를 전국시대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전국은요, 싸울 전자에 나라국자를 쓰는데요, 시대 이름이 싸우는 나라들의 시대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전투와 전쟁이 있었을지를 익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맹자는 이러한 극도로 혼란했던 시대에 공자의 고향인 곡부라는 곳보다 조금 남쪽으로 내려오면 추우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추우나라 태생인데요. 맹자는 뭐로 유명하냐? 성선설이라고 들어보셨겠죠? 예,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요새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종족, 민족, 인종 이런 거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태어날 때 선한 본성을 타고 태어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 이게 바로 성선설입니다. 이 성선설로 유명한 사람이고요. 맹자는 성선설을 발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적 발명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그러한 지적인 발명품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바로 맹자이기도 한데요. 그 수많은 지적 발명품 중에서 이 성선설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역성혁명이라고요. 군주가 도덕적으로 온당하지 못하면 그 군주를 내쫓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이런 역성혁명론을 정립을 했던 그러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유학의 역사는 공자 사후 약 2500여 년 동안 아주 활발하게 전개가 되는데요. 그러다가 서기전 1세기 무렵에 공자의 학설, 사상,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학 혹은 유가라고 불리는 것이 유교라는 말로 재정립됩니다. 유교는 뭐냐면요, 그때 시절이 한 나라 시절인데요. 예, 이 한 나라 최고의 통치 이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학, 유가라고 할 때는 학문 혹은 뭐 학설, 사상, 이념 이런 쪽이 좀 강한 그러한 표현이고요. 유교 그러면은 그건 황제의 권위가 서려 있는, 황제가 정점에 놓여 있는, 황제의 가르침이라는 그런 의미가 덧대어져 있는 그러한 이 공자의 학설이나 사상 이념을 가리킵니다. 이 유교의 역사가 약 한 2000여 년 되는데요. 요게 딱 한 반 정도로, 그러니까 천년, 천년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성리학은요, 두 번째 유교의 천년의 주류 학문이었습니다. 이 바로 맹자가 이 두 번째 유교의 천년의 주류 학문인 성리학의 원천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유교의 두 번째 천년을 빚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맹자의 생각과 학설이 담긴 텍스트가 바로 맹자라는 그러한 책인데요.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의 두 번째 천년의 핵심 주류 학문인 성리학의 경전이 바로 사서인데요. 맹자는 그 사서 중에 하나로 그렇게 재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맹자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공자의 논어처럼요. 한자권의 대표적인 문명 텍스트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유교의 두 번째 천년을 빚어낸 그러한 텍스트이고요.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굉장히 밀접합니다. 정도전이라는 어른 이름 들어보신 적 있죠? 이분이 조선을 설계를 했던 분이신데요. 이 정도전인 이 선생께서 조선을 설계할 때 그때 원천으로 삼은 텍스트가 바로 맹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문명도 빚어냈다. 이렇게도 또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러한 차원에서 맹자도 논어 버금가는 그런 한자권의 대표적인 문명 텍스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맹자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성선설이니 뭐 역성혁명이니 이런 쪽에서 주로 다뤄져 왔습니다. 아, 그런데요, 오늘은 제가 맹자의 삶, 그러니까 맹자라는 개인의 삶에서 무엇을 읽어낼 수 있는가라는 각도에서 접근을 해서 이 맹자라는 인물의 삶을 규정을 해보는 거기서부터 저의 강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맹자의 삶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강한 사람의 강한 삶이었다. 강함이 두 번이나 반복되죠. 강한 사람의 강한 삶. 이 강함은 그럼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예, 강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의 삶은, 그러니까 맹자라는 개인의 삶이요. 예, 그 개인의 삶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강한 마음에서 비롯한 강한 삶을 펼쳐낸 강한 이.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맹자의 삶을 보면요. 아주 떳떳하고 탓하지 않는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 한자권의 불세출의 역사서가 서기 전 1세기 무렵에 나온 사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맹자의 일대기가 최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맹자 순경 열전이라는 파트인데요. 여기 아주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맹자가 이제 나름대로 학문을 완성했다라고 그렇게 자신했던 그 연령대가 40대 초반 언저리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때서부터 맹자는 자기가 깨달은 이 학문을 세상에 펼쳐내기 위해서 자기를 중용해줄 위정자를 예컨대 군주 같은 사람을요 찾아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떠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마천의 증언에 의하면 가는 곳마다 세상 물정 어렵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배척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배척된 삶을 맹자는 약 20여 년 동안 지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60대 초반까지 지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에이 아닙니다. 지금에야 이 나라에서 저 나라 가려면 아니 뭐 고속철을 타고 갈 수도 있고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요. 맹자의 시대, 사실 그 이후 시대도 근대가 되기 전까지는 마찬가지인데요. 여행을 한다라는 것은요. 여정에 나선다라는 것은 그 여정에 나선 그 다음 나머지 여생을 다 걸고 나서는 겁니다. 그 당시 무슨 치안이 확실했겠습니까? 무슨 도로니 철도 같은 게 놓여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맹수로부터 공격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치안이 가 닿지 않은 곳에는 그게 도적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격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나라 저 나라를 20여 년 동안 다닌다라는 것은요. 요새처럼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닌 겁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고 남은 여생을 다 거는 실존적인 결단이 필요했던 그러한 강한 결행력이 있어야만 해낼 수 있었던 그런 삶이었던 겁니다. 그런 삶에서 맹자는 가는 곳마다 배척당합니다. 자기 뜻을 위정자들이, 군주들이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좌절하거나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좌절이나 절망이 맹자의 발목을 잡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맹자는 절대로 남 탓하지 않았고
세상 탓하지 않았고 하늘 탓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 탓 안 했습니다. 아, 뭐 내가 그렇지 뭐 지난번에도 내쫓겼는데 뭐. 이번에도 뭐 그런 거지 뭐 내가 뭐 1, 2년 내쫓겼냐? 뭐 그런 식으로 자기를 예, 학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강한 삶입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고요. 또 60대 초반이 돼서는 아, 더 이상 내 뜻을 세상에서 펼치기 어렵게 됐구나 하고는요. 자기 고향으로 은퇴해가지고 약 20여 년 동안 저술하고 예,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을 합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예, 그 당시의 문명 조건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글을 쓴다라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강한 삶을 예, 돌아가실 때까지 펼쳐냈다라는 것의 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맹자의 삶은 강한 마음에서 비롯된 강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예, 구체적으로 예, 사마천의 증언 말고 맹자의 말이 담긴 맹자의 학설이 담긴 맹자라는 책에서 어떤 근거를 길어낼 수가 있는가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도덕입니다. 그러니까 맹자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도덕입니다. 예, 도덕에 충실하고 투철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맹자는 자기가 마흔이 됐을 때 자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부동심의 경지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항심이라고 해서요. 외부 조건이 어떻게 갖추어지던 그 외부 조건에 의해 가지고 나의 이 도덕을 지향하는 마음이 예, 영향을 받는 그런 일이 없는 그러한 상태의 마음. 그거를 항상적인 마음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그걸 항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맹자는 자신이 예, 항심을 품었다라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존심이니 양심이니 진심이니 이게 좀 이제 전문 용어여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맹자는 기본적으로 아까 성성설 말씀드렸죠. 예, 선한 본성을 사람은 어디에 품고 있느냐, 마음에 품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본성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맹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 선한 본성, 이게 바로 도덕인데요. 이 선한 본성, 도덕을 보존하는 걸 존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한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 마음을 잘 길러서 선한 본성, 뭐라고 그랬죠? 도덕이 잘 발현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양심입니다. 길을 양자를 써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마음이 다 발현되도록 하는 것, 그게 다할 진자를 써서 진심이라고 합니다. 맹자는 이렇게 도덕에 충실하고 투철한 삶을 예, 적어도 40대 이후 돌아가실 때까지는 지속했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요. 예, 맹자는 삶의 근거를 하늘에 두었습니다. 어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 허황되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텐데요. 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삶이 고달팠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는 나라마다 배척됐단 말이죠. 그런데도 맹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늘이 크게 쓸 사람은 항상 이런 어려움을 미리 준다. 먼저 준다. 그런 어려움을 겪어냄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단련시키고 그렇게 단련된 사람을 하늘은 크게 쓴다라고 맹자는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식의 얘기냐면요. 자기는 하늘의 관리를 받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천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늘의 작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작이는 도덕을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도덕을 수행하는 것, 도덕을 실천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작위를, 벼슬을 받는 겁니다. 자기는 그런 벼슬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천리, 천리는 무슨 뜻이냐면요. 하늘의 관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임금이 자기를 관리로 임용 안 해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하늘의 고용이 된 관리라는 겁니다. 왜? 도덕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덕의 원천은 하늘이고 그 하늘로부터 오는 도덕을 내가 실천하는 존재니까 나는 하늘이 고용한 관리, 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 군주, 인간인 인간 군주의 백성이기 전에 하늘의 백성이다. 그걸 천민이라고 합니다. 하늘천자에다 백성민자를 써서. 그러니까 맹자는 이렇게 자기 삶의 근거를 꼭 하늘에 둡니다. 하늘에서 찾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한 마음에서 비롯된 강한 삶.

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맹자가 강한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강한이로서 강한 삶을 펼쳐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도대체 그 강한 마음은 어떻게 해서 구비할 수가 있었는가? 갖출 수가 있었는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맹자라는 텍스트에서 길어낼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이고요. 두 번째는 즐거움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맹자는 자기가 도덕을 실천하는 것을 하늘의 관리로서 하늘의 벼슬을 받은 그런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규정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거기에서 핵심은 뭐였느냐?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덕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맹자는 하늘의 본성을 도덕으로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을 맹자는 쳐다보면서 아, 저거는 도덕적인 것이야. 저거의 본질은 도덕이야. 예컨대 이렇게 봤다라는 겁니다. 맹자는요. 예. 그러한 하늘의 본성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 자기뿐만 아니라 사람은 쥐고와를 막론하고 다 그러한 하늘의 본성이 태어나는 순간 그 마음에 들어와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세팅된다라고 그렇게 맹자는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강한 존재거든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강한 존재인 하늘의 본질, 본성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나 다 강한 마음을 타고 태어났다라고 맹자는 그렇게 확신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이 맹자의 강한 마음의 원천 노릇을 톡톡히 수행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천은 뭐냐?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은 왜 강한 마음의 원천이 될 수가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요. 타고 태어난 도덕을 실천을 함에 있어서 그 실천이 그냥 한번 하고 끝나는 실천이 아니라 생애 전반에 지속되는 그러한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도덕을 실천해내는 그러한 힘이 필요하다. 맹자는 이렇게 봤던 겁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도덕을 실천해내는 힘, 그것에 대해서 공자는 용기가 바로 그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맹자는, 예, 도덕을 꾸준히 실천해낼 수 있는 그러한 힘으로서 즐거움을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즐거움은 강한 마음을 유지하는 내적 근거이다. 그러니까 맹자가 지녔던 강한 마음의 원천은 이렇게 도덕과 즐거움 두 가지였다. 물론 두 가지만은 아니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두 가지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 즐거움은 도대체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러니까 맹자가 말하는 즐거움의 구체적인 양상은 무엇인가? 네? 혹시 예.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맹자라는 텍스트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맹자 즐거움의 양상은요, 몇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도덕 본성을 실천하는 즐거움입니다. 맹자는 이거를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맹자라는 텍스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사 만물이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으니, 자신을 돌이켜보아 성실하면 즐거움 가운데 이보다 큰 것이 없다. 참 묘한 그러한 진술인데요. 이 만사 만물이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라는 요 표현은요. 예컨대 요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제가 좀 전에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하늘의 본성. 근데 이 하늘은 도덕적인 하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하늘의 도덕 본성이 사람의 마음에 타고 태어난다. 예, 맹자는 이렇게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늘의 본성, 하늘의 본질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하늘이 만사 만물을 다 낳고

키워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안에 만사 만물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본질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는 뭐가 되냐면요, 결국 하늘이 품고 있는 만사 만물이 내 안에 다 갖추어져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 내 내면을 계속 성찰하면서 그렇게 타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미 내 안에 다 갖추어진 그 만사 만물을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해 가면서 발견해 가면서 그러면서 성실하면, 성실하면이라는 얘기는 도덕적인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 안에 갖추어져 있는 만사 만물을 그거를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그 하나하나 발현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성실하면 즐거움 가운데 이것이 가장 크다라고 그렇게 선언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좀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그러한 즐거움일 수 있는데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흔히 군자 삼락 혹은 뭐 다른 데서는 인생 삼락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 이게 이제 맹자의 즐거움의 양상 중에 대표적인 그러한 즐거움입니다. 맹자는요, 세 가지 즐거움을 꼽으면서 왕노릇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즐거움에 끼지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 이 세 가지는요, 아까 도덕 본성을 다 실현하는 즐거움, 이게 우리가 참 이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 살아가면서 그 즐거움 실현한다라는 게 조금 멀리 느껴질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느끼셨다라고 한다면 맹자가 말한 이 세 가지 즐거움은 이건 현대사회에서 이 복잡다단한 이 사회에서 일상을 영위해 가면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즐거움은 뭐냐? 첫 번째는요,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맹자가 살았던 시대는 싸우는 나라들의 시대입니다. 어느 정도로 싸웠냐면요, 맹자가 절규를 하는데요, 뭐라고 절규를 하냐면 백성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명목하에서 전쟁을 일으켜놓고는 온 성안 가득히 백성들의 시신으로 채우고 온 벌판 가득히 백성들의 시신으로 채운다. 이것은 땅의 신에게 인육을 바치는 거다. 이런 인간은 사형으로도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절규를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온 도시 가득히 시신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온 사냐가 시신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얼마나 이 진짜 고통스러운 그러한 장면입니까? 그러한 시대 속에서 평생을 살았던 게 맹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이 첫 번째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뭐를 가리키냐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러 가지 관계가 내 한 몸에 나라는 존재에 교차되는 존재이거든요. 그중에서 인간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뭐냐? 혈연관계입니다. 뭐 가족이라고 대체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족의 일원으로서 지니는 즐거움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즐거움은 충분히 이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서도 즐거움이 원천이 될 수 있는, 또 즐거움의 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즐거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러러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구버보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다, 이겁니다. 혹시 떠오르시는 식구 있습니까? 혹시 윤동주님의 서시,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학계에서는 윤동주님의 서시의 원천 모티프를 맹자의 이 군자산납 중에 두 번째 즐거움에서 찾곤 합니다. 참 이것도 힘들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 그러한 즐거움이고 유의미한 즐거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다? 재반, 여러 가지 관계가 교차하고 있는 존재다. 그걸 떠올리신다고 한다라면요, 이 두 번째, 군자삼락 중에서 두 번째 즐거움은 뭐냐면요, 인간은 윤리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유

합리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태어나서 아무런 판단도 못하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부모, 가족이라는 그 윤리적인 관계 하에서 이 어린아이가 양육이 됩니다. 청소년기 마찬가지, 또 성인이 돼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 사회관계도 또 윤리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윤리적인 관계 속에서 삶을 산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윤리적인 관계라는 차원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즐거운 일인가. 이게 이제 맹자가 얘기했던 군자 삼락 중에 두 번째 즐거움의 양상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즐거움, 군자 삼락 중에 세 번째 즐거움은 뭐냐면요, 천하의 영재를 얻어 그들을 교육하는 것이 셋째 즐거움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나는 직업이 교사가 아닌데, 대학 교수가 아닌데, 학원 강사가 아닌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요거는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가르친다라는 그 맥락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란 존재, 어떤 존재? 여러 가지 관계가 교차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은 세 번째, 군자삼락의 세 번째 즐거움은 어떤 관계하고 연관이 있느냐? 인간은 역사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현실과 역사라는 그 관계 속에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냐? 영재를 얻어 그들을 교육한다라는 것은 후학들을 가르친다라는 거거든요. 후학들은 나보다 오래 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겠죠? 예? 예. 가르치면서 뭐를 하느냐? 교재 같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르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글을 쓴다라는 것, 이 행위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글을 쓴다라는 것, 그건 책을 쓴다라는 건데, 자, 글을 설사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가르치고 혹은 그 가르침의 내용을 책으로 남긴다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나의 깨달음이, 내가 생각하는 진리라는 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책을 통해서 나는 이미 죽어 없어진 그 다음 미래에도 지속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즐거움의 한 양상이 되느냐? 미래를 빚어내는 즐거움을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나이가 먹어서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손치더라도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역사라는 무대에서 나의 깨달음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미래를 빚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현실과 역사라는 관계 속에서 역사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서 충분히 지향해봄직한 그런 가치를 지닌 즐거움의 한 양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자에게서 즐거움에 주목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즐거움은 이렇게 가족적인 차원에서, 또 윤리적인 차원에서, 또 역사적인 차원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 그걸 좋은 삶이라고 그렇게 달리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펼쳐낼 수 있는 내적 근거란 말이죠. 그러면 왜 하필 내적 근거인가? 그런 질문을 또 던질 수가 있겠죠. 여러 이유를 댈 수가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언뜻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은 사회를 일구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사유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사유한다라는 것은 미래를 내 뜻대로 가능한 한 내가 원하는 좋은 삶을 펼쳐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인간은 갖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사회를 일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꿈꾸는 미래의 좋은 삶과 내가 꿈꾸는 미래의 좋은 삶이 서로 부딪힐 수도 있거든요. 예. 또 사회는요, 반드시 나보다 센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나보다 권력을 더 많이 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나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지혜가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나보다 기술이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고로 내 뜻대로 미래의 삶을 펼쳐낸다라는 그 가능성은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뭐 미래 내 뜻대로 사는 거 힘든데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사라지는 대로 살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최소한 내 삶의 주인은 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도하는 내 삶, 자기주도적인 삶을 펼쳐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가 설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의 리듬대로 내가 일상을 영위해가는 그런 삶을 최소한 사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 즐거움이 그런 삶을 가능해주는 내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즐거움이 있어야만 도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인내심,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즐거움이 있어야지 마음 근육,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들으시죠? 예, 그 마음의 근육을 키워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적 근거로서의 즐거움이라는 이 화두는, 예, 지금 21세기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쏠쏠한 자양분이 되어주는 그러한, 예, 화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맹자와 즐거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월회 교수님과 함께 맹자가 전하는 세 가지 즐거움을 마주하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떠올려 봤는데요. 이 복잡하고 각박한 세상이지만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행복의 시간을 채워가며 삶의 가치를 되짚어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의 다락방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멋진 통찰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리를 보는 자는 마치 횃불을 들고 캄캄한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어둠은 곧 없어지고 밝음이 나타난다. 그와 같이 돌을 닦아 진리를 보면 무지는 없어지고 지혜의 밝음만이 영원히 남게 된다.

0: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드라마 붙다 또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몇 번을 틀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55부작 굉장히 길고 뭐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아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부다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교과라든지 계몽적 교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의 노력은 다 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스테디셀러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다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인 계승설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 고기 반찬을 줬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왜 그 풍족한 분이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행복 만족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게 현실입니다. 작은 것으로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시고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시절들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를 가졌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더 이상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축소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의 축소, 그 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 시절에 내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게 드라마 부다가 줄 수 있는 지금 현대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부다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집착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거는 사회적 위치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대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부다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타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이런 투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 있었던 소소한 갈등들, 그거는 드라마니까 만들어내는 요소들이거든요. 각출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술을 겨루어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요소들.

근데 실제로 제바달타나 부처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허구적인 요소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더 재밌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작가가 가공해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로 얘기하면 적벽대전이 재밌는 이유는 적벽대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상상력들을 많이 뭐 부과하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 오히려 더 재밌었었고,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흔히 이제 불교에서 전해지는 스토리 구조 상에서 나오는 뭐 사문유관이라든지 아마 성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 부다가 예전에 리틀 부다를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꽃잎으로 바뀌고 이러한 묘사들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앞에 선행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들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의 다른 점들 같은 거는 재밌어요. 이게 인도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인도에서 그 꽁냥꽁냥 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우드라고 하는 거고,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마살라 이제 향신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중간에 뜬금없이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판소리도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창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 패턴들을 오늘날까지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질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거고, 그리고 우리께 꼭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그들은 그들식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한 줄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논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리비 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다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볼리비 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오는 드라마 부다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컷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스티브 잡스도 이 정도의 창의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온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부다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전에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스스로를 환기하고 부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마치 관세음 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이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가피는 충만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말에 새롭게 방영되는 드라마 부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함께 의미, 그 다음에 공덕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명상하게 된 혜주 스님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저와 함께 하는 마지막 시간인데 저희가 첫 번째 시간부터 쭉 달려왔습니다. 첫 번째 편안해지기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균형 잡기, 그 다음엔 집중하기, 이제는 자유로워지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실 네 번의 시간으로 여러분께 명상을 다 알려드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명상을 해야 될까,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는가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주제를 이렇게 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아마 저하고 이렇게 따라오시면서도 아직까지 편안함을 못 찾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 조금 더 편안함이 필요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편안함 작업을 먼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먼저 안전하고 안정되게끔 만드신 다음에 그게 토대가 됐을 때 다른 것들을 하시면 훨씬 더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 저는 그게 오늘 조금 말씀드릴 자비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건 나에게 자비심을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타인에게도 자비심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편안함부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자유로움으로 가면 편안함이든 불편함이든 모든 걸 떠난 이 상태로 가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그 목적을 가지고 갈 것이다 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균형 잡기, 그 다음에 집중하기, 그래서 집중의 대상도 여러 가지로 한번 찾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건 여러분 몸으로 돌아오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감각, 그러니까 나중에는 호흡, 그리고 거기에 대한 느낌,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뭐 감정이나 생각들, 그리고 여러 법과 관련된 무상, 무아, 공, 연기, 아니면 뭐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의 부처님의 법, 아니면 법칙들, 이런 것들도 실제로 우리가 대상을 삼아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 집중의 대상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세상은 내가 바라보는 대로 보아진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너무 달라 보인다고. 파란색 렌즈를 끼고 보는 사람은 세상이 파란색일 거고, 또 분홍색 렌즈를 끼고 보는 사람은 세상이 분홍색으로 보일 거고요. 보라색 렌즈를 끼고 보는 사람은 세상이 보라색일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것을 두고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선택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잘 또 보살펴 주시면, 잘 다독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선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면서 저희가 시작 명상, 환영의 명상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 그 지난번에 제가 저희 시작할 때 하는 명상은 지금 이곳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이곳에서 어떤 것이든 지금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환영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웰컴 명상 혹은 환영과 환대의 명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이 환영하는 명상 해보면서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앉으시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긴장이 있다면 풀어줍니다. 우리의 주의를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몸과 마음으로 데리고 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어떤 선택이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온전히 안전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몸 안에서의 느낌이 느껴진다면 지금 여기에 이 몸에 여러분의 주의가 가 있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필요하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곳으로 온전하게 잘 도착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몸과 마음의 현상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는 여러 감각들, 느낌들, 생각들, 감정들 그대로 흘러가도록 놓아둡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이 몸과 마음에 찾아오는 것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떠나보냅니다.

어떤 것이든 이유가 있어서 올라왔고 나를 찾아왔으며 이유가 있어서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늘 변하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니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환영하고 환대하고 환송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 순간에 몸 안에서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잠시 후에 종소리가 들리면 종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가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천천히 눈을 뜹니다.

이제 몸좀 편안하게 풀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환영하고 환대하는, 그리고 잘 떠나보내는, 지금 있는 이곳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많은 감각들, 느낌들, 생각들, 감정들을 그대로 바라보는, 이곳으로 잘 도착하는 명상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든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잘 떠나보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시면 조금 더 자유로워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제는 자유로워지기 입니다. 사실 자유로워지기가 여러분의 명상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명상을 왜 하세요? 라고 많은 분들께 여쭤보면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사는 게 고통스러워요. 라고 대답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불교에서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이 명상인데, 정말 우리 현대인들이 정확하게 깨고 있어요. 명상을 왜 하는가? 내가 너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물론 그 전에 어떤 분들은 이 고통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고통은 없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말을 들으시면 실망하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아, 고통이 안 없어지다니. 그럼 우리가 왜 명상을 해야 되지? 그럼 우리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굉장히 실망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 고통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 고통이 있어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내가 되는 거. 그래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라고 우리가 재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목표를. 사실 고통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거를 먼저 보면은요, 불교에서는 뭐 가래, 집착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이 왜 생길까? 사실 보면은 우리 왜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몸에서는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감각은 세상하고 자꾸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감으로 계속 느끼면서 살죠. 눈으로는 무언가를 보고, 귀로는 무언가를 듣고,

입으로는 무언가를 마시고 먹고, 그다음에 우리 이 전체적인 이 몸으로는 무언가를 느끼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마음으로도 무언가 세상하고 계속 접촉이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느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편안하다. 이건 불편하다. 이거는 뭐 편안하지도 불편하지도 않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 이제 여러 생각들이 덮여져요.

만 이게 계속 되는 거지. 이 처음에 할 때는 좀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그 전에는 사실 계속 판단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자꾸 더 갖고 싶어요. 내가 편안해하는 건더 많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건 나에게만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까지도 드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면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또는 나에게 불편한 게 있어요. 불편한 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세상 떠난 사람한테 한번 붙들고 물어봤을 때 어떤 누구도 나를 힘들게 아프게 했던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을 이 몸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과 계속 부딪힘이 있는데 어떻게 불편함이 없겠어요? 아픔, 통증 이런 거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불편한 게 있는데 이 불편함이 오면은 오지 마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얘는 나한테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게 되나요? 좋아하는 걸 떠나보내야 되는 아픔도 있고요. 싫어하는 거지만 내가 만나야 되는 아픔들도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같이, 특히나 요새 또 학교 같이 다니다 보면 또 친구들인데 사이 안 좋은 친구 매일 봐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직장에서도 좀 사이 안 좋거나 아니면 뭐 상사 간에도 그렇고 뭔가 안 좋은데 계속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유, 내가 먹고 살려고 이런다 하면서 막 억누르고 회피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또 다른 걸로 건강하지 않은 걸로 풀어요. 아니면 핸드폰만 본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한다거나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을 계속 먹는다거나 술과 담배를 한다거나 등등으로 사실 이거를 우리는 회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억누르고 다른 방향으로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얘네들을 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 많이 만들어지고 순환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얘는 고통은 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명상을 하면서 사실은 고통을 견뎌내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렇게 이 고통이 사라질 거라는 걸 알면서 고통에 내가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 고통을 그대로 두고 보는 그래서 얘가 흘러갈 수 있게 보는 그래서 자유로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연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통에서 자유로워진다라는 표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고통이 없어지기를 이라는 명상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그 명상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이 몸은 그냥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세상과 부딪히면서 감각과 느낌이 계속 일어나고요. 거기서 생각과 감정들도 계속 일어납니다. 그럼 일어나는 것들을 온전하게 내가 그냥 정말 우리 지난번 집중 수행 했을 때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그냥 온전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하늘의 구름 바라보면서 저 구름은 예쁘니까 내가 잡을 거야 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리석다라고 하죠. 아니면 저 구름은 미워. 저 구름은 안 왔으면 좋겠어. 오지 마. 그래서 오지 마. 막 이러면서 화내시는 분안 계시잖아요. 물론 뭐 비가 오면 아유 비 오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비가 오면 준비해요. 비를 안 맞도록. 비는 오지만 그것으로부터 내가 해를 많이 입지 않도록. 때로는 즐기기도 하죠. 뭐 비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고 그걸 내가 느끼는 건데 그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처음 시작했을 때 편안해지기라는 것으로 다시 우리가 계속 돌아올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자유로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집중을 하는 요소들을 계속 개발하면서 바라보기 연습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현상과 분리돼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조금 더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는 이 과정들을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명상할 때 일어나는 파도를 바라보듯이 파도가 올랐다 내려갔다를 바라보듯이 바닷가에서 이런 거 바라보면서 그냥 쭉 계실 수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느낌, 감정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유를 갖는 거. 그게 우리 삶에 조금 더 숨구멍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유를 조금 더 만들다 보면은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쉼을 줄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우리 감정들, 내가 감당하기 힘들었던 감정들 사이에서도 아, 얘네가 일어났네. 아, 그렇지만 나는 얘네들에게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것들이 이런 이유에서 일어났으니까 이것들이 흘러가도록 혹은 내가 너무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나에게 너무 아픔이 나가지 않도록 내가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시간을 가지면서 훨씬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보기 했을 때 플러스 하면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비입니다. 드디어 자비가 나왔어요. 자비가 있어야지만 지혜와 자비가 같이 합쳐져서 우리를 조금 더 편안하게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거를 두 양날개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집중하면서 알아차림, 집중, 요두 가지를 키우는 거는 거의 지혜의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 온전하게 바라보는 거, 명료하게 아는 거, 이런 것들 우리는 지혜의 요소를 키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때로는 어떤 분들은 바로 자비까지 연결해서 가시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있지만 어떤 분들은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서 균형을 잃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너무 냉철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상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명상하실 때 아마 느끼시는 분 계실 거예요. 내가 너무 집중을 했더니 미간에 주름이 생겼어요. 저도 그런 적 많거든요. 막 얘만 이렇게 막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바라 너무 매몰되어 가는 여기에서 좀 나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때 도움을 줄수 있는 게 자비예요. 자비는 우리 왜 집중 너무 많이 해서 미간이 찌그러졌어요. 막 이렇게 주름이 갔어요. 막 이렇게 할때 그걸 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미소를 초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미소를 띠면서 무언가를 바라보는 건 세상을 좀 다르게 바라보게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지금 실험해 보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미소를 띠면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혹은 너무 이렇게 집중을 막 해가지고 하는 표정으로 무언가를 한번 바라봐 보세요. 어떠신가요? 미소 지으면서 바라봤을 때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고 편안하게 보이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자비를 한 스푼 정도 좀 섞어야 돼요. 물론 자비와 지혜가 같이 이렇게 가면 좋은데요. 자비 한 스푼씩 조금씩 조금씩 미소를 이렇게 첨가해서 무언가를 바라볼 때 훨씬 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고요. 세상이 조금 더 밝아 보이는 것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소를 띠면서 한번 바라보는 것도 좋고요. 이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자비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용어예요. 그래서 자와 비가 같이 쓰여서 우린 자비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서 자는 사랑 자자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자비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한테는 사랑과 친절이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해요.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사실 자유로움을 느끼기 위해서 집중과 알아차림 플러스 사랑과 친절도 우리가 훈련하고 배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 사람이 기뻐했으면 좋겠는 마음을 내고 그렇게 행동하는 걸 사랑, 자라고 하고요. 비는 뭐 연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 또 자비라고 이 비자만 자비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컴패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저는 친절이라고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기에는 이 자비의 비의 요소는요. 슬플 비라서 누군가의 고통을 인지하고 그 고통을 인지해서 그게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는 게이 비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누군가의 고통과 연결되는 이런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것과 연결돼서 아, 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운 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라고 느끼고 바라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줄여주고자 노력하는 건데요.

그게 현대의 또 다른 말로는 저는 친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잠깐 동안에 친절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그 안에는 여러분의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을 누군가가 환하게 만들어준, 그래서 떠올리는 게 그 친절의 순간일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 친절의 순간 떠올리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행복해요, 따뜻해요, 감동적이에요, 감사해요 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안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안에 고통이 원래 있었다고. 놀랍게도 우리는 고통의 순간과 연결되고 그 고통을 감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고통의 순간은 더 이상 고통으로만 남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승화되어서 아름답고 찬란한 순간으로 남아요. 그리고 감동적이기까지 하죠. 그게 고통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고통은 없어지지 않고 고통을 없애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렇게 사랑과 친절을 더 첨가했을 때 조금 더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친절을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과 친절을 연습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의 느낌도 자연스럽게 배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순간을 자연스럽게 느끼다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행복감과 풍요로움으로 가득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감사 연습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과학적인 연구도 정말 많이 되어 있거든요. 요새 사랑, 친절, 자비, 그 다음에 뭐 감사, 이런 연구들이 정말 많은 연구, 이 과학자들에 의해서도 행해지고 있어요. 이걸 뭐 긍정심리학이라고도 부르는데, 긍정심리학에서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마이너스에서 0으로 만들까가 아니라 0에서 더 플러스로 만들까,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학문인데요. 여기에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요소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플러리싱하게 되는, 그래서 풍요로워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감사 연습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사 명상까지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감사 명상 하시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아무리 떠올려도 제가 감사한 게 떠오르지가 않아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그냥 문득 감사한 거 떠올려야지, 그냥 무조건 떠올려 라고 하면 거의 떠올리시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감사한 것들은 늘 있거든요. 그래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편안함을 이야기한 것처럼, 소소하지만 확실한 친절과 사랑 을 떠올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감정이 감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 혹은 일상에서 행복감을 느낄 때 그걸 한번 알아차려 보시고요.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게 된 배경에서는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이거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요, 아, 이 세상에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었구나, 그리고 그들이 각자 자신의 일을 하면서 나를 행복해 하도록 만들었던 거였구나 라는 이런,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고요. 때때로는 여러분이 받았던 친절의 순간 늘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 고마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씩 경험하고 있는 사랑과 친절을 아는 거, 여기도 아는 거, 알아차리는 게 나오죠. 그래서 집중의 요소가 여기서도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아는 것들이 하나씩 쌓여가다 보면은, 어라, 내 삶이 감사로 가득 차 있네, 내 삶이 이렇게 많은 좋은 사람들과 가득 차 연결되어 있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외로움도 없으실 거고요, 우울감도 덜해지실 거고, 더 많은 행복감,
조금 더 편안한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행복감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쾌락적인 행복감이고요. 또 하나는 평화로운 행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쾌락적인 거는 그냥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얘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하고, 이러면서 즐거운 거. 근데 얘는요, 지속성이 없대요. 좀더 지속적으로 우리가 행복하는 거는 평화로운 행복감을 느낄 때래요. 그거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과 친절을 경험하고, 내가 주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고, 건강한 대상을 선택해서 지금 이 순간 안전하게 평화로움을 즐길 수 있는 거. 이게 사실은 평화로운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삶의 고통들도, 아, 그래, 이게 왔구나. 얼마든지 내가 회복할 수 있어. 얼마든지 내가 이 고통을 같이 견뎌낼 수 있어. 그리고 그 고통이 고통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아름다움으로 승화될 수 있는 걸로 내가 변화시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삶의 여러 가지 고통들이 고통으로만 느껴지는 건 아니고 훨씬 더 삶의 재미로서 느껴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드라마 볼 때, 혹은 영화 볼 때, 너무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 건 드라마로 만들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삶이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재밌는 거거든요. 그걸 재미적인 요소로서도 한번 받아들여 보시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잠깐 한 걸음 물러서 지금 여기에 몸으로 잠깐 돌아왔다가 또그 고통을 함께 견뎌낼 수 있는 힘도 또 길러보시고, 거기에 사랑과 친절도 첨가하면서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명상이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집중하면서 몸으로 왔다가 이 몸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분들을 우리 마음속에 초대해서 자비를 나누고, 그래서 사랑과 친절의 느낌을 함께 배양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자리 잘 잡으셨죠? 편안하게 앉으셔서 두 손은 연꽃 모양으로 혹은 엄지와 검지를 마주보게 하고 배꼽 아래 혹은 허벅지 위에 둡니다. 꼬리뼈와 아랫배 살짝 힘주고 그 위에 척추는 온전하게 내려놓습니다. 어깨는 아래로 쭉 내리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긴장된 곳이 있다면 편안하게 이완하고 지금 이곳 앉아 있는 감각으로 우리의 주의를 데리고 옵니다. 잠시 동안 몸의 감각을 느껴보고, 종소리가 들리면 종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이렇게 잠시 동안 몸 안의 느낌으로 우리의 주의를 가져가서 천천히 부드럽게 바라봅니다. 사랑과 친절의 마음을 담아서 바라볼 수 있도록 얼굴에는 미소도 초대해 봅니다. 부드럽게 입가와 눈가에 미소를 초대하면 얼굴 전체에 따스한 부드러운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미소 띈 얼굴로 따스하고 부드러운 눈길로 몸 안에서의 감각, 느낌 또 일어나는 생각, 감정을 천천히 바라봅니다.

이렇게 조금씩 더 이완하고 지금 이 순간 앉아있는 감각에서 더욱더 편안하게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과 친절의 마음을 우리 몸과 마음에게 보내봅니다. 한 미소 가득 따스함과 부드러움을 담아서 몸 전체 그리고 힘들었던 우리 마음에 보내봅니다. 어떤 것이든 괜찮다고 그저 있는 그대로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겠다고 그대로 흘려보내겠다고 다짐하면서 부드럽게 바라봅니다.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다고 미소 가득 마음 담아서 보내봅니다. 이렇게 사랑과 친절의 따뜻한 느낌으로 우리 몸 전체, 마음 전체를 따뜻하게,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유가 있다면 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과 친절의 느낌을 나눌 수 있는 혹은 나눠주고 싶은 누군가를 마음속에 초대해 봅니다. 우리의 가족들, 또 반려동물, 사랑하는 누군가, 친구들, 또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 혹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누군가, 또 우리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떠올리면서 내가 가진 사랑과 친절의 마음을 미소에 담아서 그들에게 보내봅니다. 그렇게 그들이 편안하기를,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렇게 사랑과 친절을 담은 미소를 나눌 때 이 몸에서는 어떤 것들을 느끼는지도 살펴봅니다. 누군가와 사랑을 그리고 친절을 나눌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대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사랑과 친절을 나눌 수 있는 공간과 여유도 가지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사랑과 친절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도 인지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선물이 되어서 돌아오는 사랑과 친절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느낍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 순간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에 앉아있는

이 몸과 마음을 바라봅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미소 지으며 부드럽고 따뜻하게 바라보고 그저 있는 그대로 환영하고 환대하고 환송합니다. 다시 한번 미소 짓고 몸 안에서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종소리가 들리면 종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한번 스트레칭 쭉 하시면서 지금 몸 안에서의 느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대로 놓아둡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사랑과 친절을 키우면서 우리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고통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기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마음의 공간과 여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보다 보면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늘 실천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명상 네 번의 시간을 함께 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사실 제가 설명한 거 모두 잊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머물지 않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방편으로 삼아서 수행하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도 놓아버리는 이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작할 때에는 뭐라도 잡을 게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 그런 정도로 저의 설명을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함께 명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평화롭고 안전하시길 기원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못 뵙겠지만 또 다른 곳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모두 잘 지내세요. 안녕히 가세요.

자신만 보시하고 남에게 권하지 않으면 재복만 있고 인복이 없으며 남에게 권선만 하고 자신은 보시하지 않으면 인복만 있고 재복은 없다. 자신도 보시하지 않고 남에게 권선하지도 않으면 재복과 인복 모두 없으며 자신도 보시하고 남에게도 권선하면 재복과 인복을 모두 갖춘다.

애욕으로부터 괴로움이 생겨나고 근심으로부터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나니 만약 애욕을 버리면 무엇이 괴로울 것이며 무엇에 두려움이 있겠는가?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이렇게 안 오는 거야?
1: 미안 미안.
0: 아, 왜 늦었는데?
1: 그게 연못을 지나는데 꼬물꼬물 조그만 새끼 물고기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려는데 자꾸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잖아.
0: 이유, 당연하지. 물고기가 너만 보고 있겠냐?
1: 늦었으니 빨리 가자.
0: 빨리 가다니? 어디?
1: 어디긴 어디야. 절 따라 전설 따라지.
0: 좋아. 오늘은 연못이랑 물고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미량 만호사가 딱이겠다.
1: 만호사?
0: 만호사는 가야국의 시조인 김수로 왕이 창건한 자그마치 2000년이나 된 사찰이야. 만호사엔 3층 석탑은 물론 신비한 돌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미륵전 앞 너덜지대의 돌은 두드리면 맑은 새소리가 나서 종석이라고 불리기도 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미량 만호사로 고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가야의 옥지라는 연못엔 못된 용과 사악한 나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용과 나찰들은 매일매일 마을로가 사람들을 괴롭혔죠.
2: 하... 또 우리를 괴롭히러 나왔네.
3: 뭐해요? 얼른 도망칩시다.
2: 이번엔 또 뭘로 우리를 괴롭히려나.
0: 용과 나찰들은 천둥과 번개를 만들어서 마을을 더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흉년이 계속되자 김수로 왕은 급히 주술사를 불러들였죠.
4: 흉년이 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 용과 나찰 때문이요. 이들의 악행을 막기 위해서 주술을 써볼까 합니다.
5: 걱정 마십시오. 제가 그들을 막아보겠습니다. 당장 사라져라. 이야! 사라지라고!
4: 주술을 했는가? 왜 저들이 더 날뛰느냐?
5: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라져라! 이야!
0: 하지만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용과 나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수로 왕은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는

0: 게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게 됐죠.
1: 부처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악행을 멈춰주십시오.
0: 그때였습니다. 기도하는 김수로왕 앞에 부처님이 나타나셨죠.
2: 걱정 마라. 용과 나찰이 더는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지 않을 테니.
0: 말을 마친 부처님은 옥지로 가서 용과 나찰에게 설법을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용과 나찰은 악행을 멈추고 불교에 귀의하게 됐죠. 그 후 김수로왕은 부처님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만어사를 창건하게 됐답니다.
3: 우와, 돌 좀 봐. 여기가 너돌강 맞지?
0: 어, 맞아. 이른바 돌강이지.
3: 그런데 이 돌이 다 어디에서 왔을까?
0: 궁금해?
3: 당연하지.
0: 좋아. 그럼 이번엔 이 너덜강에 얽힌 미륵 이야기다. 자,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동해에는 용왕과 용왕의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용왕의 아들은 병으로 생명이 다해가고 있었죠.
4: 아버지, 아무래도 제가 얼마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해라. 다 들어줄 테니.
4: 죽기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습니다.
0: 용왕의 아들은 바다를 떠나 신통하다는 스님이 계신 밀양 만어사로 향했습니다.
4: 아, 스님, 죽기 전까지 수행을 하고 싶은데 좋은 곳이 있습니까?
5: 길을 가다 우연히 멈추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수행터가 될 겁니다.
0: 용왕의 아들은 길을 가다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걸음을 멈췄는데 순간 돌미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용왕의 아들을 따르던 수많은 물고기도 돌로 변해버렸죠. 그 후 사람들은 용왕의 아들을 닮은 돌미륵을 꺼내 만어사 법당에 모시게 됐는데 이 돌미륵은 나라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땀을 흘려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답니다. 뭐하냐?
3: 말 시키지 마. 수행 중이니까.
0: 그래? 그럼 안 되겠네. 난 누가 맛있는 감을 준 데서 같이 가려고 했더니.
3: 응, 감! 어, 나도 같이 갈래!
0: 수행 중이라며.
3: 수행. 에이, 너 때문에 망했잖아.
0: 치, 왜 나 때문이냐? 감에 흔들린 너 때문이지?
3: 뭐?
0: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유혹을 물리친 원효대사 이야기가 담긴 소요산 자제암으로 정했어.
3: 자제암?
0: 자제암은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고려 광종 때 태조의 명으로 각규 스님이 중창한 천연 고찰로 태조 왕건의 원당으로 왕실의 비호를 받았던 사찰이야. 무수한 스님들이 자제암에서 수행했고 낙장 하나 없는 완벽한 반야심경 약수 언해본까지 간직한 불심 깊은 사찰이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소요산 자제암으로 고고! 신라 태종 무열왕 때의 일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이들이 알 수 없는 노래를 부르고 다니기 시작했죠.
6: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줄까? 하늘도 같이 기둥을 깎으려 하네.
1: 저기 얘들아.
0: 네?
1: 그 노래 말이다.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7: 원효스님이요.
8: 원효대사가 노래를 알려줘.
1: 예,
7: 살아버려 아이들이 모두

0: 그 노래를 부르고 다닌답니다.
1: 어. 원효 대사께서 큰 인재를 낳고 싶은 모양이군. 그렇다면 요속 공주가 딱이지.
0: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1: 자루 없는 기둥으로 하늘을 바칠 기둥을 깎겠다는 건 남편이 없는 여인과 훌륭한 아이를 낳겠다는 얘길세. 그런데 요속 공주는 남편을 사별하고 홀로 있지 않은가?
0: 그럼 원효 대사와 요속 공주를 혼인시키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1: 혼인이야 당사자들 마음이지. 당장 원효 대사를 불러오게.
0: 예.
2: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원효 대사를 모시러 갔는데요. 때마침 남산 아래 문천교에서 원효 대사를 만나게 됐죠.
3: 왕께서 나를 부르셨단 말이지.
0: 예. 요속 공주님과 뵙기를 원하십니다.
3: 좋소. 가십시다.
2: 원효 대사는 요속 공주를 만나기 위해 신하들을 따라 나섰는데요. 갑자기 발을 헛디딘 척하며 강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4: 무슨 일로 이리 젖으셨습니까?
3: 아하, 제가 칠칠치 못해 강물에 빠졌습니다.
4: 이러다 감기 걸리십니다. 오늘은 따뜻한 제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십시오.
2: 그날 이후 원효대사는 요석공주의 집에 묵게 됐고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3: 이 아이의 이름은 설총이요. 훗날 큰 인재가 될 터이니 공주가 잘 키워주시오.
4: 이제 떠나시려는 거군요. 부디 수행하여 큰 깨달음을 얻으십시오.
3: 고맙소.
2: 원효 대사는 요석 공주와 이별하고 소요산에 작은 암자를 지어 수행하였는데 그 암자가 바로 지금의 자제암이 되었답니다.
5: 나도 자제암에서 수행하면 원효 대사 같은 큰 스님이 되겠지?
2: 수행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에 달린 거거든.
5: 그렇긴 한데 여긴 날 유혹하는 게 없어서 수행하기 좋을 것 같단 말이야.
2: 유혹이 없다니? 원효 대사도 이 청량폭포에서 유혹을 당했는데?
5: 정말?
2: 응. 뭐 깨달음을 얻기 위한 유혹이었지만. 그럼 이번 절따라 전설따라는 원효 대사를 흔들었던 나한의 이야기로 고고! 원효 대사가 소유산 암자에서 수행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3: 아, 날씨 한번 고약하군.
4: 원효 스님, 원효 스님 계세요?
3: 아, 이 시간에 누가 날...
2: 원효 대사는 소리를 따라 밖으로 나갔는데요. 그곳엔 비에 젖은 한 여인이 서 있었죠.
3: 이 밤에 무슨 일이십니까?
4: 그게 길을 잃었어요.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3: 아, 방이 하나라. 아, 불편해도 괜찮으시다면 들어오시지요.
2: 그렇게 원효 대사와 여인은 한 방에서 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4: 스님, 추우시면 제 옆으로 오세요. 아니면 제가 옆으로 갈까요?
3: 아닙니다. 전 춥지 않습니다.
4: 그럼 제가 몸을 좀 주물러 드릴까요?
3: 아유, 됐습니다. 어서 주무시지요.
2: 원효 대사는 밤새 여인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했는데요. 여인의 유혹은 그 다음 날도 계속됐죠.
3: 이게 뭡니까?
4: 신세를 졌으니 갚아야죠. 부엌을 탈탈 털어 상을 차렸는데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0: 감사히 먹겠습니다.
1: 자, 이것 좀 드셔보세요. 어서요.
2: 원효대사는 낯선 여인의 호의에 자꾸만 마음이 혼란해졌고, 혼란해진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 폭포 밑에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잠시, 여인이 또 원효대사를 찾아왔죠.
1: 스님!
0: 왜 또 따라오셨습니까?
1: 여기에서 목욕이나 할까 해서요. 스님은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수행하세요.
0: 어째서 자꾸 절 유혹하려 하십니까?
1: 제가 스님을 유혹하다니요. 스님께서 그런 눈으로 보시는 거죠.
2: 그제서야 원효대사는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죠. 원효대사는 여인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폭포를 나왔는데요. 그 순간 여인은 황금빛을 내며 사라져버렸습니다.
0: 그 여인은 네게 가르침을 주러 온 관세음 보살이었어.
2: 그 후 원효대사는 더더욱 수행에 정진하게 되었고, 원효대사가 수행하던 암자는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찾는다 하여 자제암이라 불리게 되었답니다.
3: 아이 진짜.
2: 왜 이렇게 어깨가 축 처졌냐?
3: 나 망했어.
2: 이번엔 또 뭔데?
3: 오늘 주지 스님이 김씨 할아버지 댁에 가보라 그랬거든. 근데 귀찮아서 핑계대고 안 갔는데, 알고 보니 잔칫날이라 맛있는 거 먹고 오란 얘기였던 거 있지?
2: 꾀부리다 보물을 놓쳤네. 좋아, 보물을 놓쳤으니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강화도 낙가산에 있는 보문사다.
3: 보문사?
2: 낙가산 보문사는 신라 선덕 여왕 때 회정대사가 금강산에서 수행하던 중 관세음보살을 만나고 강화도로 와서 지은 사찰이야. 보문은 관세음보살이란 뜻인데, 사찰 이름처럼 보문사는 3대 관음기도 도량 중 하나면서 나한 도량이기도 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낙가산 보문사로 고고. 성모도에 살던 신라의 한 어부가 만선을 기대하며 바다로 나갔습니다.
4: 날도 맑고 바람 한 점 없고 이대로면 고기를 가득 잡겠어. 내 말이 오늘은 운이 좋을 것 같아.
2: 어부의 바람대로 걷어올린 그물은 여느 때보다 묵직했죠.
4: 야, 이 얼마나 큰 놈이 잡혔길래 이리 무거워. 이게 뭐야?
2: 그물 안에서 나온 건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모양을 한 22개의 돌덩이였습니다.
4: 재수가 없으려니 그냥 버려야겠다.
2: 농부는 돌덩이를 바다에 버리고 다른 바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물 안에 묵직한 것이 걸려 나왔죠.
4: 이번엔 진짜 물고기겠지.
2: 하지만 어부가 걷어올린 건 아까와 똑같은 돌덩이였죠.
4: 일진이 사나우려니 별의별 일이 다 있네.
2: 어부는 다시 돌덩이를 바다에 던지고 배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어부의 꿈에 한 노스님이 나타나 어부를 꾸짖으며 말했죠.
5: 자네가 버린 불상은 천축국에서 온 귀한 불상이네. 그런데 그걸 두 번이나 버려. 당장 명산을 찾아 불상을 모시게.
2: 꿈에서 깬 어부는 해가 뜨자마자 바다로 향했고 다시 돌덩이들을 꺼내 올렸습니다.

0: 명산에 모시라고 했지? 그럼 낙가산으로 가야겠다. 거긴 분명 불상을 모실 곳이 있을 거야.
1: 어부는 수레에 불상을 싣고 산으로 향했는데 어쩐 일인지 산중턱에 다다르자 수레가 무거워지더니 움직일 수가 없었죠.
0: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안 움직이는 거야? 잠깐, 저건 뭐지?
1: 그건 바로 신비로운 바위굴이었습니다. 어부는 바위굴에 단을 만들어 불상들을 봉안했고 훗날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아이, 동이 얘는 왜 이렇게 안 와?
2: 미안, 많이 기다렸지.
1: 아이, 도대체 뭐하고 온 거냐?
2: 석굴에서 소원 빌고 왔지. 그 석굴에서 엄청 신비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대. 그래서 신통굴이라고도 부른다던데.
1: 진짜? 아이, 뭐야. 그럼 같이 가지. 취소하게.
2: 아, 그런데 이번 절따라 전설따라는 어디로 갈 거야?
1: 가긴 다 왔는데.
2: 아, 이번엔 이 느티나무에 얽힌 이야기구나.
1: 맞아. 절따라 전설따라 느티나무 이야기로 고고. 조선 말, 한 도둑이 보문사에서 값비싼 유기들을 훔쳐 밤새 달려 먼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3: 야, 아유, 이곳이면 안전하겠지. 아유, 잠시 바위에 앉아 숨이나 돌려야겠다.
1: 도둑은 잠시 바위에 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새벽 예불을 알리는 범종 소리가 들려왔죠.
3: 어? 웬 종소리지? 종은 포문사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잠시 힘들어서 헛걸 들은 걸 거야. 얼른 이 낙가산을 벗어나자.
1: 도둑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또다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새벽 예불을 위해 나온 스님은 이상한 인기척을 느끼게 됐죠.
0: 어디에서 뛰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건.
1: 바로 훔친 물건을 둘러매고 느티나무 밑을 돌고 있는 도둑이었습니다.
0: 도둑이 간도 작지. 뭘 그리 놀라나.
3: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왜 여기?
0: 죄를 지었으니 나를 따라오게.
1: 스님은 도둑을 법당 안으로 데려와 부처님께 용서를 빌도록 했죠.
0: 용서를 빌었으니 앉아보게.
3: 네, 스님.
0: 자, 이 돈으로 며칠은 살 걸세. 그러니 힘을 내어 열심히 살아보게.
3: 스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잔게 무리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1: 그 후 도둑은 부지런히 일해 큰 부자가 되었고 매년 쌀을 시주하며 공덕을 쌓았답니다.
4: 사람에게는 다섯 가지 어려움이 있다. 가난하고 궁에서는 보시하기 어렵고 건장하고 귀해서는 도를 배우기 어려우며 목숨을 버려 죽기를 기약하기는 어렵다. 또 부처님의 경전을 얻어보기 어렵고 살아서 부처님의 세상을 만나기 어렵다.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 길이 창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짜마다 좋은 국토 밝은 스승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워 아이로서 출가하여

중생 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색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 비로 시방법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울제 여러 갈래 몸을 놔둬 미묘 법문 연설하고 지옥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 보여

뭐할것 없이 얽히었던 애정 끊고 삼계고해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내게 닥치지 않는다라고 악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리. 물방울이 방울방울 떨어지면 물단지가 가득 차듯 어리석은 자는 조금씩 조금씩 모은 악으로 가득 찬다.

악이 있어도 잘못임을 알아 과실을 고쳐 선을 행한다면 죄가 날로 쓰러져 후일에 가서는 꼭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고 원수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5: 이렇게 하면 되는데.
6: 사연해 볼려 사연해 볼.
7: 연불 좀 듣고 싶은데.
8: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건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마가

생애 나의 조상이여 설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어 설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안 한다.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서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넘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 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수태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기나 다리로 어머니의 골반뼈를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한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은 뒤에도 또 열 가지 큰 은혜

곡상소 심심상계 옥고광 염년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법계관 허공위생 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관.

지방세계무불연 고령동생인무이 문하명자면삼도견하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무불

경극락 현존 사친 수여해 법계온 이고취 산문 숙정 절비오 산해 재앙 영소멸 토지 철룡 호삼보 산신 국사 보정상 준동 함령 등피안 세세상행 보살도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아요.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어 매우 없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니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업장 고승장을 보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지.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다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계송 준재주는 모든 공덕 고고이여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애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비명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네 가지 큰 서원 가 없는 중생을 건지오리.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여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참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 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 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내가 무심코 한 장의 종이를 구겨버릴 때 몇 그루 나무가 베어질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신고 다닌 이 신발이 얼마나 많은 벌레들을 위협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먹다 남긴 밥알들이 얼마나 많은 농부들의 피아땀이 담겨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몇 사람의 가슴에 상처가 되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며 받아들인다는 그 말이 스스로를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사실을 시간이 간 뒤에야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늦지 않게 한 번씩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양과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양과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0: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 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 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 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0: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의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2: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0: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권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0: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극락 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 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 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 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 세계의 보배 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 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0: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1: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0: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1: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삼악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 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0: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태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 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 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불을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제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 하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0: 광고 나오네.
1: 엄마,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된다니까?
2: 마하반야 바라메다 신경관자제보사.
3: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4: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3: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5: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6: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5: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7: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0: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한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4: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5: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불교TV 법당에 여러 번 와서 이렇게 법문도 하고 또 인연을 맺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선명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법회를 하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지금 총무원장 스님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선명상이라는 이제 기치를 높이 드셨고, 지난

4년간 이제 선명상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면 한 번쯤은 다 들어봤다. 그리고 또 템플스테이에서도 선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 선명상 지도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아직 선명상이 뭔가 좀 생소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 이제 전통 수행을 하던 스님들이나 우리 신도님들 중에는 선이면 선이고 명상이면 명상이지 선명상이 뭐냐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무 원장 선생님께서 선명상이란 말을 이제 처음 이제 그 만드셨고 또 그전에도 그런 말을 쓴 사람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건 어떤 지금 총무 원장 선생님 취임 이후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 선명상에 대한 정의를 갖다 나름대로 내려봤어요. 그래서 뭐냐면 선명상은 참선과 명상의 결합된 말이다. 그두 말이 붙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명상 하지만 요 속에는 근본적인 참선 수행과 이제 명상 수행이 겹쳐진 겁니다. 그래서 참선은 뭐냐? 조금 고급스럽고 고차원적인 거다. 스님들이 부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성불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 참선 수행이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뛰어난 방법으로 이제 우리 스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가나선 수행이다. 가나선 수행은 100년 전에 한 120년 좀 지났겠네. 경어 스님께서 조선 불교 500년간의 깜깜한 어둠을 깨고 참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조선 불교 500년간 억불숭유의 시대를 깨고 한국 선불교의 중흥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때 당신께서 수행하신 게 바로 가나선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는 그 이후로 가나선 불교예요. 물론 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나선이 있고 묵조선이 있고 연불선이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연불을 하면서 선정해야 되는 걸 연불선 그러고 묵조선은 가만히 앉아서 고요히 선정해야 되는 것이고 가나선은 화두를 들고 이제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 선이고 참선이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사는 데 있어 갖고 좀 위로가 필요하다.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 휴식이 필요하다. 그럴 때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명상이다. 그래서 명상은 치유와 치료, 위안, 휴식의 개념으로 많이 쓰이고, 그래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명상 방법을 쓰고, 명상을 통해서 삶에 지친 그 인생을 좀 쉬기도 하고, 마음을 쉬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명상도 잘하면 성불할 수 있을 거예요. 명상 잘하면 얼마든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성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선을 또 그냥 편안하게 사용하면 명상처럼 삶에 있었고 휴양과 휴식, 치유,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근본 존재 이유 자체가 참선은 깨달음을 위한 적극적인 능동적인 수행자의 방법이고 명상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이 참선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완화시키고 부드럽고 쉽게 만들어놓는 방법이다. 그래서 선명상이란 말 자체는 한국 불교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널리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선명상에는 가나선도 들어가 있고 묵조선도 들어가 있고 연불선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명상법들. 그래서 윗바사나 명상, 사마타 명상, 그다음에 연불 명상. 길거리에 나가보면요, 명상자 붙은 게 수백 가지예요. 그죠? 차를 마시는 차 명상, 뭐 향을 펴놓는 향 명상, 소리를 치면서 하는 음악 명상. 그죠? 뭐 이름만 붙이면 명상이에요. 개울가에서 물 흘러가는 거 보면 관수 명상, 하늘 쳐다보면 관천 명상인가요? 비올 때는 비 오는 비명상. 어쨌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면 그게 명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멍때리기하고 명상이 뭐가 다릅니까 하거든요. 그몇년 전에 방송에서 한참 나왔어요. 멍때리기 대회를 하더라고요. 서울시청 앞에서.

그게 뭐냐,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멍하니 오래 잘 앉아 있는 사람이 1등이야. 멍하니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이면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멍때리기 대회도 하고 하는 걸 방송에서 본 적이 있는데 멍때리긴 그야말로 멍하니 있는 거예요. 맹꽁이처럼 맹하니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명상이나 참선은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요히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삼매와 윗바사나. 그걸 지관이라 그럽니다. 예, 우리 천태종에서 천태교학에서도 그래 지관 수행법을 갖다 얘기하거든요. 요거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지는 뭐냐면 집중하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게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수행하는 명상법의 과제 중에 하나예요. 화두라고 할 수도 있고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Who am I? 쉽죠? 다 알만한 단어들이에요. 중학교만 나와서 말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예요? 참 맨날 나는 그러거든요. 그 우리 숭산행원 큰 스님 법문에 보면 I, my, me라고 하는 법문이 있어요. 제가 스님 모실 때 제가 작은 소책자에도 썼는데 I, 영어로 주격으로 나예요. My, 소유격으로 나예요. Me는 목적격이죠. 초등학생들 일기 쓰면 나는 오늘 짜장면을 먹었다. 맛있었다. 또 먹고 싶다. 나는 오늘 놀이공원에 갔다. 재밌었다. 또 가고 싶다. 나는 그렇게 하고 초등학교 일기장 다 그렇게 시작해. 나는 오늘 뭘 했다. 나는 오늘 뭐 했다. 그래서 또 하고 싶다. 중학교 때쯤 가면 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때 가면 내 거야 그래. 방문에 딱 써붙잖아요. 엄마 출입금지. 아빠도 출입금지. 왜? 내 방이니까. 내 공간이니까.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자아가 형성되면서 내 공간, 내 인생. 엄마가 잔소리하면 엄마 내 인생이에요 그래요. 엄마가 안 놔줬으면 존재도 없었을 건데 내 인생이에요 그래요. 내가 준 용돈인데 내 돈이에요 그래요. 그죠? 내가 준 몸인데 내 몸이야 그러고 내가 준 돈인데 내 돈이야 그러고 내가 사준 옷인데 내 옷이라 그래. 다 부모님한테서 받은 건데도 내 거라는 소유 개념 생겨요. 그게 마이예요. 그러다 대학교 때쯤 가잖아요. 그럼 미 그래요. 나한테 뭐 좀 해주지. 엄마 나 대학 갔는데 나한테 뭐 좀 선물 좀 해주지. 나한테 뭐 좀 해주지 그래요. 그죠? 여기 어른들도 다 그렇잖아요. 부인들이 남편한테 제일 불만이 뭐예요? 남편이 결혼기념일 안 챙겨주고 생일 때 금반지 안 사주고 케이크 안 사주고 나한테 좀 뭐 좀 해주지. 옆집 남자는 부인한테 그렇게 잘해주던데 우리 남자는 왜 나한테 안 해주는 거야? 그게 제일 불만이잖아요. 조금 크면 자식들한테 그래. 저놈의 자식 내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옆집 자식은 처들급 타갖고 속옷도 사다주고 엄마 꽃다발도 사다주고 우리 집 자식은 월급 탔는데 친구들하고 술이나 먹고 놀러 나가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네. 아주 못됐네.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아이 나는 그러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내꺼 그러다가 이제 20살 넘어가면 다 나한테 좀 어떻게 좀 응? 나한테 이렇게 좀 해줘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I, my, me예요. 그런데도 세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도 몰라. 앞에 있는 보살님 이제 법복도 입고 계시고 인상도 좋고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자 보살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세요? 심부랭. 제가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하고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예, 그 영어로 What is your name? 그럼 my 부다 name 이제 신부랭 할 수 있거든요. 근데 Who are you? 그랬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신부랭이래. 이름을 얘기해 대부분. 이름 말고 누구세요? 저는 저예요.
100명 중에 99명이 그럽니다. 저는

저예요.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나는 어느 집 딸로 태어나서 초등학교는 어디 나오고 중학교는 어디 나오고 고등학교는 어디 나오고 나이 들어서 결혼하고 아니면 아직까지 싱글이고 어디서 살고 그 외에는 없어요. 나를 꾸며주는 말은 내가 그거밖에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 그 무덤에 그 납골당에 가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이름 세 글자.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다. 그게 다예요. 조금 더 있으면 밑에서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니면 이제 묘비명이라는 거 있죠?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왔다. 뭐. 잘 살다 간다. 뭐. 묘비명 그 정도밖에 없어요. 나라고 수식할 게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은 아무개다. 그게 다예요. 여기 있는 분들 돌아가시면 납골당에 별거 없어요. 이름 세 글자밖에 안 남아. 그래서 큰 스님들 이번에 그 고은사에서 큰 스님 돌아가셨는데 그 갔더니 행장 소개를 하거든요. 동네는 어디서 전라도 어디서 태어나고 경상도 어디서 태어나고 어머니 이름은 뭐고 아버지 이름은 뭐고 어느 마을에서 자라서 몇 살 때 출가해서 스님이 되고 그 외에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셨다. 자, 그러면 과연 내가 누구냐? 큰 스님들도 그렇고 큰 스님 아닌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태어나서 죽고 부모가 누구고 정도 위인전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동네는 고향은 어디고 부모는 누구고 본가는 어디고 그 정도잖아요. 그냥 어릴 때 총명하고 공부 잘했고 좋은 학교 들어가서 성적이 좋았고 상도 받았고 그러다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그래서 일생을 나는 나는 그러고 내꺼 그러고 나한테 그러고 사는데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다 명상하는 사람이 참선하는 사람이 나는 누군가 이 먹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누굽니까? 나를 알아가는 게 바로 삼매고 선정의 첫 그림입니다. 내가 누군지 왜 모르냐? 배고픔은 밥 찾고 더우면 시원한 데 찾고 눈에 띄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끌려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욕망에 이끌려 산다 또는 본능에 이끌려 산다 그래요. 짐승들이 그래요. 배고픔은 뭐 잡아먹으려고 뜯어먹으려고 돌아다니다 배부르면 드러나서 자고 쉬고 그래요. 그러다 또 배고프면 또 먹으러 다니고 배 꺼지면 또 먹고 짐승들의 삶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먹고 쉬고 또 먹고 쉬고 그러다 짝짓기 했고 새끼 낳고 그 외 없어요.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두 가지 본능만 있어요. 종족 보전의 본능이 첫 번째예요. 중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종족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개체 보전의 본능이에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을 지키는 게 나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이에요. 첫 번째 본능, 두 번째 본능. 사람도 그래요. 내가 다치고 죽을지 몰라도 자식들 살리고 자식들 키우는데 헌신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살모사 있잖아요. 그 살모사는 몸에서 알을 까갖고 새끼들이 엄마를 뜯어먹고 나와요. 그런 동물들이 많아요. 뱃속에서 새끼들이 부모 살을 뜯어먹고 나와서 그 대를 이어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동물들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나를 헌신해서 새끼들을 자식들을 키우는 게 뭐냐면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게 본능이에요. 근데 인간은 여기 하나 더 있어. 오용락이 있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게 제일이야. 요새 젊은 친구들 결혼 안 한다 그러잖아요. 이 좋은 세상에 왜 결혼을 해요?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놀러 갈 때 놀러 가고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애 낳느라고 열 달 동안 배불러고 고생하고 애 낳을 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험한 게 있고 낳아놓으면 또 똥을 좀 받아줘야 되고 전매해야 되고 키워야 되고 인류대학 보내려면 등골이 휘어지는데 내가 왜 그 여자도 안 하고 남자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출생률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출생률이 뭐 1명도 안 돼요. 0.7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0.5명 정도 되면요. 30년 지나면 출생아가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거든요. 그게 뭐예요? 나에 대한 애착이 더 큰 거예요.
개체 보존보다 개체 향락의 본능이 더 커. 내가 존재하고 살아남는 것보다도 내가 즐겁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여행 다니고, 그게 뭐냐면 나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욕심에 이끌려서 살고 그냥 즐거움에 이끌려서 살고, 그래서 어떤 애들은 게임에 빠져서 살고, 어떤 애들은 그냥 직장 안 가지고 내 그냥 엄마 용돈 받고 아빠 용돈 받고, 엄마 카드 아빠 카드 그러죠. 그래서 엄마 카드 아빠 카드 들고 다니면서 그냥 인생을 갖다가 30이 되도록 40이 되도록, 요새는 50 된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그냥 돈 얻어다 살고 그러면서 그냥 내가 건강하게 잘 살아주는 게 효도하는 거죠. 뭐 꼭 결혼해야 되나요? 그냥. 그죠? 그런 말을 당당히 해요. 캥거루도 아니고, 캥거루는 새끼나 뱃속에 넣고 다니지 큰 자식들은 안 넣고 다니잖아요, 무거워서. 근데 이거는 50살 먹은 캥거루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집 나가서 혼자 살아라 그러면 왜요? 엄마가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방 청소도 해주고 얼마나 좋은데 제가 나가서 삽니까? 행복하대요. 그게 행복한 건가? 본인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여기 성인들은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잘 기르고 집안의 대를 잇고 나라에 기여를 하고 그래서 이름을 날리고, 그게 이제 삶의 보람이고 가치였거든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결혼, 내가 왜 목숨 걸고 결혼을 해? 내가 왜 애들한테 짐 빨리고 힘들게 살아?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살면 되지. 우리 엄마도 원해. 우리 아빠도 그걸 괜찮다고 생각해. 엄마들이 가끔 그럴까? 아유, 결혼 안 해도 돼. 그랬는데 그게 그냥 머릿속에 박혀갖고 결혼 안 해도 되는 걸로 해버려. 여기 있는 어른들 중에 이렇게, 아이고 결혼 일찍 해봤자 고생만 하고 힘드니까 그냥 늦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런데 법정쌤 책 중에 일기일회라는 책이 있어요. 일생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을 수가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일생에 한 번밖에 결혼의 기회가 없을 수 있거든요. 걔 말고 다른 애 만날 거야. 안 와. 그게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는 차였고 기회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럽니다. 기회만 되면 결혼해라. 너한테 이 기회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옛날에는 30살 이전에 다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동네 처녀든지 옆 동네 처녀든지 동네 총각이든지 옆 동네 총각이든지 만나서 다 결혼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다 살았어요. 그냥 그게 별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일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하나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인생을 내 거니까 내가 즐겁게 사는데,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냥 후원만 해주세요. 참관하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너는 누구냐 그랬을 때 그 사람들도, 그렇게 자유분방한 젊은 세대들도,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유학 갔다 온 사람들도 너는 누구냐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절에 20년 30년 다니는 사람들도 너는 누구냐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스님들한테도 스님 누구십니까? 그러면 억! 스님들도 입에서 바로 안 나와요. 그게 너무 쉬우면서도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참선의 첫 걸음은 나를 안 돼 있고 이게 집중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생각을 해보면서 보는 대로 끌려가고 듣는 대로 끌려가고.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제가 아는 스님 중에도 부처님 가운데 토막까지 점잖은 스님이 있어요. 이 스님이 화를 안 내. 그런데 어느 날 화를 내더라고. 너 왜 화를 내냐 그랬더니, 저 사람이 우리 부모님 욕을 하네. 내 욕을 하는 건 괜찮아. 근데 우리 부모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부모님 욕을 하냐. 그래서 막 화를 내더라고. 아, 저기도 다 약점이 하나씩 있구나. 그러거든요. 내 욕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내 자식 욕하는 건 못 참겠다. 내 욕하는 건 괜찮은데 내 부인이나 내 남편이나 내 가족 욕하는 건 못 참겠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 남편이나 가족이나 자식이나 부모 형제는 또 뭐예요? 그죠? 다 사람마다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 했을 때 내가 가장 크게 걸리는 점을 갖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제대로 아는 게 바로 첫 번째 선명상의 출발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가장 쉽게 제가 설명을 해줍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를 다른 사람처럼 보는 거예요. 내 자식을 바라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옆집 자식이다 생각하세요. 내 아들이 아니라 옆집 아들이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빈둥빈둥하고 공부 안 하고 놀고 하는데 옆집 애가 그러면 어때요? 아유, 저놈은 공부를 좀 하지. 그러고 말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그러면 그 꼴을 못 봐. 돈을 줘서 학원을 보내.

잔소리 잔소리 잔소리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죠? 내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이면 잘 살면 되지 뭐. 저렇게 깨우려면 고생 좀 하겠지. 근데 내 자식 고생하는 꼴은 못 봐. 그죠? 그렇다니까요. 내 자식이 아니라 옆집 자식이다, 앞집 자식이다, 저 건너편 아프리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게 자기를 바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평등하다. 그래서 그 중생심이 강한 사람에서 그게 잘 안 돼. 근데 그런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고, 남의 자식 귀하면 내 자식도 귀하고, 평등하게 보는 거거든요. 평등한 시각을 가지고 그 속에서 나의 존재를 보는 거예요. 요새 학교 교육이 엉망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부모들이 하도 그냥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우리 애를 왜 벌 줬냐, 우리 애들 왜 그렇게 따로 특별 대우 안 했냐. 100명의 학생들 가운데 한 엄마가 그렇게 하면 100명의 애들이 다 피해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학교 뭐 쉬고 학교 안 가면 그 반에 있는 애들이 교육 기회를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자식만 하니까 그리 되는 거예요. 평등한 마음, 공평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평등한 마음, 공평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나를 바로 알고 자기를 바로 찾는 첫걸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바로 알게 되면 옆 사람도 뒷사람도 앞사람도 바로 알게 돼요. 아, 사람이 다 평등하구나, 공평하구나. 물론 내 가족이니까 조금 더 내가 애착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버릴 수 없어요. 그거 버리면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평등하구나 하는 그런 선을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94년도에 비행기표를 끊어서 인도 간다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인도 가기는 좀 힘드니까 처음에 태국을 갔어요. 태국에서 태국 절에서 한 석 달 정도 스님들하고 살았거든요. 탁발 다니고 맨날 밥 얻어 먹었어요. 그 사람들 한국 스님이고 태국 말도 못하는데 저한테도 가면 밥을 주더라고요. 밥 얻어다가 탁발해갖고 먹고 살았거든요.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나는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 사람이 되게 잘난 것 같고 한국이 태국보다 더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저 나갈 때만 해도 한국 사람이 최고야. 한국 사람도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인물도 잘나고 최고야 그랬는데 그렇게 10개 나라를 한 1년 넘게 15개월 정도 다니다 보니까 아, 내가 대단한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사는 게 다르지만 사람 사는 게 특별한 게 아니구나. 응?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비슷하구나. 나만 잘났다고 콧대 세울 것도 아니구나. 마지막에 일본을 갔거든요. 95년도에 이제 94년도 2월에 갔다 95년도 5월에 초파일 때 일본 갔어요. 일본 갔더니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착하네. 한국에 와서 그러면 아니 조센진 그러고 막 욕할 줄 알았는데 안 그러더라고. 잘해줘요. 그냥 길 물어보면 잘 알려주고 친절하고 그냥 사근사근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 세상 사람이 다 평등하구나. 그렇게 좀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좀 새까만 사람, 하얀 사람, 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 사는 게 크게 다르지가 않구나. 그래서 그 저는 나라에 대한 벽을 많이 무너뜨렸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나서 IQ도 좋고 경제 발전도 시켜놨고 잘나긴 잘났어요. 근데 그게 교만하면 병이 되는 겁니다. 자만해도 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100만 명, 200만 명 되는 저 우리 동남아시아 그 다문화 사람들이 시집도 와 있고 일거리도 와 있고 유학도 와 있고 와 있잖아요. 보면 한국 사람들 중에 아이고 이 나라 와서 고생한다, 집 떠나서 애쓴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열에 아홉은 그럴 거예요. 근데 열에 한둘 정도는 흉보고 욕하고 월급도 안 주고 때리고 구박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꼭 방송에 나와. 그게 너무 많으면 방송에 안 나올 거야. 근데 드무니까. 한국 사람들이 열에 아홉, 백에 아흔 아홉은 잘해주는데 한두 명이 못해주니까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평등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연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오죽하면 고향 땅 떠나서 여기서 살까. 그리고 이렇게 애써갖고 자기네 나라 갖고 집안 이렇게 보겠다고. 그렇게 가족도 있고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는 사람들이 와서 몇 년을 사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은 이제 힘든 일 안 하잖아요. 힘든 일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대신 해주고 고마운 일이죠. 한국 사람들이 하면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자리가 없을 건데 해주잖아요.

아, 사람이 다 평등하구나. 참 힘들게 고생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연민의 마음, 감사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게 수행자의 첫 걸음입니다. 기도의 첫 걸음이에요. 그래서 나를 알고 이제 남을 아는데, 나만 알 때는 나만 알거든요. 근데 나만을 알고 옆을 알고 뒤를 알고 앞을 알고 사방팔방을 알고 보니까 다 사람 사는 게 평등하구나. 다 사람이 귀하구나. 사람마다 다 자기 가족 위할 줄 알고 자기 몸 챙길 줄 알고 뭐든지 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구나. 그 마음이 뭐예요? 평등심이고, 그렇게 잘 아는 게 바로 수행의 관이라 그런 거예요. 관찰하는 것. 부처님의 눈을 일러서 여실지견이라고 합니다. 한문이라서 좀 어렵죠. 있는 그대로 본다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중생들은 뭘로 봐요? 삐딱하게 봅니다. 그 삐딱하다 그래서 편견 그래요. 그죠? 기울어졌다 그래서. 그 편견 아닌 건 뭐예요? 똑바로 보는 거예요. 정견. 팔정도의 처음에 정견 아닙니까? 수행자의 가장 첫 번째는 나를 알고 남을 알면서 정견이 바로 첫 번째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삐딱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보면 며느리가 보면 삐딱하게 보잖아요. 저것이 여우짓을 했고 내 아들을 어떻게 꼬셨나. 사익감이 오면 저게 내 딸내미 먹여 살리겠나 하고 삐딱하게 보거든요. 고개도 삐딱하고 눈도 삐딱해요. 네. 그렇게 보지 않고 똑바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넘치면 넘치고 모자라면 모자라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 정견이라 그래요. 또 더 있어요. 선입견이 있어요. 아이고 이 저기 아프리카 사람이라던데 그러지. 아프리카 사람이면 흑인이겠지 않는데 제가 아는 분이 남아프리카 사람하고 결혼했거든요. 백인이에요. 아프리카인데 백인이 많이 살아요. 또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미국 사람인데 흑인이야. 미국에 흑인도 많이 살아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까맣고 미국은 하얗고 이런 생각이 뭐예요? 선입견이에요. 그냥 보고 그때부터 알고 판단해도 되는데 그냥 아 미국에서 오면 백인이고 아프리카 오면 흑인인데 어 이게 웬일이야? 미국에서 내 흑인이고 아프리카에서 내 백인이네. 인종에 대한 편견이나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으면 그리 되는 거거든요. 이 편견과 선입견이 없어야 돼요. 수행하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뭘 들었다면 아, 그 흑인이고 백인이고 다 똑같은 사람이고 가족 위할 줄 알고 형제 위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 운동선수 중에는 흑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그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어요. 그리고 인물도 잘났고 흑인은 못났고 백인은 잘났다 그거 없어요. 다 평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입견도 없어야 돼. 선입견 없이 보는 게 바로 여실지견이고 정견이에요. 하나 더 있어요. 고정관념. 예. 흔히 우리 한국 사람 말로는 똥꼬집 그러죠. 하여튼 우리 집의 영감은 그냥 그 고집 피우는 데 말이 안 통해. 그리고 할아버지들도 우리 할머니는 그냥 그 고집 피우면 그냥 말이 안 통해. 왜? 아닌 줄 알아요. 알면서도 고집을 못 꺾어. 자존심 상할까 봐. 그 노래도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이게 수행이 진짜 좋은 말이에요. 이 고정관념이라는 거 있잖아요. 안 된 줄 알면서 이제 내가 물러나기가 싫어. 말을 뒤집기 싫고 사과하기도 싫어. 그래서 그냥 그 고집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적 있죠? 아유 그때 그냥 내가 봐줄 걸. 그때 그냥 사과할 걸. 그 편견과 고정관념과 선입견 이 세 가지 악견이 정견을 바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바로 알고 사람들을 바로 알고 세상을 바로 알게 되면 바로 편견과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점점 약해지고 사그라졌고 완전히 없어지면 이제 그때가 성불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정견이 점점 바로 서요. 그래서 바로 고칠 줄 아는 거예요. 바로 치울 줄 아는 거예요. 그 방송에 보면 가끔 그런 게 나오죠. 저장강박증에 걸린 사람들. 이런밖에 모를 거예요. 집안에 쓰레기 잔뜩 모아놓는 사람들 나오죠.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있어요. 그게 병이야. 그걸 저장강박 그래요. 저장 하는 거예요.

뭘 쓰레기를 갖다 저장해갖고 그냥 거기 쥐도 생기고 마켓벌레도 생기고 썩어 문드러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틈에서 또 자. 갖다 버리려 그러면 그냥 내 살점을 도려내는 것 같이 그냥 안 된다 돈 되는데 막 하고 그냥 울고불고 막 면사무소 동사무소 갖고 트럭으로 몇 대 실어나고 하거든요. 살점 떼어내는 것 같이 뼈꼬를 뽑아내는 것 같이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거든요.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 여기 없죠? 그런 사람들은 불교 방송 이게 법회에 올 만큼 공덕이 안 될 거예요. 혹시라도 있으면 얼른 집에 가서 버려야 돼. 네, 그렇게 쓰레기를 쌓아놓지는 않지만 쌓아놓는 게 또 있어요. 가슴 속에 원망을 쌓아놓고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원망. 부모님이 그때 나 학교 보내줬으면, 나 시집 갈 때 숟가락하고 왕딴지만 줄 게 아니라 그냥 혼수 좀 해줬으면 내가 시댁에서 구백 그렇게 안 받았을 건데. 네? 남자분들 부모님이 나 공부 조금만 더 시켜줬으면, 내가 사업할 때 조금만 보태줬으면 내가 진짜 잘 됐을 건데 그걸 안 도와줘가지고 아들만 해줘갖고 큰아들만 해줘갖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들이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켜켜이 쌓을 거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어. 그 쓰레기 모아놓는 것 같아요. 안 버려. 그 남편 원망하는 거 있죠. 저 영감탱이가 젊었을 때는 안 들어오더니 이제 나이 들어서 놀러 갈래 했더니 집에서 안 나가고 그냥 들러붙어 갖고 그냥 밥 해달라 그러고 귀찮아 죽겠네. 법회 가야 되는데 그냥 어디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나가고. 그죠? 40대까지는 그런데 남자가 집에 안 들어와서 여자가 속을 썩이고 50대부터는 남편이 안 나가서 속을 썩인대요. 그래서 삼식이 그러잖아요. 삼식이. 네. 삼시세 때 다 집에서 먹는다고. 더 나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간식이. 삼시세 때 다 먹고 간식까지 챙겨달라 그러는데 이게 왼수야 남편이야. 남자들도 만만찮아요. 잔소리꾼 그냥 평생 잔소리. 그냥 양말 좀 그냥 제대로 버려라. 뭐 이거면 신발 좀 똑바로 벗어놔라. 안 고치는 줄 알면서도 30년 40년 똑같은 잔소리 하는 사람도 대단하고 그 잔소리 듣고 안 고치는 사람도 대단해. 그래서 중생이에요. 오늘 이 법문 듣고 가면 바로 고치세요. 안 고치면 그냥 내가 봐주세요. 잔소리하지 말고 꾹 삼켜. 그리고 남자들은 잔소리 30년 들었으면 이제 그만 듣자. 내가 고치자. 근데 안 되죠. 왜 안 돼요? 고칠 마음이 없어서 그래. 네. 잔소리 하지 말자고 마음을 먹거나 잔소리 그만 듣자고 마음 먹는 순간 고치거든요. 그 마음을 먹는 게 바로 결단심이에요. 제가 99년도에 저 강남에 무불선언이라고 하는 선언에서 그 한 6개월 정도 일반 이제 신자들하고 참선을 했거든요. 또 보면 굉장해요. 우리 거사님들이 많이 왔는데 10년 동안 참선한 분도 있고 20년 한 분도 있고 30년 한 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초급자야. 10년짜리 초급, 20년짜리 초급, 30년짜리 초급이요. 왜 이러지? 결단심이 없어 그래. 중급으로 고급으로 갈 결단심이 없어. 아이고 나는 살림하는 사람이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이니까 요만큼 하면 됐지 했고 10년 동안 그만큼 하고 20년 동안 그만큼 하고 30년 동안 그만큼 하는 거예요. 제가 술을 끊거나 담배를 끊는 사람 여러 봤거든요. 어떻게 끊었어요? 오늘부터 안 해야지 하고 안 하니까 끊어졌는데요. 술 끊는 사람도 그래요. 제가 선생님 오늘부터 안 먹기로 했는데 그래도 안 먹습니다 그냥 그래. 안 먹기로 했으니까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담배는 어떻게 끊었어요? 담배도 오늘부터 안 피워야지 하고 안 피우니까 끊어집니다. 피는 거 보면 안 피우고 싶어요? 피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도 그냥 난 끊었다. 그게 결단심입니다. 그 결단심이 바로 시작이자 끝이 되는 거예요. 그 결단심을 못 내는 거예요. 끊어야지 했다가 내년부터 끊어야지. 우리 다이어트 하는 사람 뭡니까?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해야지. 맨날 내일 내일 내일. 저울에도 안 올라가. 저울한테 미안해가지고. 그죠?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 결단심이 없어서 그래요. 아, 내가 잘못된 거면 결단코 끊어야지. 끊어야지 하는 순간에 그 끊어야지 하는 마음엔 결단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요 하나부터 편견부터 끊어내야지. 고정관념부터 끊어내야지. 내 마음속에 부모님 원망하는 것부터 버려야지. 쓰레기는 잘 버리잖아요. 왜 버려요?
집이 지저분해지니까.

냄새 나니까. 분리수거도 잘하죠.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장강박처럼 부모님에 대한 원망, 부인에 대한 원망, 남편에 대한 원망, 자식에 대한 원망, 친구에 대한 원망들이 가슴속에 찌들하고 켜켜이 쌓여있어. 그리고 입만 열면 한숨이 푹 나와. 법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머릿속이 복잡해. 이런저런 생각이 뒤엉켜갖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버려내는 거예요. 부모님 원망하는 마음 버리고 감사한 마음만 남기고 좋은 기억만 남기고. 내가 용서받고 싶은 사람은 남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원망이 있다면 그걸 갖다 내가 용서했다. 따로 그 사람 입에서 미안하단 말이 안 나와도 내가 그냥 용서했다.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그 원망을, 미움을. 그럼 어떻게 돼요? 청소가 잘 된 집은 쾌적하고 개운하잖아요. 청소가 잘 된 마음은 쾌적하고 개운해요. 아유, 삶이 그냥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캄캄하고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그럴까? 마음속에 저장강박으로 미움, 분노, 짜증 그냥.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넘치면 그냥 확 튀어나와요. 그래서 거친 번뇌가 있고 미세한 번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거칠고 막 욕을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냥 미세하게 남의 뒷담화나 하고 욕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게 거칠게 나온 사람들은 거칠고 큰 번뇌를 버려야 되고 우선 그 다음에 작은 번뇌가 있는 사람은 작은 번뇌대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을 바라보는 거고 그게 바로 집중해서 잘 살펴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지? 내 머릿속에 무슨 기억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잠을 자면 맨날 그냥 악몽만 꾸고 그러지? 저도 젊은 시절에 대학 다닐 때는 꿈을 꾸면요 뭐 막 그냥 쫓아와요. 깡패들이 쫓아오고 막 쫓아오고 도망다니라고 막 그냥 자다 깨면 아우 왜 이렇게 힘들어. 근데 절에 와서 수행하고 기도하면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 우리 삶에 있었고 삶이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내가 쫓겨다니고 밀려다니고 하는 건 내 마음속에 번뇌와 미움과 원망과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삶이 늘 쫓겨다녀요. 힘들어. 지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자기를 들여다보다 보면 보여요. 아, 내 마음속에 이런 게 가시처럼 박혀 있구나. 이런 게 송곳처럼 박혀 있구나. 그 집에 가보지 그러면 아유 엄마 보기 싫어. 친정 가기 싫어. 시댁 가기 싫어. 이 며느리들 중에 시금치 안 먹는 며느리 있죠. 시자가 들어가서 안 먹는데요. 네. 시댁, 시금치 뭐 다 싫대. 근데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 안 좋아해. 와서 돈 달라 그러고 애들 키워달라 그러고 그냥 삥 뜯어가는 게 아주 싫어가지고 며느리들 오지 말라고 반대가 됐어요 요즘은. 그래서 자식들이 오면 반갑대요. 가면 더 반갑대. 그죠? 그게 시대가 변해가는 거예요. 그 내 마음에 있었고 처음에는 이렇게 가만 앉아서 마음 들여다보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가족에 대한 친구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뿌리가 뽑혀지고 어느 순간 편해지면 아 이게 참선한다고 앉아있는 게 다리도 저리고 허리도 아프고 힘든데 지나보니까 이게 제대로 수행하는구나. 염불하면서 염주 돌리면서 이렇게 한 시간 또 하는데 있으면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봤는데 염불하면서 마음속에 원망, 미움, 번뇌를 갖다가 녹여내잖아요. 이게 바로 참선이고 명상이에요. 내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워서 시작하면 명상을 시작하는 거고 내가 이제 부처님 대도를 한번 맛을 보겠다. 지금 금생에 출가는 못했지만 이제 졸혼 정도 할 정도 됐으니까 살면서 내가 한번 대도의 시작점이라도 가보겠다. 그렇게 하면 그게 참선이고 수행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 선명상은 내가 대도를 깨치겠다고 시작하면 선이고 내가 삶에 있었고 좀 더 편안해졌으면 고통이 줄어들었으면 하고 시작하면 명상에 다 만나는 거예요. 그 가장 핵심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속에 쌓인 번뇌와 고통이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 한국 사람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비슷하다. 다 가족 생각하고 자기 생각하고 건강 생각하고 행복 생각하면서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제대로 된 명상이고 수행이고 이 길을 갖다 같이 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 옛날에 회초리 하나는 쉽게 부러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 개 묶어놓으면

0: 안 부러지죠.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면 번뇌망상이 쉽게 침범해서 쉽게 깨져요. 혼자 5분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러면 5분 앉았다가 눈을 요리로 떴다가 조리로 떴다가 허리가 가벼운 것 같기도 하다가 다리 들썩들썩했다가 내가 제대로 하는 건가 그런데 10명 앉혀놓잖아요. 10분이 있어도 꼼짝 안 해요. 20명 앉혀놓잖아요. 30분도 앉아 있어. 그게 대중이 공부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혼자 하는 것도 좋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이렇게 우리 법당에 나오거나 아니면 선방에 가서 이렇게 5명, 10명, 20명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옆에 사람도 수행하는 힘이 나한테 도움을 돼요. 그 회초리가 10개 묶이면 안 꺾어지는 것처럼 혼자에서만 깔짝깔짝하고 그냥 5분, 10분이 힘든데 같이 하면 20분, 30분, 1시간도 앉아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기도도 집에서 혼자서 천수경 읽으려면 눈이 가물가물했고 신묘장구 하다가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한 번도 안 틀리고 설사 조금 흘려먹었다 해도 그냥 쭉 지나가잖아요. 끝까지. 대중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선을 하든 명상을 하든 선명상을 하실 때 여럿이 같이 하고 좋은 도반을 만나서 같이 하고 나쁜 도반은 뭐예요? 하다 말고 우리 먹으러 갈까? 놀러 갈까? 나쁜 도반이고 조금 더 할까? 조금 더 우리가 봉사할까? 우리가 더 기도할까 하는 게 좋은 도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도반이 되어주면 여러분 주변에는 좋은 도반들이 많아질 거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쁜 도반이 되면 나쁜 도반만 많아질 거예요. 한번 마음을 먹는 순간 자, 남자분들은 부인 잔소리 그만 듣자. 우리 보살님들은 남편 잔소리 그만하자. 결단심이고 그 결단심이 여러분도 오늘 법회에 가장 큰 의미이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기도 성취하시고 수행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1: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2: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4: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0: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붓다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BTM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M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M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BTM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9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BTM 불교TV 1층 법당에서 매주 일요일 제방의 선지식과 덕망 높은 스님들을 모시고 봉행하며 전 세계와 전국의 불자 시청자들에게 방송됩니다. 오는 8월 2일에는 일중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 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 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거룩한 승보공양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0: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창정 고선득영가 고해석보기 고태영 유성능 후영봉 고영선 팔렴여 운호 반려견 배니 치와와 똘순이 똘돌이 영가 공승연보기 공영덕 방귀승 공정인 고등자 고소한 신종내 영가 곱구공시 선망유상 일체인연 영가 각경필보기 대종사 법정강령 신묘당 토정강령 곽유곤 경주

순이 권경철 김분이 권오성 권오성 권오석 김만숙 민혜연 정연 정연가 태아령 연가 권이자복이 권재충 안학이 연가 태아령 일체 연가 김경자복이 김인호 김태호 김영일 연가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일복이 김봉진 김복희 광시 모영가 경주 김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미연복이 태아령 일체 영가

보기 김재아 김정수 영가 김순자 보기 김정호 김소봉선 영가 김영하 보기 김영철 박도성 김석권 송세화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김영희 보기 허창성 최의정 허정무 영가 김옥규 보기 김희정 백순례 영가 청도 김씨 선망주상 일체 영가 대하령 영가 김옥자 보기 김영태 김영안 영묘순 황순자 영가 김영숙 보기

성김씨, 선망조 상일, 최영가, 김영순복이, 김금석, 김태호 경가, 태아령, 일체영가, 김혜영복이, 김소피, 한재철,

장시 선망조상일체연가 박정희 박순우복이 선망조상일체인연연가 박정신복이 김기노 박창서 홍삼내 박대영 박영 박홍영 김도연연가 박정희복이 박승주 황옥수 김만옥 김옥배연가 태아령 일체연가 선망조상일체연가 박종천 보기 박창규 박석규 영가 박찬영 보기 박경철 이경희 송부영 영가 박해

영가 이병률복 이민연 박임경 이필연 이효철 이유복 권정술 안차희 영가 이상남복이 이정희 오시재 김순희 이상섭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이상이복 이파루 이상길 경조입시 선망선대 일체 영가 이상환복이 이정근 이찬우 영가 이소영복이 이성은 효부이시 조모 박일생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미보기 박우석, 김재철, 김유원, 최종숙, 정태석, 영가, 이순옥 보기 이근영, 박춘자, 이근택, 이수길, 영가, 전조희 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호두 영가, 이순자 보기, 이순이 영가, 이순점 보기, 이성수, 주재순, 이순옥 영가, 태하령 영가, 이식희 보기, 김해암, 김순나, 김재규, 김현수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이현옥 보기, 옴형운 영가, 이영순 보기, 김영수, 김동혁, 이선현,

덕복이 정태영한 주머니 성기 김미수 박춘자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이정수복이 성수영전 월산 송낙헌 이현영 영가 이정실복이 제사연 초비순 최정도 이두환 박남옥 영가 이정아복이 이관상 권혜란 영가 벽진이시 선망주상 일체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이한동복이 부연희년순 영가 이행규복이 이인상 하숙희 영가 이행원복이 주상

김옥선 영간 하주임시 선망조상 일체영가임 희숙복이 박탕계 차옥단 차양진 박광식 영감 일양박시 선망조상 일체영가임

족순 청영은정 석헌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손망조상 일체영가 정명숙복이 정봉균 부연의 김강효 총옥분 김복덕영가 한평몹시 선망조상 일체영가 일선 선망조상 일체인연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정옥식복이 정택민 김정수 최숙 정승

영가 연일정시 선망조상 일체의 영가 대하령 일체의 영가 정유석복이 정주영 정혜준 김흥조 영가 정현섭복이 정남순 안정래 정지영 영가 조도희복이 송오복 박연희 조삼족임 필순조태규 영가 조영미복이 조정식 한양조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종재룡이 영가

절복이 제병환임성 다신순금 취임철 신금김시성 평교소유진 소세종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이동물령과 유주무주 회원령과 하원수복이 하태령정 순남령과 한덕환복이 한해동 박국수영과 한세진복이 태아령 일체영과 한태만복이

영가 홍영도 보기에 홍인식이 경에 박순내 영가 남영 홍시의 선망조상 일체 영가 홍지연 보기에 대하령 영가 황

대정성으로 향단을 차려 선망부모 인연 영가 천도 백중 49제 기도 동참제자

나를 중심으로 상서선망누대종신제영숙백참해질손 원근친척일체권속 등 각혈이열명영가 자도량내동상동하유주무주애온고혼불자 등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보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불국토 상조.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부처님 품 안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불교 장례 문화. BTN 불교 TV의 자회사인 불국토 상조는 사라져가는 불교식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영가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는 참다운 효행이며 나아가 불자로서 가족 신행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임종에서 발인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장례 절차를 가족의 마음으로 전문 장례 지도사가 함께합니다. 총 25개 종단 및 단체와 제휴를 맺은 불국토 상조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 전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불자님과 가족분들의 마지막 길을 부처님을 모시듯 지극한 마음으로 배웅합니다. 불자의 길, 마지막까지 지켜드리는 것이 불국토 상조의 마음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0: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읽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태국사 범종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자,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으로 이제 변화하려면 훌륭한 인재들이 많아야 될 텐데요. 시대가 원하는 인재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스님, 우리 불교에서 바라보는 인재, 어떤 사람입니까?
0: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첫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
1: 오.
0: 두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삶을 살아가되 나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 세 번째, 하나 더 붙이면 그 분야에 그 원력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 불교계 인재라고 할 수 있죠.
1: 네. 자, 오늘 모실 첫 번째 초대 손님은요. 우리 불교계를 위해서 정말 겉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참 많은 일을 해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근래에는 또 우리 전통 소금을 또 지키고 널리 알리기 위해 소금 사업에 뛰어드셨다고 하는데요. 벅스소금 주식회사 어업회사법인의 개발 투자자이시면서 또 감사를 맡고 계신 손양호 불자님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손영우 불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먼저 우리 BTN 불자 가족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나와서 공군법사를 마치고 송충이가 송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박한일 회장님의 안내로부터 시작해서 평생을 절집안에서만 기웃거리고 살았습니다.
0: 네.
2: 그런데 오늘 이렇게 BTN에서 저를 불러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저희도 감사합니다. 자,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현재 맡고 계신 직함이 벅스소금 주식회사 어업회사법인의 개발 투자자이시기도 하고 또 감사를 맡고 계신데요. 우선 벅스소금이 저는 처음에 이제 브랜드 네임인가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브랜드 네임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1: 예,
0: 어떤 소금입니까?
2: 우선 벅스라는 말 자체를 잘 모르실 테니까.
0: 네.
1: 그렇죠.
2: 고유의 우리말이고 돌량승을 일컫는 이 경인지방에서는 민불이라고 얘기하죠.
0: 민불. 네. 네. 예, 예.
2: 그래서 이 돌량승에 대한 우리 표현은 한결같은 그리고 변하지 않는
0: 그쵸.
2: 그리고 우직한 그런 의미로 쓰이는 함의가 있습니다.
0: 예.